로 향하던 빈 유조선 한 척을 미사일로 무력화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X를 통해 해당 선박 승무원들이 24시간 동안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고 미군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결국 미군 항공기가 밀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이 선박을 무력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2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등 70개가 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몇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일부 산간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구가 32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웃돌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바다와 동해 남부 먼 바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에게나 우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빅리그 스포츠 선수, 가수 지망생에게는 무대 위의 스타, 또는 위대한 기업가나 역사 속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우상은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는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신의 재산을 워런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와 비교하거나 축구 실력을 손흥민, 메시와 비교한다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질투하기보다 나를 더 멀리 이끌어줄 사람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상은 따라잡으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배는 등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조혜영님, 안진수님, 장명화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선호님은 저는 투표하고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일찍 다녀오셨네요. 오늘 9시 기준으로 보니까 투표율이 전국 7.4%더라고요. 4년 전 지방선거 때가 같은 시간 6.0%였는데 이번 선거 때는 7.4%,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참여하셔야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요거 비슷한 겁니다. 투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2 시간까지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선거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고요. 오후 2 시간에 닫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늦으면, 1분이라도 늦으면 어떡하나. 요 시간까지 줄을 서시면요.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투표의 마감 시간은 몇 시까지일까요?

0: 걸릴까요? 그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궐선거일 때는 저녁 8시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5분부터는요. KBS 1라디오 단독으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KBS 1라디오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언제든지 KBS 콩과 또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투표하고 오셨나요?
3: 저는 방송 끝나고 갈 예정입니다.
0: 끝나고.
2: 저도 끝나자마자 달려갈 예정입니다.
0: 또 휴일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백상경 기자 어떤 아이템 준비했나요?
2: 네, 지금 방한 앞두고 더욱 주목받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지금 타이완에서 개발자 컨퍼런스와 IT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간담회 발언들 먼저 살펴보고요. 배달 라이더들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3: 네.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의 세계 증시 최근 순위부터요. 개인의 채무와 매점 매석과 같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 투표하기 전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증시는 휴장이에요. 네, 미국 증시는 계속 좋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면요. 인공지능 관련 업종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루 전보다 0.45% 올랐고 S&P 500은 0.13%, 나스닥은 0.0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AI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에 9거래 일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한편 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약 4% 떨어졌는데 AI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날 120조 원 상당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0: 유상증자 발표하면 주가 떨어지는 거. 이거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이 보던 건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 뭐 일단 알파벳은 AI 더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계단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 증시는 휴장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최근에 시가총액이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이 올해 86%나 급증해서 5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7,580조 원에 달합니다. 인도 증시는 루피와 약세와 또 외국인 자금 이탈 그리고 AI 인프라와 관련된 테크 기업이 부족한 등의 원인 때문에 올 들어서 9%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약 7,20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AI와 핵심 공급업체에 베팅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타이완과 함께 아시아 양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서 글로벌 주식시장 순위를 다시 쓰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2,1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0위로 등극했습니다. 한때 9위인 테슬라를 제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조 1,040억 달러로 13위에 올라섰습니다.
0: 세계 시가총액 10등, 13등 기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뭐 제가 보유한 건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세계 시가총액 6위. 바로 앞에 타이완, 대만이 있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잘하면 세계 시총 5위에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도 올해 안에 좀 들었으면 좋겠고. 백상경 기자. 생각해보니까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금 타이완에 가 있잖아요.
2: 네. 타이완에서 지금 여전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GTC 타이베이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젠슨 황 CEO가 블랙웰, 루빈 같은 엔비디아의 핵심 AI 칩 수급 전망을 묻는 질문에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 웨이퍼 같은 이런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AI 칩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뭐 이렇게 엔비디아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0: 노력을 해서 강력한 성장을 위한 부품 물량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면서도 네. 어쨌든 이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젠슨 황 CEO가 이게 같은 날 열린 행사인데요.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6에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마련된 SK 하이닉스 부스도 깜짝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에 항상 가면 그 문구를 쓰잖아요.
1: 사인해주죠.
0: 네, 사인을 해주고 문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1: HBM도 네. 많이 빨리 만들어서 공급해달라.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금 함께 했는데요. 앞서서 이 최 회장이 부스에서 취재진들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사실 그 발언이 굉장히 또 의미가 큰 거죠. 5년 안에 웨이퍼 생산 능력 두 배로.
0: 네, 실제 생산 시설 두 배로 능력을 두 배로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와, 지금의 두 배면 어마어마한 건데 물론 이제 용인 쪽에도 계속. 펩이라고 하는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웨이퍼 아마 투입량 기준일 겁니다. 네. 얼마나 또 달성이 되는지도 또 봐야 되겠고 그런 질문을 또 누가 어떤 기자가 했더라고요. 젠슨 황 CEO한테 삼성전자의 그 성과급 논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0: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가능한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아, 우리는 많이 주고 있으니까 너네도 많이 줘라.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현금 성과급보다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그러니까 RSU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이걸 이제 주식 기반 보상을 좀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지급한 RSU가 약 한 $150,000, 우리 돈으로 보면 2억 2천만 원.

0: 의 행보 발언이 계속적으로 중계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결국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우리 이른바 K동맹을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 열린 이 GTC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행사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반도체 기업들하고의 어떤 동맹들이 강조가 됐다면 이제는 점점 갈수록 지금 반도체는 물론 로보틱스,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 AI 스타트업 뭐 이런 데까지 다 초청을 해서 굉장히 범위를 좀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꼽는 게 피지컬 AI 시장인데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가 풍부한 우리 한국 기업과의 협력 전선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전방위로 넓혀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로보틱스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고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좀 추가 투자나 협력 가능성을 직접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1: 그 협력하러 이제 우리나라 찾는다는 거잖아요.
0: 네.
1: 거의 뭐 금요일부터 일정이 되게 빽빽하게 차 있더라고요.
0: 네, 그 일정을 쭉 추적하는 뭐 웹사이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보일 정도로
1: 보도를 다 취합을 해서.
0: 네. 네. 그래서 금요일에는 지금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장소가 뭐 굉장히 화제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치킨집에서 회동을 해가지고 깐부 회동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성수동에 삼겹살집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의선 회장도 일정 조율 중이고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해외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요일에는 김택진 NC 대표와도 별도로 회동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만남이 이제 피지컬 AI 쪽에도 방점이 찍혔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네이버 사옥까지 직접 방문을 하면서 네이버는 두 번을 만나는 이런 모습들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밖에 업스테이지, 노타, 베슬 AI 등 국내 여러 AI 로봇 스타트업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4박 5일 일정 예상되는 좀 방한 기간 동안에요. 좀 대중 친화적인 행보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VN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젠슨 황 CEO가 토크쇼 이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젠슨 황 CEO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게 전 세계 통틀어서 최초라고 하는데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홈 경기를 할 때 이제 시구자로 나설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들이고요. 주식 시장도 젠슨 황 CEO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황 CEO의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추적, 민간 웹사이트들, 동선 추적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게 이른바 젠슨 황의 발자취라는 사이트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1: 그만큼 또 영향력이 막대한 인물이니까요. 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만든 사람이고 CEO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화려한 면이 있는데 강예지 에디터. 또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것도 막 일가족이 그렇게 막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요. 대통령도 또 한마디를 했고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가족 집단 자살과 관련해서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일가족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면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 소리 안 나오게 개인 부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많다.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총리께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1: 물가도 또 강조했죠?
2: 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 가격제와 선제적인 관리 덕분에 물가 상승폭이 낮아진 점은 다행이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중동전쟁 장기화 때문에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물가 상승으로 입을 충격을 우려하면서 매점 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비축분 선제 공급 또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와 같이 필요한 대책들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1: 안 그래도 이제 물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원유 확보 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란 전쟁은 계속해서 끝나지는 않고 있고 우리의 원유 물량 확보하는 것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2: 네, 김정관 산업통

0: 통상부 장관이 8월에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간 추세를 고려할 때 다음 달 중에는 평시 대비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8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 대부분을 한 달 전인 7월까지는 무난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김 장관은 5월에서 7월 원유는 1년 전보다 86% 그리고 나프타는 83% 확보했다. 그리고 나프타 가동률은 5월 말 기준 약 75%로 전쟁 전의 평시 수준이 80% 수준인데 여기에 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의 공격 때문에 카타르가 액화 천연가스 LNG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해서 좀 우려가 커졌었죠. 이런 그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그 생산 차질이 또 그 산업 곳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비축유 스와프, 그러니까 비축유를 교환하는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어요.
0: 네, 비축유 스와프는 일단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준 다음에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돌려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이 비축유 스와프 운영 기간을 기존의 4월에서 5월까지 해서 이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산업부에 따르면 수액제 포장재를 비롯한 보건과 의료 분야 원료는 평상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이 핵심 산업에 필요한 원료 역시 공급 차질 동향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2: 네.
1: 배달 라이더라고 부르죠.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2: 네.
1: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 또 가끔 보면 참 위험천만한 순간들도 있고요.
2: 네.
1: 꼭 이제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요?
2: 네, 이 배달 라이더들의 사고가 양쪽에 다 피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피해 구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라이더들도 이 막대한 피해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파산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달 라이더가 이제 오늘부터 유상 운송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들은요. 배달 사업자들 있잖아요. 여기랑 근로 계약이나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배달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근로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해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어떤 보장 범위들은요. 피해자 대인 무한배상 그리고 대물배상 2천만 원 한도 내의 상품입니다.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부의 보험 등 가입 확인 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더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아 보험에 들어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제 어쨌든 배달 종사자들이 보험료를 새롭게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뭐 수입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전면 번호판 장착을 하게 되면 할인율 1.5%를 넣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3%까지 할인해 주거나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하면 최대 3% 할인해 주는 이런 것들의 좀 특별 약관들의 할인율을 올 하반기 중에 이거 할인율을 더 높여가지고 뭐 그런 거 좀 많은 부담들이 가는 것들을 좀 막아보겠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이 조금 안전한 배달들을 위해서 좀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다. 네.
1: 배달 라이더 본인을 위해서라도 보험은 가입을 해야죠.
2: 네. 뭐
1: 사고 한 번 때문에 진짜 몇 달치 수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강예재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오늘 지방선거 본투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실수할 수 있는 점들, 유의할 점들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0: 네, 먼저 오늘 본투표 시간은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늘 퀴즈 정답이죠. 딱 이 시간까지 진행됩니다.
1: 네.
0: 다만 사전투표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이뤄지게 됩니다. 이 투표용지 수령도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 넣은 뒤에요.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 용지 4장을 다시 받아서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7장을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했던 것과는 좀 다르고요. 또 사전투표에서는 용지를 현장에서 출력했지만 본투표에서는 미리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지 인쇄 이후에 사퇴한 후보들은 용지의 사퇴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투표소에 안내문이 게시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투표 자격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인 국민이고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투표용지 기표는 네모칸 안에 기표용구로 딱 한 번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고요.

0: 기표소 내에서?
1: 네, 기표소
0: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1: 네, 네. 그리고 어느 투표용지든지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를 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이 기표를 잘못했거나 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어떤 사유로는 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고요. 또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더 헷갈릴 수 있죠.
1: 네.
0: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 그 투표소 내 주변에서 어디에 있는지 요즘 뭐 지도 앱이나 이런 걸로도 네. 잘 나오던데 고깃집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2: 네,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고깃집, 네, 네 돼지갈비 가게라고 합니다. 오. 10년 넘게 지금 투표소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0: 네.
2: 여기 이제 그 가게 주인분의 이제 멘트가 있습니다. 고기 그니까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별관을 투표소로 운영을 하고요. 본관에서는 영업을 하니까 당일에 투표도 하고. 고기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세일즈에도.
0: 네, 많은 고깃집이어서 이거는 뭐 지하철에 좀 빌려주는 거네요.
2: 네. 이게 사실 이제 관공서들에서 투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네. 학교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근데 이제 좀 마땅한 장소가 일대에 없다라고 하면은 민간 시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투표소로 좀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결혼식장 같은 경우도 좀 인기인데요. 공간이 넓고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투표소로 좀 활용하기가 좋다고 하고요. 그밖에도 이 체육관이나 태권도장, 뭐 검도장 이런 민간 체육 시설, 박물관이나 유치원, 자동차 판매 대리점, 뭐 카페, 펜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투표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김명환님이 포항 태권도도장에서 투표하는 데 있다고 알려주셨고 또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만 선거 그 유세할 때, 선거 운동할 때 각종 노래들 등장하잖아요. 유세송. 네. 요게 또 인기 있는 노래가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2: 네, 뭐 아직도 귀에 맴도는 노래들이 막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0: 중독성 있는 노래들.
2: 네. 이게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찐이야, 뭐 아니면 전통의 강호로 불리는 무조건,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렇게 좀 트로트 쪽이 굉장히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밝고 좀 이렇게 흥겨운 뭐 댄스풍 멜로디에 명료하게 좀 가사도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좀 좋고요. 뭐 후렴구도 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후렴구가 제목이 뭐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사람 이름으로 세 글자로 좀 바꾸기 좋은 글자.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식 로고송 20곡 중에서 9곡, 국민의힘 12곡 중에서 뭐 6곡 정도가 다 트로트였고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도 좀 잡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에서 이번 선거에서 대중가요로 좀 이렇게 로고송 사용 승인을 받은 게 약 4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0: 그 저작권자가.

0: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 양당에서는 피로감을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로고성에서는 오히려 제외를 했는데 후보들이 좀 정당을 막론하고 이만한 곡이 없다라고 하면서 줄 서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1: 또 재밌네요.
0: 네, 그래서 선거 로고성 수요가 이렇게 급증을 하니까 인기곡의 저작 뭐 인격권료, 뭐 창작물을 바꿀 때 원곡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이 수천만 원에서 거의 억대에 이르기도 했지만은 뭐 시끄럽다 이렇게 좀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좀 SNS나 쇼폼 같은 짧은 온라인 메시지 경쟁으로도 좀 옮겨가는 좀 추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야, 저작권료 수입만 해도 또 상당하겠네요. 네. 선거철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 아침 6시에 시작이 됐죠. 그러면 오후 몇 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12시간 정도 투표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만. 거의 오답이 없어요. 예, 이남동님이 17시, 그리고 1913님 8시, 이렇게 오답이 아주 드물게 있긴 있네요. 그리고 이현식님이 새벽에 운동 나가면서 바로 투표했어요. 아마 1등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오전 6시 정각에 하셨다고 하고요. 문미정님, 오후, 이거 말할 뻔했다. 예. 개표 방송은 KBS라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328님도 선거 투표 참여하고 시청은 또 KBS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5시 5분부터는 KBS 1라디오에서도 개표 방송이 따로 별도로 방송이 됩니다. 최영은님이 2008년생 딸과 같이 투표했습니다. 기분이 묘하고 뿌듯하네요.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첫 투표인가요?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나요? 이야... 오늘 오후 몇 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을까요? 그 시간까지 줄만 서시면 번호표 받고 투표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선거 한번 치르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 표가 또 소중하게 잘 행사가 돼야 하는데 이걸 또 경제적으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의 대기록,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투표하셨나요?
3: 아, 예, 저는 사전에 사전투표.
1: 아, 사전투표하셨구나.
3: 예,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왔습니다.
1: 아, 죄송합니다. 휴일에 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세요. 내 한 표쯤이야. 내 하표로 뭐가 좀 달라지겠어? 근데 실제로 한 표 때문에 당락이 바뀐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만 따져봐도 한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건 전국에서 총 1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데.
1: 지방선거기 때문에.
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 그 선거인 수가 적은 그런 동네도 많거든요.
1: 그렇죠.
3: 예. 그리고 물론 많은 동네에서도 우연인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은 동수인 경우가 많은 그런 동수이거나 아니면 한 표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과거 기사들을 보면 2002년에 모 지역의 시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한 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1: 한 표 차이로.
3: 예. 그리고 4년 뒤에는 한 표 차이로 또 당선이 돼요.
1: 아, 그래요?
3: 예. 근데 이 후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며느리와 아들 주소를 자기 지역구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제 투표가 이제 그렇게 온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대로 찍진 않았겠지만요.
1: 야.
3: 네, 물론 이제 뭐 주소만 옮기진 않았고 아마 이사를 시킨 거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드물지만 이런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0: 때문에 아. 오늘 어디 놀러 가실 분들도 꼭 이제 투표는 하시고 아. 내 한 표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가르고 우리 지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특히 지방선거다 보니까 한 표로 예.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0: 사실 이제 좀 또 하나 스토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이번에 지역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당내 경선인가 하여튼 과정에 떨어졌는데 그 친구 말이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딱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고 의미가 큰 것이죠.
1: 그러니까 그 경선. 이른바 예선이죠. 예. 예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참.
0: 예, 그리고 만약에 중요합니다. 이제 득표수가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무려 11번이나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1: 그럴 동률이요. 동률. 예. 동점.
0: 예. 만약에 득표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1: 아유, 뭐 가위바위보로 할 수도 없고. 예, 뭐 실제로, 규칙이 있겠죠.
0: 예,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추첨이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유유서의 국가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네.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1940년대 50년대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동률이 되면은 나이로 승패가 나뉘게 됩니다.
1: 생일 바른 사람이.
0: 예. 유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1: 아 근데 요거는 아주 오래전에 정해진 규칙이어서.
0: 예. 그래서 실제로 당장 이제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전남 나주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60살 후보, 그다음에 44살 후보가 나란히 1,476표를 받아가지고 60살 후보가 당연히 이제 됐던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나이가 젊은 분들은 다음 기회를 뭐 하시라 뭐 이런 뜻일 텐데 이제는 좀 연령 차별 이런 거가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나올 때가 됐고요. 또 이제 선거에는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한 표 한 표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좀 수치로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0: 이걸 이제 그 물리적으로 한번 전체 그 지자체에 쓰는 예산을 네. 전체 유권자 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이 399조 원을 전체 지자체에 썼고 유권자가 4,4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유권자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돈이 900만 원씩이 됩니다.
1: 와, 선거 한 번에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내 한 표의 가치가 연간 900만 원. 물론 4년이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우와. 그 4천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와. 오늘 내가 만약에 투표에 결근한다면은 이 4천만 원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맡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그러니까 투표 선거 예산뿐만 아니라 뭐 지역 예산까지 포함을 했을 때 예, 그렇다는 거예요.
0: 예, 지역 예산을 이제 쓰는 걸 결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선거 자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지방선거 비용이 8,4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2024년 총선이나 작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4,400억 원 수준의 돈이 들어가는데 네. 왜 지방선거가 더 많이 들어가냐면은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 많으니까.
0: 광역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4년 전에는 8,400억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아마 1조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후보자 수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왜 그 유세 차량 빌리는 비용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예. 뭐 당연히 뭐 기름값도 거기 이제 올라갈 테니까. 또 우리가 그 선택 한번 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0: 네.
1: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0: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숫자로 딱 따질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잘못된 후보를 뽑았을 때 뭐 지역 경제라든지 나가서 이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선거를 꼭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선거를 하지 않고 어떤 독재적인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모든 나라에서 벌어졌던 그런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1조 원 정도의 돈을 써서 그 4년간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지역 지자체만 따지더라도 4년간 1,600억 원이 넘는 1,600조가 넘는 그런 막대한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네. 1조 원의 선거 비용을 쓰는 거다 그렇게 아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선거 과정만 하더라도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아요. 뭐 현수막 하나하나 다 돈이고
0: 네.
1: 투표소 만드는 것도 돈 들어가고 또 아까 6775님이 아내가 선관인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꽤 힘들 것도 같네요. 근데 돈은 준답니다. 10만 원. 오. 근데 네. 사실 이것도 다 예산이 또 필요한 거고
0: 예.
1: 각각 누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0: 네.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명목의 돈이 있는데 이 주요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준비하라고 미리 국가가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이 되겠고요. 또 일정 득표를 넘으면은 이 후보들에게 돌려주는 보조금.

0: 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투표지를 용지를 인쇄하고 개표 인력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그런 행정비용인 관리비가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1: 예.
0: 이 세 가지 돈을 다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보전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후보자들이 처음에는 부담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보전액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말씀하신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벽보 제작 비용 또 공보물 제작비라든지 사무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후보자들이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보전액으로 일정 조건을 받으면은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1: 근데 또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예요. 예전에 출마 몇 번 하면은 집안 기둥 다 뽑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0: 네. 만약에 이제 보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네. 그야말로 기둥이 뽑히게 되고요. 실제로 선관위에서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을 보면은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평균적으로 15억 8,700만 원까지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물론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은 이제 지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광역선거 같은 경우에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억 원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 이건 이제 상한액 개념이고.
0: 네, 상한액 개념이고 경기도처럼 유권자가 많은 데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테고 세종시처럼 적은 데서는 이제 훨씬 작은 금액으로 되겠죠.
1: 아하.
0: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이 제한액 산정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1: 또 이게 선거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0: 네.
1: 진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막 나와서 근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인가 아니면 돈을 받고 하시는 건가 어때요?
0: 예, 그분들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1: 예.
0: 또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예를 들어 밥값이라든지 회식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선거 부정으로 되기 때문에
1: 아, 그거 불법이에요?
0: 예, 엄격하게 나눠져 있고요.
1: 어.
0: 돈을 받는 분들은 하루에 총 11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수당이 6만 원이 있고 일비 2만 5천 원. 식비 2만 5천 원 그래서 11만 원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지 나중에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11만 원 수당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무한정 늘리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돈에 의한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나눠서 몇 명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몇 명부터는 자원봉사자로 나눠서 이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1: 어허. 그리고 또 이게 돈이 아까 많이 드는데
0: 예.
1: 출마한 사람들에게도 일부 세금으로 나중에 보전해 준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0: 예, 일정 정도 지지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에 부담 없이 나오시라고 이렇게 결국 하는 건데요. 이거는
1: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출마 못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0: 예, 실제 사실 민주주의의 어떤 시발 일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시작됐던 그런 겁니다. 그때도 이제 돈이 많은 시민만 계속 공직을 맡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예, 유명한 정치가인 페리클리스가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940년대, 50년대 선거를 할 때는 뭐 공부신 선거다, 막걸리 선거다, 이런 말들이 과거에도 많았고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검은 돈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저도 이제 네. 그때 뭐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 많이 그런 얘기도 주변에 보고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 그러게요.
0: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선거판이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선거 공영제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득표율이 15%가 넘게 되면은 후보는 이 사용했던 그 선거 비용을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1: 득표율 15% 넘기면
0: 예,
1: 그래서 전액.
0: 예, 그래서 사실은 15%가 목표인 후보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 그쵸.
0: 어쨌든 선거 비용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1: 한두 푼이 아니니까.
0: 또 이제 아쉽게도 15%도 못 넘었지만 10%만 넘으면 절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싸우는 후보들 중에서 물론 이제 이기는 목표로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15%를 넘겨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현수막도 결국에는 선거 철 딱 그때 거는 거고
0: 네.
1: 공보물도 아주 두툼한 봉투로 해서 집집마다 꽂혀져 있고 그 인쇄 비용 뭐 배송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다 디지털 시대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좀 대체할 수 없나 싶기도 하고 좀 아깝기도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 제작됐던 후보자 공보물이 5억 8천만 부라고 하고요.
1: 부수로요?
0: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작비는 정확히 추산이 안 되는데 이 발송 비용만 따지더라도 세금으로 299억 원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1: 야.
0: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그러니까 발송 비용만 300억 이상이고 제작 비용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텐데
1: 네.
0: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제 안 읽고 그냥 바로 폐품 수거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매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어서

0: 계속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훨씬 더 잘 쓰십니다.
1: 그렇죠. 예. 스마트폰도.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제 생각으로는 워낙 그 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 특히 지역구가 작잖아요. 그런 자기 지역구 우리 동네에 관련된 현안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유튜브 플랫폼처럼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고 또는 이제 텍스트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용들도 보고 좀 이제 문자 같은 걸로 좀 질문도 할 수 있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그런 난도 만들고 하는 식으로
1: 그렇죠.
0: 좀 디지털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왜요? 그 어느 기업이나 온라인 사이트 가입할 때 나는 네. 우편물 따로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나 무슨 알림톡으로 받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동의하고 체크하는 것처럼 네. 선거 정보도 그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선택 하에.
0: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받지 않고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참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후보들이 워낙 많은데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여전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쇄물보다는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사실 외국에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고
1: 그렇죠.
0: 충분히 국민적 영향도 많이 성숙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선거부터는 좀 그런 제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게요. 이우진님, 이정웅님 등등 비슷한 생각도 또 같이 나눠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전국의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은 7.4%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1.4%포인트 높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5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 협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를 연구소 대표의 구속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사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게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때로는요 일부러 불편하고 고생되는 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돈이 되기도 하고요. 고생 속 숨은 경제학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1: 투표 오늘 끝나고
3: 해야죠.
1: 근데 사실 선거 자체도 또 선거 운동 같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좀 고생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일부러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3: 맞습니다. 사실 뭐 후보자들이 선거 및 유세 과정에서 수고를 감수하고 사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쓰잖아요.
1: 네.
3: 그렇지만 하지만 당선자 한 명뿐이고 또 선거 비용을 보존받은 일정 수준의 약간 득표율도 올려야 되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굳이 이걸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대 효용이 있는 거죠. 선거에 당선됐을 때 얻겨지는 사회적 권한 지위 그리고 우선 자신의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영향력과 보람 그게 실패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생각도 있지만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인지도 확보를 해서 하는 거죠. 아 현실적으로는 안 돼.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스스로 하는 이유는 또 이런 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고생과 비용이 단순하게 벌어지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단기간에 대중과 미디어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다음 선거를 또 기약하고 향후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서 고생하는 사례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주변에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건 바로 계단 오르기를 생각하거든요.
1: 계단 오르기 뭐 대회 같은 거요?
3: 대회 같은 예. 거. 저도 뭐 건강을 위해서 어둡지만 않으면 집이 9층 항상 걸어 올라가요.
1: 아, 네.
3: 왜냐면 밤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상은 안 하는데 이걸 일부러 뭐 매년 열리는 63빌딩 계단 오르기라든지
1: 네.
3: 아니면 무려 123층인 롯데월드타워 뭐 스카이 이런 같은 대회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100층 넘는 거로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타면 몇 분이면 올라가는데 굳이 힘들게 참가비까지 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굳이 이런 거 할까 싶지만 올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 대회가 총 2,917개 계단을 오르거든요.
1: 네.
3: 근데 무려 2,200명이 참여했고
1: 오.
3: 4세부터 83세까지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3: 그래서 이 밖에도 뭐 한겨울에 더운데 굳이 야외 캠핑을 한다든지 뭐 여름에 도보로 뭐 걷는다든지 뭐 국토 대장도 있고 예전에 한참 인기였던

0: 구지데이라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고생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효율보다 낭만이다. 뭐 이래가지고 굳이 멀리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책을 본다든지 굳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기차를 여러 번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우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게 유행이었죠.
1: 그러면 굳이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수고로움을 사서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네. 불편한 경험 자체가 이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아나트 카이난 교수와 컬럼비아 대학의 란 키네츠 교수의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진은 12월 31일 새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야에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거예요.
1: 5, 4, 3, 2일 그걸 보려고요.
0: 이게 한번 보려고 그러면 보통 수십만 명이 와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가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참가자들 그룹한테는 오늘 밤 타임스퀘어에 오기로 한 선택이 지금 행복하냐라고 물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10년 뒤에 생각했을 때 오늘 밤 타임스퀘어 온 게 잘했을 거 생각하냐 행복했을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두 그룹한테 오늘 밤 뉴욕에 눈이 올 것 같다고 예상되는데 자정이 맑기를 바라냐 아니면 눈이 많이 내리기를 바라냐 물어봤어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당장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눈 오면 옷 젖고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기억을 떠올렸을 때 눈이 많이 오는 타임스퀘어를 훨씬 더 많이 원했다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불편한 거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뒤돌아봤을 때 그 불편함이 특별한 기억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 특히 더 재밌었던 거는 뉴욕 새해 전야 자정에 15년 만에 오늘 눈이 온다고 쳤을 때 네. 이럴 때 어떠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맑은 하늘보다 눈을 더 선호했다는 거죠.
1: 더 몰려가요.
0: 그렇죠. 희소하니까.
1: 그렇죠. 희소성도 그렇고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를 또 미리 그렇죠. 가늠해보기도 하고요. 일종의 경험 이력서라고도 불러요.
0: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 이력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편하고 즐거운 경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춥고 낯설고 고생스럽더라도 아 나중에 나 이런 경험 해봤어. 이런 특별한 경험을 사건을 자기 인생의 목록에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취업하거나 뭐 일어서 적을 때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남보다 특별한 스펙을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경험 수식가의 시대의 저자 송수진 고려대 교수는 이런 현상을 현대인들의 단순한 체험 소비가 아니라 의미 있고 특별한 경험을 수집하는 사람들 즉 경험 수집가라고 심지어 정의했더라고요. 아,
1: 수집을 한다. 경험.
0: 그렇죠. 경험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 보면 이 경험이로서 태유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먹는 거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매운 짬뽕이라든지 요즘에는 매운맛 돈가스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들이랑 어떤 패스트푸드점 갔더니 매운맛 돈가스가 있길래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싸 이번이 기회자 이래가지고 팥빙수 시켜가지고 먹고 이제 다른 햄버거도 먹고 매우니까. 근데 그게 그때 먹으면서 뒤돌아봤을 때는 아 이게 물론 뭐 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중에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들하고 같이 매운 걸 먹었던 게.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우리가 경험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닐까.
1: 다 그렇죠. 먹지는 못하지만 무슨 폭탄 같은 그렇죠. 매운맛 이런 건 어떨까 하나의 경험으로.
0: 그렇죠.
1: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까 경험 이력서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기록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스펙으로 쌓으려고 하는 건데 아 이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0: 그건? 맞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서글픈 초상화인데요. 워낙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시간을 아껴 써라. 뭐 가성비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1: 남과 달라야 한다.
0: 휴식 시간 때 쉬는 게 너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남들이 안 하는 걸 뭘 해야겠다. 길을 써서 남들이 안 하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런 거라도 위안을 얻는 거죠. 난 이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았다. 저는 이런 현상을 일종의 생산지향성의 역설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뭔가 더 다른 거를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1: 그러게요. 근데 또 그 마음 속에서는 이게 또 고생스럽지만 해보고 싶고 그걸 기록하고 싶고 또 이게 기업에게는 돈이 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950년대 식품회사 제너럴 밀스가 모든 재료를 넣고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오븐에 만들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많지만 이때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판매가 부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더라 생각 외로 사람들이 음식을 쉽게 말해서 가루만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는 거 팬케이크를 만든다는 것에서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 속인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그러면 여기서 달걀을 빼고 달걀을 직접 넣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달걀이 안 넣어도 되는 거를 그걸 빼가 직접 넣으라고 만들었더니 그 작은 거란 어떤 사람들이 아, 이 요리는 내가 직접 한 정성 있는 요리 생각.

0: 하고 그때부터 다시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1: 그 라면 끓여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0: 그렇죠.
1: 라면도 그냥 이렇게 3분 만에 끓여 먹는 것보다
0: 그렇죠.
1: 파 좀 넣고 계란 띄우고 하면 뭔가 더 내가 잘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0: 그러니까 사실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큰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굳이 뭐 조립 장난감 모델 같은 거 수십만 원 주고 괜히 집에서 하루 종일 만들고 있잖아. 사실 이거 만들어진 거 다 팔거든요. 딱 그런 것도 사람들 봤을 때 저 왜 하냐 싶지만 사실은 그게 본인의 성취감이 있는 거죠.
1: 그게 또 재미인 거고.
0: 그렇죠.
1: 인테리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조립하는 가구.
0: 맞습니다.
1: 이런 거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조립식 가구 판매사 이름을 따서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과는 마이클 로톤, 하버드 교수 등이 게재한 논문에 소개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노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에게 노동의 결실에 대한 큰 호감을 유도하기 충분하다는 건데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한 실험에 보면 이 회사의 상자를 조립하고 개구리 종이접기, 레고블록 쌓기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다음에 이거를 모아놓고 물건을 판 거예요. 입찰 경매를 했는데 이때 자기가 만든 물건의 가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 자기에게 더 의미 있는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면 객관적인 거 둘째 문제고 객관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그렇죠.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죠.
1: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때도 그냥 고생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 더 의미를 부여하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 고생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부장님이 아 요즘에 뭐 경험 이력서 이런 거 쌓는 거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뭐 한 100층 계단 같이 올라가 볼까? 이러면은 이게 경험 이력서가 아니라 퇴사 사유서에 적을 이거 생기는 거죠. 그건 이제 경험이 아니라 퇴사 사유의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경험 이력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생이어야 되지. 뭐 남이 시키거나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경험 이력서 또는 고생의 의미가 있다고 뭐 물론 있겠지만 이거하고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1: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미가 있을 때.
0: 맞습니다.
1: 예전에 그 라디오 들을 때도 요즘에 이제 디지털로 딱딱딱딱 잡히니까 그 아날로그 다이얼 정말로 미세하게 조정치고 치직치직 그 사이에서 깨끗한 소리 딱 찾아냈을 때 그 희열.
0: 희열감.
1: 그런 게 예전에 또 있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세트 테이프도 많이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이
1: 거꾸로.
0: 거꾸로 듣기도 하고 돌려서 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1: LP판 듣기도 하고.
0: 그렇죠. 오히려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듣는다고.
1: 그런 것도 또 비슷한 경험이네요.
0: 그렇죠.
1: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이한 작가 만나서 조선시대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오늘 지방선거 펼쳐지는 날인데 투표일인데 조선시대의 지방관리들은 어떻게 뽑았을까요? 1. 진짜 잘하는 관리 그리고 또 진짜 소설책에서나 보던 그런 탐과 놀이는 없었을까요? 다양한 인물들을 또 재미나게 펼쳐드립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지방선거일인 오늘 맑고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31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부산 26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

0: 한편 크게 오르는 낮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가 5에서 40mm, 충북과 남부 내륙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소나기가 내릴 때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져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모레 금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7.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6개의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오전 9시까지 332만 829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6.0%보다 1.4%포인트 높습니다. 투표율은 1시간 단위로 공개되고 오후 1시부터 관내 사전 및 우편 투표자 수가 포함된 수치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표는 전국 258개 개표소에서 이뤄지며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은 이르면 자정 전부터 당선인 윤곽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수출 항구인 남포항에 올해 들어 5일에 한척골로 대형 선박이 드나들고 있다고 미국의 수리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수리방송은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0척의 선박이 남포항을 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적재함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를 싣고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석탄 등의 수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안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 발언을 두고 대중국 억제를 노린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시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대중국 억제를 노린 지역전략 실현에서 한국을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로 써먹으려는 역대 미 행정부들의 전략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언은 세계 최악의 전쟁 제국의 흉상을 직관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우회전하던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 16살 A군이 중학생인 14살 B군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경찰에 전화로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자수 의사를 밝혔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간 2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는 최근 보도는 가짜뉴스라면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며 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할 때가 됐다고 적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요소들에 대해 협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란이 불과 한 달 전 1년 전만 해도 언급조차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하지 않았을 경우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곧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북한과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란이 북한보다 자금이 더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부상했지만 살아있으며 국정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일부 산간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6월 3일 수요일 지방선거 투표날 아마 대부분 이제 아마 휴식을 취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도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11%까지 높아졌네요.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같은 시간에 8.7%였는데 이번에는 11%. 오,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투표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본 투표 몇 시까지 가능할까요? 라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오후 6시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6시까지 줄만 서시면, 줄만 서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8584 쓰시는 분께서는 5시에 일이 끝나서 딸이 운전해줘서 투표하러 간다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리고 8026님은 신랑이 큰 수술을 해서 겨우 지팡이를 딛고 걷는데 둘이 투표하고 오니까 참 다녀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고 있네요.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이렇게 또 몸 불편하신 분들도 열심히 투표하시는데 꼭 한 표 행사를 해야죠. 7585님은 정답 오후 6시요. 투표하고 오다가 현수막 보고 컨닝했어요. 아, 현수막이 6시까지라고 써있나 보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준님, 선거날에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화이팅을 같이 또 불어넣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그 보궐선거 때만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까지 같이 진행돼서 오후 6시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 5시 5분부터는 KBS 1라디오 단독으로도 개표 방송이 별도로도 방송이 되니까요. 라디오를 통해서도 개표 방송도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합니다만 조선시대에는 투표가 없었겠죠. 임명해 주는 대로 관리들이 지방직에서 일을 했을 텐데 역사 속에서 보면 참 일처리 잘했던 훌륭한 명관이 있는 반면에 손가락질 받았다. 남의 재산까지 탐했던 탐관오리도 많았다고 하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정숙 님이 이안 작가님 기다렸다고. 이한.
2: 예.
1: 예, 이한 작가님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왜 그 지방직 공무원이나 지자체장,
2: 예.
1: 뭐 지역구 의원 뭐라고 어떻게 불렀을까요?
2: 그러니까 관리들을 보통 서울에서 일하면 경관직이라고 하고.
1: 경관직이 서울.
2: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가서 부임하는 사람들을 외관직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출세하려면 중앙에 꽉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이란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면 그 외관에도 계속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을 잘 다스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젊었을 때 아직 햇병아리였을 때 그 외관직에 나가서 지방에서 이제 관직 경험을 쌓아서 중앙에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평생 외관직을 떠돌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1: 그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2: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외관직에서 다스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몇몇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막 전설도 만들어지고 민담도 전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1: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또 한번 뜯어볼게요.
2: 예.
1: 일단은 지금도 이제 지방직이라고 하면 지방직 공무원들도 그쵸. 마찬가지고 뭐 9급, 8급, 7급 이렇게 급수가 네,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직급이 있었을까요?
2: 조선 하면은 역시 지방행정제도로 대표적인 게 조선 8도.
1: 네.
2: 도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다 한 명씩 관찰사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관찰사가 도지사.
2: 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행정구역이 작을수록 이제 등급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지역 이름이 주, 부, 군, 현 그렇게 나뉘고 가장 작은 행정 단위가 현입니다. 그리고 이 현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가 현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현령이라고 하면 그런 관직이 있나 하시겠지만 현령의 별명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름입니다. 사또예요.
1: 아하, 현령이 사또.
2: 예.
1: 지금으로 따지면은 주부 군현이 도, 시, 군, 읍면.
2: 읍면 그렇게 되죠. 읍장님, 그러니까 원장님.
1: 읍장, 면장 정도가 사또?
2: 그렇죠.
1: 인 거예요.
2: 그런데 이 사또라는 것이 다른 별명이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관찰사인데 예. 이 관찰사의 별명은 또 순사또예요. 그래서 보통 그 이 관직 명하고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하고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도지사, 관찰사가 순사또.
2: 예, 예.
1: 고 현령, 읍. 이나 면장이 사또.
2: 사또.
1: 예. 사또라는 표현이 참 되게 친근해요.
2: 그렇죠. 그 아무래도 우리가 춘향전에서 하도 많이 들었던 것이기도 예. 하고.
1: 변사또.
2: 예, 뭐 예, 그렇죠. 우리가 전혀 잃어버렸는 변사또. 변사또 이름이 보통 변악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름은 악도였다고 해요.
1: 악할 악자.
2: 예, 예.
1: 네, 소설 속에서.
2: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악할 악자의 길 돌자라고 해서 정말 탐관오리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인데 이게 부르다 보니까 학도로 바뀌게 됐다고.
1: 변악도.
2: 예, 예.
1: 그게 변학도가 된 거고.
2: 예, 예.
1: 어찌됐든 간에 직책으로 보면 변사또.
2: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지방관은 2년에서 3년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래 머무르거나 아니면 중간에 파직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지만 보통 임기는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 아, 임기도 예, 예. 2년에서 3년이요?
2: 예.
1: 근데 그 일단 이것도 관직이니까.
2: 그렇죠.
1: 월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또 뭐 어떤 뭐 혜택도 있었을까요?
2: 우선 그 혜택도 있지만 근데 혜택보다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부임하는 것부터가 아주 전쟁이었는데요.
1: 네.
2: 실제로 이 사또나 이제 지방 관직에 부임한 사람 기록을 찾아보면 조선 중기에 이제 그 목천 현감 지금의 천안입니다.
1: 네.
2: 천안에 부임했던 사람 하나의 황윤석이라고 있거든요.
1: 네.
2: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있다가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겪는 일을 썼는데요. 이렇게 고생할 거면 꼭 이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고생 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 가려고 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버스를 사거나 아니면 이제 KTX를 타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선 이 사람이 또 자기 고향에 있다가 이제 그 직을 맡게 돼요. 그럼 이제 먼저 한양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1: 아, 발령받으면.
2: 예.
1: 자기 고향에 있다가 한양으로 예. 갔다가 발령받은 곳으로 다시 가야 돼요?
2: 예. 왜냐하면 먼저 임금님한테 사원숙배라고 해서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지금도 이제 관리 같은 거 할 때 청문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1: 예.
2: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뒤져서 범죄 사실이 있나 없나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받다
1: 받쳐야 돼요. 인사검증?
2: 예, 예, 맞아요. 그래서
1: 예.
2: 먼저 제일 먼저 이제 그 지방관에 부임하자 하는 말이 하는 게 돈 빌리는 거. 한양에 가야 되는데 그
1: 아.
2: 여행비가 드는데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수행원이라든가 하인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인사검증 받으러
2: 예.
1: 한양으로 가야 되는데

0: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던 관리가 광주로 임명을 받았어요.
1: 한양 먼저
0: 한양 갔다가 예. 광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조선시대 네네. 걸어서.
1: 예. 아, 말은 타고. 탈 수도 있겠고.
0: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다 돈이.
1: 그러니까 빚부터 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0: 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관직을 맡게 됐는데 한양 갔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돈 좀 빌려주쇼.
1: 예, 예.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면 돈이 좀 꼬주기는 하죠. 근데 나중에 또 이 사람이 얌체 같으면 좀 안 갚기도 해요. 어쨌거나. 한양에 딱 가게 되면은 먼저 이제 자기 신상 이야기 이제 제출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럼 왜냐면 이제 서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여태 운이 나빴던 게 그때 마침 왕하고 이 서류 통과하는 거는 이제 신하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홍문관이야 그런 쪽인데 이쪽이 지금 왕하고 신경전 벌이는 바람에 서류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파업 상태라서.
0: 왜 요즘에도 그런 거 있는데 인사검증 늦어져가지고 뭐 임명장 못 받고 있고 막 이런 예. 거.
1: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예. 서울에 있는 한순간 한순간 돈이 나가는 거예요.
0: 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방 계시는 분이 서울 올라와 있으면 그 숙식비 예. 계속 나가듯이.
1: 그쵸.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아. 마음이 탄데 그러니까 계속 돈을 꿀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연고가 없으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예전에 과거 시험 공부할 때 하숙집 주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하숙집 주인한테 돈을 꿔요.
0: 자기가 돈 내고 살던 하숙집 예. 주인한테 돈을 빌려서.
1: 예.
0: 그래서 지금도 뭐 지방 계신 분들 서울에 뭐 시험 그쵸. 보러 갈 때도 여관비도 들고
1: 그렇죠.
0: 하니까.
1: 굉장히 힘들고 돈 많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이제 가족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애를 타우다가 겨우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그럼 이제 왕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0: 예.
1: 왕한테 인사하고 이번에 어디 어디 그 목천에 부임하게 되는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면 왕이 어 그래 잘 갔다 와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라와 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취임식 할 때 이제 대통령이나 높은 아하, 사람 만나잖아요.
0: 임명장.
1: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받고 이제 부임해야 되는데 또 부임할 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예.
1: 이제 임명을 사냥에 있는 동안 노는 게 아니라 자기 관련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관리들한테 전부 얼굴 도장 찍으라고 인사하러 다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그게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몇 분이나 헛걸음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0: 그렇죠. 그때는 뭐 미리 전화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에 올게요 하고.
1: 그래서 몇 분이나 그렇게 계속 찾아가는데 우선 자기 직속에 있는 상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만나봐야 했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지방에서 자기가 부임해야 될 지역에서 그 관리들이 그러니까 지역 관리들이죠. 그다음 진짜 향리들 이 그 지역에 있는 그 회계 문서라든가 아니면 그 지도라든가 그런 거를 봉인해서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맞이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펼쳐보고 아 여기 지금 회계는 뭐가 있구나 예산이 얼마구나 그런 걸 전부 파악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든 게 통과되면 자기가 부임하는 지역으로 행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지금도 가끔 그 지역에서 사또 행차라는 문화 행사가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지방관이 부임할 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화려하게 이벤트를 해줘야지 이 지역 사람들도 나를 되게 그 어렵게 여기면서 이제 그 위험을 갖출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그냥 가마도 제일 좋은 제일 비싼 가마로 준비하고
0: 사또 취임식을요?
1: 이 사람은 목사니까 조금 더 높죠. 사또 취임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깃발 들고 가는 사람 여럿에다가 이 왕권한테 명령을 받았던 상징이 도끼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도끼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0: 아 도끼를 내려줬어요?
1: 예예예. 예, 예. 약간 부월이라고 해서 그게 그 병권의 상징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나팔 불고 막 음악 연주하면서 정말 뻑적지근하게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행차를 합니다. 지역으로.
0: 야, 그러니까 막 시장, 군수, 면장 이런 사람들이 취임을 할 때도 막 그렇게
1: 예.
0: 취임식이네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정도를 해야 또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1: 예.
0: 근데 그거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행사비?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꽤 많이 빚을 지는 편이고.
0: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1: 그럴 때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취임할 때 그 돈을 이렇게 주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탐관 노리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 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0: 그러니까 6261님이 그래서 빚 갚으려고 탐관 노리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 맞는 말이에요.
0: 조선 시대 얘기입니다. 예. 야, 재밌습니다. 그럼 일단 지방관도 관직이고 예. 행정 업무 보러 가는 거잖아요. 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조선 시대에는
1: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관리들이 네. 뭔가 이제 삼권 분립으로 딱 나뉜 것처럼 군사 일은 이게 병사들이 하고 군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사법이나 재판 같은 것은 이제 법원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관리들 그 있는 분들은 그냥 행정 일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조선 시대 때는 그게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혼자서 해야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왜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사또 앞에 가서 막 원님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원님 재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네. 보통 백성들이 그 섭섭한 게 있으면은 이제 민원을 해서 보내는데 이 민원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악성 민원이 있었거든요. 정말 억울해서 한 사람이냐 하면 그냥 아 제가
0: 내 괴롭히려고.
1: 그렇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제가 내 돈 뺏어갔어요. 아니면 제가 우리 땅 금 밟았어요. 정말 그 정도 이야기를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민원을 바치는 거라서 답신을 보면은 이거 하나만 바쳐도 된다.
0: 그 다음번 책을 그런 걸 쓰세요. 우리는 민원의 민족입니다.
1: 아, 한번 냈어요 이미.
0: 아, 내셨었어요?
1: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 중기 때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라도 부사가 돼서 간 적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전라도 그 경계선, 그러니까 그 경계선 충청도 그 전라도 경계선을 넘어가자마자 일을 시작하는데. 서류가 500장이 쌓였다고 합니다.
0: 일 시작하는데요?
1: 예. 일을 전라도 국선 전라도에 들어가자마자 서류를 받는데 물론 일이 밀려서 그렇지만 이제 그 행정 문서, 군사 문서 그리고 특히 그 백성들 민원이 제일 많아서 이 민원을 읽다 보면 맨날 밤새우기 일쑤였다고. 그래서 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민원 때문에 힘든 현장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 현장 계시는 그쵸. 공무원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교사분들도 그렇고 일선에서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도 만만치 않았네요.
1: 아무래도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부터가 민원의 민족이었어요. 이게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 세종대왕님께서 예. 한글을 만드신 덕분에 백성들이 자기 뜻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민원서를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그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막 그런 명분을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한문으로 일부러 더 어렵게 해야 된다고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 우리 소중한 또 한글 덕분에 예. 우리의 또 문화도 이제 창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던 거네요.
1: 그렇죠. 우선 돈 문제도 많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지방관화 갈 때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제일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서울의 집주인이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이 지방으로 꽃돈 받으러 출동합니다.
0: 아, 우리 하숙생이 예. 출세해서 지방 어디 관리고 사또가 됐는데 돈 받으러 가야지 예. 쫓아간 거예요.
1: 그렇죠.
0: 소문 좀 났겠는데.
1: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되게 그 불쾌해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다가 예.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이 그래도 그래서 돈 좀 갚고 맛있게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줍니다.
0: 아,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양반이 나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중인이나 천인이고 본인은 예. 양반이다가 관직이 있으니까 이제 떼먹을 생각을 조금 했던 거죠.
0: 어디 군수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하숙생이었는데 예, 예. 나중에 군수 현령 정도 되다 보니까 그 하숙집 주인이 웃어 보이는 거예요.
1: 그렇죠. 뭐 그런 셈이죠. 예. 그 외에도 지방관으로 있다 보면은 정말 일단 백성들의 민원 말고도 같은 양반이나 지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너 가는 길목에 우리 가족이 친척이 제사 지내러 가는데 무슨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밥 좀 대접해달라. 쏠쏠하게 대접해달라. 심지어 우리 집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제사에 푸는 그 품목도 물고기나 그런 재물들 좀 좋은 거로 마련해달라. 그런 부탁도 있어요.
0: 근데 그 지방 관료 입장에서 보면 중앙 정부에서 누가 오면 예. 또 깍듯하게 맞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방도 그쵸. 내주고 막.
1: 근데 중앙 관료가 아니라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양반들.
0: 양반.
1: 예.
0: 그것도 어떻게 좀 높은 집안 사람들이니까 막 그런 압력을 넣고.
1: 그게 문제예요. 서울에 있는 양반들 중에서 이제 경화사 쪽이라 좀 콧대 높은 사람들이 아 우리 친척들 여행 가는데 그거 좀 대접 좀 잘해달라. 제사 좀 차려달라. 그러면은 이 지방관은 혹시

0: 혹시 뭔가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말고 성심성의껏 대접해주거든요. 그럼 이 서울 깍쟁이들이 대접만 받고 입을 싹 하고 씻어요. 이걸 어떻게 알냐면 부탁하는 편지 있는데 고맙다는 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그 기록을 보면서도 이거 예. 진짜 비열하다는 생각이 딱
1: 예나
0: 드는.
1: 지금이나
0: 그렇죠. 그러니까
1: 지금도 아주 이제는 일부의 일이긴 합니다만 지방에 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주재원 나가신 분들은 예. 서울에서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누가 온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분들 이제 맞이하고 하는 게 또 주요 업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0: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완전히 그 그쵸. 사람들이 자기들 접대하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본업이 있는데.
0: 양심을 챙기고 부탁을 하거나 최소한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 뭔가 돌려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방 관료들은 행정직이에요.
0: 예.
1: 물론 이제 당시에는 재판도 맡고 해서 했습니다만. 일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그걸 또 다 기록에 남긴 사례들도 있어요.
0: 예, 예.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일기 쓴 사람 중에서 아까 전라감사나 아니면 목청감사로 갔던 사람은 그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아까 얘기한 500매 있고 600매 있고 심지어 그 특히 민사소송 쓰다가 그 잠을 못 잘 정도였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1: 그다음에 민사소송 그 재판 내려주다가
0: 그쵸, 그쵸.
1: 너무 힘들어서.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제 이런 사정들을 적어서 이제 그 중앙 왕이나 또 높은 데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방을 관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했고 또 이런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중앙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했죠.
1: 그렇죠. 참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았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드라마 뭐 사극 이런 데서 예, 보던 예. 이제 사또는
0: 항상 나쁜 놀고, 사람을
1: 놀고 먹고
0: 예, 예, 예, 예.
1: 닭다리 뜯고 있고
0: 예. 그렇죠.
1: 그 왕사남에서도 보면 그 사또인가요?
0: 그렇죠. 영월부사가 정말 악덕 인간으로 나와가지고 예. 그분 후손인가 그쪽에 좀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 아, 또 이제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선조가 약간 좀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질까 봐.
0: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1: 그렇게 해서 또 홍여필이라는
0: 예, 예, 예.
1: 사람이 또 기록을 남겼고.
0: 예, 그렇죠. 삼정이 피폐해져서 백성의 운명이 몹시 위태롭다. 너그럽게 하면 공사에 해가 되고 박절하게 하면 백성들을 병들게 한다.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들이 백방으로 속이니 현명한 사람이라도 두루 살피기 어렵고 거짓 장부와 잘못된 법구가 여러 해 동안 답습되어 정성이 있는 자라도 관행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적폐가 쌓여 있어서 지방관 일을 잘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고 그런 거죠.
1: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거 잘한다고 합니다만 그 조선 시대에는 뭐 증거 찾기도 힘들었을 거고 증거도 왜곡되고 근데 그 사이에서 뭔가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막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힘들었겠네요.
0: 예. 아 그래도 조선에서도 꽤 과학 수사나 그런 것들은 꽤 잘 발달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동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철산 부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1: 전동을?
0: 예.
1: 이름이 특이하네요.
0: 예. 이 사람이 해결한 사건이 아주 유명한데 장화홍련입니다.
1: 이게 아까 고선홍님이 사또가 장화홍련의 한을 풀어줬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전동을 예. 사또예요?
0: 예, 예.
1: 어디 부사라고?
0: 그렇게 생각하면 철산 부사였습니다.
1: 철산?
0: 예. 철산이 지금의 그 평안 북도에 있는 지명이라서 지금 멀죠. 근데 이게 효종 때 일이거든요.
1: 예.
0: 이게 소설로 알려졌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1656년에 있었어요.
1: 장화홍련 전은 소설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0: 네.
1: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원래 장화홍련의 엄마가 부자였는데 남편 그 배자수라고 하죠. 이 배자수도 사실은 관리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배무형입니다. 이제 그 배 씨와 결혼해서 딸을 둘 낳았는데 그게 장화홍련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죽고 그 다음에 이 배 씨가 새로운 부인 허 씨와 재혼을 해서 그 사이에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져온 재산은 장화홍련이 물려받아야 될 거였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그렇죠. 이제 새 부인은 이 재산이 아까운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장화를 모함해서 그 사실은 살해해버리고 그 다음에 홍련은 그걸 보고 비관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아에는 알리죠. 우리 딸들이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을 해서 수치심에 못 이겨 그렇게 했다라고 알렸는데 전동물이 이거 뭔가 수상하다 해서 그 나무를 최대한의 과학 수사를 해서 사건 그 시체를 이제 검시를 합니다. 근데 이

0: 그렇게 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게 되고 사실은 장화와 홍련이 재산을 노린 새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 친아버지도 협조했습니다. 그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1: 야, 그게 실화였던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나름대로 부검도 하고요.
0: 그렇죠. 이게 신주 무언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신의 이제 독살당했나 아니면 그 익사당했나 그런 걸 전부 부검하게 돼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관 예. 한 명이 수상함을 이제 눈치채고 그쵸. 또 열심히 끝까지 파헤쳐서 예. 억울함을 풀어낸 사례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전동을 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조선 사람들은 이제 장화와 홍련이 그 원헌이 돼서 사실은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막 그 귀신이 되어서 막 예. 쫓아다니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 그 무서워서 저는 못 봤는데
0: 예, 예.
1: 그 엄밀히 말하면 전동 흘 전이 예, 돼야 되는 건데, 거예요.
0: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귀신들은 귀신이 되어서도 민원을 제출하고 관할에 갑니다. 정말 민원의 민족이에요. 아니 보통 하면 사실 원한이 됐으면은 그냥 새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1: 바로 다이렉트로.
0: 그,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긴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들은 대체로 이제 관공서부터 데려가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원한 해결해주면 이제
1: 그 다음부터는 괴롭히지 않고 떠난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민족성인지 뭔지 재밌긴 해요.
1: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 예. 남량 특집 한번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귀신들의 민원.
0: 그렇죠.
1: 근데 사실 그 원혼이 원하는 많은데 힘은 되게 없대요. 그래서 내 얘기 좀 들어줘 막 이랬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다이렉트로 그렇긴, 복수를 못해서.
0: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새어머니나 그런 사람은 일단 자기가 죽인 딸들의 원혼에 나면 일단 겁에 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죄인들은.
0: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장화 훈련의 원원들은 여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그 정당함을 정의를 얻고 싶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때 원하는 거죠. 내가 억울하고 이 억울함을 나라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 정의를. 그런 것도 같기도 해요.
1: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지방관이. 예. 전동흘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관심 갖고 그렇죠. 풀어줬다라는 거.
0: 그래서
1: 그게
0: 결국
1: 소설까지도 됐고.
0: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새어머니는 이제 사형에서 처하고 헤어지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설에도 나오죠.
1: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네, 네, 네. 사례. 근데 그 지방관들이 정말 그 경무에 시달렸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누구나 또 가고 싶은 이른바 꽃보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하는 그 속담에 나오는 최고의 지방관 자리였던 평양감사가 있습니다.
1: 평양감사면 뭐 평양 뭐 시장 뭐
0: 그렇죠.
1: 이 정도 되는
0: 예,
1: 거예요?
0: 예. 왜냐하면 평양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1: 조선시대.
0: 예, 지금 평양에 갈 수 없지만 그래서 저도 평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기록 같은 거 보면 평양은 이제 대동강이 감싸고 있고 그 성도 굉장히 커요. 내성과 외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1: 네.
0: 그 거대한 도시였고 그리고 금수산이 둘러싸면서 이제 그리고 수많은 물산에 모여서 풍요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 감사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대동강 뱃놀이입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고
1: 네.
0: 그 연애를 배 위에서 하면서 흥청망청 이제 노는 거예요.
1: 저희가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이랑 또 KBS 콩으로도 보실 수 있게 김홍도가 그린 평안 감사 향연도
0: 그리고 선유도라고 있습니다.
1: 와, 아니 스케일이 되게 큰데요.
0: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뭔가
0: 예.
1: 행차라고 해야 되나?
0: 행차도 아니고 그냥 배 띄워서 노는 거예요. 행차는 또 별개입니다. 또 이 평양이 이제 그 중국 사신이 오가는 그 기착지이다 보니 중국 사신들이 오는데요.
1: 배 타고 이렇게 서해로?
0: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보통 육로로 내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머무는데 이 평양에 워낙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신들이 평양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면서 놉니다. 이 평양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금수산, 그러니까 모란봉, 대동강, 그 능라도, 을밀대, 단군사, 동명왕사. 그래서 거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정말 신나게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양으로 가는 거죠.
1: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이
0: 예. 한양

0: 평양으로 가기 전에 평양부터 들러서 일하기 전에 놀다 네.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 그 정도로 빼어나세요?
1: 그렇죠. 게다가 평양 하면 또 유명한 게 평양 기생이도 해서 이게 풍류와 풍악과 그 아름다움이 모두 모여 있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0: 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안 감사
1: 예.
0: 자체가 그러니까 평안 감사, 평양 감사?
1: 그러니까 평양 감사라고 합니다 보통.
0: 그래요. 근데 그 자리 자체가 그렇게 또 탐났던 그쵸. 자리인 거고.
1: 평안도 하면 평안동 관찰사가 되겠고 그런데 뭐 그런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안 감사는 항상 옛날 소설들이나 이 꼭두각시 전 같은 그 노래 같은 데에서는 항상 악역으로 나옵니다.
0: 악역으로요?
1: 예, 항상 백성들을 빨아먹고 이제 탐관오리지하고
0: 너무 좋은 자리여서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평양이 워낙 풍요로운 자리였고 그다음에 여기 평양이라는 자리가 좀 특별했던 게 평안도는 특히 그 평양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는 양반들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향족들이 그러다 보니 힘을 별로 못 쓰기 때문에 평양 감사가 한번 되면은 눈치 안 보고 신나게 빨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수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이제 감사를 별로 몹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 돈만 빨아먹으니까.
0: 그러니까 사실 뭐 현대사회에서도 좀 부정부패가 있긴 있습니다만
1: 예.
0: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훨씬 더 많았을까요?
1: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평양이
0: 네.
1: 워낙 특별한 데이다 보니까 유난히 그 부정부패로 걸려든 사람도 많아서 정조 때 잡힌 평양 감사 같은 경우에는 평양 서윤을 지낸 사람인데 무려 1만 5천 냥 지금 하면 거의 10억 원 넘 10억 원이 뭐예요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벌금을 물을 정도로 확실히 해먹었습니다. 또 그 이유가 있어요.
0: 잠시만요. 벌금이 100억 정도일 거면
1: 예.
0: 얼마나 해먹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그게 또 평안도가 금광이 많았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금을 또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0: 자원이 많은 곳에서 또 돈이 많으니까
1: 그쵸.
0: 뒤로 뭔가 착복하는 것도 많고
1: 예. 그래서 이게 그 매천야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조선 말기에 썼던 이게 야사나 소문 같은 거 모아놓은 건데
0: 네.
1: 이때 평안감사로 간 사람이 이제 남정철 그리고 민정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0: 네네네.
1: 이 둘을 보냈더니 다들 뇌물을 넙죽넙죽 고종한테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뇌물을 받아서 무척 좋아했는데 민정준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고종한테 바쳤다고 해요.
0: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뇌물을 계속 상납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1: 그렇죠. 왕한테.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왕한테 잘 보이니까.
0: 그러면 그 왕이 너 왜 뇌물을 받고 다니냐 혼내는 게 아니라
1: 오히려 아니 이렇게 황금으로 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금이 많은데 앞에 놈은 왜 나한테 이 황금을 안 바친 거냐라고 해서 민정준만 예뻐하고 남정철은 이제 그 내버렸다 그런 야사까지 전할 정도였습니다.
0: 조선시대 얘기니까.
1: 예예예. 예,
0: 조선시대니까.
1: 아 그래도 그렇죠.
0: 근데 그게 또 그 지역 백성들의 고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또 그 탐관오리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1: 그렇죠.
0: 변사또.
1: 그렇죠. 변학도가 있죠. 이 변학도가 야부 소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모든 탐관오리가 했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 근데 소설 속 인물인데
1: 예.
0: 장화홍련전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1: 근데 이 변학도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0: 네.
1: 그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그 악당들의 액기스를 모아서 만든 경우를 할 수 있죠.
0: 하나로 투영시킨.
1: 예. 그 일단은 변학도가 했던 대표적인 춘향전을 보면은
0: 네네.
1: 보통 지방관은 부임하고 나서 3일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0: 뭐 인수인계 받고요?
1: 인수인계 받거나 아니면 뭐 쉬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네. 그 춘향전을 보면 변학도가 처음에 남원에 와서 그 부임한 지 첫날부터 업무를 개시합니다. 근데 그게 나라 일을 한 게 아니라 기생 점거부터 합니다.
0: 예?
1: 기생. 그러니까 이 여기 남원 안에 기생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 얼굴 좀 보자. 다 불러다가.
0: 아니 지방 업무 파악하기 전에 예. 기생부터 파악을 그쵸. 한다고요?
1: 그렇게 그러니까 탐관오리죠.
0: 아.
1: 그리고 여기에 왜 춘향이가 예쁘던데 춘향이가 없냐라고 해서 그다음에 사단이 이어지는 거예요.
0: 아, 그런 탐과 놀이의 모습들이 춘향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1: 그렇죠.
0: 그 뭐라 해야 되나 무슨 직 인수위원회 만들어서 예. 업무 인수인계 하라 그랬더니 기생 누가 예쁜지부터 파악을 하고.
1: 그런데 실제로 더 악당 일을 했던 그런 탐관오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0: 실화 누가 있습니까?
1: 네. 역시 여기에서 한다면 역사적인 탐관오리를 한다면은 네. 동학농민운동에 불씨를 지핀 고부군수 조병갑이 되겠습니다.
0: 고부군수?
1: 예, 예. 고부가 지금 전라도 그쪽인데 거기 가보면요. 굉장히 평야이고 농토가 많고 굉장히 비옥한 동네예요.
0: 예.
1: 그래서 조금만 농사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동네인데 아주 거기 가서 본격적으로 빨대를 꼬고 쪽쪽쪽쪽 빨아먹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들어엎은 게 동학농민운동이었죠.
0: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의 부정부패 때문이었던 거예요?
1: 아니 근데
0: 도대체 군수가 뭐 얼마나 빨아먹었길래.
1: 그러니까 사실 조병갑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좀 일으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임했던 다른 지역에 송덕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덕비는 이 지방이 관리를 일을 잘하니까 백성들이 아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을 비석으로 세워서 기억할게요 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경우는 좋지만 이 지방관이 나 송덕비 하나 세워줘라 해서 백성들을 괴롭혀서 만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0: 아, 괴롭히는 탐관오리였는데 예. 나를 위한 송덕비는 왜 안 세우냐?
1: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송덕비를 세우면서 또 이제 돈을 또 송덕비 세우는 비용이 100이면 한 300쯤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죠.
0: 요즘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자기 동상 세워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그쵸. 뭐 비슷한 거.
1: 예나 지금이나 그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 참 많고 그럼 꼭 뭔가 비석이나 그 동상이나
0: 세우려고
1: 아니면 기념비나 그런 걸 꼭 만들려고 해요.
0: 그게 당시의 고부군수 조병갑이었고
1: 네, 네. 이 조병갑은 이 워낙 영의정의 나름 그 조씨였고 그러니까 영의정의 서조카이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창의적으로 뜯어냈습니다. 우선 자기 어머니한테 효도하겠으니까 그걸 때문에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 환갑 잔치한다고 백성들에 돈 걷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공덕비를 세우겠다고 또 돈 뜯고 그리고 이제 효자세라는 걸 만들어서
0: 네.
1: 너 부효자지 세금 내 그러면서 또 돈을 뜯어냅니다.
0: 자기 마음대로요?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리 같은 거 건널 때도 막 돈 뜯어내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갈퀴로 돈을 긁어먹더라고요.
0: 아니 그래도 조선시대에 뭐 경국대전도 있고 뭐 법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1: 이때가 조선 후기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나라가 해이해진 것이고 그리고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 정말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동학농민운동 하면은 그 만석보 터트린 걸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라는 게 이제 물을 가둬놓는 둑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보면은 원래 그 지역이 고부가 전부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논에 물대기 위해서 보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물을 저장해 놨다가 네. 논에다 물을 대는 건데 원래 많이 있었는데 이제 조병갑이 나도 보 세워서 돈 벌 거야. 그러니까 둑을 세워라. 또 세워라. 라고 백성들을 다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 힘든데 라고 하니까 대신 이 둑을 세워서 이거 그 너희들 하면은 너희들 논에 세금을 좀 감면해 줄게. 줄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겨우 둑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입 싹 씻고 올해 세금도 똑같이 내라고 하게 된 거예요.
0: 아니 근데 그 세금이라는 건 중앙정부까지 올라가는 건데
1: 예.
0: 그러면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 개인적으로도 착복을 하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1: 아주 그런 거죠. 정말 그 착복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관 지금도 그렇지만 행정이 딱딱 부러지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 약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세금을 조금만 한두 달 미뤄주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부탁할 때 재량을 부려서 좀 늦춰줄 수 있고 좀 힘든 사람한테 쌀 하나 더 얹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병갑은 그 재량을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돈 넣는 데 썼다는 데 문제가 있죠.
0: 근데 그러다가 사실 그 전봉준을 필두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1: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예. 백성들을 대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조병갑이 이 전창혁을 죽여버립니다.
0: 예? 어떻게 뭐 사형이요?
1: 아니요. 그 곤장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만석부를 터뜨린 것도 이 모든 갈등이 이 만석부 때문에 폭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로서는 이 만석부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0: 이야. 근데 지방의 군수 한 명 때문에 정말로 예. 그 지역 백성들이 고생을 하다가
1: 예.
0: 동학농민운동까지도 벌어졌었고.
1: 네, 정말로 짜증이 나는 것은 이 조병갑이 그래서 이제 잠깐 가거도라는데 귀향을 가긴 하거든요.
0: 네.
1: 네, 왜냐하면 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자마자 이 사람 또 도망갔어요. 개빠르게. 그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만 다치고 죽고 본인은 무사해서 물론 잠깐 처벌은 받았거든요. 근데 뇌물들을 워낙 많이 끌어모아서 이걸 또 고종한테 바쳐서 어떻게 잘 받는지 고종이 또 이 사람을 또 예뻐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대한제국 된 다음에 판관, 재판관이 돼요. 그래서 한 게 이 당시 동학의 2대 교주였던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까지 내립니다.
0: 그걸 다 품고 있었던 거네요.
1: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친일파까지 돼가지고 잘 살아서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0: 근데 그 씁쓸한 또 우리의 과거이고
1: 예.
0: 아무튼 오늘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지방관들 이야기를 했는데 탐관오리보다는
1: 예.
0: 더 훌륭한 일꾼들이 더 많아지길 또 바라는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예. 또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충주박물관 다녀오셨어요?
1: 예, 한 몇 달 됐는데요. 예.
0: 안정숙 님이 명강사시라고 거기서 보셨다고 또 인사도 올려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은 11%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2.3%포인트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 X 계정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지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며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지 반출 시도와 선거관리인 폭행 등 유권자 소란 관련 신고 33건이 112에 접수됐습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희생자 수십만 명을 기리는 추모비가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 주도로 파리의 센강변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2081님이요. 연기금은 코스닥 매도를 좀 줄여야 합니다. 코스닥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정해져 있을까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0: 코스닥만 얼마를 투자하라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3: 네.
0: 그 자연스럽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자산 배분 내에 국내 주식 비중이 있고
3: 네.
0: 그 안에서 이제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알려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그 14.9에서 20.8%로 국내 주식 비중이
3: 됐죠.
0: 상향이 네. 됐죠. 거기에서 뭐 최대 전술적 뭐 전략적 배분까지 합치면 30% 가까이 보유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 코스닥이 있겠으나 사실 많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3: 네.
0: 연기금도 코스닥을 얼마 정도는 담도록 하시오라고 뭐 한 5% 이상을
3: 네.
0: 또 반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가끔 보면은 코스닥 수급 쪽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잡힐 때가 있습니다. 뭐 매도일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대부분 위탁한 운용사들, 자산 운용사들이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위탁받아서
3: 네.
0: 자체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일부 뭐 중소형주가 들어가기도 네.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6788님이요. 개별 종목 ETF가 출시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더 코스피로 몰리는 것 아닌가요?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0: 아무래도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말씀하시는
3: 네.
0: 것 같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그 대상이 됐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 흐름을 보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순 매도하고
3: 네.
0: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더 집중하고 압축하겠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그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들어있던 소부장 코스닥 기업들은 오히려 매도세가 강해진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고 사실 ETF라는 것 자체가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코스피 200만 산다면 200개 종목으로 압축이 되고 요즘엔 또 탑 10, 네. 탑 2 플러스 이런 식의 압축하는 ETF가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양극화 그 안에 들지 못하는 것들은 수급적으로도 네. 더 소외받고 쏠림이 심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M7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도 탑 10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돈이 또 압축해서 몰려가고 있기도 하죠. 다만 반대 시장이 되면 약세장이 되면 그게 또 매물 출회로 네.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양면성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6778님이요.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했을 때 그 수출액의 기준은 제품의 원가와 판매가 중 어떤 것이 기준이 되나요? 라는 질문 하셨습니다. 네. 이 내용 알아봤는데요.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시점의 판매 가격, 즉 수출자가 해외 바이어에게 받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IMF의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수출입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이 제품을 팔게 되면 제품 가격이 있잖아요.
0: 네.
3: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항구에 있는 배에 실을 때까지 운송비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해진 것이 이 수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라는 건 기업 내부의 생산 비용을 계산해 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인 거고 경상수지는 국가 간의 실제 외화 유입 유출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받은 판매가가 기준이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0: 해서 수출 기업들이 그 관세청 유니패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3: 네.
0: 직접 몇 개를 얼마에 어떻게 판다라는 걸 이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격들이 수출 데이터로 매월 1일마다
3: 네.
0: 또 기록으로 이제 또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참고로 2012년에는요. 어떤 기업이 억 원을 억 달러로 잘못 써가지고 아이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3: 네.
0: 그래서 그때 뭐 금액이 갑자기 막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기업이 직접 그걸 또 잘 입력해야 된다라는 네. 것도 있고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오늘 지방선거 투표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4: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두 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5: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튼튼한 캐리어, 온갖 짐이 탑처럼 쌓이는 거대한 배낭. 하경에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절에서 만난 보살은 대뜸 그의 가방부터 눈여겨봅니다. 가방을 단출하게 잘 싼 거 보니까 여행 고수인갑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크지 않은 크로스백 하나는 당일치기 여행자에게 적합한 준비물입니다. 하경의 가방에는 온갖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물건들도 없고 돌아올 때 꾸역꾸역 사서 밀어넣을 기념품을 위한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행을 떠나지만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그는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행자입니다. 담백함은 이 시리즈 최고의 매력입니다. 매사에 쭈뼛거리고 소극적인 주인공의 성향을 닮아 요란하지 않을 뿐더러 내성적이기까지 한 8번의 여정은 비단 학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1화에서 학영은

해남의 저를 찾습니다. 숙박은 하경행 여행 규칙에 어긋납니다. 템플스테이를 신청은 하지만 숙박은 포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목에 쌓인 돌탑을 보고 하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발로 차버리고 싶다. 마음 수련의 시간에 속으로 숫자 열을 세는 것마저 집중할 수 없던 그는 차라리 숲속을 헤매기를 택합니다. 그러다 무건수행하던 불자를 만나 함께 걷다 탁 트인 절경을 마주하죠. 돌아오는 길, 발로 차버리고 싶던 돌탑 위에 자신만의 돌을 하나 얹게 되는 정도가 하경이 겪는 변화입니다. 홀로 부지런히 걷고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거의 전부이지만 하경의 여행은 늘 누군가를 잠시 스치고 짧은 만남을 가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에서 수행 중인 불자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자기만의 예술관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옛 제자, 약간의 설렘으로 얽히는 처음 본 남자, 세대관이 맞지 않아 뜻밖의 언성을 높이며 말을 섞게 되는 할아버지,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 작가 등등, 하경은 여행길에서 마주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작은 쉼표를 만들어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지방선거일인 오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31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부산 26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가 5에서 40mm, 충북과 남부 내륙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소나기가 내릴 때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으니까요. 투표하러 가실 때,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며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4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11%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8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오전 10시까지 490만 8,603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8.7%보다 2.3%포인트가 높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관내 사전 및 우편 투표자 수가 포함된 수치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표는 전국 258개 개표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개표 결과는 투표가 모두 끝난 뒤 저녁 7시 30분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 소란 관련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선거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모두 8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모두 14건, 교통불편에 관한 신고가 3건 접수됐습니다. 오인 신고 등 기타 사항으로의 신고는 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오늘 역사가 증명하듯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위대하고 강력한 한 표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투표 포기는 오만한 이재명에게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것이다. 투표 포기는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 그리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또 투표 참여를 독려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를 인용하며 이재명의 말대로 투표를 포기하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와 유가족의 DNA를 대조 분석한 결과를 받았다며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며 오늘 사망자들의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중부군 사령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군 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향해 두 발의 미사일을,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선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격추되거나 접근하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밤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 기지를 각각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통에 레바논 공습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X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 중단을 두고 완전한 속국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차기 총리직을 노리는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도 주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구가 32도, 대전 31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9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은 국제 질서를 크게 바꿔놨습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한데에 묶여있던 세계는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고요. 또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이 약화되고 여러 국가와 블록이 영향력을 분점하는 다극화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요. 양국 정상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나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서 북중러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의 전쟁 그리고 북중러 밀착이 한반도 정세에 던지는 도전 잠시 후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내면 다음 군사적인 행보는 쿠바 침공이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갑자기 아흔이 넘은 은퇴한 쿠바 최고 권력자를 기소했는데요. 미국이 쿠바를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0: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1: 최근 중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들과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박천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중남미 하면 우리로서는 뭐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다 이렇게만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국제뉴스에서 최근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재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 뭐 사실 쿠바에 대한 경제 군사적 제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1: 네.
2: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거의 줄곧 계속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왔었고요. 2015년 네. 뭐 오바마 시절에 잠깐 화해 분위기 시절에 양국이 그런 어떤 대탕트 분위기로 간 것 네. 빼고는 거의 지속적인 경제 제재를 받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2: 특히 올해 5월 1일 노동절 행사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아바나에 있는 이 혁명광장에서 대규모 군중들이 모인 상황에서 이제 노동절 행사를 하는데
1: 네.
2: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미 국무부가 최근에 쿠바 공산당 고위 관료들에 대한 해외 자산에 대한 자산 동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뭐 상징적인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등 합작 투자 회사들도 이제 철수를 선언했는데
1: 네.
2: 뭐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가 좀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 네.
2: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요.
1: 그렇죠.
2: 쿠바는 지금 그래서 원료 대부분을 석탄,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갈탄 이렇게 부르던 시절이 네, 있었는데 네. 이거하고 나무 떨감을 지금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공해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1: 네.
2: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쿠바로 흘러들어오는 석유 공급원이 네 나라가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렇게 멕시코 이렇게 네 나라 정도인데 지금 거의 다 지금 공급망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2: 쿠바로 향하던 러시아 국적 유조선이 최근에 아바나까지 근처에 왔다가 갑자기 중간에 회항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 관측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또한 미국의 중간에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아바나를 방문을 했어요.
1: 네.

0: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미국의 정보수장이 쿠바를 방문한 게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1: 그렇군요.
0: 소식통들에 따르면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이 주장한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1: 네.
0: 현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뭐 공식적으로는 이게 자발적인 리짐 체인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시장 개방하라. 세 번째는 1959년에 혁명 시기에 몰수했던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 조치해라. 세 가지 모두 쿠바 정부 입장에선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1: 네. 또 미국 사법당국이 라울 카스트로 전 의장을 기소했는데 이유가 어떤 건가요?
0: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게 1996년 2월 24일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1: 네.
0: 거의 이게 지금 몇십 년이 흐른 사건이잖아요.
1: 30년 전이죠.
0: 그렇습니다. 이게 96년 2월 24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쿠바 상공에서 발생한 민간인 격추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1: 네.
0: 미 사법당국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민간기 격추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라울 카스트로 전 의장을 살인 공모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1: 네.
0: 양국 관계가 다시 급속하게 지금 냉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0년
1: 네.
0: 전이지만. 당시에 마이애미의 본부를 둔 쿠바 망명자 단체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제 형제 구조대 이런 명칭의 망명자 단체였는데
1: 네.
0: 이들이 경비행기, 세스나기 경비행기를 타고 세 대가 플로리다를 이륙을 했고요. 이들의 공식 임무가 뭐였냐면, 당시 이제 그 공해상에서, 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쿠바를 탈출하는 쿠바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난민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쿠바 공군 소속 미그 29 전투기가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세 대 중 두 대를 격추시켜버립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자원봉사자 등 총 4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들 가운데 3명이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을 두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실수다. 굉장히 그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이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1: 네.
0: 격추 지점이 쿠바 영해가 아닌 국제수역임이 공식 확인되면서요. 물론 이 쿠바 정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관계 그 레이더망 관련 사건 당시에 그 자료도 제출했는데 이카오는 이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쨌건 간에 격추 지점은 공해상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쿠바의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후 양국 간의 최대 위기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좀 더 살펴볼까요?
0: 제가 이제 중남미 문제 항상 언급할 때 양쪽의 입장을 공정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뭐 쿠바의 편을 들 이유도 없고
1: 그렇죠.
0: 그렇다고 미국의 편을 들 이유도 없는 거죠. 사건의 이면에는요, 쿠바 정부와 망명단체 간의 어떤 누적된 긴장과 복합적인 정치적인 동기가 얽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사실 형제구조대가 이전에도 수차례 걸쳐서 쿠바 영공에 진입해서 아바나 시내에 반정부 전단지를 뿌리는 등 쿠바 정부를 굉장히 자극해왔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쿠바 측은 이를 주권침해다. 그 도발로 규정하고 수차례 걸쳐서 경고를 이미 사전 경고를 했어요. 예. 자, 피델 카스트로 정부는 반복되는 도발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 네.
0: 영공 근처에 접근하는 민간기를 격추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공기잖아요.
1: 그렇죠.
0: 눈으로 분명히 식별이 가능한 세스나기면은
1: 네,
0: 전문가가
1: 네.
0: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민간 항공인데 격추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1: 그렇습니다. 사건 이후에 후폭풍 뭐 만만치 않았고요.
0: 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요.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좀 몰아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 네.
0: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그나마 그래도 쿠바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인 격추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때 대쿠바 제재 법안인 헬름스 버튼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법은 쿠바에 투자하는 제3국 기업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뭐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발생한

0: 지 이제 30년이 네. 지났는데 왜 지금 라울 카스트로 전 의장을 기소를 하는 건지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쿠바 입장에서는.
1: 기소를 했다면 진지게 했었어요.
0: 그렇죠.
1: 30년이 지난 사건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데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라울 카스트로 나이가요. 우리나라 94세, 95세가 됐어요. 사실은. 아. 정치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상태고요.
0: 네.
1: 노정객인 라울 카스트로를 전격 기소한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어떤 강력한 대쿠바 압박 정책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역학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정권 축출을 위한 법적이고 군사적인 명분을 확보하려는 목적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0: 네.
1: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전 상황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맥락입니다.
0: 그렇죠.
1: 체포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두로는 마약 범죄자다. 그리고 국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세력이다. 공식적인 어떤 프레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체포 명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미국 정부는 이번 기소를 단순한 어떤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쿠바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 특히 이제 플로리다 지역 민심을 노린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선거 국면 때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강경 반공 성향의 쿠바계 미국인 표심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건 맞거든요.
0: 그렇죠. 네.
1: 형제 구조대 격추 사건은 플로리다 쿠바 망명사회에 여전히 깊은 상처이자 분노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0: 네.
1: 따라서 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는 이번 기소가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인 쿠바계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대쿠바 강경론을 지지하는 여론을 확고히 다지기에 가장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 배경에서 아마 보시면 좀 더 잘 보이실 겁니다.
0: 네네. 그럼 라울 카스트로가 오래전에 은퇴를 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도 영향력이 그럼 있다고 보는 건가요?
1: 네. 1931년생이에요. 네. 우리나라로 아까 말씀드린 데 94세고요. 형 피델 카스트로와 마찬가지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0: 네.
1: 그 아바나 대학교 공부하던 시절부터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을 했고요. 쿠바 혁명 기간 중에는 형인 피델 카스트로와 혁명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죠. 체게바라와 함께 대표적인 혁명 지도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0: 네.
1: 혁명 직후인 1959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50년 동안요.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이거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기네스 기록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 아마 기네스 기록감입니다.
0: 네.
1: 50년을 국방부 장관을 했어요. 2008년에는 형 피델 카스트로의 건강 악화로 이제 권력을 승계받았는데요.
0: 네.
1: 형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실용주의적인 어떤 경향을 보였고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제한적으로 시장 경제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극적인 외교 정상화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0: 네.
1: 2018년 대통령직을 현재의 미겔 디아스 카넬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물려주고요.
0: 네.
1: 2021년에는 공산당 제1서기직까지 내려놓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정계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자, 9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노동절 행사
0: 네.
1: 그 자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오.
1: 여전히 건재를 과시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 위기 때마다
0: 네.
1: 모습을 드러내면서 여전히 막후에서 정신적 지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어떻게 보면 혁명 1세대의 어떤 상징적인
0: 그러네요.
1: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앞서서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뭐 사례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를 뭐 체포해서 압송한다든지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1: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0: 네.
1: 이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라울 카스트로의 경우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먼저 뭐냐면 장기 독재자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라울 카스트로의 경우는 내부 지지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0: 오.
1: 예, 그러다 보니까 체포돼서 압송되거나 최악의 경우에 이제 사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럴 경우에는 카스트로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0: 아.
1: 그러면서 내부 결속이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0: 네.
1: 결사항전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쿠바 경제가 지금 거의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0: 그렇죠.
1: 민심입니다.
0: 네, 네.
1: 만약에 미국이 정권의 교체를 조건으로 경제 제재 해제라고 하는 커다란 보따리를 내민다면 민심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뭐

0: 쿠바인들의 인내심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석유 문제뿐만 아니라요. 지금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계속 보도되고
1: 있는데. 정전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0: 정전 24시간 가운데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게 2시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아바나시내에 쌓여 있습니다. 악취가 엄청나고요. 또 모기나 바퀴벌레, 전염병 위험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응답자의 81%가 쿠바와의 전쟁에 반대한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아무래도 민심, 즉 미국 내 여론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군사적 작전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렇죠. 이란 상태가 굉장히 좀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성적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징 있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력 침공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사실 쿠바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침공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쿠바 혁명 전에요. 미국이 쿠바의 잔인한 독재 정권인 바티스타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원한 건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네. 쿠바 혁명 이후에도 사회주의 정권 붕괴를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미국의 후원 하에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0: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차례 CIA 주도의 어떤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주도한 쿠바 정권 전복 사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1961년 4월 15일에 발생한 피그만 침공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마이애미 거주하던 쿠바 망명자들을 중심으로 특수부대를 만들고요.
1: 네.
0: 이들을 훈련시켜서 쿠바를 침공한 사건이 바로 피그만 침공 사건입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가 지금 목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1: 네.
0: 주권국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1: 그렇죠.
0: 주권국가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 국제법 위반 논란을 잠재우면서 일종의 내란 형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1: 네네.
0: 쿠바 망명자들을 전선에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작전은 실패했고요.
1: 네.
0: 준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시절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요. 다만 실제적으로 군사작전에 돌입한 건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피그만 침공이 실패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사건을 두고 CIA와 케네디가 굉장히 갈등을 겪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데
1: 예.
0: 좀 썰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1: 무슨 얘기 하실지 알 것
0: 네.
1: 같아요. 네.
0: 이 사건을 계기로 CIA와 케네디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고 CIA 입장에서는 케네디를 조금 제거 대상으로 봤을 수도 있다. 썰입니다. 어디까지나.
1: 네. 알겠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KBS 라디오 박청기 PD와 함께 최근 미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쿠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또 쿠바가 이란 드론의 생산기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건 오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과장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 보도가 어디서 나왔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를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데
1: 네.
0: 쿠바는 자체적으로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2023년부터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다양한 성능의 공격용 드론을 도입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아니라 도입이다.
1: 네.
0: 조금 워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 아.
0: 실제로 말이죠. 지금 쿠바가 이런 무기 생산할 여력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지금 24시간 가운데 전기가 20시간 이상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1: 뭔가를 생산할
0: 지금
1: 그런 상황은 아니죠.
0: 아닌 네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악시오스의 주장에 따르면 쿠바 군부가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드론을 한 300기 정도 지금 도입했다. 이런 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드론 공격. 통해서 뭐 미국 영토로 지금 실질적인 미국 영토로 된 관타나모라든지
1: 네.
0: 인근에 있는 미군 함정이라든지 지금 쿠바와 쿠바 해안과 지금 플로리다 해안 지역이 한 147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맞아요.
0: 여기에 이제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쿠바가 굳이
1: 네.
0: 미국의 쿼터를 건드릴 이유가 있겠느냐.
1: 그렇죠.
0: 굉장히 조심스럽죠.
1: 네.
0: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쿠바에 대한 이 미국 강경 노선 배후에 미국 국무장관이죠. 마코로비오가 있다. 근데 마코로비오가 쿠바계잖아요.
0: 맞습니다. 마코로비오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태어난 쿠바계 미국인 2세입니다.
1: 네.
0: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코로비오가 1971년생이더라고요. 올해 55세.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죠.
1: 네.
0: 그의 부모가 1959년 쿠바 혁명 직전에 정확하게는 1956년에 네. 쿠바를 탈출합니다.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1: 아,
0: 자본가이기 아니요.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면 당연히 재산 몰수당하겠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짐을 챙겨서 미국 플로리다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1: 네.
0: 마코 루비오가 아무래도 이런 개인적인 어떤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반공적인 측면 반카스트로 정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IA의 수장이 가서 요구한 사항 중에 뭐가 있었어요. 몰수한 재산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1: 네.
0: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1: 그렇죠.
0: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마크 루비오가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측면이에요.
1: 네.
0: 플로리다주 특히 마이애미는요.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쿠바계 유권자들의 중심지입니다.
1: 네, 네.
0: 이들은 미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핵심 표밭이죠. 지금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가 6,800만을 돌파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엄청나게
0: 전체 많네요. 미국 인구의 20%예요. 오. 흑인을 이미 넘어선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1: 네네.
0: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인

0: 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히스패닉이라는 얘기죠.
1: 네네.
0: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히스패닉계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1: 그렇군요.
0: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루비오가 상원의원 시절부터 또 히스패닉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했었고
1: 네.
0: 특히 쿠박의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요. 루비오가 트럼프 이후 차기 대권을 노린다 이런 얘기가 미국 정가에서는 심심치 않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1: 네.
0: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벤스 부통령과 경쟁을 할 거다.
1: 그렇겠네요. 네.
0: 그렇지만 아무래도 히스패닉 민심은 있어서는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는 뭐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계속 지속하겠죠. 당분간.
0: 당분간 아마 그 추이를 네, 직접적으로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하니까
1: 네,
0: 그
1: 네.
0: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계 이목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에 쏠려 있는 사이 미국의 다음 공격 목표로 언급되고 있죠. 쿠바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KBS 라디오 박천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까밀라 까베요의 아바나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에서는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제정세가 한층 더 복잡해졌죠. 북한은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와 더 밀착했고요. 푸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방문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북중러 결속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사실 5년째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이쯤이면 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종전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양쪽 다 전쟁을 끝내고야 싶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끝내고 싶은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 다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을 못한 상태예요. 러시아가 조금 더 그 승기를 잡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쟁 끝내려면 협상을 해야 될 텐데 러시아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그다음 이제 우크라이나는 뒤에 이제 유럽이 버텨주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접을 생각이 없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0: 예, 아이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좀 양보를 해라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네, 네.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이란 전쟁까지
1: 네.
0: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1: 제 주변 사람들이 러시아랑 네.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해? 아. 막 이래요. 하도 안 나오니까 언론에.
0: 맞아요. 네. 네. 이란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푸틴이다.
0: 아.
1: 네, 또 시진핑이다. 네, 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크게 봐서 이란 전쟁은 러시아에는 호재고요. 네. 우크라이나에는 악재인데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호르무즈.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가 막혀서 유가가 네. 엄청 뛰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바닥이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제재를 굉장히 세게 받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란 전쟁으로 두 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0: 어쩔 수가 없이.
1: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란 전쟁 전에 네. 러시아가 파는 원유, 우랄유 그게 한 52불, 57불 이랬는데 오늘 네. 100불이에요. 더블로 뛴 거죠.
0: 그러네요.
1: 그다음에 석유가 모자라니까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를 풀어버렸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한 달 풀고 또 연장해서 한 달 풀고.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재정의 가장 주요한 원천이 석유가스 판돈인데 그게 지금 확 풀려버린 거죠.
0: 네.
1: 그래갖고 최근 보도 보니까요. 이번 4월 동안에 러시아가 석유로 걷어들인 수입이 200억 불이에요. 20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7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네.
1: 하루에 1조씩 번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평판의 문제인데요.
0: 네.
1: 지금 이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네.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친 거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0: 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근데 이란 전쟁 전에는 푸틴만 욕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이제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된 거죠.
0: 아.
1: 네, 그런 평판의 면이 또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약간 그 이란 전쟁의 중재자 역할도 하잖아요. 그 네. 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빼
0: 네.
1: 우리가 도와줄게 가져가 줄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0: 네.
1: 또 그러면서 이란을 도와주고 있어요. 러시아가. 드론도 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은 위치 정보가 따로 그 시스템이 없거든요.
0: 네.
1: 근데 중동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를 정확하게 쳐야 되잖아요. 그 위성 정보를 러시아가 또 많은 부분 주고.

0: 있고 하니까 이 전쟁에서 어쨌든 러시아는 최대 수혜자, 예. 그다음에 중재자인 그런 그 세계에 보란 듯이 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조용히 이란이 버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전쟁이 길어져서 러시아는 크게 봐서 나쁠 게 없거든요.
1: 그러네요.
0: 미국이 덫에 빠진 거니까.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1: 예. 사실 미국이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0: 네.
1: 네.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이 집권하면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
0: 미온적인 정도가 아니라 크게 네. 봐서 러시아 편이죠. 지금 트럼프.
1: 자,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0: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강약약강이잖아요. 네, 센 네. 나라에 약하고 네. 약한 나라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때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지만 뭐 국제법, 뭐 인권 막 이러면서. 근데 트럼프는 젤렌스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러시아는 강대국이야. 근데 너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양보해.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very powerful. 대만은 small island. 작은 섬일 뿐이야. 에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1: 네.
0: 그래서 아마 이 이란 전쟁 전에도 트럼프는 크게 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지고 네. 있으니까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1: 네.
0: 지금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가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중간선거는 다가오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게 좀 마무리되면
1: 네.
0: 뭔가 트럼프도 중간선거 때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1: 뭔가 결과물이 지금 그렇죠? 있어야 성과. 되거든요.
0: 성과가 네네네. 있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젤렌스키를 또 막 쥐어짤 것 같기도 해요.
1: 그러면 이란 전쟁 전쟁이 좀 끝나야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정리가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0: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 만나서 트럼프가
1: 네.
0: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좀 빨리 끝날 수 있게 푸틴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이란 전쟁 전후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어떤 태도가 좀 달라질까요?
0: 아까 그러니까 이란 전쟁 후에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란 전쟁 전에도 트럼프는 러시아 편이었는데
1: 네.
0: 이란 전쟁이 끝나면 그게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든 막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해서라도 빨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이유가
1: 네.
0: 러시아랑 경제협력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둘이 만나면 종전협상만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경제협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둘 사이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의 12조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 약속 같은 것도 제안하고 했다고 해요.
1: 네.
0: 왜냐하면 러시아가 특히 이제 북극 그쪽에 석유가스 엄청 많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히토류도 되게 많거든요.
1: 그렇죠.
0: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너랑 같이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좀 말하자면 우리한테 좀 좋게 끝내다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제재도 빨리 풀고
1: 네,
0: 그다음에
1: 네.
0: 그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됐잖아요. 러시아.
1: 네, 네, 그렇죠.
0: 하여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트럼프가 혹하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러시아 편을 들 확률이 좀 높죠.
1: 그렇군요.
0: 네.
1: 우크라이나는 좀 예.
0: 아무래도 맨날 트럼프 얘기하잖아. 넌 카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1: 예.
0: 혹할 만한 카드가 러시아가 더 많다라는 거죠.
1: 아, 그럼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더 약화되겠네요.
0: 그러니까 너무 냉혹한 거죠. 원래도 국제적 관계는 그렇지만 트럼프 네네. 들어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런 이익을 내세우니까요.
1: 네. 근데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팽창하는 거 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같은 게 늘 네. 있어 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유럽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0: 이제 그게 문제가 크게 봐서는 트럼프 되고 나서
1: 네.
0: 미국은 돌아섰지만 유럽은 예전처럼 바이든 때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
0: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유럽도 속사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1: 네, 네.
0: 같은 나라 안에서도 리더십과 여론이 다르고요. 또 여당, 야당이 다르고 이래요. 또 그거를 짧게 한번 정리를 드리면
1: 네.
0: 예를 들면 폴란드나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국경도 접해 있고 발트 3국은 예전에 소련이었고
1: 그렇죠.
0: 더구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요 지금도 인구의 4분의 1이 러시아인이에요. 그다음 리투아니아는 영토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랑.
1: 아.
0: 거기 있는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게 러시아에서 뚝 떨어진 역외 영토예요.
1: 아,
0: 그 칸트 태어난 곳.
1: 네네. 네네.
0: 그러니까 아. 이 폴란드나 발트 3국은 굉장히 강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에 강하게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1: 네.
0: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 영국은 이제 조금 비슷하고요. 이쪽이랑.
1: 네.
0: 근데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하자는 입장이에요. 그죠? 마크롱이라든가
1: 그렇죠.
0: 메르츠는. 근데 문제는 바로 얼마 전, 그러니까 그 12월에
1: 네.
0: 한 2만 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 46%가 우크라이나 지원 투머치다. 줄여야 된다.
1: 아.
0: 프랑스는 그게 37%예요.
1: 그렇군요.
0: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요즘에 극우 그 굉장히 세력이 부상했잖아요.
1: 네.
0: 그 극우 야당이죠. 그 정당들은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말자.
1: 아.
0: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이 유럽 쪽으로 거의
1: 많이 넘어오니까 네, 그것도 거의, 좀 불편한 네, 거죠.
0: 500만이 넘게 있어요.
1: 아.
0: 거기 대해서도 반대.
1: 네, 네.
0: 그다음에 또 이제 완전 다른 경우는 친러 국가들이 있죠. 유럽에서도
1: 네.
0: 슬로바키아나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얼마 전에 그 정권 교체가 되긴 했지만
1: 네.
0: 그러나 그 새로 된 정권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이에요. 친서방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시면 너무
1: 다르네요.
0: 각자의 셈법이 다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영푸독이죠.
1: 네.
0: 영푸독의 정권 차원에서는
1: 네.
0: 우크라이나 지원해 줘야 된다 얘기해서 얼마 전에 900유로가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1: 네.
0: 지원금이.
1: 네네네. 아, 복잡하네요.
0: 복잡하죠.
1: 예, 각 국가별로
0: 네.
1: 자신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고
0: 그렇죠.
1: 국제 관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0: 왜냐하면 유럽이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1: 그렇죠. 예,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뭐 완벽한 어떤 종전보다는 조금 뭐 정전 휴전이 좀 이렇게
0: 네,
1: 이어지는
0: 네.
1: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 정전 휴전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프리징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막 싸우다가. 그러다 또 소강 상태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1: 그렇군요.
0: 네.
1: 만약에 협상이 또 시작이 된다면 러시아가 뭐 요구로 어떤 식으로
0: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우리 절대 양보 못해 하는 게 뭐냐면
1: 네.
0: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 안 돼.
1: 예.
0: 그다음에 점령지 우리
1: 예,
0: 걸로 인정해줘.
1: 네.
0: 이거거든요.
1: 네.
0: 그거를 푸틴은 최소한 그걸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1: 네.
0: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또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데 어쨌든 유럽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은 그거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래서
1: 네.
0: 일단은 트럼프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계속 트럼프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뭐 경제. 우리가 투자할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
1: 네.
0: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근데 러시아 상황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요. 경제도 예전 같지 않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1: 아니 근데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양보를 안 하고.
0: 그러니까 전쟁한 거죠. 양보가 됐으면 왜 전쟁했겠어요.
1: 또 그렇긴 하네요.
0: 네, 뭘로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인
1: 그
0: 거잖아요.
1: 그 사이에 너무
0: 전쟁.
1: 민간인들 희생도 많았고
0: 그러니까요.
1: 군인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그런데도 어쨌든 러시아는 양보할 생각이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긴 입장에서는
1: 뭐 양보할 우리가 이유가 없는 거죠.
0: 사실. 양보를 왜 해?
1: 네네네.
0: 너네 그거 안 해주면 우린 양보하느니 차라리 전선에서 끝낼게. 이러고 있는 거고요.
1: 네.
0: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 유럽이 도와주는 거에 기대해서 계속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1: 그러네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환대를 받았고 또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 뭐 얘기도 계속
0: 네네.
1: 나오고 있어서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북중러 밀착 그리고 어떤 블록을 형성한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게 우리나라와 또 무관하지 않은 그쵸? 이야기잖아요.
0: 네네.
1: 이 부분도 짚어주신다면.
0: 네. 근데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막 비교하면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보다 푸틴한테 더 잘해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겉으로는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둘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건 그렇긴 한데 사실 정말 중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1: 네.
0: 러시아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시베리아의 힘투 프로젝트인데요.
1: 네.
0: 사실 푸틴은 그거 성사시키러 간 거였거든요.
1: 아,
0: 그게 시베리아의 힘투 프로젝트가 뭐냐면
1: 네.
0: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 네,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원이 이미 있어요. 2019년부터.
1: 네.
0: 그렇게 했는데, 이제 2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 나고, 유럽으로 예전에는 가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는데, 그
1: 그렇죠.
0: 시장이 너무 축소됐으니까,
1: 네.
0: 다른 시장, 대안으로 이제 중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미 석유가스 자원 의존도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20%, 가스의 20%가 러시아에서 오거든요.
1: 네.
0: 만약에 이 시베리아 힘2가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건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가스 수입도 다변화해놨어요. 공급망을. 그래서 러시아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1: 네.
0: 포션은 러시아가 제일 크지만
1: 네.
0: 중앙아시아에서도 받고 미얀마에서도 받고,
1: 네.
0: 그다음 호주 카타르에서는 배로 받아요, LNG로.
1: 아.
0: 이렇게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해 놨는데, 이 시베리아의 힘투 파이프라인이 2,600km거든요. 그럼 이거를 건설하려면 돈도 많이 들죠?
1: 그렇죠.
0: 또 이거 한번 건설해 놓으면 중국으로 직통이니까, 그걸 중국이 다 사줘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이거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급망 네. 다분화 다 되어 있는데.
1: 네. 우리가 굳이? 그런, 이렇게
0: 그러니까
1: 생각할 것
0: 가격으로.
1: 아.
0: 가격이 맞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이런 건데.
1: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가격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보통 아. 그 단위, 가스 단위당
1: 네.
0: 300에서 350불에 파는데.
1: 네.
0: 유럽에다가. 근데 네. 중국 너는 좀 싸게 해줄게. 그래서 네. 200에서 250불을 제한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중국이 얼마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1: 100불 정도?
0: 60불.
1: 60불이요?
0: 이거 완전 후려치는 거예요. 중국이 이란 석유도 엄청 후려쳐서 싸게 받잖아요.
1: 그러면 이건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요.
0: 그렇죠.
1: 근데 마음은 또, 급하고 또. 네,
0: 그러니까 또 결렬된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그러니까 이번에 뭐 겉으로는 트럼프보다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환대해주고
1: 예, 예, 예.
0: 트럼프하고는 공동성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러시아 나왔단 말이에요. 뭐 공동 네. 기자회견하고. 그럼 뭐 하냐고요. 정작? 푸틴이 그것 때문에 간 건데 그건 안 들어준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리 중러가 사이가 좋아 보여도
1: 네.
0: 사실 러시아는 부글부글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아쉬운 처지라고 너무 막 나가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
1: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그 목적은 어떤 걸까요?
0: 아, 이제 북한을 방문하면 이런 거죠. 일단은 그 트럼프랑 만났을 때 북한 얘기 많이 했대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김정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북미 뭐 정상회담이건 뭐건 북미 접촉이 있을 때
1: 네.
0: 어쨌든 그럼 중국도 그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기도 해놓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중재자 역할?
1: 네.
0: 왜냐면 트럼프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데 김정은이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역할. 두 번째는 북한 러시아가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거 좀 견제할 필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인 거에서는 동해 출해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 극동에서 그 두만강 유역에서 중국 북한이랑 접하고 있는데
1: 네.
0: 동해로 나가는 게 막혀 있어요. 그 막힌 게 러 접경지대 때문에.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예전부터 동해로 나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려면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만나서 그 중국이 동해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러시아의 협력을 약속 받았어요.
1: 네네.
0: 근데 그건 북한도 협력해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도 좀 해보고.
1: 네네.
0: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이제 앵커님께서 북중러 밀착 얘기하셨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 세 나라는 한 번도 세 나라가 밀착한 적은 없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잖아요. 네. 북러.
1: 그렇죠. 따로따로.
0: 네, 둘씩이었어요. 중러.
1: 아.
0: 그리고 사실 시진핑하고 푸틴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북중러로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러 공동성명

0: 기사도 나왔는데요. 그 미국을 겨냥해서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블록을 막 굉장히 냉전적인 대 낡은 네. 진영을 만들거나 패거리 문화랑 그러니까 블록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낡은 냉전 시대 유물이다. 우린 아. 그런 거 거부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시진핑도 푸틴도 북중러로 그렇게 얽히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1: 그렇군요.
0: 양자 관계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는요. 국가 단위에서 진영을 만든다기보다는 네. 사안별로 협력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해 출해권 관련해서는 두만강에서 북중러가 접경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셋이 협력한다. 네, 이런 거예요.
1: 아,
0: 거죠.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0: 싫어요. 그렇군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 안 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아무튼 각국의 속내가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0: 그렇죠. 네, 끊을 건 확실하게 아. 자를 건 자르고 챙길 건 챙기고 네. 이러는 거고. 그러나 이제 되게 친한 척한 거는 중국 러시아가 예. 속으론 어때도 미국 보라고 그런 거죠. 트럼프 보라고. 아. 그 면에서는 둘이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게 있는 거죠. 친한 척한 거죠.
1: 이게 참 복잡 미묘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뭐 두 개의 전쟁도 있고 국제사회 어떤 판세가 정말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어목한 시대 한미일이 뭉쳐야 돼. 막 네. 이랬던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떤 진영 그다음에 뭐 이념 뭐 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가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1: 그렇군요. 네.
0: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게 어떤 공통성, 뭐 체제나 이념이나 이런 데 좀 강박되기보다는 네. 좀 굉장히 유연하게.
1: 유연하게.
0: 그다음에 실리적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네. 사안별로 어떤 면에서는 뭐 미국과 일본과 연대할 부분은 그러니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네. 또 어떤 면에서 중국 러시아를 협력할 건 하고 네. 또 가끔은 이런 콤비네이션도 가능하잖아요. 미국 중국이랑 우리가 협력하든가 뭐 북한 러시아랑 우리가 협력한다든가
1: 네.
0: 그런 식으로 좀 기존의 외교 방식이 아니라 좀 독창적으로 네.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유연하면서도 실리는 또 챙기는.
0: 그렇죠.
1: 네. 그런 좀 어떤 지혜가.
0: 요즘에는 예.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강대국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치는 시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계속 뭐 각자 도생의 시대다. 정글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네.
0: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가치나 이런 지킬 건 지켜야 되지만 또 우리 국익 뭐 네. 이런 것도 도외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 두 개의 전쟁 이후 북중러 밀착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 세 나라가 또 밀착하고 있는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한반도 정세까지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지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표 꼭 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볕이 뜨겁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고요. 옷차림도 시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31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부산 26도, 제주 25도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덥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들어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가 5에서 40mm, 충북과 남부 내륙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8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15%로 집계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해서 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가 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직전 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건가요?
6: 네, 현재까지는 4년 전에 비해 높은 투표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환점으로 접어드는 오전 1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12%보다 3%포인트 높아진 건데 시간이 갈수록 저번 지방선거 같은 시각대에 비해 투표율 격차가 더 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는 최종 투표율 67%를 기록한 22대 총선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18.9%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경북 등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 10.3%, 세종 12.9%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 서울의 투표율은 14.3%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을 중심으로 본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본투표에서도 투표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투표율에 합산돼 공개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8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이뤄집니다. 첫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반쯤 공개될 예정인데 후보자들 간의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은 이르면 자정을 전후로 당선인 윤곽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격전지나 비례 당선자 결과는 내일 새벽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년 전 총선 때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보다 개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표적인 관심 지역 중 한 곳인 부산에서도 지금 이 시각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투표 상황은 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부산에서도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대체로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마련된 투표소 914곳에는 오늘 오전부터 시민들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1시 기준 부산 투표율은 15.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9대 지방선거 부산 지역 유권자는 285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21%가량인 60만 8천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부산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이번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248명을 선출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투표를 마친 상태로 지금은 투표 독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소란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부산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나누어 받게 돼 있는 1, 2차 투표용지를 동시에 달라며 소란을 피운 시민이 퇴거 조치를 받는 등 부산에서는 10여 건의 소란과 오인 등이 신고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5: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와 전남에서도 투표는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의 일꾼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정민 기자입니다.
7: 광주와 전남은 다음 달 행정통합을 앞두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 전남도지사와 전남도 교육감을 각각 따로 뽑았지만

0: 이번에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선출합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투표소 1,144곳이 설치됐고 선관위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광주가 118만 9천여 명, 전남 155만 8천여 명입니다. 투표율은 오전 11시 기준 광주 10.3%, 전남 12.3%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전남의 투표율이 38.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광주의 사전투표율도 27.83%로 2022년 지방선거보다 10.5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440명의 일꾼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등 72명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또 광주 일부 선거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가운데 한 개 선거구에서 3명에서 4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개표는 각 시군구 27개 개표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첫 개표 결과는 투표가 모두 끝나고 저녁 7시 30분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1: 여야 지도부는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해서 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투표 포기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온다면서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단 한 표가 당선자를 바꾸고 지역의 정책을 바꾼다며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과거로 회귀할지 미래로 도약할지 결정된다며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로 대한민국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선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중한 한 표가 나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거라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바로 투표장에 나와달라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공소 취소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알아서 재판을 취소하라고 이 대통령이 명령한 거라며 더 이상 국민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최악의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각 국회와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 등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1: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내린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1일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일부 수정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적용되던 관세율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미국과 별도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는 23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이 조정됩니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 사용 비중이 95%를 넘어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5%로 완화됩니다. 한편 기존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렉의 경우 이번에 대상 품목으로 추가돼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미국 측에 232조 관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번 조치에 일부 반영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적용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현재 시간 2일 이란이 핵 프로그램 요소들에 대해 협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연방의회 상원청문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하지 않았을 경우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곧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는 북한과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군 중부군 사령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군 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향해 두 발의 미사일을, 또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선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격추되거나 접근하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2일 밤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 기지를 각각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수출 항구인 남포항에 올해 들어 오일의 한 척골로 대형 선박이 드나들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0척의 선박이 남포항을 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적재함의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를 싣고 있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석탄 등의 수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후 들어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2도, 광주 30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2,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희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대조 분석을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생산팀 소속 노동자로 정규직 50대 2명과 30대 1명, 계약직인 20대 2명입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합동분향소 설치 등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감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1차 합동 감식에서 당국은 무너진 벽과 가림막 철골을 중장비로 제거한 뒤 현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발화 추정 지점과 인화물질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현장이 심하게 불에 타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열악한 소방시설도 드러났습니다. 화약류를 다루는 위험한 공정이었음에도 건물 내부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없었습니다. 갖춰진 내부 소화 설비라곤 20kg짜리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현장 안전을 위해 환기장치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사측이 대형 환기시설 도입을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합동감식도 검토 중이지만 건물이 심하게 파손된 데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1: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시간 2일 한국 등 수십 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몇 주 내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CNBC 방송에 출연해 70개가 넘는 나라의 특정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트레일러 운전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7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선거일인데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 상황과 관전 포인트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볼게요. 영화 속에서도 선거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단골 소재죠. 한 표의 힘부터 권력의 이면 그리고 정치 풍자까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코너에서 영화로 풀어보겠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 정말 눈앞까지 온 걸까요? 어제 코스피가 8900선을 뚫은 뒤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 하나, 코스피 9000 시대가 정말 열릴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9000선 돌파 가능성과 투자 전략을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환 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KBS 콩 어플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죠? 드디어 바꿨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입고 진행한 그 조끼 참 뭐 별명들이 많았죠. 김장 조끼, 할머니 조끼까지. 게다가 최근에는 좀 덥지 않냐, 땀띠 나지 않나 하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계절도 바뀌고 분위기도 좀 바꿔보자 해서 새 조끼를 장만했는데요. 저 아직 뭐 시위 중인 건 아닙니다. 네. 초록빛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산뜻한 색깔로 맞춰 입어봤는데 사실 이번 조끼에는 좀 작은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왼쪽 가슴에 보시면은 갓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저도 이 말은 이제 방송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갓생이라는 게 신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 갓과 인생을 뜻하는 한자 그 생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직역하면 뭐 신과 같은 인생이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후회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나 또 여러분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갓생은 무엇입니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승진하는 것, 혹은 뭐 가족들과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게 바로 가장 빛나는 갓생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꿈꾸고 있는 갓생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7: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6: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6: 네, 선우 씨는 핑크빛 조끼를 입었네요.
8: 근데 오늘 컨셉 뭐 블랙핑크 같기도 하고 검은색 티와 핑크색 조끼 입었습니다.
6: 네. 아주 멀리서도 눈에 띄겠어요. 자, 오늘 이제 선거일이라서 증시는 쉬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젠슨 황 방한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뭐 오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9: 맞습니다. 이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젠슨 황이 아직은 대만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라는 만찬 자리까지 마련해서 우리 기업 경영진들과 소맥을 마셔가면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네. 컴퓨텍스 행사장에선 SK 하이닉스 부스를 깜짝 방문해서요.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 사랑한다라는 위트 있는 사인도 남기면서 끈끈한 파트너십을 과시하기도 했고 여기 세계 최대 이벤트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 GTC 행사를 원한다면 서울에서도 열겠다라고까지 말한 만큼 시장에서도 젠슨 황 관련주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합니다.
6: 네. 내일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9: 맞습니다.
6: 와서는 누굴 만나나요?

0: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온 것처럼 이번엔 구광무 LG그룹 회장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젠슨 황과 만남을 가질 걸로 전해지면서 제2의 깐부가 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 나오고요. 작년에는 이제 깐부 치킨 집에서 이재용 회장 또 정의성 회장이랑 러브샷까지 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이번에는 삼겹살에 소주 삼소를 하러 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오죽하면 젠슨 황 CEO가 방한 기간 동안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또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추적하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효과 자세한 시장 영향은 잠시 뒤 코너에서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요즘 그 반도체주가 상한가고 주식시장에 이제 뜨겁게 달고 오르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조금 한가한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이 불장 흐름이 계속되면서요. 가상자산에 있는 돈이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숫자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48조 원이 넘고 8,700을 뚫은 엊그제는 70조 원에 육박한 방면에 가상자산은 정반대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코스피를 앞질렀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보면 1조 5천억 원에 그치면서 지금 코스피의 30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졌고요. 투자 대기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예치금이 작년 3분기 7조 3천억 원에서 올 1분기 5조 원대로 약 30% 줄어든 흐름을 보면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합니다.
1: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면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0: 큰 방향은 비슷해 보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자금이 순유출됐고요. 상징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비트로도 유명한 곳이죠. 시장 큰손인 스트래티지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판다라는 기조를 깨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각했고요.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서도 1조 8천억 원 규모가 한 번에 장외 매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다시 이 가상자산 시장이 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0: 전문가들은 한동안은 이 증시가 우위에 있을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에서 증시 그중에서도 반도체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다만 반도체 업황이 꺾이거나 글로벌 금리가 다시 불안해지면 고위험 성향 자금이 다시 가상자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는 이제 토큰 증권을 꼽는데 관심이 큰 스페이스X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규제 안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시장이 열리게 되면 기존의 가상자산 자금이 규제 밖 디지털 자산에서 규제 안의 토큰 증권으로 옮겨가는 2차 머니무브도 가능해진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됐죠. 근데 이 가입 기회 놓쳐서 아쉬워하셨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0: 네, 출시되자마자 완판될 만큼 관심이 뜨거웠죠. 가입 기회를 놓쳐 아쉬워하셨을 분들 계실 텐데 삼성증권이 어제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한은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라고 하네요.
1: 네, 1차 마감이 됐었는데 이게 인기가 꽤 많았죠?
0: 맞습니다. 지난달 20일 모집 당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됐는데요. 이후 일부 투자자들의 취소 물량이 발생하면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 모집은 삼성증권 앱이나 홈페이지 HTS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또 취소 물량 규모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남아있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랑 메리츠증권도 앞서서 모집 기간 동안 취소분이 발생하면 잔여 한도 범위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리기도 했는데 아직 기회를 노리는 분들은 오는 10일 전까지 열리는 수시 모집 눈 크게 뜨고 노려보셔야겠습니다.
1: 네.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0: 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기어코 3%대를 뚫어냈습니다. 벌써 석 달 연속으로 오름폭 키워가고 있는데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24%, 거진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물가지수를 밀어올렸고요. 생활물가도 2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올라 체감물가는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석유류 물가를 막아내면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농축수산물 물가도 석 달 만에 상승세 돌아섰는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최근 2년 새 이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도 그나마 정부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덕분에 어찌저찌 막아서 가능했던 숫자라고 하는데 이것마저 없었으면 3.7%까지도 찍었을 거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문제는 상황이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도통 내려오질 않고 있고요. 장마철, 여름철 폭우와 폭염 탓에 농축수산물 가격 연시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은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3%를 유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재경부는 아직 이 중동 전쟁 영향이 물가에 미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1: 네. 요즘 뭐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기름값 오르고 또 환율 오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이 이제는 기정사실이 됐죠. 이 금리 상승은 고통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이제 1, 2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3회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장금리가 더 오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 등이 따라 오르게 됩니다. 이미 주담대는 상단이 7%를 넘어서 8% 향해 가고 있고 신용대출금리도 6% 육박한 상황인데 가뜩이나 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계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고요. 1,5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그러면 생산자 물가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도미노처럼 상승 압력이 번지는 만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불려 서민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1: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아파트라고 그러죠. 뭐 연립주택 또 다세대주택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0: 네, 올 들어 4월까지 서울에서 전월세 거래가 약 5만 건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비싼 아파트 전월세를 피해서 대체 지은 빌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가격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 전세값이 4월 기준 거의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월세는 이보다도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임차인이 부담한 평균 보증금도 1년 새 8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낮았던 갱신 계약 비중도 늘고 있는데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집에 더 오래 머무르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전월세난이 빌라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서민 주거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직장인분들이 반길 만한 소식에 보통 이제 연차를 오전 오후 나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세분화해서 쓸 수 있다고요? 앞으로는?
0: 네. 최근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연차를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눠 사용할 수 있게
1: 그래요.
0: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반차 쓸 때 불편했던 규정도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4시간만 근무해도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해서 사실상 바로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휴게 시간 없이 곧장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선 체감 변화가 클 것 같은데 특히 병원 진료나 아이 등하원처럼 짧게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을 걸로 보입니다.
1: 네. 요즘 중고차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이게 관련해서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고 하죠?
0: 네.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서 막상 찾아가 보면 미끼 매물인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중고차를 인터넷에 올릴 때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본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한 조치고요. 플랫폼 사업자도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차량 상태나 판매자 정보 같은 필수 정보를 누락한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조금은 더 안전하고 투명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갓생, 여러분의 갓생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6680님, 무슨 쪽인가 궁금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왔다고 하시면 시원해 보여서 좋아요 하셨고요. 백한용님께서는 갓생하니 갓김치가 생각나네 하시면 점심 먹어야겠다 하셨어요. 황성룡님께서는 왜 입는 거죠? 라고 물으셨는데요. 예.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갓생의 의지를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함께 잘 살자는 또 의미라서 조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팀끼리는 또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계급장 떼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편하게 얘기 나누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끼를 입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윤구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오늘도 갓생인데요. 갓생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후회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갓생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5683님, 사전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제가 꿈꾸는 오늘의 갓생은 선풍기 먼지 닦기, 에어컨 필터 닦고 끼우기, 여름 친구 준비하고 겨울 이불 세탁하기 등 일찍 다가온 우기에 대비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깁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인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5988님은 오늘도 갓생, 생활물가 비싼 시대지만 아끼면서 목돈 마련 저축하는 것이 갓생 목표입니다. 안 된다고 말고 하면 된다는 긍정 마인드가 저의 갓생입니다. 하셨어요. 6110

0: 9978님, 53세 사이버 대학생입니다. 토요일부터 시험 시작해요. 다음 주말까지 시험 3개, 레포트 3개, 토론 4개 마무리하고 마음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소설책 한 권 들고 우리 집 카페 죽순이 할래요 하셨어요. 1350님, 갓생이 그런 뜻이었군요. 65세를 살아가는 저의 갓생은 점심시간에 라디오를 틀면 변함없는 세모정의 윤인구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제와 변함없는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저의 갓생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246님, 오전 투표 참관하고 왔는데요. 정치가 국민의 삶의 희망적이길 대승적 차원에서 저의 갓생이랍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갓생의 정신으로 더욱 열심히 방송할게요.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1: 지방선거일인 오늘 임시 공휴일이지만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전 동안에도 돌발 구간 중심으로만 더딘 흐름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가 더욱 주춤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도심 주변으로만 정체가 이어지겠고 장거리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하월곡 램프에서 신내나들목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와 또 서운분기점에서 계양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령터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2: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0: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 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원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조끼가 좀 바뀌니까 시원하죠.
4: 그러게요.
0: 긴장 조끼보다는.
4: 네.
0: 아, 내가 저 핑크색을 입을 거 그랬어. 아, 핑크색 입고 들어오니까 얼굴이 다 화사해 보여.
4: 네네. 네. 좋네요. 네.
0: 어쨌건 잘 어울리십니다. 투표하셨어요?
4: 네.
0: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선거일이라서 장은 뭐 열질 않았고.
4: 네네.
0: 어제 이제 8,900선을 코스피 돌파했습니다. 뭐 정말 9,000포인트 되겠네요.
4: 네,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 장중에도 8,900까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뭐 얼마 안 남았고 사실 오늘 우리 이제 휴장이지만 이제 옆에 일본은 급등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4: 네, 시장. 그래서 아마 오늘 열렸으면 분위기상으로 9,000도 아마 돌파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워낙 반도체 기세가 좀 좋은 상황이고 네. 또 레버리지 ETF가 최근에 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반도체에 쏠렸는데 그 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계속 들어가고 또 젠슨항 이슈까지 이제 그러니까. 내일인가요? 네, 내일 온다고 하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기대감이 크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서 9,000까지 뭐 돌파는 모르겠고 한번 찍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네.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우리 시총이 세계 6위입니까? 이게 뭐 순식간에 막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지금 인도까지도 이겼어요.
0: 인도도
4: 인도는 인구가 많은데 네. 어쨌든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6위까지는 올라섰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7,550조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2,500조 되거든요.
0: 네.
4: 그러니까 이제 한국 GDP의 시가총액이 3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인도까지 있고 우리 밑에 지금 그 있는 국가들이 영국, 뭐 인도도 제꼈고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네. 다 제끼고 하나씩 올라왔고 지금 우리 위에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은 워낙 커서 좀 쉽진 않고 홍콩, 대만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0: 아, 그렇습니까?
4: 그러니까 좀만 더 하면 홍콩, 대만도 이겨서 세계 4위도 갈 수 있는 지금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약간 이렇게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독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4: 우리가 유독 그러니까 우리하고요. 한국하고 대만이 치고 가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가 전반 한 절반 차지해요.
0: 네. 그러니까
4: 대만은 TSMC.
0: 네네.
4: 그 다른 국가들은 인도가 요새 되게 부진하고 유럽도 되게 부진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반도체 효과로 지금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지수는 9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18거래일 연속 팔았고 지금 이 기간 동안 무려 53조 올해만 100조 팔았거든요. 순매도가 뭐 너무 많은 건데 100조 팔았는데 지수가 2배 올랐어요. 이것도 되게 참

0: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외국인이 파는데. 네,
1: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다 하면은
0: 폭락했죠.
1: 출렁.
0: 네, 폭락이 않습니까? 많았는데 이제 근데 외국인들이 팔 때 이유를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안 좋아서 파는 것도 있고 22년도가 그랬죠. 22년도는 한국 경제도 안 좋았고 삼성전자도 되게 안 좋을 때고 반도체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팔면 빠졌는데 지금 파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좋은 건 아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팔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연기금도 비중 어떻게 할 거냐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올렸잖아요. 근데 외국계 펀드도 올렸으면 안 팔았을 텐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한국 비중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일 주가 오르니까 네.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규정상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피가 망가도 외국인은 계속 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더 팔 것 같아요.
1: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지만 보유 지분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0: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 보유 지분 가치를 계산할 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시총이 큰 기업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월요일은 10%나 오른 거예요. 그럼 비중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비중을 이 규정상 팔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감정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파는 거는 우리나라 뭐 위기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위기나 삼성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중 조절. 여러분도 만약에 포트에 예를 들면 내가 다섯 종목을 운영을 하는데. 네. 무조건 20%씩 다섯 개로 내가 운영한다고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두 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 자동 올라가죠.
1: 그렇죠.
0: 그러면 개인들이야 뭐 그냥 알아서 하셔도 되지만 내가 그 기준을 세웠으면 맞추려면 20%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네.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를 두 개만 파는 거예요, 사실상. 그 두 개를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파는 건 결국 뭐 개인이나 기관들이
0: 다 받는
1: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없습니까?
0: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지금 워낙 지금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사실 기관 자금도 다 개인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간접적인 자금도 있고 네. 또 그 대부분이 ETF 매수하면 금융 투자란 기관으로 잡혀요.
1: 그러네요.
0: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제일 큰 거는 도마개미의 힘도 있지만. 간접 투자 중에 ETF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퇴직연금에서 자동 매수가 많아요.
1: 아.
0: 그냥 자동으로 월급 받으면 내 퇴직연금에 돈 들어오죠. 그 네. 돈의 일부를 옛날에는 예금을 했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에 요즘에는 그 원리금 보장되지 않는 상품, 뭐 그러니까 ETF 같은 거죠.
1: 네네.
0: 이걸로 그냥 그 자동 매매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월급 들어오면 그냥 자동 적금이 들어가는 거죠. ETF에. 그 자금이 꽤 많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500조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2030년이면 1000조까지 늘어날 거래요.
1: 네.
0: 이제 이 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 돈들이 그냥 지수 ETF에서 사주니까 그럼 지수 ETF에 돈 들어오면 또 그걸로 현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선순환 구조라서 외국인 물량을 지금 충분히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이거는 늘 그 여미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지만은 지금 어쨌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 쏠림 현상은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그러니까 일단 물론 쏠림이 뭐 무조건 좋다는 아닌데 근데 강세장은 늘 쏠려 가지고 한 뭐 강세장 특징은 그 주도주로 다 쏠립니다, 돈이.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쏠려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지도주구나, 주도주구나. 확신을 해서 더 들어가거든요. 뒤늦게. 그럼 더 쏠려버려요. 근데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가가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안 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젠슨나 온다고 하니까 로봇주가. 같이 이제.
1: 예.
0: 네. 그래서 지금 로봇과 그 반도체만 가는데.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또 AI랑 공통점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AI로만 돈이 붙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안 빠지면 다행인데 이거를 팔아서 이쪽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망가져버려요. 5일 연속 폭락.
1: 네.
0: 근데 코스피는 올해 코스닥이 아마 10% 올랐을 거예요. 지수가.
1: 네.
0: 근데 코스피는 100% 올랐으니까.
1: 그렇죠.
0: 이 괴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괴리입니다. 원래 둘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시장은 이 쏠림에 좀 그게 달하고 있는데 이 쏠림이 비정상이 아니라요. 원래 강세장은 이렇게 쏠립니다. 그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 많이 보실 때 강세장 또 반복되면 그때 당시 주도주로 또 쏠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정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시장 다 들여다보시면 강세장은 특정 어떤 섹터가 쏠리면서 이끌어요 계속.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쏠렸다는 얘기는 강세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869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반도체 불장으로 반도체 기판이나 전력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투자에 유의할 점은 뭘까요?
0: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기판이나 반도체나 뭐 전력 인프라 다 똑같아요. 이들이 왜 돈을 버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들의 돈의 원천은 저기 미국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많이 줘서 그런 거거든요.
1: 예.
0: 예. 그리고 어저께였죠. 어제 그 워런 버핏도 구글에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유상자 참여한 돈이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들어가요. 그 버핏마저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네.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상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쪽 업종을 갖고 있다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1: 네. 네.
0: 근데 다만 이들이 갑자기 이제 투자를 줄이겠다. 뭐 그런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투자를 줄이려면은 결국 금리가 중요한데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가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전쟁이 안 끝나서 그러면은 빅테크들이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투자를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다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이건 삼성전자 주가도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의 4대 빅테크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 네 개 회사의 매분기 실적 발표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투자 더 늘린다고 하면은 더 확신을 하셔도 되고 어느 순간 아 이제 좀 고민된다. 너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 현금 흐름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도 채권 발행해요. 그 돈 네. 많은 기업이 유상자도 할 정도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저희 좀 속도 조절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기판주나 전력기기 쪽은 급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잘 보자.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전쟁 났을 때도 제가 들여다본 게 그거거든요. 실적 발표할 때 뭔 얘기를 하나. 네. 줄이나 마나. 근데 그때 봤더니 더 늘려요. 전쟁 났는데도 줄일 생각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한 거죠. 당시에도. 아 AI 괜찮다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대부분 예측이고
1: 예.
0: 항상 그 미국 빅테크 CEO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좀 정답이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장만 봐도 이 삼전닉스 말고는 이 기판 관련주나 전력기기주도 많이 좀 출렁이던데요.
0: 아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 주 중에서는 전 세계 제일 싸요. 여전히. 제일 저평가입니다. 이익 대비. 항상 네. 우리가 이익 대비 평가하잖아요.
1: 가격은 많이 올랐으나.
0: 버는 돈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싸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붙고 있고 또 하나가 로봇이 증장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일로 돈이 쏠리는데 지금 시장은 되는 것만 돈이 몰려요. 이걸 살려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AI 기판이나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도 급나가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니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가는데 같은 반도체 중소형주가 급락을 해요.
1: 그러니까요.
0: 되게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수급 쏠림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1: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고
0: 저는 그래서
1: 투자를 하고 싶은데
0: 예.
1: 반도체 업종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 관련 된 업종이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0: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질문에 답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가 투자만 안 줄이면 지금 뭐 AI 기판이나 전력기기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들 빠지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무서운 거는 빅테크가 투자 줄여서 빠지면 그거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1: 네.
0: 근데 지금 그 상황 아니죠. 버핏까지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펀더멘털 바뀐 게 없는데 저쪽에 수급을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싸졌죠. 그러면 오히려 박앤세일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갑자기 할인하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일단 사버리잖아요.
1: 예.
0: 근데 주식은 안 사요. 주식은 그렇게 박앤세일하면 사야 되는데
1: 아니, 떨어질 때 무서우니까.
0: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안 사요. 근데 왜 그런 상품을 사면서 내가 정확히 분석만 하셨다면 지금 박앤세일이면 오히려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다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펀더멘털 바뀐 게 없는데 수급으로 쇼핑을 그러니까 박앤세일 세일을 해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AI에 관련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소외받고 있다면
1: 네.
0: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면 더 사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 너무 올라서 못 샀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 축은 이제 젠슨황이 지금 올 텐데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로봇은 다 아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네이버나
1: 네.
0: 뭐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해요. 전국에 데이터 센터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을 좀 뭔가 데이터 센터 허브로 만들려는 생각 아닌가. 거기에 왜냐하면 한국이 그 중심축이 돼주면 자기 칩을 거기다 공급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하는 거 훈련하죠.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각종 AI 훈련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 근데 한국에는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조업 공장이 전국에 있잖아요. 네네. 뭐죠? 로봇 공장, 로봇 만드는 공장도 있겠지만 자동차, 뭐 2차전지, 심지어 김치 만드는 공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훈련하기 너무 좋은 생태계예요, 한국은. 거기서 그걸 훈련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기업과 제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랑 만나기로도 만난다고 또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로봇만 보지 말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들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실제 내일 왔을 때 한번 그 동선도 체크해 보시고 젠슨왕이 어떤 얘기하는지 거기에 또 힌트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1: 이번에는 뭐 저 치맥 회동이 아니라 삼겹살 회동을 한다면서요?
0: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어떤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0: 근데 이번에는 뭐 로봇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분들을 보니까 뭐 SK 최태원 회장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은 참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뭐 해외 출장도
0: 네,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그 정의선 회장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 LG전자. LG. 여기 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점이 반도체랑 로봇과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핵심은 사실 로봇은 맞아요. 피지컬 AI.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치킨집에서는 별 얘기 안 합니다. 저번에도 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사업 얘기는 안 하고 예, 그거 네, 끝나고 이제 나중에 그림, 예, 그림이죠. 그림 사진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 참석한 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삼겹살 회동에서도 어떤 기업의 총수가 거기 가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아시겠지만 현대차 정의성 회장 만나고 결과물이 작년 10월에 만났잖아요. 네. 1월 CES에서 나온 거예요. 몇 달 후에. 그게 이제 나왔죠. 엔비디아 파트너로.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물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몇 달 후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텐데 네. 이번이 전초전 행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들이 그걸 반영해서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1: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고요? 네.
0: 그래서 그런 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건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은 투자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청취자 5902님께서 피지컬 AI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현대차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피지컬 AI 산업의 대표주자로 보시나요? 연민사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0: 저는 대표주자로 봐요. 뭐 테슬라랑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피지컬 AI가 두 가지인데 자율주행과 로봇이 있는데 자율주행은 사실 밀리는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야 되고 다만 로봇은 보스턴 다이믹스는 염력이 오래된 회사예요. 예. 테슬라가 하기 전 10년 전부터 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휴머노이드도 만들었던 기업으로 알고 있고 원래는 군사용으로. 그거를 현대차 그룹이 2020년에 미국에서 인수해버렸죠. 그렇죠. 소프트뱅크 지분 이제 가져와서. 지금 90%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네. 그래서 그 회사 가치가 원래 1조짜리 1조에 인수했어요. 당시에. 지분을. 근데 지금 몇 조 증권가에서는 100조 얘기 나와요. 엄청 커졌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하고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믹스가 아틀라스 이름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은 뭐 그 라브나킥인가요? 그 월드컵 지금 앞두고 축구하는 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아, 학습해가지고 막 꽁차고. 네. 그래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AI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차는데 어설퍼요. 학습을 하니까 거의 손흥민급으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근데 핵심은 그 축구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저 공장이 늦겠다는 거예요. 네. 인건비 줄이려고. 그거를 이제 2028년부터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왜 현대차그룹 괜찮게 보냐면 자 보세요. 완성 전 세계 완성차 중에 중국 빼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완성차들 많죠. 뭐 벤츠도 있고 BMW, 토요타. 그들 중에 현대차만큼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 준비한 회사가 있나요? 찾아보시면 없어요. 네.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완성차 중에 현대차밖에 없어요. 이걸 제대로 준비한 회사가. 그리고 테슬라는 신생차고. 그러니까 전통 완성차 중에 이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 도대체 누가 있나. 전 세계. 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현대차 그룹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KB증권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를 뭐 120만 원까지 높였다면서요? 네.
0: 토요타 시가총액이 40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아니고 몇 년 안에 토요타 시가총액도 이기지 않겠냐. 현대차 기아 합쳐서 지금 시가총액 200조 돼요. 이 둘이 이제 되는데 앞으로 역전할 것 같다.

0: 그러니까 요걸, 현실성 있는 목표 주가다.
1: 네,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시작하면서 이제 여미사님께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이제 800억 달러 유상증자에 나섰다고 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서 아니 이렇게 지금 여기 돈을 자꾸 투자하면 현금으로 왜 아까될 텐데 빚까지 내잖아요. 빚 내고 유증까지 할 정도인데 근데 그만큼 왜 그러냐면 절박한 거예요. AI가 승자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승자가 없는데 지금 구글도 제미나이 하죠. 그다음에 엔트로픽은 클로드 있죠. 오픈AI 챗GPT. 이 중에 누가 승자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성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AI 성능이 따라 올라가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썼더니 얼마 전에 챗GPT 그 5.5 버전 네. 역전해버렸어요. 1등으로. 치고 오르더라고요. 이걸 봤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글은 또 무슨 사업을 하냐면 클라우드 사업도 해요. 클라우드가 이제 임대해 주는 거죠. AI를 하고 싶다.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이걸 임대도 해요. 그걸 원하는 회사들은 이제 구글과 계약 맺고 가져가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임대해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글은 이제 이 사업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또 많이 지으려고 해요. 많이 지으면 또 고객들이 와서 우리 거 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기본은 무조건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안보자산이에요. 이게 많으면 그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네이버나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나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갖고 있죠. 예. 이 자체가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로 바뀌니까. 근데 이거 지으려면 1기가와트 그 최태원 회장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1기가와트. 1기가와트면은 보통 구글이 만드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3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기가와트거든요. 네. 그거 하나 짓는데 70조 원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 네. 이거를 앞으로 그냥 뭐 수천 개, 수십, 뭐 한 몇십 개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 이 돈 많이 버는 기업도 이게 필요하니까. 근데 구글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로. 저 중동도 하다 말았지만 전쟁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사이클이고 왜 버핏이 여기 투자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고민을 더 깊게 하게 하는 염미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 띄워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2부 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를 가리켜 작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표기 형태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이라는 뜻과 아주

0: 결단이 남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 명사 작살입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작살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지다라는 뜻도 있고 아주 결단이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에 맞은 항아리가 작살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집안이 작살났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입니다. 뜻풀이에 나왔던 결단이란 말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쌍디귿을 쓰는데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살림이 망하여 거덜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역시 결단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뭔가가 부서지거나 망가진다는 뜻으로 아작나다라든지 아작내다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아작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조금 단단한 물건을 깨물어 바스러뜨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아작나다나 아작내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빨갛게 윤이 나는 사과를 아작 베어먹는 소리가 참 먹음직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지방선거일인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고요. 옷차림도 시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31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부산 26도,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가 가량 웃돌겠습니다.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가 5에서 40mm, 충북과 남부 내륙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모레 금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해 한국산 산업기계의 관세율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수입 품목 규모가 23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밀 감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티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유출 기간과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34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에 만족하는 노인은 19.9%에 그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개표소와 투표소 분위기부터 또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운명까지 여의도 한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선거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단골 소재죠. 한 표의 힘부터 권력의 이면 그리고 정치 풍자까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코너에서 스크린 속 선거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엔 잘 지내던 가족끼리도 목소리가 커지는 집 많으시죠. 정치, 종교, 가치관이 달라도

0: 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0: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0: 이제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선관위에서 특히 강조한 투표 유의사항들이 있잖아요.
2: 네. 지방선거 네. 본투표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투표와 다르게 오늘 본투표는 반드시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0: 네.
2: 투표소는 집으로 온 이 투표 안내문이나 아니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이 사진과 이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선관위가 강조한 유의사항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이 투표용지는 한 번 기표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이 후보가 아니었다. 아니면 이 투표를 하다가 용지가 찢어졌다. 예, 이렇게 해서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기표하셔야 합니다.
0: 네.
2: 두 번째로 한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이 대선이나 총선과 다르게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0: 그렇죠.
2: 예, 보통 이 투표용지 7장을 받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총 8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장의 투표지에는 딱 한 명에게만 기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투표용지에서 이 두 후보 칸에 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표를 좀 잘못했다고 항의하면서 투표지를 좀 펼쳐 보이거나 아니면 가족에게라도 누구를 찍었는지 직접 보여주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0: 네.
2: 또 요즘 SNS에 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투표소 밖에서는 이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이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도
3: 네.
0: 투표소에서는 간혹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 네. 오늘 또 어떤 분이 내가 투표하려는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에 찍혀 있었다. 이미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칸에 또 찍었다라고 항의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고 해요.
0: 아,
3: 네, 근데 이거는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고 보통 이 시스템에서 투표용지를 검수를 할 때 당연히 백지 상태, 그러니까 아무데도 찍히지 않은 상태인 걸 확인하고 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유권자가 잘못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찍혀 있다면 미리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표를 하다가 이렇게 찍어도 되는가 궁금해졌을 때는 기표소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놔둔 채로 잠깐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문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얼마 전에 논란 때문에 많이들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희미하게 찍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 특정한 후보나 정당에게 한쪽만 찍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찍혀도 괜찮은 게 투표지를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분류표를 다시 그 투표 개표를 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게 돼 있고 또 각 후보자들의 참관인들도 그 작업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동 분류로 분류가 안 된 투표용지도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점에서는 좀 희미하게 찍혀도 안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게 기호를 외워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다.
0: 아.
3: 제가 싫어한데 제가 예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기호가 4번이었거든요.
0: 네.
3: 근데 투표용지에는 제가 네 번째로 있지는 않습니다.
0: 아.
3: 그게 불일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수로 네 번째 칸에 있는 다른 후보를 찍을 뻔. 근데 저 말고도 제 친구들도 너 말고 다른 후보 찍을 뻔 했다고 했는데 제가 비웃었어요.
0: 그게 왜 그런가요? 뭐
3: 네.
0: 저 3-가, 3-나 뭐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 네.
0: 네 번째 칸에 아닐 그렇죠. 수도 있다는 거죠.
3: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복수의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 나, 다, 뭐 심지어 라, 마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호하고 순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정당은 고정 기호를 부여받았는데 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칸이 빈 칸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칸에. 아.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아마 많은 수의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하고 순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0: 후보자 이름과 딱 그렇죠. 정확히 보시고 투표를 하셔야 되겠네요.
3: 네. 그래서 당적 이름까지는 외워가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게 투표용지 여러 장이기 때문에
0: 헷갈리죠.

0: 네, 막 이렇게 투표지를 인쇄하듯이 빨리 이렇게 찍으신 분들은 실수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찍으시라. 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찍으시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시고요. 이 볼펜이나 다른 용구로 투표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소 안에 있는 도구로만 투표를 행사하시고 또 투표 인증샷도 투표소 안에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사진 찍겠다는 분들은 투표소 밖에 나오셔서 촬영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투표 현황 어떻습니까? 투표율 어떻습니까?
2: 네, 중앙선관위가 이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집계 기준으로 조금 전 이 1시 투표율을 보면 45.9%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같은 시각 투표율이 38.23%였으니까요. 초반 이 투표 흐름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근데 유의할 지점은 오후 1시부터는 이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다는 점인데요.
1: 아,
2: 예,
1: 네.
2: 이번 지방선거 이 사전 투표율이 23.51%로 역대 이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그래서 오후 1시 집계부터는 좀 숫자가 크게 뛰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이 수치만 보고 이 최종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 투표율은 보통 아침 시간대에는 좀 비교적 천천히 오르다가 점심 전후와 이 오후 시간대에 흐름이 다소 변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좀 출근하는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그리고 좀 외출하는 가족 단위 유권자들은 오후 늦게 투표소를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오전과 오후 투표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뭐 최종 투표율도 높아진다. 이게 좀 보기 어려운 게 사전 투표가 본 투표 수요를 좀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4년 전 이 지방선거 당시도 사전 투표율은 역대 이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런데 이 최종 투표율은 50.9%에 그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야 모두 이 투표율이 높아야 자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SNS를 통해서 플라톤의 말대로 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이 동료 메시지를 냈습니다.
1: 예.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일단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확실하게 투표율기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전에는 50% 정도의 최종 투표율이 나왔는데 지금 네. 이미 45%, 6%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이걸 앞지르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면 투표율기가 4년 전보다 높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선거의 주기 문제로 꼽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뭐 반년이 안 된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경우에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지곤 했었거든요.
1: 네.
0: 1998년 지방선거가 대표적으로 대선 끝나고 한 6개월 만에 치른 지방선거였는데 그때 투표율이 52.7%. 근데 그로부터 3년 전에 1995년 지방선거 때는 68.4%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14%포인트가량이 떨어진 투표율을 기록을 했었고 2022년 지방선거도 그해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1: 네.
0: 근데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선을 금방 치렀기 때문에 열기가 살아있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힘이 빠지고 특히 진 쪽에서 또 힘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직후의 선거에서는 항상 그 투표율이 낮았다. 근데 이번 선거는 정부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긴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한 1년 정도는 흘렀거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그 투표 열기는 조금 그 2022년 선거보다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 투표율에서 오늘 돋보이는 곳이 대구예요. 대구가 사전 투표에서는
1: 제일 낮았죠.
0: 꼴찌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1위를 기록을 하고
1: 그래요?
0: 있습니다. 결국에는 키 맞추기에 들어간다.
1: 예,
0: 그래서 오늘은 또 반대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광주 전남이 꼴찌를 달리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지 최종적인 투표율에서는 사전 투표만 가지고는 최종 투표율을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별로 사전 투표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본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24년 총선 때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서 한국 리서치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은 낮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호남을 제외하고 중부권이나 이쪽에서는 젊은 사람이 많고 민주당 지지율 조금 더 높고 이런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더 낮았다라고
1: 네.
0: 하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광주 전남

0: 하고 대구는 차이가 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좀 이게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면 좀 농업 쪽이 더 발달한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인구의 어떤 문화라든지 동원 구조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 정도의 가설 정도를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김미숙님께서 새벽 5시에 나가서 투표 참관인하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투표지 넣는 것도 사람 얼굴 다른 것처럼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냥 안 접고 그대로 넣는 사람도 있고 세로로 접기도 하고 세 번 이상 야무지게 접는 사람도 있어서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투표가 이제 6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까? 누가 당선이 될까 싶을 텐데 언제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2: 일단 개표 결과는 오늘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뒤에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 네.
2: 우선 이 방송 3사와 이 JTBC의 출구조사 결과가 오후 6시 정각에 공개가 되는데요. 다만 이건 이 실제 개표 결과는 아니고요. 이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측 조사입니다. 실제 개표는 이 투표함 이송 절차를 거쳐서 한 오후 6시 20분쯤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1: 네.
2: 이후 첫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30분쯤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당선자 윤곽이 좀 빠른 지역의 경우에는 자정 전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개표의 평균 7시간 40분가량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밤 늦게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은 개표율이 상당히 올라가도 이 승패를 단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벽 한 3, 4시까지 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광역단체장이 접전지나 아니면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마지막 투표함까지 한번 열어봐야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서 자습을 한다거나 숙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다른 지역 투표가 다 끝났는데 밤을 새면서 또 유권자들을 TV 쪽으로 또 미디어 쪽으로 붙잡아 놓는 그런 선거가 나올 수 있다. 4년 전에는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랬었습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네. 후보가 맞붙었는데 원래 경기도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그때는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막 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혼전 박빙 양상에서 새벽 뭐 5시, 6시 정도에 확장이 됐던.
1: 그랬었나요?
0: 네.
1: 또 인구수가 제일 많잖아요, 경기도가.
0: 네, 그렇기도 네. 하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워낙 그때 압도적인 강세였던 상황인데 의외로 이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 당선자가 나온 경북 구미 지역이 있었습니다. 구미 네. 시장 선거가 또 밤새 또 그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접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거구가 또 이번에도 어디선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재개표를 하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 표수가 너무 적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 쪽에서 일단은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하고 다시 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점표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동점표 지역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동점표가 나올 경우는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현행 선거법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1: 자, 오늘 또 그 개표 결과를 여야 모두 이제 주목하고 있을 텐데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행보가 어떻습니까?
2: 우선 이 정 대표 앞서서 이 사전투표 첫날에 이미 한 표를 좀 행사했기 때문에 이 본투표 당일인 오늘은 이 국회에서 마지막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고 이 투표소에서 나온다면서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독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동점자가 나와서 이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무려 7번이 있었고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나 있었다면서 한 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 오후에는 이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요. 오후 6시에 이 투표가 끝난 뒤에 국회에 마련된 이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1: 네. 뭐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0: 네.
1: 또 주요 접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정당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들이 또 있거든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정 대표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어떤 정도의 판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0: 서울 지역을 접전지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서울 지역에서 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아, 네. 크죠.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 대표 입장에서 좀 서울 지역의 그 결과를 조금 더 곤두세워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리고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전라북도 도지사
1: 그러니까요.
0: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나가 있는 상태고, 또 이쪽에서 정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정 대표 퇴진해라 사실상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에서도 그 후보를 상대로 직격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외나무다리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2: 네, 장동혁 국민대표 오늘 좀 공개된 일정 보면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 굉장히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본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투표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표 도장이 참 잘 찍힌다, 편안하게 투표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당시에 이 도장이 반만 찍힌다면서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장면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 이 투표를 마친 뒤에는 이 국회로 이동해서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장 대표는 이재명의 오만과 무법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이 정권 견제론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게 장 대표가 오늘 굉장히 분주하게 유튜브 방송을 출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예, 오전에는 매일신문과 이 팬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을 했고요. 장 대표는 또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대국민 투표 참여호소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사포커스 유튜브에도 출연한다 이렇게 전해져 있고요. 이후 이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는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이 개표 상황실에서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장 대표가 오늘 일정을 저 충남에서 시작한 이유도 있겠죠.
0: 네. 장동혁 대표 선거 막판에 충남에 많이 무게를 실는 모습인데요. 일단 영남 지역을 어느 정도로 수성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지만, 근데 수성을 잘 한다고 해도 원래 우세 지역인데 크게 높게 살 게 있느냐, 이런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북갑 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다른 영남 지역에서 선전을 해도 이 지역에서 지게 되면 또 타격이 있을 거라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영남권이 아닌 지역에서 한두 곳 정도는 승리를 해야 좀 이 선거 이후에 본인의 입지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문제는 서울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쪽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좀 장동혁 대표하고 불편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많이 했고,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같이 다니질 않았죠.
1: 겹치는 동선이 없었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서울 강원보다는 충남 쪽으로, 충남 쪽도 최근에 국민의힘이 접전이고 이길 수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충남에 무게를 실었고, 또 장동혁 대표 고향이 충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선 그래도 자신을 환영하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1975님께서 아들 손잡고 투표하러 갑니다. 투표소에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행복한 날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247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콤입니다를 유익하게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아침 먹고 등산 가려고 서두르다가 목에 동태가시가 걸리셨대요. 그래서 마침 그 열어 있는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가시를 뽑고 가까운 하남시 이성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내듯이 이번 선거가 국가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걸 뽑아내는 쾌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본인의 고통을 민주주의로 승화시키신 247님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치 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승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Let's go, it's
1: showtime.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오늘은 선거일을 맞아서 스크린 속 흥미진진한 선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네. 뭐 오늘 내일은 뭐 하루 종일 이 선거 이야기로
4: 네, 온
1: 가는
4: 관심이.
1: 데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선거와 관련된 네. 영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4: 일단 좀 테마별로 나눠봤는데 네.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투표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작품.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선거의 이면을 알려주는 작품.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를 보고 싶은가라는 어떤 이상을 보여주는 작품.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좀 나눠봤습니다.
1: 네. 자, 그럼 어떤 영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4: 아무래도 이제 투표권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투표권을 왜 행사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셀마라는 작품과 스윙보트라는 작품인데요. 둘 다 미국 영화예요. 첫 번째 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고 1965년에 그 킹 목사를 중심으로 흑인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저항운동이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1: 셀마라는 곳이 그 지역 이름이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엘라바마주에 있는 그때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민권법이 이제 막 통과가 돼서 기본적으로는 명문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법이 제정이 된 상태예요. 하지만 실제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1: 그게 지역마다 좀 달랐다면서요?
4: 맞습니다. 뭐
1: 투표권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4: 네. 엘라바마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부고 흑인이 이제 5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흑인들의 퍼센티지는 2%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셀마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엘버마주의 끝인 그 몽고메리까지 5일 동안의 가두 비폭력 가두 행진을 벌여요. 그래서 흑인들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을 해달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외치면서 그 저항 운동을 벌인 이야기 실화를 담고 있는 작품이 이제 영화 셀마이고요.
1: 오프라 윈프리
4: 찬조 출연했습니다. 네,
1: 아, 찬조 출연이에요.
4: 네, 카메오로 출연했고요.
1: 나와서 또 화제가 됐던데.
4: 굉장히 좀 유명한 첫 장면부터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네. 한 그 여성이 이제 투표장에 갑니다. 등록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법으로는 이미 민권법이 통과된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백인 감독이 네. 보호소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엘라바마주의 판사가 몇 명이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헌법의 서문을 낭독해봐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그러면 그 판사의 이름을 다 얘기를 해봐라. 거기서 장벽을 느끼고 되게 막 서글퍼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좀 굉장히 높은 장벽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죠.
1: 네. 아니 그래도 판사 수가 몇 명이고 헌법의 서문까지 알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투표권이 절실했다는 거
4: 맞습니다.
1: 아니겠어요?
4: 네. 그 지식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4: 그 거기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카메오 출연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진짜 이 투표권 한 장을 우리가 행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또 이입이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감동이 있는 작품이고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네. 정말 투표해야지 이런 생각이 꼭 드는 작품입니다.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권리라는 게 우리한테 네. 당연히 주어졌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4: 네,
1: 모르다가
4: 그렇습니다.
1: 이런 영화를 통해서 또 남의 사정을 볼 때는 아 네. 이게 그만큼 참 절실하고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
4: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런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 역사도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1: 네. 2015년에 나왔던 셀마 마틴 네. 루터 킹을 소재로 한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그다음 영화는요?
4: 이것도 이제 그 투표권의 중요성을 말하는 작품인데 스윙보트라는 작품이거든요. 케빈 코스트너가 이거는 주연을 맡았고요. 이거는 약간 코미디예요. 픽션인데 실제로 이제 단 한 명의 부동층 유권자의 표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4: 이거는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가능한 상상력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인단이 승자 독식 제도로 인해서 그 득표를 많이 한 주가 그 선거인단이 모조리 가져가잖아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표 한 표가 뉴멕시코주의 어떤 선거인단 수를 결정을 해서 역대급 초박빙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의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막 공약을 남발하고 막 이런 코미디 쇼가 좀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거라는 것이 그냥 어떤 목적을 대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기 위한 어떤 수단의 전략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현실을 되게 풍자하고 있고 우리 한 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잘 녹여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아, 이건 영화랑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네. 한때 제가 케빈 코스너랑 좀 닮았다는 얘기를.
4: 아, 그래요?
1: 근데 김선영 선생님 표정이 그닥 좋지 않은.
4: 아, 그게 아니고요. 케빈 코스너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굉장히 네. 멋있게 나오는 영화가 있고 네. 스윙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1: 아, 저 안 봐서 뭐 완전 코믹. 네, 되게 캐릭터예요.
4: 캐릭터예요. 코믹하고 약간 사회적으로 좀 도태된 그 남성의 네. 초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래도 성장이 네. 있으니까 또 나름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건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기분이 좀 언짢으셨다면 제 얘기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길. 네. 다음 영화. 아 근데 이렇게 네. 그 정치라고 하면은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아 난 너덜머리 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네. 영화 소재로 정치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4: 이게 정치 이야기는 굉장히 폭이 넓은데 선거로 한정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굉장히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어떤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뭐 반전도 있고 역전도 있고 이렇잖아요.
1: 예.
4: 그래서 선거 영화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영화의 문법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1: 그래서
4: 박진감이 굉장히 넘치고
1: 예.
4: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대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선거 영화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1: 그 우리 정치와 비교했을 때 이게 뭐 미국 영화긴 하지만
4: 네.
1: 좀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4: 네, 그 아까 이제 셀마를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역사적인 한 걸음의 진전을 위해서 그 싸워온 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투쟁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와도 굉장히 닮아 있어서 이것은 역시 뭐 쉽게 어떤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되기도 하고요. 스윙보트 같은 작품을 보면은 그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가 연기하는 부동층의 어떤 네. 대사 같은 게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많아요. 투표 뭐 하면은 뭐 달라지나? 뭐 당장 내 생활에 도움이 되나? 이런 굉장히 좀 냉소적인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말이긴 하죠. 투표 한 장으로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거에 대한 뭐 핑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서 미국의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헌법 만들 때 남녀 구분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4: 네.
1: 거는 대단한 선진적인 또 제도를
4: 그렇죠.
1: 일찍 도입했다고 생각이
4: 맞습니다.
1: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개해 주신 영화들은 투표의 가치를 일깨워준 영화였다면 이제 두 번.

0: 수출한 그 2011년도 작품이 있고요. 또 한편은 2022년에 한국의 변성용 감독이 연출한 또 킹메이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어떤 영화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0: 먼저 이제 조지 클루니가 연출한 킹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직접 주연을 맡은 그 모리스라는 후보와 상대 후보 이제 풀먼의 치열한 경쟁 과정을 그리는데 네. 영화는 이 모리스 선거 캠프에 그 전략가로 있는 스티븐,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스티븐의 시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모리스의 대의에 공감하면서 선거에 열정적으로 투신을 했다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수단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는 거를 보면서 정치판의 어떤 냉소주의자가 되어가는 그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거판의 냉혹함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대의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이게 2012년 개봉한 영화인데 네. 그 말씀하신 라이언 고슬링이 이때도 각광을 받는 배우였었나요?
0: 이때 조금 얼굴을 알렸고요.
1: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0: 네, 프로젝트 헬 메리로.
1: 맞아요. 거기 주인공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좀 다른. 그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굉장히 좀 라라랜드 이런 데서 본 어떤 로맨틱한 그런 모습과 좀 정반대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영화랑 다른 얘기.
0: 또 누구랑 닮았다고 얘기 들으셨네요.
1: 2000년에 제가 네. 조지 클루니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 네. 있었어가지고. 네. 네.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더라.
0: 네, 맞습니다.
1: 또 제 얘기를 하고 말았네요.
0: 본인이 이제 정치판에 갖고 있는 네.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좀 엿보이는 작품이기도 해요.
1: 조지 클루니가 이제 연기만 한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 연출도 했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감독 조지 클루니에 대한 평가를 주신다면은
0: 그 조지 클루니가 뭐 배우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역할을 많이 맡았잖아요. 뭐 악역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맡는 그 연출을 한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네. 정치나 언론이나 굉장히 좀 지적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게 하는 사회 고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1: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조지 클루니는 이렇게 발언을 과감하게
0: 그렇죠.
1: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좀 진보적인 견해를 많이 네. 내놓는 그런 배우죠.
1: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네. 성향을 갖고 있고.
0: 네. 이 영화는 사실은 그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본인의 성향은 살짝 이런 민주당에 가깝지만은 네. 그렇게 이렇게 마냥 이렇게 이상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그 뒤에도 어떤 우리가 그 겉으로는 뭐 정의 이런 것들을 외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또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성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1: 근데 정작 본인은 현실 정치인 참이야. 네.
0: 너무 바빠서 연출도 하고 연기도 해야 되니까.
1: 그렇군요.
0: 네.
1: 그리고 이제 2022년에 개봉한 우리 영화 킹메이커 네. 한번 살펴볼까요?
0: 이 작품은 이제 설경구 이성균 씨가 주연을 한 작품이고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1970년대에 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네. 이제 승리하는 과정과 그의 선거 전략가였던 엄창록 씨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그런 작품이고요. 엄창록 씨는 이제 우리가 선거판의 여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의 어떤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라든지 지역 감정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네. 좀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많은 폐해를 낳은 그런 인물로도 또 평가를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에도 정말 영악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의 중요성을 좀 알려준 그런 인물로 좀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작품이에요.
1: 약간 그 실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서 보는 또 재미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우리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한 인간이 지금은 어떤 역사적인 평가가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어떠한 대의를 같이 꿈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길목에서 서로 신념이 어긋나서 갈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이제 좀 이 작품도 좀 강추드립니다.
1: 네. 그러니까

0: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1: 동지도 없고
0: 동지도 없다는 네. 거를 아주 냉혹하게 볼 수 있는
1: 맞습니다.
0: 두 네. 영화 킹메이커였습니다. 5609님께서 네. 맞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 등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피와 땀과 희생의 노력이었죠라고 문자 주셨고요. 오현정님, 저도 제가 누리는 모든 권리에 감사합니다. 그간 선배님들의 희생이죠 하셨어요.
1: 네.
0: 또 8016님께서는 저도 몸이 불편한 신랑과 함께 투표하고 왔더니 신랑이 더 좋아하네요. 투표 안 한 사람 빨리 투표합시다라고 또 투표를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영화를 볼까요? 좀 분위기가 이건 좀 다른 영화라면서요?
1: 네,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어떠한 정치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가 좀 가볍게 좀 가벼운 동화 같은 색채를 통해서
0: 네.
1: 좀 이상적인 판타지를 투영한 그런 작품이고요. 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흥행에도 성공한 정직한 후보라는 우리나라 영화예요. 라미란 씨가 주연을 맡았죠.
0: 라미란 씨가 뭐 주연 맡았으면은 뭐 믿고 보는 영화.
1: 맞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거의 원톱 주연으로서 흥행까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0: 네.
1: 네, 라미란 씨를 진짜 1급 배우로 또 등극시켜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흥행에도 성공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 2까지 나온 그런 작품이에요.
0: 네.
1: 기본적으로 코미디 장르고요. 약간 판타지 설정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정직한 후보잖아요.
0: 네.
1: 사실은 이제 거짓말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해서 삼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인데
0: 보통 삼선하면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이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0: 거짓말을 못하게 됐구나.
1: 그렇죠. 본인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저주에 걸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뒤에서 할머니가 원래 네. 이 주인공이 초심은 굉장히 선한 인물인데 그 선한 본성을 다시 찾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서 진실만을 말하는 팩트 폭격기가 되는 거예요.
0: 나무지 선생님이 할머니 역할을
1: 할머니 역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두 분의 어떤 연기 케미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되게 가벼운 내용 같지만은 그 네.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실 뭐 정치에서 바라는 거는 물론

0: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떤 진심의 정치. 정말 진실된 모습. 정말 진실되게 사람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권리를 그들에게 이제 대변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이상형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코미디와 판타지 설정까지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1: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까?
0: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1: 우리가 300명의 네.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거를 거짓말이 무조건 뭐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네. 이거를 너무 뭐 자의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영화는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어떤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냥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코믹한 상황들도 좀 영화에서는 좀 웃음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죠.
1: 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0: 그러니까 이런 좀 그렇죠. 이러한 설정들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어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막 어려운 정치가 아니라 정말 진심의 정치를 원하는구나를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지금 제가 오늘 그 케빈 코스트너와 조지 클루니 얘기를 했더니
0: 네.
1: 지금 게시판에서 저 논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김중일님께서 조지 닮았다 해줍시다 하면서 이렇게 쓰였는데 이거 흔쾌히 딱 쏙 마음에 들어서 해주신 말씀 같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 조지 닮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닮았다고 남들이 얘기해 줬다 그랬지.
0: 아 근데 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1: 아니 제 코가 메부리코라서 아마 코 모양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0: 있어요. 아니 이제 풍기는 네. 약간 중후한 이미지? 진중하고
1: 싶지 않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김선영 선생님께서 세 편의 영화 선거와 관련된 세 편은 아니군요. 네 편의 영화.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0: 킹메이커가
1: 다섯 편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세 부류의 영화를 네.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좀 관통하는 메시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정치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킹 목사, 셀마의 킹 목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1: 네.
0: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 희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갈등을 하고 이렇거든요. 또 조지 클루니가 연출한 킹메이커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이 주인공 그 모리스라는 인물이 대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신념이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이런 신념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네. 그런 면모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바로 옆에 사람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치가 대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의 마음을 귀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큰 정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좀 알려주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 선생님도 정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요?
1: 말씀이 주옥 같아서.
0: 아 저도 너무 바쁩니다.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1: 알겠습니다. 오늘 투표 마치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 꼭 하시고요.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이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 뭐 또 선거일이니까.
4: 네, 맞습니다.
1: 뭐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참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하다가.
4: 요즘 민감하죠. 네. 네.
1: 저도 뭐 아버지랑 가끔 그럴 때가 있고.
4: 그러게요.
1: 더 남같이 싸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인데도 왜 정치적인 또 이견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4: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치 얘기를 뭐 친구랑에도 싸울 수가 있고 뭐 남이랑에도 뭐 싸울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남이랑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의견이 다르면 물론 화가 나거나 뭐 자기 생각과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받아들일

0: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조금 조심스럽게. 네. 근데 남이니까.
0: 가족끼리 정치 얘기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치란 사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 수가 있어? 라고 마치 가족은 이제 내 편인 것 같고 나랑 항상 그쵸. 같은 뭐 인격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너 정말 나랑 근데 우리가 사실 정치가 뭐 좌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떤 한 가지 개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좋아하는 컨셉도 사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묻도 따지지도 않고 나랑 뭐 편이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네. 가족끼리 서운한 감정.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은 나랑 어떻게 다를 수 있지라는 약간 그런 주제의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배신의 느낌이 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가요?
0: 아,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이질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가족 안에서도 저희 집만 해도 부모님은 뭐 70이 넘으셨고 저는 40대고 동생은 30이고 그리고 뭐 여동생은 결혼을 한 아이 엄마고 저는 뭐 싱글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에 요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의견을 내주기를 원하니까 모여서 하다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니? 너 좀 이상한 애구나 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무슨 문제가 되냐. 약간 가족 간의 인신공격처럼 약간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어떤 그 취약성이 더 크다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서로 가족 간의 다툼을 하다가 이게 또 갑자기 내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또 뭐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질적 나오는 그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홍콩 대학교에서 연구진이 성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른 가족일수록 실제 대화가 줄고 가족 관계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이 부분 때문에 가족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역시 너는 나랑 의견이 달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존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가족 유대감을 좀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과 가족 관계가 비례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9100님께서 아이고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하셨고요. 7656님께서 국민은 판결하는 판사가 돼야지 한쪽으로 편견이 되면 형제 간에도 다툼이 됩니다 하고 문자를
0: 맞아요.
1: 주셨는데
0: 네.
1: 이러다가 정말 정치 얘기로 가족 간에 싸우다가 또 이렇게 그 뭐죠 의절하는 경우
0: 의절할 수 있죠. 왜냐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또 뭐냐 가족 간에 아까 이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치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예전에 해묵은 감정이 그거를 시발점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거든요.
1: 폭발이 되는구나.
0: 네, 그러니까 네. 너 봐봐. 너 그렇게 애가 고리타분할 줄 알았어. 너는 애가 거봐. 너는 그렇게 지맘대로 할 줄 알았어. 약간 이렇게 네. 사실 정치라는 게 어떤 부분도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 화두로 잘못 이야기를 꺼냈다가 가족 간의 해묵은 감정이 떠올라서 사실 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네. 네.
1: 그러니까 뭐 정치란 것도 같은 진영 내에서도 다툼이
0: 그럼요.
1: 생기는데.
0: 예, 예. 뭐 내 이익을 뭐, 대변해 주는 거니까.
1: 가족 간에서도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
0: 거 뭐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1: 아닌가.
0: 뭐 아이가 물론 우리 사회에 아주 근본이지만 또 아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바람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걸 얘기했다가는 어쩜 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조용히 해야겠다. 속으로 아 가족끼리도 이 의견이 다르면 그러다가 말이 잘못 나면 역시 뭐 너는 항상 그렇게 이기적일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잘못된 과거의 감정을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1: 네. 그러면은 그럴 때 얘기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중립이다. 뭐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갈등의 소지가 좀 줄어드나요?
0: 아, 글쎄요. 근데 그게 서로 조심을 하고 얘기를 아예 조금 안 한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했는데 서로 아, 그렇구나. 네 의견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과 아예 나는 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1: 이 말을 할 때 태도도 중요할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뭐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1: 그럼 나는 대답 안 할 거야 라든지.
0: 라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 미국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를 보니까요. 이 UC 얼바인 연구팀 조사였는데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성향에 달려서 완전 이별을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한 37% 되는데 대부분 친한 친구나 가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넌 나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물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얘기를 아예 뭐 다를 것 같으면 살짝 피해가는 것도 기술이죠. 그렇지만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얘기 아예 관심 없어라고 한다면 얘는 나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는 건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조금 얘기를 해보다 뭔가 민감한 이슈일 것 같으면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나는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내지는 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조금 그냥 대화 주제를 정말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지 말라.
0: 그러면 오히려 더 격렬한 그 비난이나 뭐 너를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네.
1: 김미숙님께서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딸은 정치 성향이 잘 맞는데 아들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들하고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셨거든요.
0: 그거 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불화가 있는 주제를 꺼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네. 아들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이면 아 쟤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끝날 텐데 이 가족 간에 이 얘기하다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거봐 너 엄마 말 또 이렇게 안 듣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엄마는 역시 나를 이해 못하잖아. 네. 엄마 구세대 사람이잖아. 이렇게 상관없는 이슈가 된다니까요.
1: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큰일 나는 거죠.
0: 그거 말도 안 되죠. 네. 원래 가족끼리도 비밀 투표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네. 3819님께서 오늘 투표하러 가기 전부터 지지 후보 문제로 부모님과 얼굴을 붉히셨대요. 퇴근하고 저녁 식사 자리는 또 이제 마주 앉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 벌써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0: 참 숨이 막히실 수 있겠네요. 사실 근데 이것도 정치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뭐 너는 왜 집을 방 청소를 안 하니 이런 걸로 싸웠다고 하면 그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만 방 청소를 안 한 게 인생에 아주 큰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빴다가도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엄마 아까 제가 그거 좀 뭐 그때 바빠서 기분이 나빴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치울게요. 내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엄마랑 싸우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 피곤해서 그랬어요. 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정치 얘기도 그것처럼 뭔가 갈등이 있었으면 다시 얘기해서 아 정치 얘기는 우리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은데 엄마를 공격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 생각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내용보다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 뭐 너무 생각이 다르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아 빨리 맛있게 밥 먹어요. 이렇게 살짝 회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 일단 3819님 저녁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양측이 부모님과 따님 사이에 이게 좀 이 마음을 식힐 수 있는
0: 아 정말 중요하죠.
1: 여유는 있지 않은가.
0: 그리고 이게 항상 중요한 거는 주제가 사실 우리가 정치를 결정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이슈로 싸우는 거는 참 어리석은 것 같긴 해요.
1: 내가 정치인 아니니까.
0: 네,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그거 우리끼리 싸워서 뭐예요, 사실. 근데 감정 싸움이죠. 네.
1: 9320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가족 단체 카톡방에 정치 관련 유튜브 링크나 뉴스를 계속 보내시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계십니다.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조하기도 어려운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0: 아,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저도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단체 생활할 때 보면. 근데 여기서 또 꼭 가끔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성향이 다르다고.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이제 SNS나 뭐 가족 단체도 단체죠. 단체 카톡방도 그 보이지 않는 모임의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 그냥 누구는 자기 얘기하고 떠들고 뭐 나는 요리하고 있는데 쟤는 쟤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 동조를 해주는 거고 또 뭐 내가 관심이 있으면 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쟤는 그냥 저런 관심이 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카톡방도 저도 요즘 드는 생각으로는 이게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형태의 현대 모임의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시쳇말로 지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하고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은 있고 뭐 동의하면 동의하고 굳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또 아, 내가 이렇게 나서고 싶지 않으면 뭐 사실 동의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1: 네. 좀 둔감해지자.
0: 둔감해지자. 네. 네, 네.
1: 선거는 오늘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 관계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세워둬야 할 대화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0: 아, 그래서 저도 사실 동생이랑 한번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아, 얘랑은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 뒤로는 사실 아예 안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사이가 소원해진 부분이 있고 대화를 할 때 이게 우리가 제가 말했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끼리 그 이슈를 얘기해서 네. 서로 왜 화가 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의도가 없었고 내가 아까 그 대화에서 의견이 너와 달랐던 것뿐이다. 하지만 나는 너는 좋다라고 조금 그렇게 유도리 있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나는 너랑 정치색 달라. 근데 나는 너는 좋아. 약간 이런 뉘앙스를 줘야겠죠. 네.
1: 유도리가 순발력 있게.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또 대체해서 순화해서
0: 아, 네.
1: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네. 저부터 좀 반성하고 네.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0: 아니, 저도 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너랑은 정치 성향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너가 좋아.
1: 자, 오늘 투표 잘 하시고 또 가족 간에 불어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철학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이라는 선생님과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선거일인 오늘 투표하러 가실 때 양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 예보도 있어서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호남 내륙에 5에서 20, 강원 내륙과 산지, 영남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과 대전, 춘천이 30도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대전 31도.

0: 춘천 32도까지 더 오르겠고요. 광주와 대구도 31도, 문경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내일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 습도는 43%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타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는데 본투표율도 4년 전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지층을 향해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당부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희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현장이 많이 파손돼 사고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대화 중단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투표 진행 상황과 여야 정치권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경화 기자, 이번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죠. 먼저 현재 투표율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 오후 1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6%로 집계됐었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이 나왔는데 48.9%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보면 지난 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 38.3%보다 7.7%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율을 합산해 공개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강원 등의 순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 지역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1: 네, 여야 지도부도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표 참여를 거듭 호소하고 있죠.
2: 여야 모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온다면서 지지층에게 투표장으로 나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단 한 표가 당선자를 바꾸고 지역의 정책을 바꾼다며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미래로 도약할지 과거로 회귀할지 결정된다며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하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금 바로 투표장에 나와달라 호소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알아서 재판을 취소하라고 이 대통령이 명령한 거라며 더 이상 국민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최악의 오만이라고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각 국회와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 등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투표 오후 6시에 마감되는데 그럼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나올까요?
2: 투표 마감 직후 전국 258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이뤄집니다. 선관위는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투표함을 먼저 열고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등의 투표함을 차례로 열게 됩니다. 첫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30분쯤 공개될 예정인데요. 후보자들 간의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은 이르면

0: 가정을 전후로 당선인 윤곽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격전지나 비례 당선자 결과는 내일 새벽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년 전 총선 때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보다 개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전국 258개 곳에 차려진 개표소에는 19만 7천여 명의 투표관리 인력과 11만 7천여 명의 개표관리 인력 등 모두 31만 4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KBS는 오늘 개표 방송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최첨단 방송기술과 K컬처를 결합해 민심의 흐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은 오늘 오후 3시 50분부터 KBS 1TV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세력 심판론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 공세를 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입법, 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며 집권 2년 차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이 승리를 가져올 경우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일부 제동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패배 시에는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내홍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승패 기준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부산 등이 최대 승부처가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KBS 뉴스 현경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 SNS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라며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로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갈 수 있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잘 고르면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표적인 관심 지역 중 한 곳인 부산에서도 지금 이 시각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부산에서도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대체로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마련된 투표소 914곳에는 오늘 오전부터 시민들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부산 투표율은 45.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9대 지방선거 부산 지역 유권자는 285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21%가량인 60만 8천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부산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이번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248명을 선출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투표를 마친 상태로 지금은 투표 독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소란 행위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부산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나누어 받게 돼 있는 1, 2차 투표 용지를 동시에 달라며 소란을 피운 시민이 퇴거 조치를 받는 등 부산에서는 10여 건의 투표소 소란과 방해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1: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와 전남에서도 투표는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의 일꾼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광주와 전남은 다음 달 행정통합을 앞두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 전남도지사와 전남도 교육감을 각각 따로 뽑았지만 이번에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선출합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투표소 1,144곳이 설치됐고 선관위에 등록된 유권자 수는 광주가 118만 9천여 명, 전남

0: 5만 8천여 명입니다.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율이 집계에 반영되면서 투표율이 광주 43.4%, 전남 5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군이 76.3%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쳤고 진도군 74.4%, 완도군 71.4% 등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440명의 일꾼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등 72명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광산 을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또 광주 일부 선거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가운데 한개 선거구에서 3명에서 4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개표는 각 시군구 27개 개표소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첫 개표 결과는 투표가 모두 끝나고 저녁 7시 30분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1: 경찰청은 오늘 투표 시작 이후 낮 12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모두 21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모두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악구의 한 투표소에선 30대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다 제지받자 소란을 피웠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소식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희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감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대조 분석을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생산팀 소속 노동자로 정규직 50대 2명과 30대 1명, 계약직인 20대 2명입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합동분향소 설치 등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감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1차 합동 감식에서 당국은 무너진 벽과 가림막 철골을 중장비로 제거한 뒤 현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발화 추정 지점과 인화물질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폈지만 현장이 심하게 불에 타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열악한 소방시설도 드러났습니다. 화약류를 다루는 위험한 공정이었음에도 건물 내부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없었습니다. 갖춰진 내부 소화 설비라곤 20kg짜리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현장 안전을 위해 환기장치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사측이 대형 환기시설 도입을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합동감식도 검토 중이지만 건물이 심하게 파손된 데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1: 미국 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내린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1일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일부 수정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적용되던 관세율은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미국과 별도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는 23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업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이 조정됩니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 사용 비중이 95%를 넘어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5%로 완화됩니다. 한편 기존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렉의 경우 이번에 대상 품목으로 추가돼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미국 측에 232조 관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조치에 일부 반영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적용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이란 측 보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 협상에 동의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후 이란이 접촉을 끊었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현재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쯤엔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과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응하겠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합의 조건을 밝혔습니다. 대이란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핵 문제에 합의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북한보다 심각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내부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협상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답변을 받는데 며칠씩 걸린다는 겁니다.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다쳤지만 살아있고 국정에 대한 관여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 합의를 자신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 선언했지만 양측 간 무력 충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간추린 뉴스 최원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티빙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객 식별 정보, 네 자리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입니다. 티빙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같은 계정 정보를 쓰는 티빙과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검사한 결과 니코틴이 표시되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판매 33품목 등 총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표기하지 않은 제품 3종에서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고등학생 17살 A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5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23살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4월 8일 늑대 늑구가 탈출하면서 문을 닫았던 대전 오월드가 모레 재개장합니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운영 중단 명령 이후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 계획서 등을 제출했고 현장 실사 결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월드 재개장 허가 공문을 송부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늑구는 현재 가족과 합사한 상태로 이제는 분쇄육을 먹지 않고 다른 늑대들처럼 생닭 등을 먹으며 활발하게 뛰어노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 달에 34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 액수를 적정

0: 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두 달가량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의 주 이규봉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본투표에서도 이 열기가 과연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과는 좀 달라진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지방선거는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이것이 낮은 게 사실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이나 정치권, 지자체는 물론이고 뭐 심지어 지역 상인들까지도 나서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죠. 지난 사전투표 때 광주 수안동의 70여 개 점포에서는요. 투표 인증 행사를 진행하면서 음료 등을 할인해 준다든지 쿠폰 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대구에서는 지난 5월에 공원과 놀이시설 등에서 지방선거를 홍보하는 뮤지컬이나 게임 등을 진행하는 축제를 펼치기도 했고요. 울산에서는 오늘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할인해 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만 강조하던 선거에서 이제는 즐기는 투표로 이것을 끌고 있는 셈인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두 글자고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풀이를 들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 쉬운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기역시옷이에요. 기역시옷.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떤 것에 이것이 가장 많이 가셨는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선거의 최대 이것사는 무엇인지 최대 이것사는 무엇인지 의견 주시고 함께 나눠보지요. 이제 좀 좋은 힌트가 됐을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 나눠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오늘도 살펴보고 전국 일주 출발해보죠. 유하영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은 도로의 정체가 길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은 대체로 수월한 흐름 이어지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나들목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원활하다가 언양분기점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합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조금 전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화도 부근에서만 2km 짧게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도 서안암 부근에서만 짧게 서행합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밀리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제9회 지방선거 투표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유권자 소란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낮 12시까지 선거 관련 신고 213건이 112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폭염 발생 시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촌 인근에 무더위 쉼터와 응급 잠자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34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에 만족하는 노인은 19.9%에 그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여고생 흉기 피습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에 대해 광주광산구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죠? 예, 많이들 참여하셔서 날도 더운데 커피 쿠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자 본투표 날인데 오늘 정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투표하시는데 지장은 없죠. 네. 앞서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오늘 정답인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선관위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 상인들까지도 투표 인증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뭐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투표 인증 사진이라든지 투표소에서 발급받은 투표 확인증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면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를 드렸는데요.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7016 쓰시는 분. 저는 사전투표를 해서요. 가족과 함께 인천에서 재미있는 나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쉬웠나요? 예, 그게 또 저희 전국일주 퀴즈만의 매력이죠. 예. 좋네요. 사전 투표하시고 여유 있는 휴일을 또 즐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7595님, 저는 저희 지역 후보자의 공약이 최대 이것 삽니다 하셨는데 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나의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는 선택이잖아요. 꼭 투표들 하시기 바라고요. 조현숙님은 지방선거에 대한 이것이 많다니 정말 반갑네요. 참여하는 민주주의 소중한 투표권 꼭 행사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5295님,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개표에 가장 이것이 갑니다. 잘 지켜봐야겠네요 하셨어요. 뭐 득표차가 좀 큰 지역의 경우는 오후 7시 반 정도면은 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니까요. 예. 이것 갖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고장의 일꾼으로는 누가 뽑혔나 이런 거 재밌잖아요. 예. 9095님, 저는 최종 투표율이 최대 이것사예요. 곧 있을 개표 방송도 기다려집니다 하셨어요.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예, 좀 기다려보시죠. 한 번만 더 볼까요? 8385님, 저희 집 아들 둘이 오늘 투표하러 안 가냐고 묻더라고요. 사전 투표하고 왔다고 말해주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답니다 하셨어요. 아들 둘은 아직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의견도 좋고요.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전을 시작으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대전 김수정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0: 네, 먼저 오늘 대전 날씨 좀 전해 주시고요. 지금 뭐 청주 선거 분위기는 어떤지도 함께 좀 전해 주시죠.
4: 네, 현재 대전의 기온은 30도 선으로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양산과 시원한 옷차림 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지정된 좌투표소로는 오전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 투표율까지 반영이 되면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대전의 투표율은 48.3%로 올라섰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들어야 할 텐데 오늘은 그 관람객들에게서 아주 큰 호응을 얻은 특별한 전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4: 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지난 5월 31일까지 박제 시간을 기록하다 특별전이 진행됐는데요. 단순히 동물 표본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전시였습니다.
0: 네.
4: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동물 표본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검찰청 등이 압류됐던 박제 표본들을 경기 하남시가 환경부로부터 인수를 했고 국가유산청과 하남시가 자연유산 보존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전에만 유일하게 있는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천연기념물센터에 박제 표본이 이관된 겁니다.
0: 네.
4: 불법 포획이나 가공, 유통 과정에서 적발돼 압류된 표본 120여 점이 교육자료로 활용된 전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5: 동물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았고 너무 진짜를 진짜같이 박제를 해놔서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적응이 되다 보니까 신기하다고, 둘째 같은 경우는 막 보면서 우와우와 거리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동물을 좀 더 보호하고 아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 저는 여기 몇 번 왔었거든요. 큰 그 맘모스 뼈가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영상 관람실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예쁘고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7: 그 맹금류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진짜 도심 속에서 한 번도 보기 힘들었던, 산에 가서도 보기 희귀했던 동물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동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개체수가 되게 많았다고 이렇게 하는 동물들이 현재는 멸종 위기에 놓여가지고 또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좀 보기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0: 2013년부터 매년 어린이 해설사를 선발해서 전시관에 방문한 또래 학생들에게 전시 해설 봉사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1: 네.
0: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어린이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삼천중학교 김민서 학생과 글꽃초등학교 강소연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관람객들이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기회도 쌓고 좀 많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바쁘신 분들은 먼저 해설을 약간 거절하시고 가기도 하는데 직접 오셔서 해설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 대체로 잘 몰랐던 거를 저희가 해설을 통해서 더 잘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신기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직접 해설을 해보니까 우리 멸종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른 관람객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전시물은 호랑이 가죽 표본이 있는데 그게 일본인들이 트로피 사냥의 도구로 삼았던 호랑이를 그렇게 잘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아하는 전시물입니다.
1: 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어른들도 이 박제 표본이 왜 중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유산 안내 해설사와 함께 이번 전시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알아봤습니다. 박제는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자연유산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천연기념물센터 김지윤 국가유산 안내 해설사에게 들어보시죠.
4: 이번 전시는 전시된 표본의 수집 배경부터 일반적인 표본 전시와 다른데요. 보통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표본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 전시된 표본들은 불법 행위를 통해 수집된 표본에서 새로운 가치를 끌어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박제 표본은 학술적으로 자연과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본에서 추출한 시료의 유전자를 통해 해당 종의 유전적 특징들을 연구할 수도 있고 박제 표본의 해당 종의 형태적 특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적 변이 시간에 따라 형태 변화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1: 네, 뭐 짧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번 전시가 일반적인 박제 전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이 박제 표본이 학술적, 교육적으로는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또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불법 수집물로 인식되던 표본이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료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했는데요.
1: 네.
0: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센터 양승아 교육연구원 만나봤습니다.
5: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불법적으로 제작된 표본이지만 소중한 자료라는 본래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관람객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한 분들께 전시 기획자로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표본은 사라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자연의 시간을 기록한 또 하나의 기억입니다. 시간을 기록하다라는 전시 의미는 박제 표본이 단순한 표본이 아니라 살아있을 당시의 시간을 품고 있는 소중한 자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들은 액체에 담겨있는 액침 표본부터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 만드는 박제 표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된 표본들은 반영구적으로 보존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채집되었던 시점에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학술적 자료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동물유산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품고 있는 가치에 대해 잠깐이나마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물유산을 지키는 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소한 행동으로도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연기념물센터는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입니다. 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질 유형과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명승에 대해 전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농인분들을 위한 수어해설도 시작하니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던 공간, 아쉽게도 지난 5월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전시인데요.
1: 네.
0: 이 표본들은 과거의 흔적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대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수정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울릉도로 건너갑니다. 최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울릉입니다.
1: 네, 울릉도도 먼저 날씨와 또 현재까지의 투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0: 네, 울릉도는 현재 짙은 해무가 낀 가운데 햇볕은 다소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투표 열기도 상당한데요. 오후 2시 기준 울릉군 투표율은 73%로 선거인 8,226명 가운데 6,001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관광, 농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조업과 일터로 향하기 전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으며 아침부터 참여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또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를 찾은 어르신들의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8,000명대 선거인 규모의 작은 지역이다 보니 투표소에서는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반가운 안부 인사가 오가는 한편 선거 결과에 대한 긴장감도 함께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거대 선거구들에 비하면 초미니 선거구에 불과하지만 투표가 가지는 의미와 주민들의 열기만큼은 절대 작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선거인 수가 8,200여 명이니까 정말 작긴 하네요. 오늘 울릉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0: 네, 오늘은 독도를 지켜낸 영웅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행사가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독도 의용수비 기념사업회가 지난 27일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독도대첩 72주년을 기념해 독도를 지켜내 33인의 영웅들을 기리는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네. 독도 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인 정원도 대원을 비롯해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 주민,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는데 독도 히어로즈라는 표현 자체가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0: 네, 여기서 히어로즈는 6.25 전쟁 이후 스스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독도 의용수비대를 뜻하는데요. 당시 홍순칠 대장과 참전 용사들은 일본의 독도 침탈의 시도에 맞서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모았고요. 직접 의용수비대를 조직해 독도에 상주하며 수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행사도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의 세대와 함께 나누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최완근 회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2: 저는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회장 최완근입니다. 네, 오늘 행사의 제목이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인데 히어로즈는 6.25 전쟁 와중에서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켜내신 독도 의용수비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존에 계신 정원도 대원님,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학생, 군인,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기념사업회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 또 가족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 지원, 명예선양을 위해서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에요. 우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운영 목적은 국민 모두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 잊지 말고 수호 의지를 다져가는 데 있습니다.
1: 네, 뭐 독도를 지켜낸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가 두고두고 기리는 게 그분들과 또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행사 프로그램들도 아주 다양하게 준비됐다면서요.
0: 네, 행사장에는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 사진과 당시 기록물 전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전시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기념식뿐만 아니라 공연 프로그램도 비중 있게 구성됐는데요. 단순한 축하 무대가 아니라 독도 수호의 역사와 의미를 문화예술로 풀어낸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0: 의미를 표현했다. 참 인상적입니다.
1: 네, 독도대첩 1954라는 제목의 신체극 공연도 있었는데요. 이 공연은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에 긴박했던 상황을 대사 없이 몸짓으로 표현했고요. 또 성악과 노래 공연도 이어지면서 독도를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독도 대첩 1인 퍼포먼스 공연을 맡은 연극배우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울릉도 하고 2년이 된 지 몇 년 되는데 정말 알고 보면 숨은 영웅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1954년도 독도 대첩, 지금 이제 70몇 년 됐는데 그때 이야기를 대사가 없는 신체 극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거 뭐 진짜 지금 벌써부터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관객들도 오늘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무대에서 제가 준비한 거 잘 보여줬으면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잘 전달해서 또 독도에 대해서 그리고 독도 대첩에 대해서 또 독도를 지킨 많은 우리 숨은 영웅들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 사실 독도라고 하면 우리 다들 우리 땅이라고 외치잖아요. 지켜내셨던 분들을 만나러 가는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뜻깊게 왔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 아,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성악 공부하고 있는 황수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을 제가 기릴 수 있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영광입니다.
0: 네, 공연 하나하나에 정말 독도를 기억하려는 마음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울릉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각지 학생들과 또 단체들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독도와 역사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학교 동아리 학생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독도에 대해 책으로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찾아와 독도의 역사를 몸소 느끼고 싶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안녕하십니까. 저는 3.1공업고등학교 교사 임상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또 독도의용수비대회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독수리 역사사절단이라는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역사사절단 아이들과 오늘 의미 있게 독도 히어로즈라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 33분의 노고를 잊지 않도록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제 저희가 독수리만큼 독도를 소화해 주신 분들을 더 알고 배워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7: 서울의 경희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주니어 ROTC를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독도 이제 확인하러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
8: 저는 경희고등학교 1학년 강예성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독도에 가는데요. 오늘 독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거를 기억에 삼고 내일 모레 독도에 가서 좀 좋은 경험하고 싶습니다.
9: 선서 우리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이뤄낸 독도 의용수비대의 뜨거운 독도자랑 정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다. 선서 저는 경희고등학교 1학년 허준원이고요. 오늘 이제 독도 박물관도 가고 이제 독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내일 모레 이제 독도 가는 만큼 이제 더 가서 실제로 보면서 이제 더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미래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배우는 모습이 참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오늘 행사의 가장 특별한 주인공은 생존에 계신 대원이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현재 생존에 계신 독도 의용수비대 정원도 대원님도 직접 행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정원도 대원은 당시 제2전투대 대장을 맡아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전투대와 후방지원대, 교육대, 보급대 등 모두 5개 조직으로 운영되며 독도 방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네. 이날 행사장에서는 정원도 대원이 입장하는 순간 아주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꽃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정원도 대원의 간략한 소감까지 들어보시죠.
10: 가장 뜨거운 박수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정원도 생존대원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결의문 낭독에는 독도 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을 대표해서 박시훈, 정혜린, 허준원, 박채은 학생이 함께하겠습니다. 독도의 세찬 바람과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서셨던 영웅의 손에 평화의 꽃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신 정원도 대원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영웅께서 퇴장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리가 그걸 할 적에 젊은 나이로

0: 그 군대에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오늘날에 이걸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 정신은 이후 국립경찰과 독도경비대로 이어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도를 지켜낸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독도를 향한 마음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네요. 울릉 소식 잘 들었습니다. 최은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3: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이어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봅니다.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예, 지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뭐 대구 경북 투표 상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4: 네, 현재까지 큰 혼란이나 특이 상황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의 경우 오후 2시 기준 대구는 50.0%, 경북은 5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구 지역 유권자는 모두 204만 9천여 명으로 662개 투표소에서 시장과 구청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1: 네.
4: 특히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이례적으로 초접전으로 치러지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변화론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보수결집론을 내세우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8.65%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2022년 지선 때보다는 3.85%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1: 네.
4: 그동안 대구 지역은 사전투표보단 이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본투표 당일인 오늘 투표장을 찾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경북에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22개 시장과 군수, 도의원 등을 포함해 372명을 뽑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달성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1: 그렇군요. 특히 그 대구시장 선거가 아주 초박빙 선거로 진행돼서 지금 누구도 예측을 쉽게 못하고 있는데 이번 그 대구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4: 부동층의 다수를 이루는 2030 청년층의 표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구의 2030 세대들은 다른 세대만큼 지역주의 색채가 강하지 않은 이 실용적인 유권자들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당만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대구의 경제발전이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후보에게 마음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1: 네.
4: 또 이들은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게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는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보에 대한 불공정 여론이 각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하여간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또 관심 있게 오늘 저녁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대구시가 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를 재정경제부에 다시 신청했다면서요?
4: 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신공항 이전과 건설 사업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공자기금 신청 규모는 3천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공공항 관련 공자기금의 일부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등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사용할 예산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이 공자기금 반영 여부는 연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1: 네. 예. 근데 지난해에도 공자기금 융자를 신청했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아니었나요?
4: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민관 공동

0: 개발 사업 특수 목적 법인 구성 방식을 추진했는데 경기 침체로 민간 사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공사기금 활용으로 사업 방식,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부 교체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히면서 이마저도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1: 네.
0: 지역에서는 사업이 더 지연되면 사업 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 측은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 미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역시 대구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사기금 신청은 시가 사업 재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뭐 그런가 하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금 대구 경북 시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이 군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곳이 바로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군위입니다. 공항 건설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각종 개발 제한이 이뤄졌는데 정작 사업은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주민들은 토지 매매가 중단되면서 긴급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영농 계획 역시 수립이 어려워서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과 이주 계획까지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군위 서구면에서는 편입지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은 사업이 단기간 표류하면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 네.
0: 또 민관 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 법인 구성 방식 대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신공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피로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이번 민선국이 지방정부가 재원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해 5월까지 울릉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면서요?
0: 네, 울릉군 관광객 입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11만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 12만 6,600여 명보다 1만 6천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관광 성수기 진입 시점인 5월 관광객 감소폭이 두드러졌고요. 봄철 단체 관광과 수학여행 그리고 각종 행사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두고 여름 성수기를 앞둔 지금 울릉도의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아니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뭡니까?
0: 관광업계는 먼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심리 위축을 꼽고 있습니다. 이 항공료와 선박 운임, 숙박비 등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여행 수요 자체가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 분위기가 선거에 집중되면서 각종 축제와 관광 마케팅 활동이 다소 위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전국적인 논란이 됐던 일부 업소의 고가 음식 가격 그리고 이른바 바가지 관광의 이미지도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온라인에는 울릉도 물가와 관광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이 이어졌고요. 이는 잠재 관광객들의 방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글쎄요. 이 관광지잖아요. 울릉도 하면. 그런 만큼 또 울릉도 주민들 우려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선거 이후 행정력 집중을 통한 관광 회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울릉공항 개항이라는 호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관광객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종합 관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동항 인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5월 연휴에도 예전만큼 관광객이 몰리지 않아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민간 전문가와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관광 활성화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특히 올여름 폭염과 기상이변에 대비한 관광객 안전대책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가 향후 울릉도 관광 회복에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약간 뭐 이런 사태가 좀 장기화되지 않게 울릉 주민들은 좀 빨리 상황이 개선되게 상당히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수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1부 끝 순서였고요. 오늘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패티 페이지가 부르는 Dog in the Window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선거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가 30도를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31도, 춘천 32도, 김천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야외에서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볕을 차단하시고요.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높아서 야외보다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밤사이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2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사전투표 포함 48.9%로 집계돼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8.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X계정에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밀 감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해 한국산 산업기계의 관세율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수혜 품목 규모가 23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한국 등 수십 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몇 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네, 제9회 전국지방 동시선거날 보내드리고 있는 라디오전국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금 전 뉴스를 통해서 이제 2시 기준 투표율을 들으셨는데 오후 3시 기준 사전투표 등을 합산한 전국 투표율은 51.9%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네요. 아직 투표소에 가지 못하신 분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 임박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표소가 좀 붐빌 수도 있으니까요. 모쪼록 여유 있게 투표소 가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유권자들의 이것이 커졌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면에, 어떤 점에 이것이 가장 많이 가셨는지 정답과 함께 좀 보내주십사 부탁드렸고 뭐 하여간 선거와 관련된 얘기 뭐든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답은 어쨌든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인터뷰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볼 수 있는 충남 공주의 한 특별한 오르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기대가 되시죠? 예,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2111 쓰시는 분은 이번 선거에서 뽑힐 공직자에 대한 제 이것은 정직함 딱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아빠의 지론이기도 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예, 저도 많이 봅니다 이거. V39님. 건설공구 도매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저희 지역구 후보가 외쳤던 것처럼 서민경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공약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저의 최대 이것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747님은 이번 선거에 당선되신 분들 우리 민생에 좀 많은 이것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바람을 갖고 많은 분들이 또 투표를 하시면서 지역의 일꾼들을 뽑고 계신 거겠죠. 6773번 쓰시는 분은 오늘 아침 10분 전 6시에 투표소로 갔는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다섯 분이 벌써 줄 서 계시더라고요. 투표의 최대 이것사는 아무래도 내가 지지한 후보의 당선 여부겠지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개표가 진행되면서 정말 초박빙인 지역은 특히나 내가 뽑은 사람이 됐을까? 이게 이제 개표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이제 재미가 되겠죠. 예. 커피 쿠폰 하나 6773님께 드리고요. 7020님, 저의 최고 이것사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고요. 당선되신 분은 민생 회복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늘 질청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저희 애청자시군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견들 보내주시면 또 프로그램 마이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신문 박준기 기자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근데 또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방해, 소란, 교통 불편 등 여러 선거 관련 신고가 그렇게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2: 예, 이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모두 213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투표 방해 소란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불편 10건, 폭행 2건 등이었습니다. 오인 신고 등을 포함한 기타 신고는 173건이었습니다. 이 서울 관악구 한 투표소에서는 30대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웠고요. 경기 광주에서는 투표용지를 모두 받지 못했다, 부정선거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1: 네.
2: 이 울산에서는 30대 투표자가 후보를 잘못 찍었으니 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벌어졌고요. 세종에서는 40대 남성이 투표를 마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 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군요. 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지금 산업 현장 안전 문제가 또 재부각되고 있는데 이 화학적 요인에 따른 폭발 화재가 실제로 최근 3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요.
2: 예,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화학적 요인에 따른 폭발 화재는 2022년 79건에서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난 267건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에 증가폭이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도 지난 1일 기준 144건이 발생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2: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요인 이 폭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명,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1명씩 발생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학적 요인에 따른 폭발 화재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위험물질 혼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폭발이나 유기용매의 비정상적인 접촉으로 인한 폭발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다만 화약이 직접적으로 이 폭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웬일입니까? 어젯밤 대전시 유성구에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흉기로 찌르는 일도 있었다고요?
2: 예, 어제 오후 9시 47분께 대전시 유성구 송광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었던 이 고등학교 1학년생인 A군이 중학생 B군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B군은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받고 있는데요.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2: 범행 직후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던 A군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 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출동한 경찰은 송광동 인근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혹은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 예, 아무리 동생이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계 곤란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길 위험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가 그 실제 단전이 되기 전이라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2: 예,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소득 상실 등으로 전기 사용료가 체납돼서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까지 위기 사유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기 전에도 미리 정부가 개입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이 파국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 네.
2: 이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도 넓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 인정 사유와 연계된 기관이 기존에는 자살 예방 센터 하나뿐이었는데 이 외에도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살 위험이 있는 가구를 포착하고 지원하는 유관 기관의 이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3: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또 곧 현충일도 다가오는데요. 3.1절과 광복절을 포함해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AI로 복원한 독립운동가들의 영상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활짝 웃으면서 경쾌하게 걸어오는 영상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역사 교과서나 위인전에서 접하던 유관순 열사도 한때는 꿈 많은 10대였다는 사실을 일깨워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AI 영상이 자칫 일제의 잔혹한 고문으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를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실제로 이 유관순 열사의 평범했던 소녀 시절을 좀 되짚어볼 수 있는 오르간이 있다고 해서 재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충남 공주시에 자리한 공주기독교박물관 박보용 부관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1: 우리 박보영 부관장께서는 그 유관순 열사를 네. 실제로 오랫동안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 네.
1: 근데
4: 네.
1: 어떻게 또 지금은 이 공주 기독교 박물관 부관장으로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4: 아, 예, 예. 공주 기독교 박물관에 왜 유관순 연구자가 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4: 저희 공주 기독교 박물관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궁금증이 바로 풀리실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저희 그 공주 기독교 박물관은 원래 그 공주 제일교회가 예배보던 예배당 건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4: 예, 예. 공주 제일교회는 1902년도에 초가집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해로 124살이나 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인데요.
1: 네.
4: 예, 지금 남아있는 이 건물은, 이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1930년에 초축한 2층짜리 붉은 벽돌조 건물이고요. 2011년에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1: 네.
4: 근데 이제 초기에 선교사들이 여기 공주에 충청도 전체를 관할하는 개신교 선교기지를 구축을 하셨거든요.
1: 네.
4: 그 선교기지 안에 이 공주 제일교회가 중심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또 이 공주 선교기지 공주제일교회 안에 영명학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영명학교가 바로 유관순 열사가 다닌 그런 학교죠.
1: 아, 그렇군요.
4: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주제일교회하고 또 충청도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그 124년 역사 속에서 유관순 열사의 여러 이야기들 또 그의 가족들 관련 이야기들 이런 특별한 인연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1: 네.
4: 아, 유관순 연구자가 여기 있게 된 이유를 잘 아시겠죠?
1: 예, 이해가 되네요.
4: 네네.
1: 124년 참 유서 깊은 곳이네요.
4: 네.
1: 방금
4: 네네.
1: 이제 어쨌든 그 공주 전신인 그 지금 공주 기독교 박물관의 전신인 공주 제일교회와 유관순 네. 열사와의 특별한 인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4: 네.
1: 조금 더 뭐 해주실 얘기가 더 있으실 것도 같아요.
4: 아, 예,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죠.
1: 네.
4: 유관순 열사하고 공주 제일교회하고는 아주 특별한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공주의 1905년도에 사 에리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영명 여학교를 공주 선교기지 안에 창립을 하셨는데요.
1: 네.
4: 충청도 전체를 다 돌면서 똑똑하고 공부 싶어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여기 공주 영명학교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1: 네.
4: 그때 유관순 열사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 병천 지령리에서 지령리 감리교회를 다니던 신자였는데요. 그렇고 지병리 감리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4: 우리 지병리 감리교회는 유관순 열사 육촌 할아버지가 세우신 그런 교회인데요. 그 육촌 할아버지께서 공주에 오셔서 케이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듣고 또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1: 예.
4: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은 초창기부터도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신자들이었고요. 또 신문명이나 신교육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 열사의 친오빠, 사촌오빠, 뭐 사촌올케, 뭐 여러 친척들을 여러분들이 공주에 와서 영명학교를 다니시고 이 공주제일교회를 네, 다니셨죠.
1: 네.
4: 그분들은 모두 그 기숙사 생활을 하셨어요. 영명학교는 서양식 학교였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공주제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각별하죠.
1: 그러네요. 이때가 그러면 유관순 열사가 몇 살이었을 때인가요?
4: 예, 유관순 열사는 1902년생이신데요.
1: 예.
4: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오셨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는 13살부터 15살까지
1: 네.
4: 공주에 계셨고요.
1: 예.
4: 1916년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서울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 교비생으로 편입학을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4: 장학생으로 가셨죠. 네,
1: 예.
4: 네. 이후에 이제 1919년 만세 운동 할 때는 고향 천안으로 내려오셔서 만세 운동을 이끄셨는데요. 1919년 4월 1일 그 천안의 만세 운동은 공주교회의 만세 운동과 같은 날짜입니다.
1: 네.
4: 왜냐면 만세운동의 구심점이 바로 선교본부가 있던 공주제일교회였기 때문인데요. 공주제일교회의 그 오빠 유준석 선생이 유관순의 오빠께서 유준석 선생이 공주교회의 성도였고 또 공주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 여동생 유관순 열사는 천안에서 만세운동에 가담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은 그날로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빠와 본인은 잡히고요. 집에는 어린 두 남동생만 남았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어린 남동생도 천안에서 걸어서 걸어서 공주제일교회로 왔기 때문에 공주제일교회에서 그 남동생들도 보살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유관순 네. 열사뿐만 아니라 그 열사의 네. 가족 모두가 독립운동을 한 발자취 그게 네.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공주군요.
4: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자, 그럼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요즘 네. 한창 이 오르간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 이 오르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4: 예, 그렇습니다. 오르간 공주 기독교 박물관 안에 이제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걸려 있는데요.
1: 네.
4: 그 바로 앞에 오르간이 오랫동안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1: 예.
4: 아주 신비에 쌓인 오르간이었습니다.
1: 어허.
4: 그게 이제 1904년에 공주에 내려온 샤프와 사이리시 부부가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이제 입으로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1: 네.
4: 이제 최근에 그 박상률이라고 하는 오르간 마이스터께서 우연히 오셔가지고, 이 오르간 모델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 희귀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르간 해체 작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1: 네.
4: 그랬더니 그 밑에를 보니까 1915년 1월에 제작되었다 하는 글자가 그 밑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제 1915년은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 공주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죠.
1: 그러네요.
4: 예, 그렇죠. 거기다가 또 유 열사의 스승이 되시는 그 사 에리시 선교사는 굉장히 오르간 연주를 잘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4: 예, 그래서 유관순 열사하고 당시 동급생들이 아마 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초창기 음악 수업을 진행했을 것이고 이것으로 찬송가를 배웠을 겁니다. 영명학교는 일찍부터 음악 교육을 시켰거든요.
1: 그렇군요.
4: 네네.
1: 1916년까지 거기를 다녔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딱 그때네요.
4: 네네.
1: 1915년 제작 오르간이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111년 전에 제작된 거라는 거잖아요.
4: 네. 그렇죠.
1: 우리나라에 유입된 오르간 중에 뭐 얼마나 이제 오래된 건가요?
4: 아, 굉장히 오래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선교사들이 이제 1885년에 들어오실 때도 아마 오르간을 갖고 들어오셨을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1: 네.
4: 그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1: 네.
4: 지금 현재 국가 근대 유산에 등록된 서양 악기로는 그 베제악당,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베제악당 역사 박물관에 있는 피아노가 유일합니다. 근대
1: 네.
4: 유산으로. 그것이 1918년에 제작된 것으로 1933년에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됐는데요. 요것보다 3년이나 앞서서 1915년에 제작된 오르간이 지금 우리 공주 기독교 박물관에서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은 아주 그 의미가 상당하죠. 굉장히 아마 가장 오래된 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이스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 네.
4: 또 그 오르간이 또 유관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명학교를 다니셨던 유명한 분들을 그 지도했던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고유산적 가치가 특히 주목이 되죠.
1: 그래요?
4: 예예.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 쓰신
1: 이상화 시인.
4: 이상화 시인요.
1: 예.
4: 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낙음에 쓰신
1: 박목월 시인.
4: 아, 예, 그렇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배우자들이 다 영명학교 출신들이시고요.
1: 네.
4: 예, 그 당시 학교를 다니셨는데, 특별히 우리 박목월 시인은 지금 그 공주 기독교 박물관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1: 아하.
4: 네, 그래서 아마

0: 이 오르간에 맞춰서 웨딩 마치 연주를 들으면서 입장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1: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0: 예.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그럼 혹시 이 오르간이 지금도 소리가 나나요?
0: 아, 이 오르간이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1940년에 선교사가 떠나면서부터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보관만 잘 그냥 했기 때문에요.
1: 네.
0: 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예, 예, 예. 아마 이제 100시간 년 전에 그 공주 여학생들한테 올려 퍼졌을 그 소리를, 네. 그 신비한 소리를 좀 한번 저도 듣고 싶은데요.
1: 네.
0: 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1: 네.
0: 저희가 그 소리를 잘 복원해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께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하여간 네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공주라고 하는 곳이 정말 네. 그 유관순 열사가 쭉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자양분이 됐던 지역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1: 그 외에 또 뭐 혹시 어떤 곳에서 우리가 그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0: 아, 예. 그 공주 저희 이제 기독교 박물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1: 네.
0: 영명학교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저희가 유관순 순례길이라고 이름을 이미 이제 붙였는데요.
1: 네.
0: 그 거기서부터 이제 유관순 열사가 공부했던 그 시대에 그 집이 있던 영명여학교가 있던 자리, 또 영명여학교 바로 앞에 있던 교회 자리, 그리고 또 우리 유관순 열사 스승 사 에리시 선교사가 살던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순례 코스로 잘 정비가 돼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당시 선교사들이 이제 돌아가신 후 묻혔던 무덤군이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집 한 채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1909년에 지은 선교사 가옥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1: 네.
0: 그 가옥은 아마도 우리 유관순 열사 거기 계실 때 거기 여학교로 사용됐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유관순 열사도 거기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그 건물의 지하는 1919년 만세운동할 때 우리 독립선언서를 등사했던 그런 장소거든요.
1: 네.
0: 아마 유 열사 오빠가 공주 만세운동을 주도하셨으니까요. 아마 유열사 오빠뿐만 아니라 또 그 외 친구들,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정신을 이 가옥에서 만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뭐 여쭤볼 게 좀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0: 네.
1: 그나저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박보영 부관장께서는 유관순 열사를 연구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좀 이유가 있으셨나요?
0: 예,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이제 기독교 건축 유산을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1: 네.
0: 제가 이제 충청남도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공주 선교 기지를 가야만 되죠. 중심지니까.
1: 예. 네.
0: 그래서 거기 공주 선교 기지를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 뵈니까요. 공주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이제 이화학당을 나온 유관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공주에 계신 분들은 일찍부터 너도나도 다 같이 유관순 열사는 영명학교를 다녔다.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주에는 이제 유관순 열사 사촌 오빠 유경석 장로님 뭐 그 사촌 올케 또 뭐 8촌 뭐 10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학교를 같이 다니고 또 만세운동을 같이 하셨거든요. 공주에서.
1: 네.
0: 예, 그분들이 늦게까지 1980년대 90년대까지 남아서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하셨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아 그분들 덕분에 공주 사람들은 유 열사가 여기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화 출신 유관순에만 익숙해져 있던 분들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1: 아,
0: 네네.
1: 하여간 오늘 많은 걸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요. 뭐 여러 네. 계획들 있으시겠지만 그중에서 딱 그 네. 오르간 꼭 좀 네. 복원해서 그 네.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일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공주 기독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별한 오르간을 통해서 유관순 열사의 소녀 시절도 돌아보고 또 유 열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보영 부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죠. 정답 관심이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일꾼이 누가 될 것인가 또 어떤 공약들이 나왔나 많은 관심사를 갖고 투표를 하셨을 텐데 이제 저녁부터 또 이어지는 개표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튼튼한 캐리어, 온갖 짐이 탑처럼 쌓이는 거대한 배낭. 하경에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절에서 만난 보살은 대뜸 그의 가방부터 눈여겨봅니다. 가방을 단출하게 잘 싼 거 보니까 여행 고수인갑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크지 않은 크로스백 하나는 당일치기 여행자에게 적합한 준비물입니다. 하경의 가방에는 온갖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물건들도 없고 돌아올 때 꾸역꾸역 사서 밀어넣을 기념품을 위한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행을 떠나지만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그는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행자입니다. 담백함은 이 시리즈 최고의 매력입니다. 매사에 쭈뼛거리고 소극적인 주인공의 성향을 닮아 요란하지 않을 뿐더러 내성적이기까지 한 8번의 여정은 비단 하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1화에서 하경은 해남의 절을 찾습니다. 숙박은 하경의 여행 규칙에 어긋납니다. 템플스테이를 신청은 하지만 숙박은 포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목에 쌓인 돌탑을 보고 하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발로 차버리고 싶다. 마음 수련의 시간에 속으로 숫자 열을 세는 것마저 집중할 수 없던 그는 차라리 숲속을 헤매기를 택합니다. 그러다 무건수행하던 불자를 만나 함께 걷다 탁 트인 절경을 마주하죠. 돌아오는 길, 발로 차버리고 싶던 돌탑 위에 자신만의 돌을 하나 얹게 되는 정도가 하경이 겪는 변화입니다. 홀로 부지런히 걷고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거의 전부이지만 하경의 여행은 늘 누군가를 잠시 스치고 짧은 만남을 가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에서 수행 중인 불자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자기만의 예술관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옛 제자, 약간의 설렘으로 얽히는 처음 본 남자, 세대관이 맞지 않아 뜻밖의 언성을 높이며 말을 섞게 되는 할아버지, 어릴 적 좋아했던 만화 작가 등등, 하경은 여행길에서 마주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작은 쉼표를 만들어갑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기자를 꿈꾸며 대기업 홍보실에 입사했는데 책자를 만들고 글을 쓰다 보니 회장의 연설문까지 쓰게 됐고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말하기 글쓰기에 탁월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말과 글로 소통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다고 합니다.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난 시간에 좀 강원국 작가님 살아오신 인생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좀 어려움도 있으셨고. 그래도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거기다가 그 대우그룹의 회장 비서까지 되셨잖아요.
1: 예.
0: 네. 사실은 그 중역들도 비서한테 대기업 회장 비서한테는 좀 잘하지 않습니까?
1: 아, 아쉽네요.
0: 예. 네. 네. 그렇죠. 약속 잡고 뭐 하려면 다 또 비서분을 통해야 되잖아요.
1: 예. 네. 네. 아, 그 당시에는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되게 위세등등했던 것 같아요, 혼자.
0: 예.
1: 이렇게 이제 계열사에 이렇게 전화하면 왠지 그 전화 받는 상대방이

0: 뭐 초안은 제가 썼지만 제 위에 층층으로 그냥 다 글쟁이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아. 그럼 또 이제 위에 올라가면 좀 또 고치고 자르고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0: 한마디로 내 초안이 예. 김우중 회장님한테 온전히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 위로 저는 그때 과장이었는데 예, 위에 예. 부서장 그 위에 담당 임원 그 위에 비서실장 이걸 다 통과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분이 정말 내놓으라 하는 다 글쟁이들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때 우울증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하는 생각을 늘 했고 또 이번에도 깔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았고
1: 예.
0: 그렇게 늘 우울할 수밖에 없었고요.
1: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 청와대 8년 있다 나와서 그때 제 위에 계셨던 분들과 만나서 어떤 일을 예. 잠깐 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위에 계셨던 분이 와 네가 이제 나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 너 청와대 가서 뭘 배웠길래. 그분 밑에 있을 때는
1: 예.
0: 야 디스켓 가져와. 아 그래서 디스켓을 뺏기는
1: 예.
0: 그래서 그분이 완성을 하는
1: 예, 디스켓이란 말 요즘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0: 그 디스켓이라고 내부진 거 있습니다.
1: 예.
0: 그걸 꽂고 이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건데
1: 네.
0: 그걸 뺏기면 이제 무장 해제 되는 거예요. 너 됐어 쉬어 그냥.
1: 그래 됐다야.
0: 근데 매번 그랬어 네. 매번.
1: 아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작가님도 지금 천하의 강원국 글쓰기의 대가가 되셨는데 그 대우그룹이 이제 그 잘 나가던 대우그룹이 사실 문을 예. 닫게 되잖아요. 예. 굉장히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때만 해도 뭐 대마불사라고 그래서 네. 큰 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1: 상상도 못했죠. 전 국민 대우그룹이 그렇게 된다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0: 이제 뭐 예. 외환위기라는 특수 예. 상황이었고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절망적이었죠. 그 10년 공든탑이 다 무너져버린
1: 예.
0: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상태였죠.
1: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가게 됩니다.
0: 네.
1: 그 청와대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 예.
0: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낀 게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라는 생각 그걸 지금도 하는데 그때 이제 99년에 대우관이 완전히 이제 문을 닫고 2000년 6월 13일이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1: 네.
0: 그게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가시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시는 생방송으로 이렇게
1: 네.
0: 연설 장면이 나왔는데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로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이 말이 탁 꽂히면서 나도 모르게 아 나도 저런 연설문 쓸 수 있는데 그랬대요. 아내 말이.
1: 네.
0: 나는 그냥 무식 중에 했나 봐. 나는 기억도 없어.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1: 예. 어떻게 그 소리가 가서 닿았을까요?
0: 글쎄요. 내가 간절히 원해서 그런 건지 나를 찾은 거 아니고요.
1: 예.
0: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 정경연 회장의 연설을 썼던 사람을 청와대에서 찾은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경제 연설을 쓴 행정관이
1: 예.
0: 자리가 공석이 돼서
1: 네네.
0: 거기를 채우려고. 그리고 나를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그 얘기한 내 위에 계시는
1: 예,
0: 분들.
1: 디스켓 가져와라 하셨던 그분.
0: 그런 분들을 예. 찾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1: 그러면 청와대는 그 들어갈 때 시험을 봅니까?
0: 그 되게. 연설문 쓰는 시험을 봤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1: 오.
0: 경축사. 그해 8월 15일 경축사를 네가 쓴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1: 예.
0: 작성을 하되 절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1: 아.
0: 부모님께도 얘기하지 마라.
1: 네.
0: 인사발령 날 때까지는 다 비밀이다. 그래서 아내한테만 얘기하고 뭘 했었죠.
1: 부인한테 비밀이 없으시고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0: 아니 도저히 혼자는 불안해서 그다음에 이제 면접시험 봤습니다.
1: 네.

0: 예. 바로 합격하셨나요?
1: 바로는 뽑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거기 그렇게 막 가고 싶어 사람이 있었을까? 겁나잖아요. 저도 엄청 겁났거든요.
0: 아유,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겁이 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청와대를 간다 그러면은 되게 출세했나 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1: 그렇죠. 아버님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0: 예, 그렇죠. 예. 그 청와대까지 소문이 났었나 보네요. 예, 강 작가님은 모르지만.
1: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그 어쨌든 나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네. 한 사람은 있더라고요. 나를
0: 그렇죠.
1: 이렇게 청와대에 소개한 사람.
0: 예.
1: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0: 아.
1: 그냥 한 거예요.
0: 네.
1: 그것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했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렇고 어쨌든 인생의 어떤 고비마다 꼭 그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0: 네.
1: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0: 흔히 귀인이라고 하는.
1: 네. 난 그게 돌아가신 어머님이 돕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0: 네.
1: 그래서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0: 네.
1: 사람의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 거다. 오히려 어떤 뭐 굉장히 가깝고 뭐 그런 분의 도움보다는
0: 네.
1: 이렇게 느슨하게
0: 네.
1: 이렇게 알고 그런 관계.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중요해요. 그리고 끊어진 관계도 다시 돌아봐야 돼요.

0: 사람은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좀 저도 살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네. 너무 실감하고 절감하고 있고요.
0: 그죠.
1: 예.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시니까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0: 아, 그거는 들어간 첫날부터 후회했죠. 아니 후회라기보다는 아 내가 과욕을 부렸구나.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원래 글 잘 쓰고 하니까 뭐 연설문 이렇게 다 그 써내려가고 고상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0: 그 매번 쓰는 글을 김대중 대통령이 그 평가를 하세요. 채점을 하세요.
1: 시험이네요. 시험.
0: 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은 한 자도 안 고친 거.
1: 예.
0: 80점은 이 어휘 단어에 손댄 거. 네. 60점은 문장. 40점은 문단. 20점은 한쪽 두쪽 가위표 치고 뒷장에 쓰세요. 0점은 종이가 안 내려오고 올려드린 종이가 안 내려오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본인 육성으로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가지고
1: 녹음을
0: 테이블 주세요. 테이블 본인께서 하셔서.
1: 야, 그거는 진짜 그런 테이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0: 예. 그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행정관이었으니까 행정관 네 명이거든요.
1: 네네.
0: 그 네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받는 거. 그걸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받았을 때 어떤 그 또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
1: 저기 평균 점수 여쭤봐도 돼요?
0: 그렇게 평균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었겠죠. 예. 저 혼자 넘어갔으니까.
1: 아 혼자 네 명 중에서. 그러면은 1등이셨네요. 수석이셨네요.
0: 아니요. 아니요. 나이도 예. 있고요. 제가 예. 제일 어렸어요.
1: 그 8년 동안 청와대에 계셨는데
0: 그러니까 3년 김대중 대통령
1: 나중에 5년 노무현 대통령. 근데 그 연설비서관 할 때 휴가를 그렇게 못 가셨어요.
0: 아니 좀 과장이 제가 뭐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을 쓸 때 좀 예. 과장도 한 것 같고요. 하루도 못 쉬었다.
1: 또 즐거운 우리 집처럼 또 이렇게 상상으로 쓰신 건 아니시죠? 예.
0: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인상 깊게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는 걸로 비칠 건가 했던 것 같고요.
1: 예.
0: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휴가도 갔던 것 같고요.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0: 예. 아니 근데 사실 휴일이 없었던 건 맞아요. 그 이제 사무실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1: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정이 뭐 휴일 따라 돌아가는 게 그럼요. 아니잖아요.
0: 또 언제 네. 찾으실지 모르고 또 휴일에도 지금 쓰고 있는 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1: 이거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0: 네. 네. 그리고 그 대통령 글 쓰는 일은요. 그 끝이 없어요. 끝.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글을 쓰면 제가 모신 대통령들은 행사 그러니까 그 연설문을 실제로 써먹을 때까지 계속 고치세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끝이 있어서 야 저 여기서 끝 이걸로 이제 가서 한다 이게 없고 그 직전까지 계속 연락하시고 어디 뭐 수정해라 뭐 이래서 계속 하니까 그 연설이 하나 끝나면 다음 연설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끝이라는 게 없어요.
1: 예.
0: 계속 이어지면서 아 그런 게 뭐 제일 힘들었죠.
1: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 스타일이 좀 어떻게 다르신지요?
0: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은 일단 써서 드리면은 그걸 꼼꼼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고쳐주셨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불러서 구술을 해 주셨어요.
1: 아.
0: 이렇게 이렇게 써라. 그럼 네. 제가 듣고 글로 만들어서 드리면은 그걸 보시고 또 다시 불러서 또 다시 구술하시고 이걸 몇 번 반복하시고. 네.
1: 어느 편이 더 어렵습니까?
0: 그거는 뭐 압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게요.
1: 예.
0: 김대중 대통령의 글은요. 설명에 가깝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설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득하고 주장하고 이런 쪽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1: 네.
0: 김대중 대통령 그냥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
1: 설득이 훨씬 어렵겠네요.
0: 그렇죠. 설명이 쉽고요.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은 반복하는 걸 좋아하세요. 옛날에 네. 있던 거에서 잘 찾아서 써드리면 돼요. 반복을 좋아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반복을 정말 싫어하세요.
1: 네.

0: 늘 새로워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내용도 달라져야 돼. 그래서 반복을 싫어하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렇게 써서 드리면 내일이 끝이었어요.
1: 예.
0: 고쳐서 주시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쓰면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1: 그때,
0: 아니고.
1: 그때부터.
0: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해요. 이제. 아. 구슬이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뭐 마음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보다 더 노무현 대통령 때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건 왜 그렇죠?
0: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엄두가 나지 않았고
1: 네네.
0: 그 완벽하신 분이어서
1: 예.
0: 아, 내가 뭘 도와. 뭐 그런 생각이 좀 컸고요.
1: 네네.
0: 노무현 대통령은 왠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1: 아. 좀 인간적인 면이 네, 좀
0: 그러니까
1: 더
0: 뭔가
1: 많이
0: 빈틈을
1: 느껴지시는.
0: 채워드려야 될 것 네. 같고 왠지 아슬아슬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서 우러나서
1: 네.
0: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맡은 일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행정관이었고요. 그 당시 비서관이었던 네. 분이 이제 더 마음을 많이 쓰셨겠죠.
1: 그렇죠. 또 책임이 달라졌으니까.
0: 예, 고도원 선배께서 에이. 그러셨을 거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1: 예. 예,
0: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많은 연설문을 대통령 연설문 쓰셨습니다. 그중에서 좀 내가 이거 정말 뼈 아프다. 나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위기를 느낀 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0: 그거는 아주 직접적인 위기를 두 번 느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뭐 자르라 뭐 그런 건 아니고
1: 네.
0: 이제 그보다 더 제가 느끼기에 아 이건 그만두란 소리다 하는 걸 느꼈던 게 한 번은 3.1절 연설이었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누군가에게 구술을 해주셨는데 이러이러한 예. 내용을 써라. 그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1: 아.
0: 많이 이렇게 좀 톤다운이 되고 뭐 이렇게 됐나 봐요.
1: 그 감을 그대로 전달을 안 했죠. 네. 뭔가 좀 달라졌네요. 거쳐오면서.
0: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서 이러이러 예. 언급을 해라. 그런데 이제 아마도 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이 수위가 너무 높아. 네.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 자신이도 모르게
1: 네.
0: 예,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썼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보시고 이제 오해를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얘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네.
1: 네.
0: 네가 내가 말한 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라고 아마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저 민정비서실 가서 경위서도 쓰고
1: 경위서까지
0: 네. 대통령
1: 상당히 불쾌하셨나 봐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분의 좋은 점은 이제 그 경위를 다 알고 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게 한 번 있었고요. 다른 한 번은 그 신년 연설 때인데 대통령께서 간략히 하라고 그러셔서 간략히 했다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성의 없다 생각이 드셨는데
1: 얼마나 간략하게 쓰셨길래
0: 싫으면 관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내려와서
1: 예.
0: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그리고 녹음이 저한테 대통령님이 저에 대해서 쭉 얘기하신 거에 분량이 한 10분 정도 얘기하신 그 녹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메일로.
1: 심각한 상태네요.
0: 부속실에서
1: 예.
0: 녹음한 거를
1: 네.
0: 참조하셔야 될 것 같다고.
1: 네.
0: 그래서 그때는 뭐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제 거 무시하시고
1: 예.
0: 잘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잘하셔서 기분 좋아지셔서 이제 없던 일로.
1: 그 VIP가 네. 행사할 때 연설문을 직접 쓰시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0: 그런 시간이 네, 없어요.
1: 별로 없잖아요. 네. 바쁘시니까 다들 네. 일이 많고. 근데 열심히 쓰지만 사실은 아예 무시하고 안 보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0: 채택률이 뭐 한 20%?

0: 높은 거죠.
1: 그럴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속상할 것 같아요.
0: 그 속상하다기보다 불안하죠.
1: 아, 그러네. 예, 그 예.
0: 내가 쓸모 없어지는 네.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죠.
1: 해외 순방 갈 때 연설 비서관도 같이.
0: 어, 무조건 연설 비서관은 무조건 가는데요.
1: 예.
0: 해외 순방은 보통 이제 수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한 열댓 명?
1: 네.
0: 직원은, 청와대 직원은 거의 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1: 그렇죠.
0: 거기 멤버가 되는 거는.
1: 네네.
0: 여행 공짜로 하고. 네. 아니, 거기 저, 저거 다 나오잖아요. 출장비. 근데 네. 하나도 안 쓰잖아요. 비행기
1: 그렇죠.
0: 그냥 네. 가죠. 호텔 그냥 묵죠. 최고급 대접 받고. 무엇보다도 순방 갈 때 제일 좋은 거는, 아니, 좋다기보다 그 내가 진짜 권력기관에 있다는 거를 그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예요.
1: 아, 예.
0: 그러니까 뭐 절차가 없잖아요. 그냥 네. 가서 비행기도 그냥 타고 현지에 가면 그냥 내리고.
1: 근데 현지 가서도 이거 혹시 연설문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거는 여기서 다 써가요. 그리고
1: 진짜,
0: 현지 가서 고치기만 하죠.
1: 진짜 좋은 출장이네요.
0: 그래서 그거를 우리 행정관 네 분도 다 가고 싶어 하셔서
1: 네.
0: 저 포함해 다섯 명이 순번제로 갔어요.
1: 아,
0: 돌아가면서.
1: 예. 저는 또 외국까지 가서 호텔방에서 다 또 이거 쓰시고 계실까 봐.
0: 잠은
1: 예.
0: 못 자요.
1: 네.
0: 그냥 밤 꼴딱 새면서 이제 국내에서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걸 다 대통령과 연결을 시켜드리고 해야 네. 되니까 뭐 잠을 못 자는 거 말고는 재밌죠. 대통령도 재밌어 하세요. 이쪽 그 여기서 벗어나시는 거 해방감.
1: 가장 기억에 남는 내가 쓴 연설문 중에 지금도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연설문이 있다면요.
0: 아, 그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도 없고요.
1: 예, 아 죄송합니다. 웃어서 진짜 아니, 너무 심각 진지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예.
0: 아니 근데 실제로 5년 내에 한 480 몇 편을 썼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대통령님 마음에 들으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잘 됐다. 이대로 가자. 응?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 예.
0: 제일 칭찬 들었던 게 야, 딱히 그 흠잡을 데가 없다 이거. 그겁니다. 그런데
1: 네.
0: 뒤에 한 말씀 더 붙이셨어요. 뭐 그렇다고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그러시기 때문에 늘 이제 내가 써드린 거를 고치시잖아요.
1: 네.
0: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어떻게 고칠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1: 사람 마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늘 네. 고치시고 수고를 끼쳐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마지막 돌아가시기 달포 전에 이제 봉하마을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 네.
0: 연설 행정관들하고 마지막 뵌 건데 그때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 말씀을 하시다가 원국 씨 내 말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1: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거나 뭐 공감을 구하는
1: 그만큼 믿는다는
0: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1: 뜻이죠.
0: 게 이제 원국 씨라고 한 겁니다. 원국 씨. 그런 다감한 표현을 이렇게 누구 친한 채를 안 하시는 분이신데
1: 네.
0: 원국 씨는 그야말로 그분이 쓸 수 있는 가장 그 내가 너와 친하다 너를 내가 아낀다는 호칭이에요.
1: 네.
0: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거. 그 전까지는 그냥 연설 비서관이라고 하셨어요.
1: 예.
0: 최고로 했던 게 강비서관이었습니다.
1: 네, 네.
0: 강비서관.
1: 그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에 이렇게 또 감동을 하셨군요.
0: 아, 저는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1: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복귀하실 때 그 연설문도 준비를 하셨었나요?
0: 아, 그때 이제
1: 네.
0: 그 탄핵 기간 동안 직무정지이시니까
1: 네.
0: 관저에 계속 계셨거든요.
1: 네.
0: 전혀 외부 활동 안 하시고 그 연설문만 쓰셨습니다.
1: 아.
0: 저는 매일 불러갔어요. 거기서
1: 얼마 기간 동안이었죠?
0: 이제 탄핵에서 직무 그게 거의 두 달 가까이 한 달 보름 하여튼
1: 한 달 넘게 그 연설문을

0: 설문을 준비하신 네. 거군요. 어.
1: 처음에는 저게 이제 끝났 직무 정지에 대해서 아 대통령 이제 연설이 없으시구나. 예. 복귀하실 때까지는 놀아도 되겠구나.
0: 예.
1: 아 만세다.
0: 아니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아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들 것 같아요. 예.
1: 아니 뭐 당연히 들죠.
0: 네.
1: 인간적으로. 예. 물론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뭐 그렇게 뭐 반기고 막 이렇게 웃을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0: 그렇죠.
1: 속마음은.
0: 예. 예.
1: 근데 오히려 더 평소보다 대통령이 바쁘실 때는 그걸로 이렇게 부르거나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일이 없으시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때 그 연설이 제가 5년 모시는 동안 복귀 연설이 그 청와대 본관 앞에서 하셨는데 5년 연설 하신 것 중에 가장 국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그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제일 환호하는
0: 예.
1: 그냥 칭찬 일색인 그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0: 예. 어느 대목이 특히 좀 반응이 있었나요?
1: 그때 대통령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0: 네.
1: 딱 이 대목이에요. 경제에 올인하겠다. 경제에 전념하겠다.
0: 네.
1: 이제 그 얘기를 넣으시면서 본인은 넣기 싫으셨어.
0: 네.
1: 이게 경제에 올인한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다.
0: 네.
1: 아, 뭐 정치라든가 우리 사회 외교 안보 이런 게 다 좋을 때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 무슨 경제에 올인한다고 경제가 좋아지면 올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0: 네.
1: 근데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경제에 올인해라 대통령은.
0: 네.
1: 민생을 살려라. 그래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은 본인의 어떤 그 생각과는 맞지 않은데
0: 네.
1: 그냥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그냥 한마디로 대통령이 늘 그러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국민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절대 앞서가면 안 된다. 반보만 앞서가라 앞서가더라도.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국민에게 영합하면 안 된다. 국민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앞서가면서 국민이 싫어하는 말도 계속 국민께 진언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국민이 받아주면 하고 안 받아주면 못하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하고 나면 내 지지율 오르는 말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0: 네.
1: 계속 그러셨는데 그때 딱 한번 그걸 깨시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0: 예.
1: 아니나 다를까 막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예, 참 뭐가 정답인지. 예,
1: 그렇죠. 뭐. 정답은 없죠.
0: 네, 뭐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답도 달라질 수가 예. 있겠습니다만. 아, 자,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많은 이렇게 일들 지금 이제 지나고 들으니까 참 재미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치열한 많이 예.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하셨다면 이제 본인의 글쓰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
1: 예.
0: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7월 하순처럼 더운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과 춘천 30도, 대전과 전주 30.5도, 광주와 대구는 29.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 영남에 5에서 30, 충북과 호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춘천과 광주, 대구 19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7도, 대전과 대구 29도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아 더위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0: 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오후 3시 기준 51.9%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오후 3시 기준 이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보다 8.8%포인트 높습니다. 첫 개표 결과는 투표가 모두 끝나고 오늘 저녁 7시 반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실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6시 20분쯤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은 자정을 전후로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격전지나 비례 당선자 결과는 내일 새벽 서너 시쯤 당락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투표 동료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하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투표 시작 이후 낮 12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모두 21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를 방해했다는 신고가 모두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악구 투표소에선 30대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다 제지받자 소란을 피웠습니다. 폭염인 날에 고위험군 노인에게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부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일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해 전화, 방문 등 안부 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 경보시 매일 1회에서 폭염중대경보시 매일 2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 쪽방 주민의 경우 폭염주의보 경보시 2일 1회, 폭염중대경보시 매일 1회 안부를 묻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약 3천 곳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장마철 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적정성, 축대 웅벽 등 취약시설 사전조치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등 강풍 대비책 등을 살펴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 1.7%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것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검사한 결과 니코틴이 표시되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품목 33품목 등 총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표기하지 않은 제품 3종에서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합성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규제된 데 따라 실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고등학생 17살 A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이었죠.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챗GPT가 처음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이후 불과 4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모든 산업은 물론 개개인의 삶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AI를 더는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부터 안보, 금융, 교육 등 사회 시스템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I로 변화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달라질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잠시 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오늘도 ARU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나스닥하고 S&P 500은 오늘까지 9거래일째 거의 2주 동안 매일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0.45%, 나스닥은 0.03%, S&P 500은 0.13% 각각 모두 올랐고요. 일단 중동 우려가 진정 분위기라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서 격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좀 공격 소식이 없다라는 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 있지만 확실히 종전 합의에 이른 건 아니다라는 점, 이게 경계감으로 적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도 주시장을 이끌었던 건 AI 관련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AI PC 시장 진출 선언 이후에 엊그제 대리 급등한 데에서 오늘은 휴렛패커드 HP도 실적이 또 좋았고 또 향후에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20% 가까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같은 반도체주들도 오늘 동반해서 모두 올랐습니다. 지표도 괜찮았는데요. 4월달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근거로 계속 제시가 되던 고용 상황 악화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해졌다라는 것도 오늘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였는데 다만 연준 관련 인사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아직도 종전이 확실히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상승세에 발목을 조금 잡는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뉴욕도 그 우리나라 증시처럼 쏠림세가 심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다. 이게 한국 증시에 특히 더더욱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쏠림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온다고요?
0: 예, 그런 주장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종합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신영증권에서 나온 주장은 일단 기업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반도체들만 좋아진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가장 큰 근거로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반도체만큼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 달 전과 비교해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올해와 내년에도 모두 10%씩 상향 조정된 거를 그 근거로 제시를 했고
1: 그렇군요.
0: 그 대표적인 그 다른 섹터, 비반도체 섹터로 화장품, 석유 제품, 2차전지 업종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반도체 종목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주가 하락, 증시 하락, 뭐 거품 붕괴 등등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과거에 주도주 중심의 상승 추세가 훼손됐던 사례를 살펴보면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라든가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라든가 또는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됐다라든가 이런 이른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분석을 좀 하면서요. 지금 시장 방향성의 핵심은 반도체에 쏠려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AI 투자 사이클이 언제 잘못될 것이냐 또 기업들의 이익 개선 흐름이 언제 꺾일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비이성적인 과열이 아니라 그만큼 반도체 분야의 이익 성장 속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버블의 막판으로 갈수록 쏠림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과거 사례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보고서가 나온 게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는 업계에서도 조금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IB인데요.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2,000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0: 예, 한 달 전에 9,000으로 올렸었던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3,000포인트나 코스피지수의 상승 목표치를 좀 올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는 거를 언급을 했고 여기에서 또 했던 얘기가 반도체 기업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올 1월 달에는 20%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6월 달 들어서는 무려 57%까지 성장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다른 나라에 비한 이런 압도적인 그런 강세 현상이 단순히 반도체 기업들만 또 한국 그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물론 단기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골드만삭스가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에 기민한 자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소식 사망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요?
0: 예, 다행히 빨리 신원 확인이 돼서 오늘 유족들한테 시신들이 이제 인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회사 측이 합동분향 설치라든가 장지 같은 이런 장례 절차 주요 내용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 평소에 관리가 너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이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대전 사업장이 최근 2년 연속 소방 당국으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고 지적사항도 여러 건이 나왔던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됐고요. 이번에 지적된 지역들이나 어떤 그 장소들이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것과는 무관하다고 해도 회사 측에서 평소에 안전점검 대한 관리가 좀 부실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번에 사망자가 발생한

0: 대형 사고가 여러 번 발생을 했었던 전례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급 직원이 없다라는 점, 이 점이 또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사내 안전 관련 최고 직책을 부장급이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이 26조 원을 넘는 그런 기업인데도 또 화약이나 무기를 다루는 그런 위험한 어떤 분야인 방산기업에서 안전 담당 최고 책임자가 부장급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K2전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상무가 안전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요즘 투자하기 참 어려우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경제쇼랑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6월 13일 토요일 특집 공개방송 윤쌤과 함께하는 투자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본질이 대체 뭔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또 현장에서 생생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제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경제쇼 유튜브 채널 영상 클립 내용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2: 최근 우리 군의 오랜 꿈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일명 장보고 N사업의 청사진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3: 아니, 경제 코너에서 웬 군사무기 이야기냐고요?
2: 그 이유는 이 잠수함의 심장인 SMR 기술에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0MW 이하급 원자로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존 대형 원전을 더 작고 유연하게 만든 차세대 미니 원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SMR이 앞으로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공용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장, 대규모 산업단지, 전기가 부족한 오지나 바다 위 해양 플랜트까지 어디든 필요한 곳에 쏙쏙 설치할 수 있다는 게 SMR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기술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용 SMR과 차세대 소형 원자로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 SMR은 이제 우리 산업의 지형도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SMR.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ChatGPT가 처음 공개된 이후 애니메이션으로 프로필을 바꾸는 재미에 푹 빠졌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최근에는 검색도 AI를 이용하고요. AI를 활용해 업무량을 줄였다는 직장인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융은 물론 교육과 안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AI로 인한 변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박태웅 녹사포럼 의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이제 4년이 됐다고 하는데
2: 네.
1: 이제는 개인 일상에도 굉장히 침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예.
1: 뭐 요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 아,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뭐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1: 그 AI 붐이 뭐 주식 시장에도 불다 보니까
2: 그렇죠.
1: 요즘 사람들이 확실히 뭐 과거에는 AI에 대해서 바라보고 어떻게 변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요즘에는 뭐 어느 산업이 수혜냐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0: 수혜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1: 맞습니다.
0: 같더라고요.
1: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보면 그 AI 쪽이 병목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0: 네.
1: 처음에는 데이터가 병목이었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아, 최고 잘하겠구나. 그러다가 데이터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GPU가 병목이 됐어요. 돈을 줘도 못 사니까. 그래서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26만 장을 팔아줄게 이러고 너무나 박수를 받았잖아요.
0: 네네.
1: GPU가 없어서 뭘 못하니까. 근데 이제 GPU를 어지간히 만들고 나니까 메모리가 병목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에너지가 병목이 됐어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은데 반도체가 없어서 못 짓고 데이터를 짓고 싶은데 전기가 없어서 못 짓죠. 근데 사실은 데이터도 그렇고 전기 전력 쪽도 그렇고 아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 전력 쪽도 그렇고 한국이 서방 진행선 제일 잘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 지금 13쪽을 보여주시면
0: 어플리케이션 콩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이게 구글 클라우드 매출인데요.
0: 네.
1: 백로그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다가 십몇 년, 이십몇 년을 잔잔히 가다가 쾅 하고 올라가잖아요.
0: 네, 그렇더라고요.
1: 저 백로그가 뭐냐면 계약은 했는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매출로 잡지 못한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매출이죠.
0: 네.
1: 아, 이거 계약은 했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백로그가 지난해 4, 4분기에 2,400억 달러였는데 올해 1분기 말에 4,600억 달러가 됩니다.
0: 와, 거의 두 배 났네요.
1: 석 달 만에 2,200억 달러가 늘었는데 4,620억 달러면 600조가 넘어요. 석 달 만에 300조가 는 거죠.
0: 아.
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커서요. 백로그가 6,270억 달러인데 이게 945조 원이에요. 이게 다 반도체가 모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GTC 했잖아요.
0: 예.
1: 거기 AI PC, 그 다음에 새로운 베라루빈 GPU 서버 발표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AI PC에 RTX 파크라는 건데 메모리가 128기가가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PC 사면
0: 네.
1: 뭐 16기가 정도 많이 깔아봐야 그 정도 32기가 이렇게 깔잖아요.
0: 네.
1: 근데 얘는 128기가 정도 깔고요. 그 베라루빈에는 제일 비싼 HBM4가 20테라가 넘게 들어갑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 한국의 반도체가 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아 14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일본 상장사 톱백을 다 판 것보다 많은데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도요다, 소니, 미쓰비시 뭐 이런 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회사들 100개 합한 것보다
0: 네.
1: 더 많은데 SK 하이닉스도 그래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네. 앞으로 몇 년간 네. 그 도요다, 소니,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상위 100대 기업을 합한 영업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들어와요.
0: 아 이걸 또 법인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1: 네.
0: 있군요.
1: 그러니까 정부가 새롭게 바뀌는 이 미래 세계에
0: 예.
1: 대비하기가 굉장히 좋아진 건데요.
0: 네.
1: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수출액이 1조를 돌파하고 5년치 주문이 쌓여 있고 막 이런데 이분들도 이익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0: 네.
1: 이분들도 또 법인세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하기에 굉장히 괜찮다.
0: 아, 그렇군요.
1: 실탄이 쌓인다.
0: 네.
1: 그래서 이를 여러 가지를 대비해 볼 수 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반도체만 터졌으면 모르는데 전기 전력 쪽이 터졌고요. 원자력 터지고요.
0: 네.
1: 방위산업 터지고요. 조선 터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산업적으로 아주 여건이 좋은 거죠.
0: 네. 일단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번 AI 사이클에서 뭐 산업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특히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도 좋을 건데 이번 그 엔비디아 발표에서 젠슨왕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전트 시대다 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에이전트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까지 AI는 브라우저를 열어서 챗GPT에 접속을 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그림 만들어주고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에이전트는 그냥 내 일을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쇼핑하려면 쇼핑을 하고 코딩을 하려면 코딩을 하고 이메일에 회신을 하려면 회신을 하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1인당 한 10개 정도 쓰게 되면
0: 네.
1: 메모리 수요가 30배에서 50배가 늘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사람보다 메모리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요.
0: 아.
1: 가령 10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10시간 동안 계속 저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3시간 전에 내가 일했던 걸 잊어먹으면 일을 더 못하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계속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10개의 에이전트가 각기 다 그만큼을 저장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할 때는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AI로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할 때보다 에이전트가 쓸 때 메모리를 30배, 50배, 100배를 더 쓰는 거예요.
0: 어 그렇겠네요.
1: 근데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0: 네.
1: 하고 젠슨왕이 베라 루빈 내놨는데 베라 루빈이 에이전트를 바라보고 만든 서버예요. 아예 이건 에이전트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네.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HBM4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HBM이란 게 뭐냐면 High Bandwidth Memory라고 해서 GPU 옆에 딱 붙여요. 왜 딱 붙이냐면 지난 20년 동안 GPU의 성능이 6만 배가 좋아졌거든요.
0: 네.
1: 근데 데이터 전송 속도는 100배밖에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1초에 5경번을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0: 네.
1: 5만 조번을 더하기 빼기 하니까 노란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나는 6만 배 빨라졌는데 데이터 전속도는 100배 빨라졌으니까
0: 네.
1: 계속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엄청 비싸지만 GPU 옆에 HBM을 이렇게 빌딩처럼 쌓고
0: 네.
1: 길을 16차선, 32차선, 64차선으로 깐 거예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가니까. 그래도 모자라서 HBM4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 DRAM은 메모리 저장만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계산도 하게 한 거예요.
0: 디램이 계산을 해요?
1: 16층 건물이면 1층에 로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령 요리사가 감자 좀 줘. 그럼 옛날엔 감자를 줬어요. 그런데 HBM4부터는 감자를 싹 씻어서
0: 네.
1: 깍둑썰기를 딱 해서 주는 거예요.
0: 아, 그럼 셰프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겠네요.
1: 훨씬 빠르죠.
0: 네. 네.
1: 그런데 그 대신에 GPU 가던 일을 뚝 떼서 HBM으로 가는 거니까
0: 네.
1: 얘가 부가가치 훨씬 높아지죠.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꽤 유리한 입체에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그 원래 DRAM은 메모리인데
0: 네.
1: 이건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성격을 같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잖아.
0: 네.
1: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꽤 유리한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HBM은 HBM에서 계속 SK하이닉스에 밀리다가
0: 네.
1: 4에 이르면서 동등하게 경쟁하거나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네. 볼 수도 있죠. 물론 잘해야 됩니다.
0: 네. 지금 에이전트의 시대까지 이제 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AI가 성능이 뭐 어느 만큼 좋아졌는지 예전에는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다들 아, 이제 너무 많이 좋아져서 네. 나보다 잘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졌는데
1: 네.
0: 요즘 AI 성능들도 뭐 계속해서 그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1: 지금은 명백히 그 분야별로
0: 네.
1: 사람은 더 훨씬 뛰어나신 분야들이 생기고 나 있어요.
0: 아.
1: 아주 쉽게 얘기하면
0: 네.
1: 바둑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제일 바둑 잘 뛰는 사람이 신진석 구단이잖아요.
0: 네.
1: AI에 두 점을 깔고 잘 못 이깁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전장을 보면 미국 이란전 있잖아요.
0: 네.
1: 이게 AI가 전장의 운영체제가 된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 팔란티어 AI를 써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 타겟들, 공격 목표들을 순식간에 식별을 해서요.
0: 네.
1: 어떻게 공격해야 되겠다는 시나리오를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최고사령관은 옵션 한 3개 받으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라크전하고 비교해보면 공격의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안 쪽을 보면
0: 네.
1: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만드는 엔트로픽에서 그 클로드의 최신 버전이 미토스거든요.
0: 네.
1: 미토스가 지금까지 뚫리지 않았던 모든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다 찾아요. 순식간에 찾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토스 이전과 이후로 보안이 나뉘는데 AI가 없이는 이제는 보안을 못 막는다.
0: 네.
1: 공격을 못 막는다. 그래서 보안 쪽도 이제는 AI가 운영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타겟이 법률이고 회계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는 이미 먹혔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장, 보안, 법률, 회계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AI에게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거품이 아닌가? 라는 질문들이 좀 있었잖아요.
0: 네.
1: 지금은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게 지금 상태에서 AI의 발전이 더 안 돼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0: 아.
1: 네, 그러니까 거품일 수가 없죠. 소프트웨어는 이미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클로드를 100% 클로드가 짜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0: 뭐 클로드
1: AI가 AI를
0: AI가 AI를 짜요?
1: 네. 개발자들은 감독만 하고요.
0: 100%요?
1: 예. 아. 그리고 구글도 코드의 90%를 AI가 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미 AI가 먹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전장도 AI가 운영 체제로 확고한 자리를 굳혔고요.
0: 네.
1: 보안도 이제는 AI 없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바둑은 이미 먹혔고.
0: 네.
1: 그러니까 그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에이전트도 제 주변에 슈퍼 엔지니어들 이미 쓰고 있거든요.
0: 네.
1: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품이 아니에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소버른 AI라고 하던가 이런 개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서방 진영의 가장 강력한 제조창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대단히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제일 바닥에 있는 게 에너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중국을 빼면 그 전기 전력도 변전기, 변압기, 고압 직류 송전, 뭐 해저 케이블 다 만드는 곳이 한국이고요.
0: 네.
1: 그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 반도체. 반도체도 한국이잖아요.
0: 네.
1: 그 위로 올라가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우리가 자체로 구축하고 운영한 지 오래됐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포털이 있으니까. 그 위에 AI 모델이 있는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됐지만
0: 네.
1: 지금 주목할 만한 AI 모델이 8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전 세계에서 확고한 3위. 지금 주목할 만한 모델 8개 갖고 있는 게 우리고 그다음 4등이 1개 갖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 정도로 차이 나요. 그 위에 이제 서비스가 있거든요.
0: 네.
1: 포털 같은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 자기 나라 말로 된 포털 운영하는 걸 갖고 있는 나라가 4개밖에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1: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예요.
0: 네.
1: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충분히 많다.
0: 네.
1: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AI 주권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0: 네.
1: 대단히 높은 협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0: 아.
1: 선생님 그 반도체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원전 누구랑 지으시려고 그러세요?
0: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군요.
1: 네. 네.
0: 네.
1: 아니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0: 아 그렇군요. 거꾸로요.
1: 안 주신다고요? 반도체는 어디서 사시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고압 직류 송전 그 변전 변압기는 가지고 계시겠죠?
0: 네.
1: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가스 터빈 있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네. 원전 누구랑 지으실 건데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반도체가 필요하실 텐데?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0: 아, 한국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올해 11월에 그 과기정통부가 한국형 챗GPT를 무료로 공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네.
0: 이거는 어떤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실제로 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AI 주권 뭐 소브린 AI 이렇게 얘기할 때는
0: 네.
1: 좀 폭넓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국가 안보 측면이에요. 이를테면 아까 팔란티어 같은 애가 전쟁의 운영 체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거를 사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전쟁 데이터인데.
0: 네.

0: 그래서 소프리나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는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건 선택지가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1: 네.
0: 그런데 소버린 AI는 AI 모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충분한 그 AI 과학자가 있냐?
1: 네.
0: 없으면 못하니까.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개가 다 있냐?
1: 네.
0: 다섯 개가 다 있죠. 그리고 그 기본권으로서의 AI 접근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통신료 있잖아요.
1: 네.
0: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료를 1년에 몇천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모든 구인구직을 다 모바일 폰으로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를 1년에 몇천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1: 네.
0: AI에 대한 접근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AI를 못 쓰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한국형 ChatGPT는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1: 네.
0: AI에 대한 접근권이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1: 네.
0: 근데 특히 이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켜주고 있는데 아예 접근도 못하면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니까.
1: 네.
0: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인재, 인프라, 그다음에 글로벌 표준에 대한 영향력,
1: 네.
0: 그다음에 세계적인 협상력. 그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협상하는 거라고 없어서 매달리는 건 완전히 차이 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걸 갖고 있어야 국제적인 AI 표준에 대한 발언권이 생깁니다. 니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1: 네.
0: AI 관련해서 어떤 안전표준, 윤리표준, 온갖 표준들이 논의가 될 텐데 내가 모델을 갖고 있어야 가서 아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거 그 표준은 우리가 주도해서 정하겠다.
1: 네.
0: 우리가 그 분과는 우리가 맡을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지금 우리나라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AI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제 더 넓게 보면 AI 주권을 확보해야
0: 그렇습니다.
1: 된다.
0: 그렇습니다.
1: 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고
0: 예.
1: 그런데 AI 시장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0: 네.
1: 하는데
0: 네.
1: 사실 저는 에이전트까지는 잘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고르게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1: 네.
0: 저는 이 에이전트가 그 경우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아주 뛰어난 슈퍼 개발자들
1: 네.
0: 예를 들어보면요. 이 친구들은 에이전트를 한 8, 9개를 동시에 돌립니다.
1: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는 자기 일 대신 해주는 그,
0: 네네,
1: 그 수준. 네.
0: 그러니까 팀을 구성을 해서
1: 네.
0: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라.
1: 아.
0: 이걸 동시에 8, 9개 팀을 돌려요.
1: 8개, 9개 팀을 돌린다고요?
0: 네.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1: 예.
0: 나랑 떠나는 거예요. 나는 딴 일하고 있으면 되고
1: 예.
0: 얘들이 자율적으로 열몇 시간씩 개발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거기에 그 역할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평가하는 에이전트가 맨 앞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다. 뭘 하라는 문제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1: 네.
0: 이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면
1: 네.
0: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는 PM을 맡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1: 예.
0: 이 PM을 맡는 에이전트 아래에 도구를 쓰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를 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보안 측면을 평가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실제로 돌려보는 거죠.
1: 네.
0: 그게 다 되면 그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다 됐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 아는 개발자가 그때 보는 거예요, 그냥.
1: 네.
0: 리뷰 쭉 하고 걔랑 토론을 해요.
1: 네.
0: 여기 방금 이 설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러면 한참 있다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고쳐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한 8, 9명 되는 팀이 9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얼마나 쓰겠어요.
1: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거의 한 8, 90명치 일을

0: 한다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현재 기준으로
1: 그래서
0: 보면.
1: 그 친구가 작년에 자기 회사가 1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예. 혼자서 회사 일 다 하면서 네. 그 열흘 만에 했나? 예.
0: 아, 1년간 한 거를 혼자 하면서 열흘 만에
1: 네,
0: 한다고요?
1: 네, 네.
0: 아, 근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예.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에이전트급 AI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 안 하는 사람과 그 간극이 너무 벌어질 것 같습니다.
1: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네. 사실은 한 명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은 90명짜리 회사인 거예요. 근데 속도는 훨씬 빨라요.
0: 네.
1: 왜냐하면 AI가 코딩을 너무 빠르게 하니까. 그래서 한 명이 자기 회사 1년 했던 일을 열흘 근데 뭐 다 따듬고 하는 거 합쳐도 한 달이면 하는 거죠.
0: 네.
1: 근데 그게 문서 작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술 문서 작성까지 다 합해서.
0: 아.
1: 테스트 완전히 끝낸 네. 상태.
0: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 네네,
0: 그렇지만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잘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아까 그 예를 들면 그분도 회사가 원래 성장했으면 사람 뽑아야 되는 분이신데 이제는 에이전트 AI들이랑만 일을 하시니까는 채용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네.
0: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저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산업혁명의 초기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 산업혁명은 기계로 인간의 신체를 대신해보자라는 시도였어요.
0: 네.
1: 그 삽질하던 걸 포크레인을 쓴다. 그다음에 뜨개질하던 걸 방적기를 쓴다.
0: 네.
1: 지금은 두 번째 산업혁명인데 네. 인간의 마음을 기계로 대체해보자라는 시도예요. 그래서 인지노동 쪽이 먼저 심각히 대체되고 있죠.
0: 네.
1: 그러니까 바둑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회계라든가의 공통점이 다 인지작업이에요.
0: 예.
1: 그런데 그 첫 번째 산업혁명을 보면 공장의 기계만 바뀌었나? 아니잖아요.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0: 네.
1: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민주정 공화정이 시작이 됐어요. 사회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산업혁명에서도
0: 네.
1: 문제의 크기가 그 정도인 거예요.
0: 어휴.
1: 그냥 공장의 기계가 바뀌고
0: 네.
1: 사람 하던 일을 AI가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0: 예.
1: 산업혁명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변화가 올 거라고 받아들이고
0: 네.
1: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다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너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 거예요. 미국이라고 중불락이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고 중불락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한국이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AI로 인한 변화의 수혜를 한국만큼 고르게 잘 받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0: 그거는 어떤 부분?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도 뭐
0: 네.
1: 반도체도 온갖 분야에서 고루고루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0: 네.
1: 이를테면 일본 100대 상장기업 곱하기 2를 한 영업이 근데 사실은 단 200조 더 많아요.
0: 네.
1: 그거 다 합한 거 곱하기 2보다 200조 더 많아요. 영업이익이.
0: 근데 그래도 그거는 그 회사한테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법인세로 받으니까
1: 법인세가 있지 않습니까?
0: 아,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네. 대한 준비를
0: 예.
1: 그러니까 답이 한 네다섯 경로가 있을 것 같다라고
0: 네.
1: 하면 아주 운이 좋게도 다섯 개를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그 AI가 일자리를 다 뺏고
0: 네.
1: 부를 한 줌도 안 된 슈퍼 엘리트들한테 몰아줘서 빈부격차가 끝없이 확대되고
0: 네.
1: 그래서 결국 수요가 없어져서 같이 망하는
0: 네.
1: 왜냐하면 공장이 아무리 잘 돌아간들 살 사람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0: 네.
1: 수요가 없어지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벌어진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0: 네.
1: 수요가 없어서 못 살아요. 부자가 일부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밥을 만 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게 수요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0: 그런데
1: 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가볼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그 신안군의 태양광 연금이 있잖아요.
0: 태양광 연금이요?
1: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아주 낙 또의 군이에요.
0: 예.
1: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왜 그러냐면 태양광을 거기 설치하는데
0: 네.
1: 주민들을 참가시킨 거예요. 그 지분을 갖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구당 평균 연간 500만 원씩 받아요.
0: 많이 받네요. 네.
1: 그런데 풍력이 태양광이 10배가 남아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0: 관심이 굉장히 생기네요.
1: 네. 네. 그런데 여수의 구양리라는 마을도 있어요.
0: 네.
1: 여기는 그 마을 기금으로 예. 태양광을 구축을 해서
0: 네.
1: 거기는 마을 버스가 무료로 다니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서 점심을 공짜로 먹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모델이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신한군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0: 아, 한국 전체를요?
1: 네.
0: 아.
1: 태양광이 AI보다 훨씬 작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태양광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을 AI로 왜 못하겠냐.
0: 네.
1: 이런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0: 아까 그러면 신한군 모델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모델인데요?
1: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시골 가면 왜 항상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0: 예.
1: 그 환경을 망치는 뭐 외진만 배불리는 태양광 반대한다.
0: 네.
1: 뭐 결사투쟁 이라고 붙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 그냥 그 공무원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0: 네.
1: 지분으로 참가하자고 설득을 한 거예요.
0: 아, 그 신안군 주민들도 전부 그 사업에 지분으로 참가하자.
1: 지분을 갖게. 그래가지고 네. 원리금을 갚아가면서 남는 돈을 가구당 50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주주가 돼버리신 거네요.
1: 그런 거죠.
0: 아, 네. 그러면 의장님이 한국 지금 AI 시대가 지금의 이 혁명이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수준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1: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0: 그럼 국가
1: 생각합니다.
0: 레벨에서는 좀 어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런 걸 하시기를 좀 제안을 하고 계십니까?
1: 이를테면 지금 그 느닷없이 생긴 추가 법인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 예.
1: 이걸 예전처럼
0: 네.
1: 그냥 조금씩 조금씩 더 나눠갖자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옛날과 똑같은 예산 체계를 가지고. 그럼 그 돈이 허지부지 사라질 거예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두 번째 산업혁명이고 사회체계가 다 바뀔 텐데 그냥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한 줌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다 가져갈 거야. 가능성이 커요.
0: 예.
1: 그 챗GPT나 엔트로픽이나 구글 같은 데가 다 가져갈 거야.
0: 네.
1: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안군처럼 다 나눠 가지면 신안군 가보면요. 그 군이 생기가 돌아요.
0: 예.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1: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0: 예.
1: 동네가 달라요. 시끌시끌해요. 정말 그게 피부로 느껴질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도회지 같아. 막 되게 흥겨워. 네. 군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경로를 한 네다섯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정해서
0: 네.
1: 실험을 해보자. 그 실험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1조씩 태워보자 해도 돼요. 몇십 조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0: 네.
1: 한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 하나에 1조씩 태워보지 뭐. 이래도 될 만큼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들 일자리가 먼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0: 네.
1: 청년들 일자리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청년들 채용하면 채용 지원금 줘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돈이 돼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해 보면 청년들 중에서 그 되게 가난하게 출발한 애들 한 3천만 원씩 줘보고 시작하면 안 되나?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어요.
0: 아,
1: 네. 인구가 확 줄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안 했던 생각들,
0: 네.
1: 아웃오브박스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0: 네.
1: 다들 처음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가 만약에 AI 기본 사회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서 몇 개의 경로를 해봤는데 하나가 작동을 해요.
0: 네.
1: 그러면 전 세계에다가 야 우리 일을 해보니까 되던데?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UN에서 글로벌 AI 허브를 한국에 만들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0: 네.
1: 원래 ILO부터 시작해서
0: 네.
1: 6개 기구 합의했잖아요. 지금 9개로 늘었고요. 월드뱅크를 포함해서 9개가 더 들어오기로 하고 지금 줄 서 있어요.
0: 아.
1: 그게 뭐냐면
0: 네.
1: AI를 어떻게 써야지 인류한테 유리하지? 유엔이라는 게 국제기구잖아요.
0: 네.
1: 국제적으로 보면 AI가 정말 필요한 것은 글로벌 사우스예요.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런 쪽에 가난한 나라가 AI가 더 필요해요. 실제로 고칠 것도 많고 그리고 이를테면 의사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의사 한 명이 AI를 같이 쓰면 몇 명의 목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AI가 더 필요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AI 기본 사회를 잘 만들어서 야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이 있던데?
0: 네.
1: 하고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 수만 있다면 AI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한국의 리더십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그런 기회가 남아 있어요.
0: 아, 사실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기회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뭐 우리 사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든가 등등 네. 이런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박태웅의 강의 2026이라는 그 신간을 내셨고 여기에 지금 얘기하셨던 기본 사회도 얘기하고 초과익도 얘기하고 요즘 우리 사회가 또 반도체 회사들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초과익이나 아니면 법인세 세수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다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요런 종합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1: 지금 보면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0: 네.
1: 특히 이게 AI가 디지털 지능이니까 인지 작업 쪽이 먼저 타격을 받고요.
0: 네.
1: 특히 신입 자리가 타격을 먼저 받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생각해 보면
0: 네.
1: 수습 변호사가 들어와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판례를 찾고 간단한 법률 문서를 채우고
0: 네.
1: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 정리하고 법률문서 채우는 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해요.
0: 네.
1: 거기다 걔는
0: 지치지도 않아요.
1: 지치지 않죠. 예. 화장실도 안 가죠. 밥도 안 먹죠. 뭐 어제 와이프랑 싸웠는데 오늘 술 한잔 사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0: 네.
1: 그냥 일만 한다고. 그리고 요즘 교수님들이 조교들한테 되게 미안하다 그래요. 예전에는 조교들한테 일을 줬잖아요.
0: 예.
1: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교수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배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키고 받고 하는 거가 사실은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감정노동이 섞여요. 미안하고 불편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막 줬더니 싫어하는 표정하면 나도 기분이 찜찜하고 그래서 그냥 AI를 시키니까 20, 30분이면 탁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조교들한테 일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조교들은 학습 기회를 빼앗기는 게 되기도 하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 요새 조교들 불쌍하다. 이런 말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청년의 일자리가 AI에게 뺏길 가능성이 더 크다.
0: 네.
1: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0: 예.
1: 경쟁 압력이 있잖아요. 옆에 회사가 다 신입 안 뽑고 AI를 써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데
0: 네.
1: 나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각각 다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분 최적화의 합이 전체로서는 비극이 돼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10년차 숙련된 일꾼이 한 명도 없어요.
0: 아 그렇게 되겠네요.
1: 10년 전에 안 뽑았으니까.
0: 예.
1: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 회사에 요청할 수는 없는 일이고 사회 전체가 예.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사회 전체가 시급히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 사회 전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동시간을 줄인다거나
0: 네.
1: 노동시간을 줄이는 건 필연이에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갈수록 노동시간은 줄어야 돼요. 왜냐하면 10개 만든 걸 100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똑같은 노동시간 일하면 재고가 미어 터져요.
0: 네.
1: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미 우리는 선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주 6일 하다가 주 5일 일하게 됐잖아요.
0: 네.
1: 그때 우리가 월급 안 줄였거든요. 그때 줄이고 나서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씩 올라갔어요. 줄였는데.
0: 네.
1: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부분과 전체가 다른 건데 그 주 6일을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한계 기업에서
0: 네.
1: 주 5일 일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쟁이 있는 기업으로 자원이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보면 경쟁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 60명이 있는데 60등부터 51등까지를 싹 잘라버린 거죠. 그럼 평균 점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0: 네.
1: 사회 전체를 보면 한계 산업에서 경쟁 있는 산업으로 자원이 옮겨간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나눠 갖고 그렇게 해도 사회 전체 경쟁력은 오히려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
0: 알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빨려 들어가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1: 예.
0: 그 오늘 지금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님 오셨는데 녹서가 그 그린페이퍼에서 온 녹서고 이게 제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질문들을 모은 거예요.
0: 네.
1: 네.
0: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이 정말 잘 들어가지고 좋은 정책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네.
0: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6월 3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입니다.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써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0: 작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표기 형태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이라는 뜻과 아주 결단이 남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 명사 작살입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작살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지다라는 뜻도 있고 아주 결단이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에 맞은 항아리가 작살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집안이 작살났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입니다. 뜻풀이에 나왔던 결단이란 말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쌍디귿을 쓰는데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살림이 망하여 거덜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역시 결단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뭔가가 부서지거나 망가진다는 뜻으로 아작나다라든지 아작내다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아작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조금 단단한 물건을 깨물어 바스러뜨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아작나다나 아작내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빨갛게 윤이 나는 사과를 아작 베어먹는 소리가 참 먹음직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선거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이 30.8도, 영월은 33.5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구름이 볕을 가리며 내일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춘천과 광주, 대구 19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7도, 대전과 대구 29도 등 오늘보다 덜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호남 내륙, 영남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이 오후 4시 현재 54.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4시 현재 전국 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2,442만 8,042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인 50.9%보다 3.8%포인트 높은 수치며 동시간대 투표율 기준으로는 9.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1.9%를 기록한 전남이고 가장 낮은 곳은 49.5%를 기록한 광주입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투표 동요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하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0: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 운동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출해 창업 국가로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 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부동산 통계업체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가 발표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택 가격 변화 통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 1.7%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것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 달에 34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 액수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르신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두 달가량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적정 기초연금 액수로 월 40만 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휠체어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직후 불은 자체 진화됐고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우측 무릎과 양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휠체어를 충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우회전하던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오늘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 공항 건물과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1: KBS 중심 채널.

0: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1부
1: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이제 약 1시간 후면 한 달여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6.3 지방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됩니다. 며칠 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지방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높았던 투표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각 지역 투표 상황과 각 선대위 표정 살펴보고요. 투표율에 담긴 민심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1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우리 세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든든한 정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 좋은 정책, 가능할 만한 실천 과제를 좀 내세우는 사람.
2: 서민적인 정책을 펼 것 같은?
3: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한 표를 담았습니다.
4: 저마다 품은 뜻은 다르지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내일을 여는 정치. 오늘 당신의 소중한 목소리가 우리 동네를 바꿉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표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네, 오늘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지방선거 개표 방송 일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고요.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많이 바쁘셨죠? 그동안.
6: 네, 저는 뭐 저 서울에 우리 정원호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맡아서 바쁘기도 했고요.
5: 네.
6: 또 서울시장 경선 나갔다 똑 떨어져가지고 예, 우리 박주민 단장님 모시고
5: 네.
6: 똑 떨어진 사람들이 만든 오똑 유세단 예, 그걸 가지고 전국 이제 다녔습니다. 제가 경남 울산 단장이기도 해서 예, 또 그 경남 울산 다니느라고 나름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5: 지금 김 의원님 그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아 계신 게 어제 밤까지 유세 활동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6: 네, 청계광장에서 예. 마지막 유세가 있었는데 호소하느라고 좀 목이 쉬었습니다.
5: 이태규 전 의원님도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7: 뭐 바빴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제 야당이 좀 침체돼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5: 네.
7: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양호하고. 또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제 국민들께서 현재의 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5: 네. 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지난 그 비상 계엄 또 이로 인한 탄핵 또 그거에 이은 어떤 정권 교체 그 이후에 지금 새롭게 형성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된 지 1년 후에 치러진 이 선거에서 진짜 국민의 속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보수가 자기의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5: 네.
7: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그 지방선거 결과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 5시 기준 현재 투표율이요 57.3%입니다. 4년 전보다 9.7%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뭐 간략하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각 진영 이제 각 당에서 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먼저 김영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 예,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익을 놓고 여러 이제 국민들의 뭐 우려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이러신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덩치도 워낙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쉽게 얘기하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서
5: 네.
6: 진짜 수출 강국이면서 동시에 국내에도 함께 잘 사는 그런 이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잘해서 벌어들인 이런 여러 이제 돈들을 실제로 시민 생활 곳곳에 정말 안방까지 넣으려면 결국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이나 시군구청장을 비롯한 지방 일꾼들을 일 잘하는 이재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짜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 큰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할

0: 일 잘하는 일꾼들을 뽑는 그런 이제 선거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보시는지요?
2: 뭐 지금 이제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뭐 외교 안보적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정 운영 동력을 더 확대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삼어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에 있겠지만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정권 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어서 침체된 어떤 그 야당을 다시 어떤 그 재건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어떤 계기로 만드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번 그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떤 그 각 당의 어떤 전국 운영 방향이나 또 대응 기조나 이런 부분에서 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당의 어떤 그 어떤 그 갈등이나 내용 사태도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은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공소 취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그 권력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이번에 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또 이 부분이 그 이전에 정권 교체가 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보수 진영의 어떤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야당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견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에서 국민의 뜻을 이번에 실제 투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그걸 통해서 이 보수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결정짓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요. 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장동혁 대표가 윤호기인 세력하고 오히려 손을 잡는 걸 넘어서서 이번 선거의 전면에 이제 유럽의인 세력을 등장시켰거든요. 추경호 후보를 사실상 대구시장 후보로 지원했고 또 보궐선거 공천에서 보면은 이제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든지 또 이용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사실 뭐 호위무사라고 했던 분도 저 이제 어디입니까 저기 경기도에 이제 보궐선거의 하남에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이 보수가 나라를 망치려고 작심을 했구나 이런 이제 비판을 중도층으로부터도 광범위하게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도 장동혁 이번에 윤어게인 공천이 저는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런 점에서 대구가 원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역대로 보면은 적으면 60% 많으면 70몇 프로까지 다 받았던 선거였는데 오히려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많았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진숙 후보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대구의 후보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구조차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실은 장동혁 공천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사실상 지금까지 확인됐는데 그게 이제 과연 실제 개표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영배 의원님께서 관전 포인트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반면에 이태규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2: 뭐 저는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안이고 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보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판할 거는 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어떤 그 일방적 독주 사실 그 보수가 어떤 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정말 그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에 적합한 거기에 부합한 그런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적어도 국정운영 능력이나 대의회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뭐 거의 어떤 그 권위주의 정권에 걸맞는 만큼의 어떤 그 전국을 일방 주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현재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무리하게 나온 것이 저는 이제 그 공소 취소 특검 뭐 이제 이런 부분의 강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실을 가진 많은 국민들께서 아 이재명 정권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권력을 가지니까 과거의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실을 가진 분들의 어떤 저는 이 견제 심리가 작동이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초반 그 전에는 거의 15대 1까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은 지역에서 어쨌든 오차 범위 내 접전 상황이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접전 상황까지 끌고 이렇게 상황이 오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권력에서도 오만한 부분이 국민들한테 지금 견제받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1: 네.
2: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스피 8천이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어떤 그 코스피 8천의 따뜻한 온기가 과연 골목골목에 또 우리 청년들한테 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민생 현실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물가 높죠. 예, 저 금리 높죠. 환율도 높습니다. 예, 유가도 높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세난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지금 국민들에 알리고 거기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민생 바닥 현장에서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현재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대기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선거 초반에 좀 이제 오만하게 보이는 그런 전략 부재의 모습을 좀 보였다고 저는 사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가 전국의 시도지사가 16명인데 전남 광주가 통합이 돼서 16개잖아요. 15대 1이라고 아예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네. 설사 15대 1이 목표로 하더라도 정말 겸손하고 실제로 또 영남은 우리가 그렇게 싹쓸이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대 뭐 2대 뭐 4 4개는 접전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호소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네네. 지적해 주셨고 또 민생 영역에서 아직 골목골목 좀 가야 된다. 오히려 그런 거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이라야 그런 걸 민생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기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한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선거 캠페인 전략상 네네. 한번 되돌이켜 볼 문제는 뭐 맞다고 생각이
1: 알겠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각각 뭐 개별 선거구나 아니면 양상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짧게 한번 여쭤보고 각 그 정당 사무소 현재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여당과 야당 사실 전통적인 선거 양상과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견제 세력에다 힘을 주느냐 이 두 가지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관전 포인트 승부처들을 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지역으로 봤을 때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느 곳을 뽑고 계신가요?
0: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하나 꼽으라 그러면 서울이죠. 무조건 서울을 이겨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다 이겨도 저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 네. 면에서는 서울이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말씀드립니다.
2: 뭐 지금 보수 정당 입장에서의 그 기본 바탕의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영남 사수가 제일 첫 번째 과제 아닌가. 그리고 여기가 뚫리게 되면
1: 네.
2: 실질적으로 어떤 그 선거 승패에 관계없이 어떤 보수 진영이 큰 구멍이 뚫렸다. 이런 그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권을 사수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6.3 지방선거의 의미와 관전 포인트, 승부처 등등을 좀 짚어봤습니다. 투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각 당의 표정도 궁금해지는데요. 당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정 리포터 나와 계신가요?
3: 네, 저는 지금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현재 투표 마감을 45분여 앞둔 시각인데요. 아직은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곳곳에서는 지역별 투표율과 선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분한 모습이지만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감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투표 참여가 막판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환호와 침묵이 교차 하는 긴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유혜진 리포터, 국민의힘 상황도 알려주시죠.
4: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상황실은 다른 당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취재진이 주로 모여있는 곳은 당사 3층 브리핑룸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 개표 상황을 볼 종합 상황실은 지하 1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종합 상황실에는 10대의 텔레비전이 무대에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각 방송사의 선거 개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벽면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사진과 10대 공약이 현수막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잠시 뒤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이 무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에서 우세하고 서울 강원 대전 등에서는 해볼만하다라는 반응이고 오후 6시에 KBS를 비롯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당사 전체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리포터 유혜진이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혁신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지 리포터가 나와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5: 네. 저는 지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 종합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은 당대표 출신이 3명이나 출마한 이번 선거 최대 접전 지역인데요. 이곳 선거 상황실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SNS를 통해서 평택을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려는 내란 극우 세력을 평택에서 심판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평택을은 사전투표율이 18.39%로 14개 선거구 전체의 재보궐 사전투표율보다 다소 낮은데요. 그런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개표종합 상황실에서 리포터 유지희였습니다.
1: 네, 각 당의 표정을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아마 지금 저는 뭐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그 투표 당일날 그 종료 시점까지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앉아도 앉아 있는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본인 선거하면 더 하죠.
1: 네.
0: 그런데 특히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는 이런 선거에서는 정말 아, 국민의 선택은 무섭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와,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선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 공직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국민을 무서워하는 때가 있고 물론 뭐 오만할 때도 생기고 귀찮을 때도 생기고 그렇지만 네. 구조적으로 이제 연례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게 있는 게 참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희들은 집권 여당이어서 더 요즘은 책임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태규 의원님 말씀대로 요즘 경제적으로 워낙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럴 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책임감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어떠셨어요 예전에 앉아 계시면?
2: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 저기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이 되잖아요.
1: 그렇죠.
2: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정치인들이 진짜 그런 마음을 항상 정치하는 데 가져서 늘 국민들을

0: 어렵게 알고 국민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정치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잠시 그때뿐만인 것이 아닌가. 네. 이래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요. 아마 뭐 지금 국민의힘 저는 뭐 지금 지도부는 아니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나 뭐 이런 분들 이제 지도부는 사실 이제 선거를 지게 되면 관행적으로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1: 책임을 져야죠.
0: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예. 이제 근데 이제 그 패에서 물러나고 싶은 지도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지도부는 어느 누구보다 최고 이제 긴장이 그렇죠. 될 거라고 보고 네. 또 사실 뭐 이런 얘기라면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는 이제 듣기 싫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의 열세에 모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결코 간단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억지로 한동훈 대표 제명시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그 공천 파동은 정말 누가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무원칙한 공천 파동을 일으킨 부분이고 또 그 중요한 시점에 황당하게 미국에 또 뭐하러 갔습니까? 네? 갔다 와서도 거짓말하다 또 들켜가지고 또 망신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진영에서도 민주당의 우위 구도를 만든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맞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든 본인이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또 현장을 나름대로 그렇게 뭐 환영은 받지 못했지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제일 초조하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사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일단은 큰 그림에서 한번 이 오늘 선거를 지켜봤는데요. 이쯤에서 약간 몸을 푸셨으니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한 30여 분 정도가 지나면 6시면은 투표 종료와 함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두 분이 예상하는 지방선거 스코어는 어떤지 16개의 단체장을 기준으로 할 때 두 분의 예측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자신 있는 분부터 먼저 하시죠.
2: 자신이라기보다는 네. 여당이니까.
1: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 12개는 저희들이 일단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 네네.
2: 지는 곳은 경북 같은 경우는 뭐 좀 진다고 생각하고요. 좀 경합하고 있는 곳이 결국 대구,
1: 네.
2: 그리고 경남, 그리고 전북 이렇게 세 군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서울, 부산, 울산 저는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1: 그러면 12대 3대 1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2: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글쎄 저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1: 네.
0: 다만 이제 민주당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그동안에 물론 이제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후에는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전까지 어떤 여론 지표를 제 나름의 어떤 그 분석한 결과 이렇게 추정치로 본다면 민주당이 11개 최소 11개에서
1: 네.
0: 많게는 14개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최소 2개에서 이제 많으면 4개
1: 네네네. 네,
0: 이런 정도를 보고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무소속이 이제 하나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전라북도 뭐 이제 요런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구 경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두 개가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1: 네네.
0: 그다음에 서울하고 저기 부산 울산 경남 이 네 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하나나 둘 정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경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 1, 2 순위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누가 실질적으로 1위로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좀 어려워서 다만 이제 다른 지역은 조금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부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고 있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이걸 뒤집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1: 그랬었죠.
0: 네, 네. 그런 부분들이고 또 조직 역량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 정당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다면 지금의 여론 지표를 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좀 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만 본다면 이제 쉬운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예측이 뭐 같은 듯 미묘하게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아마 그곳들이 이제 격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주요 지역별로 이야기를 나눠.

0: 볼 텐데요. 그 각 양당의 양당 대표의 마지막 유세 일정이 서울이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는 청계광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홍대 입구역에서 선거운동의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야 모두 서울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겠죠.
1: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지켜야 할, 확보해야 할 지역이고요. 특히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우리 16개 지방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원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왔는데 지는 여론조사는 거의 저희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이 뭐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서울이 우리가 정원호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소문 고가 차도가 네. 붕괴해서 인명 살상이,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명분도 실제 어떤 또 찍어줄 동인도 저는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더 안전하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대표 도시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 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서울 지역 뭐 여론조사 지금까지 뭐 이제 추세를 본다면은 한쪽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가 박빙.

0: 근데 다 이겨도 서울시장 선거 지면 사실 이긴 선거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야가 입장이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마지막 유세를 또 서울 지역에서 양당 대표가 했다는 부분은 서울의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그만큼 좀 중요시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또 실질적으로 아마 그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선거를 좀 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윤호개인 노선으로 쭉 가면서 그 정당 우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지금 사실 뭐 김영배 저기 의원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적어도 정원 후보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오세훈 후보가 인물이나 정책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진영 우위, 정당 우위 구도가 워낙 그것이 이 인물 구도를 누르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이 조금만 좀 받쳐줬으면 이걸 좀 뒤집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뒤집어지길 바라는데 사실 여론조사가 접전 구도로, 오차범위의 접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1위와 2위 간의 골든크로스가 있었냐 없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그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거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걸 조금 역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마 아쉬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지난번 이제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서울 시민들이 적어도 정당이 아닌 인물만 보고
1: 네.
0: 평가를 한다면 오세훈 후보한테도 좀 기회가 부여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사실.
1: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징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상징성은 이제 선거 후에 각 당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뭐 두 분께서 계속해서 여당 후보가 조금은 앞서고 있다라는 추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진짜 투표 용지를 다 열어봐야 아는 거고 만약에 서울에서 패할 경우 그 여파는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2: 그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명픽이라고 여러 차례 이제 오세훈 후보도 뭐 공격을 한 바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명픽이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패배를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아픈 대목이 될 거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기세가 매우 좋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서울시장을 뭐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뭐 사회자 질문이 그러시니까
1: 네네.
2: 진다면 당 지도부한테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어제 마지막에
1: 네네.
2: 길게 연설을 했고요. 서울을 이겨야 전국을 이긴다. 이러면서 이제 쭉 다른 지역도 호명을 하고 했던 게 그런 절박한 지도부의 입장을 그렇게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여당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이미 뭐 장동혁 대표도 자기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서울과 부산 선거를 보고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안 좋다면 저는 아마 본인이 한 말에 따르면 아마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뭐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만약에 그것이 약속이 안 지켜진다면 그것이 또 당의 어떤 그 분란과 내용으로 가겠죠. 저는 명확하게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이나 또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인물에서는 우위를 보였는데 이 부분을 당이 받쳐주지 못해서
1: 네.
0: 당이 받쳐주지 못해서 오세훈 후보가 아깝게 졌다. 만약에 진다면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지난 연말부터 해서 당이 침체 인로를 계속해서 가서 민주당의 절대적 우위 구도를 만들어준 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 그 전략, 책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누군가 비판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이긴다면 뭐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진다면 이 부분은 아마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스스로 먼저 밝히고 여기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1: 네. 근데 이제 이긴다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그 추가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이제 끝까지 장동혁 대표와는 함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냥

0: 뻔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1: 저는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유세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접전이 있다면 그래서 접전 구도로 좀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확장성이라 어떤 중도 보수에 대한 어떤 그 소구력 이걸 높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간 것이지 만약에 본인이 개혁도 아니고 뭐 윤호개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섞여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2: 저 포인트가 부산의 박형준 후보가 지금 전재수 후보한테 못 이기는 지점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했잖아요.
0: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전체 자기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게 보통 저희들이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 국민의힘 내 분열 그걸 그대로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뭐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이제 이번 투표 결과를 본다면은 좀 더 선명해지겠네요.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1: 아니 결과는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뭐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사실 전재수 후보한테 이제 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박형준 후보는 보수긴 하지만 그 전에 본인의 이제 정치적 정체성은 이제 중도 시정이고 중도 보수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다 드러내지를 못하고 엉뚱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이 부분이 본인 선거의 어떤 확장성을 좀 스스로 막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 마감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 이 시각 투표소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3: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가까워지면서 이곳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새벽 6시부터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행사된 전국 시도별 투표율 또 시간대별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긴박하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들은 분주히 전화를 받으면서 전국 투표소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야말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집계한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7.4%입니다. 이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 23.7%까지 합친 건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63.6%로 가장 높고 제주가 53.8%로 가장 낮습니다. 8년 전 7회 지방선거 때처럼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지 이곳 선관위 관계자들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데요. 잠시 오후 6시 모든 투표가 종료 되면 봉인된 투표함은 전국 258곳 개표소로 경찰 호송을 받으며 옮겨집니다. 이후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은 각지에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가 시작되고요. 선관위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투표 관리와 투명한 개표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0: 네,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몇 가지 들어온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 서울 송파구 곳곳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관위에 의하면요,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간이 지나도 정상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표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야기 하다가 이제 부산시장까지로 살짝 넘어갔었는데 서울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를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강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최근 정원호 후보 측에서 강하게 공격했던 부분이 바로 오세훈 후보의 안전 책임론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언급하셨지만 막판에 이제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 압수수색까지 실시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그 현 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고 보시나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GTX-A 노선이라는 게 강남 쪽을 지나가는 네. 삼성역이라고 하는 사통팔달의 장소 아닙니까? 그것도 지하 5층이니까

0: 지하철도 지나가고 도로도 있고 거기에 엄청난 사실 상업시설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세상에 철근을 178톤 그러니까 20톤짜리 차량으로 10대 가까운 철근이 빠졌다. 이거를 2025년 11월 달에 알았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시장한테 보고도 안 됐고 국토부한테 보고도 안 됐고 또 국가철도공단에도 보고가 안 됐다. 논의도 안 됐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 오세훈 시정이 얼마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가, 정말 시장으로 자격이 없는가,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인식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1: 네.
0: 만약에 진짜 보고가 안 됐다면 이거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시장을 둘려먹은 거잖아요. 시장 자격이 없는 거죠. 알았는데 몰랐다 그랬으면 당연히 그건 심각한 범죄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서소문 고가 차도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 시민들께서 아 이제 오세훈 시장은 진짜 네 번씩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반대로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 사전 선거 첫날 있었던 경찰의 압수수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또 선거 공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2: 그건 뭐 오세훈 후보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 뉴스를 처음 들었을 적에 물론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의 원인은 객관적이고 공정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밝혀내야죠. 예,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첫날에 경찰이 서울시청에 이런 데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다고 하는 부분을 인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것이 꼭 그 선거 그 길에 그걸 꼭 했어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서 야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정치검찰이 없어지니까 이게 정치경찰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 네. 네,
2: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경찰이 잘못했다고 보고 이런 경찰의 어떤 그 정치쇼, 수사쇼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이분의 문책이 저는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수사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전 또 오세훈 후보는 당의 대응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이 쟁점화가 되면 고가도로 문제가 더 부각해서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정도로 규정할 정도면 좀 더 세게 강력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명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와 당의 전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항의 농성을 한다든지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 앞에 앉아가지고 농성을 하든지 뭐 이래서 사실 이래서 어떤 그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어떤 그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보수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를 좀 쳤으면 좋은데 그냥 성명 발표하고 그냥 또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저는 그건 정말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그렇게 뭐 반발할 이유도 없을 텐데 저런 정도 끝낼 거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사실 오세훈 후보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서울의 성북구청장을 8년 지냈는데요. 저런 이제 공사나 어떤 이제 대규모의 이제 시설과 관련된 공사가 진행이 될 때 그 중요한 안전관리나 중요한 공정에 관련해서는 시장 부시장단이 늘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는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급하니까 뭐 말을 예를 들면 사고도 안 났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해가 염장을 더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우왕좌왕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차라리 깔끔하게 포괄적으로 이거는 내가 보고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보고를 안 받았지만 죄송하다. 이거는 제가 조사해 보겠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이거는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1: 네.
0: 오히려 이렇게 사실은 깔끔하게 했으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대목이 오히려 아하 오세훈 후보가 책임을 느끼고 있구나.

0: 저는 그렇게 오히려 느꼈었어요.
1: 알겠습니다.
2: 뭐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또 아쉽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고가 났을 적에 안전사고나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면 대응을 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감수할 거 있으면 감수하면 제일 좋은데 이것을 그것을 피해서 그냥 비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선거에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에 이어서 그 다른 지역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 공표금지 기간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인천과 경기 지역은 여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서울은 격차가 좁아지는 반면에 경기와 인천 지역은 격차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에 기인한다고 보세요?
0: 우선은 후보 간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나 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워낙 사실은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또 무게가 있는 정치인들이시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이렇게 진압하고 또 탄핵을 이제 해내는 그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똑똑히 국민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그 능력이 충분하게 저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가 서울이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에 경기와 인천이 인구가 늘면서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의 무게감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말씀해 주셨고요.
2: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 후보 입장도 저는 이제 그 후보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뒤질 거나 뭐 이런 부분 없다고 보지만 지금 여기서 열세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정당 진영의 우위 구도가 거기에 선거 구도를 조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떤 그 갤럽 조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 또 이번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돼야 되느냐 야당 후보가 돼야 되느냐 이런 선거의 성격을 묻는 조사를 보면 인천이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후보가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네네.
2: 그렇다고 후보가 정말 상대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또 그런 후보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그거를 헤쳐나갔으면 빅카드 정책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진영구도를 깨지 못하고 그 진영구도에 야당 후보가 좀 갇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과 경기에서 민주당 후보의 우위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뭐 그리고 또 이제 유희동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그리고 김재원 후보까지 다섯 명의 후보가 결국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섯 명의 선거지가 모두 다 살아있게 됐습니다. 아마 그 가장 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아닐까 싶어요. 그 두 분께서 주목해서 보셨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0: 저는 우선 뭐 우리 진짜 민주당 가짜 민주당 논쟁이 지금 네. 막판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뭐 쉽게 말하면 민주 진보 진영 내에 갈등과 분열이 그대로 노출이 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공천 과정과 그다음에 연대 연합을 전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 같은 게 한번 평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유권자에 의해서 단일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가 이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 우리 제가 뭐 저 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들께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책임질 수 있도록 좀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1: 네,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평택을 처음 이제 다섯 분 후보가 나오면서
1: 네.
2: 여기는 하여간 누구든지 단일화하는 후보가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돼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범여권 후보 간의 단일화, 범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어디든지 한쪽이 단일화하게 되면 상대 쪽도 지지 않게 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1: 네.
2: 이렇게 봤는데 지금 단일화가 다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예. 그리고 네. 여론 집

0: 표를 보게 되면 그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어떤 그 선거에서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유의미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제 김용남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종적으로 동원력이나 여러 가지로서 유리하다 이렇게 봤는데 약간은 적어도 조국 네. 후보에 비해서는 네, 네. 조국 후보가 적극 투표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식 후보는 김용남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대부업 논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는 이제 김용남 후보 지지에서 상당 부분이 지지를 철회했거나 조국 후보로 이동했을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유희동 후보한테 기회 요인이라고 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그 양쪽의 민주당 표가 균형 있게 황금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유희동 후보인데 근데 이제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도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 추세를 보면 저는 그 세 후보 중에서 누가 정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후보 저는 이제 이거는 100% 저는 이제 지지층의 투표장 참여 동료를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거기 지지자들이 응해주느냐 이것이 결정짓는 것이지 여론조사 지표는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 방송 전에 두 분께 살짝 여쭤봤었는데 평택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두 분 똑같이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건 진짜 이제 곧 투표 결과 발표 나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전국 각 시도 현재 투표율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아나운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2: 네, 현재 전 국민 16개 시도 투표율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5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울입니다. 현재 59.1%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으로 가볼까요? 투표율 5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투표율 54.6%로 경기와 비슷한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투표율 58.1%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 지역으로 가볼까요? 투표율 60.9%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투표율 59.9%로 경남 지역과 1%포인트 차입니다. 대구입니다. 투표율 59.9%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 지역으로 가봅니다. 투표율 57.8%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입니다. 투표율 58.4%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전북입니다. 투표율 60.2%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가볼까요? 투표율 56.3%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입니다. 투표율 58.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남입니다. 투표율 55.8%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북입니다. 투표율 56.4%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입니다. 투표율 61.9%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현재 가장 높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로 가볼까요? 투표율 53.8% 기록한 가운데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투표율 가장 낮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역별 투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이혜원 아나운서가 전국 각 시도 현재 투표율을 정리해봤는데요. 강원이 61.9%로 가장 높네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3: 제가 사실 아까 그래서 강원도 춘천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우리 허영 의원하고 통화를 좀 하고 왔는데
1: 네.
3: 허영 의원의 진단에 의하면 그만큼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래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1: 네네네.
3: 전반적으로 높고 강원도 역사상 아마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는 적이 거의 없는데 굉장히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전인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 뭐 단순 그 투표율 수치를 가지고
1: 네.
0: 그 유불리를 이제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계층별로 또 세대별로 어디가 얼마만큼 투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표율만 가지고 하긴 좀 어렵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궁금한 것이 이 높은 투표율이 정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가.

0: 한 것이냐, 아니면 그 탄핵과 계엄과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핵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어떤 그 냉정한 심판 뭐 이런 차원으로 나간 것이냐.
1: 네. 근데
0: 각자의 이제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약 한 1분 정도 후면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각 당사의 모습들도 지금 TV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 당무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각 당사에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9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KBS 1TV와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하겠습니다.
1: 10, 9, 8, 7, 6,
0: 5, 4,
1: 3, 2, 1.
0: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에서 우세, 경합은 4곳으로 예측됐습니다.
2: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도지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합은 4곳으로 예측됐습니다.
0: 네, 바로 이어서 전국 16곳의 시도지사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51.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6%로 정원호 후보의 예측 1위가 예측됐습니다.
2: 다음은 경기지사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 60.4%,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34.1%로 추미애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0: 네, 인천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3.7%,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45.5%로 박찬대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2: 부산시장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3%로 두 후보 간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0: 네, 경남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4.3%,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45.7%로 김경수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2: 다음은 울산시장입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 52.8%,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43.2%로 김상욱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0: 대구시장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 국민의힘 추경 후보 49.9%로 경합 예측됐습니다.
2: 다음은 경북지사입니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 30.3%,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69.7%로 이철우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0: 네,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78.6%,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12.8%로 민영배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2: 전북지사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48.5%, 무소속 김관영 후보 46.3%로 두 후보 간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0: 네, 대전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5.9%,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42.9%로 허태정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2: 이어서 세종시장입니다. 민주당 조상우 후보 64.3%,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32.9%로 조상우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0: 네, 충남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2.1%,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 47.9%로 박수현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2: 다음은 충북지사입니다. 민주당 신용환 후보 56.2%,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43.8%로 신용환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0: 네, 강원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1.3%,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8.7%로 경합 예측됐습니다.
2: 다음은 제주지사입니다. 민주당 위성곤 후보 62.2%,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34.9%로 위성곤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0: 네, 바로 이어서 국회의원 재보궐 예측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 30.3%,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30.6%,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31.1%로 경합입니다.
2: 다음은 부산 북갑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42.6%,

0: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15.8%, 무소속 한동훈 후보 41.6%로 하정우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1: 네, 이번에 교육감 출구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교육감입니다. 정근식 후보 39%, 조전혁 후보 21.2%로 정근식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0: 다음은 경기 교육감입니다. 안민석 후보 58.2%, 임태희 후보 41.8%로 안민석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1: 네, 인천 교육감입니다. 조성훈 후보 37.1%, 이대영 후보 32.7%로 조성훈 후보가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0: 다음은 부산 교육감입니다. 김석준 후보 49.6%, 정승윤 후보 34%로 김석준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1: 경남 교육감입니다. 송영기 후보가 42.2%, 권순기 후보가 38.7%를 득표해서 송영기 후보가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0: 울산 교육감입니다. 조용식 후보 44.2%, 김주홍 후보 32%로 조용식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1: 네, 대구 교육감입니다. 강은희 후보가 51.5%, 임성무 후보 29.5%로 강은희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0: 다음은 경북 교육감입니다. 임종식 후보 45%, 김상동 후보 34.1%로 임종식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1: 네, 전남 광주 교육감입니다. 김대중 후보 40.4%, 장관호 후보 30.6%로 김대중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0: 다음은 전북 교육감입니다. 천호성 후보 56.2%, 이남호 후보 43.8%로 천호성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1: 대전 교육감 보시겠습니다. 성광진 후보 33.2%, 오석진 후보 26.4%로 성광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0: 이어서 세종 교육감입니다. 임전수 후보 35.1%, 강미애 후보 32.5%로 두 후보 간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1: 충남 교육감입니다. 이병도 후보 34.1%, 이명수 후보 25%로 이병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0: 다음은 충북 교육감입니다. 윤건영 후보 45.7%, 김성근 후보 40.3%로 윤건영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1: 강원 교육감 보시겠습니다. 강사명 후보가 43.8%, 신경호 후보가 35.2%로 강사명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0: 제주 교육감입니다. 고이숙 후보 45.1%, 김광수 후보 42%로 두 후보.
2: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3: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4: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지금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계십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 같이 만나보셨습니다.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이 예상한 대로인가요? 아니면은 뭐 의외였나요? 어떠셨어요?
5: 저는 큰 틀에서 예측한 데 가깝게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 일 잘하라고 힘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눈에 띄는 게 강원도의 약진 네. 것도 눈에 띄고요. 경남 김경수 후보가 지금 이제 출구조사에 의하면 생각보다 더 많이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면 부울경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도 그리고 특히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가 큰 무리한 그런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네. 이태규 의원님.
6: 뭐 예측했던 부분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4: 네.
6: 그래도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선전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보다 표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 결과가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이거 누가 될지도 모르는 정도 지금 저기
7: 그렇죠.
6: 예, 저
7: 경합상황이잖아요.
6: 예. 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동안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제 샤이 김부겸이 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적중한 부분이고 또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도 또 보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어떤 평가 지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7: 네.
6: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산과 대구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평택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구든지 이제 알 수 없고 최종적 마지막 투표안까지 아마 개표를 해봐야
7: 네네.
6: 알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5: 부산도 그런 것 같아요.
6: 예,
5: 가정 한동훈.
6: 이 북갑은 제가 일단 그동안의 여론 지표상으로 봤을 적에는 저는 그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조금 우위에 있어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거의 뭐 대등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7: 네.
6: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승패를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 저도 대구하고 부산 북갑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제가 그 김부겸 캠프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7: 네.
5: 대구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보수의 심장 지키려다가 이 대구의 심장이 죽게 생겼다고. 대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대구를 살려야지 보수의 심장 살리는 것보다 대구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들 막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이 지금 49.1대 49.9 라고 하는 현재 출구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정말 끝까지 내일 아침까지 잠 못 자게 생겼습니다.
7: 그렇습니다.
5: 네, 그리고
7: 네.
5: 부산 북구갑도 저도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장 열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또 보기도 했고 근데 아 거품이 많구나 확실히 그걸 확인하고 했고 이렇게 되면 양당 지도부가 다 지금 밤에 잠자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7: 그렇죠.
5: 내일 아침까지 밤을 꼴 딱 새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7: 네. 뭐 지금 뭐 같이 함께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현재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11곳이 여당 후보가 우세하고 야당 후보는 한 곳에서 그리고 경합 지역이 4곳 부산과 대구 전북과 강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던 평택을이 뭐 하정우 후보가 42.6%, 한동훈 후보가 41.6%, 박민식 후보가 15.8%. 아, 여기 부산 북갑이고요. 그리고 평택을 같은 경우가 조국 후보가 31.1%, 유희동 후보가 30.6%, 김용남 후보가 30.3%. 1위부터 3위까지가 1% 차이가 채 나지 않는 정말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그 투표율도 짚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잠정 집계한 바로는 57.4%까지 나왔어요. 전국 투표율이. 투표율은 결과에 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5: 지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4년 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직후에 치렀던 선거일 때는 전국에서 50.5% 였거든요. 50.9%.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 4년 전 지금부터 8년 전이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선거였는데 그때는 60.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 가까이 나오게 되는 현재의 투표율을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전국적으로 훨씬 투표장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래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치렀던 지방선거와 유사한 그런 패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네. 이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 지금 이 투표율하고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본다면 적어도 유권자들이 현재 정권을 지원하러 투표장에 나간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보수 세력,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또 냉정한 시각도 여기 이제 반영이 돼 있다 보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분들의 어떤 표의 향배가 결국은 민주당을 이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 이런. 지지율하고 출구조사 결과를 연동해서 이렇게 본다면.
7: 네. 네. 물론 이게 이제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또 경합지역과 모든 것을 되돌려 또 다시 한번 짚어봤을 때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선택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본 각 당 현장 상황을 이번엔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도 기호순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 당사 현장에 나가 있는 박수정 리포터 연결해 보죠. 박수현 리포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8: 네. 저는 지금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입니다. 이곳은 취재진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소속 의원, 당직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를 앞둔 순간 상황실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무대 앞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요.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주요 지역 판세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탄성과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무대 앞에 자리한 채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방금 전에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현재 이곳 상황실은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부터 전국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곳의 분위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7: 네. 자, 더불어민주당사 현장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분위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는 유혜진 리포터 상황 전해주시죠.
9: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전 6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발표가 있기 전 오후 5시 47분경 정의용 선거대책본부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파, 광진, 강남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투표율이 올라가자 긴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선관위는 즉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구조사 발표 직전 도착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출구조사 발표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을 했고 출구조사가 발표가 시작된 이후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종합 상황실에는 기자들이 간간이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만 들릴 정도였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구조사 결과 일부 국민의힘이 우세한 후보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리포터 유혜진이었습니다.
7: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국 혁신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유지혜 리포터 분위기 전해주시죠.
10: 네, 저는 조국혁신당 선거상황실이 마련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선거상황실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되고 조국 후보가 31.1%로 1위로 나오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뒤이어 나온 예측 결과를 지켜보며 결과에 따라 박수와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현재 평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이곳 선거상황실에는 선대위원들과 당직자, 당원들, 보좌진들이 함께 자리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SNS를 통해서 평택을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려는 내란 구구 세력들을 평택에서 심판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평택을은 사전투표율이 18.39%로 14개 선거구 전체 재보궐 사전투표율보다 다소 낮은 편인데요. 그런 만큼 막바지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개표 종합 상황실에서 리포터 유지희였습니다.
7: 네. 출구조사 결과 이후 정당별 반응을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물론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 가장 예상이 빗나간 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5: 지금 대체로 예상을 한 범위 내에 사실은 다 대부분 저희들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7: 네.
5: 그런데 지금 저 방송 3사 말고 JTBC에서 나온 저 출구조사 결과를 네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한 10% 가까이 이기는 걸로 지금 JTBC에서는
7: 부산 북갑
5: 예 그렇습니다. 네. 부산 북갑의 경우는 그렇게 JTBC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평택을 같은 경우 김용남 후보가 34.1 조국 후보가 31.6으로 둘이 경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정은호 후보가 53.5 오세훈 후보가 42.9 거의 9%
7: 네.
5: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송사 출구조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이제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대구 그다음에 부산 북갑 평택을 여기가 여전히 아직 완전히 열어봐야 하는 오리무중의 경합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7: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6: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있어서 올 초부터 어떤 민주당 여당의 어떤 압승이 예상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트렌드로 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JTBC도 그렇고 방송 3사 출구조사도 그렇고 사실 이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확보한 어떤 단체장 수와 경합과 또 국민의힘이 확보한 단체장 수가 사실 큰 차이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상북도 지사 외에는 나머지가 다 불확실한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 불확실한 부분도 사실 이제 4개를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에도 이길 수 없는
7: 네.
6: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 상태로 선거 결과가 정리가 된다면 이제 보수의 어떤 새로운 방향 뭐 또 윤 어게인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당에서 백가쟁명식 이제 논쟁들이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는 뭐 어쨌든 선거를 진 정당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나기엔 당연한 노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방송 3사 출구 조사로 본다면 한동훈 후보의 이제 당선이 불확실한 거죠. 이게 JTBC 조사대로라면 이제 당선이 유력한데 불확실한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네.
6: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바로 이제 복당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7: 그렇죠.
6: 것이고 그 복당 문제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이제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들을 또 복당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매개로 아마 보수 재건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좀 정리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동훈 후보의 사실 이제 복귀를 바라지 않는 당내의 여러 중진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의 이제 입장도 이분들의 입장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힘을 받쳐주고 있는 책임 당원 그리고 지지층들의 또 여론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건 많은 어쨌든 논쟁과 새로운 토론이 불가피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결과대로 된다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의 이제 그 국정 동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 네.
5: 그러니까 지금 출구 조사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구하고 대구시장이죠. 대구시장하고 부산 북갑에 이제 하정우 한동훈 그 경합 상황하고 그리고 대구에 이진숙 후보하고 박형룡
7: 네.
5: 후보의 대구 달성이죠. 거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울산의 남갑의
7: 네.
5: 이제 전태진 민주당 후보하고 김태규 국민의힘 네네. 후보 요 이제 소위 장동혁 대표가 했던 윤어게인 공천의 결과가 어떻게 이제 결론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제 야당 내에서의 그런 이제 리더십의 변화 이런 흐름들이 격렬한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결국 이제 정권 1년 차에 맞이하는 전국 선거에서 정권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선거 결과가 전반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제 격전지 부분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 당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다르고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과 부산시장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51.4%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4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예측을 하신 상정 범위 내인가요?
5: 이게 이제 요 정도는 오차 범위로 따지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벌어진 경우긴 하지만 요 정도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예,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7: 네.
5: 서울 시민들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서울을 발전시킬 적임자로 여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안전 이슈가 결국 오세훈 후보의 결정적인 그런 이제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뭐 덧붙이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6: 아니요. 저도 뭐 저기 김 의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요.
7: 네.
6: 물론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죠. 초반에 어떤 그 차이에 비하면.
7: 네, 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추격의 어떤 그 끈이 결국은 이제 그 고가도로 붕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발목이 잡힌 거 아닌가 이 지표대로 본다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7: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가 50.2% 박형준 후보가 48.3%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수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이태규 의원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6: 저는 아마 지금 이게 이제 오차 범위 내라고 보기 때문에
7: 그렇죠.
6: 예, 오차 범위 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는 실제 표를 개표하면 이거 역전시킬 수 있겠다. 아마 이런 기대치를 충분히 갖기에 충분한 전 수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부산에서 민주당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영남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10% 이상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7: 네네네.
6: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다가도 그 석패한 사례들이 있죠.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고 또 지난번에 총선에서의 어떤 그 국민의힘이 이제 역전시키는 부분 또 작년 이제 대선이 사실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었거든요.
7: 네. 근데
6: 그런 수치들을 연동해서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역전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5: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51.4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40.1
7: 네.
5: 10% 정도 쳤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표가 물론 또 더 뭐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말씀대로 저도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지금 이게 수치인 게 사실이거든요.
7: 네.
5: 이제 이 수치대로라면 차이가 뭐 2%도 안 되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7: 그렇습니다. 접전 양상으로 본다면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대구시장인데요. 일단은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와 JTBC 예측조사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 방송 3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49.1% 추경호 후보가 49.9% 0.8%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JTBC 예측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49.7% 추경호 후보가 49.2% 0.5%포인트 차로 김부겸 후보가 이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은데요.
5: 그러게 저는 이렇게 큰 선거에서 앞에 49, 49가 같이 붙고 예측조사에서 이렇게 네. 소수점 안에가 뒤바뀐
7: 네.
5: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선거에도 아주 드문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신문 제목도 보수의 심장 시험대에 오르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있던데요. 그만큼 정말 대구가 이제 요동을 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끝까지 이거는 개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김부겸 후보가 마지막으로 유세하시면서 울컥하셔서 네. 이렇게 호소하시는 모습.

0: 봤는데요. 참 그런 심정으로 저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구 지금 출구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2: 이건 뭐 저는 사실 방송 3사나 JTBC나 그 소수점 자체가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2: 이런 추세를 계속 가면 실질적으로 표를 만약에 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저기 한 자리 수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락과 관계없이 이 대구에서 변화의 바람이 확실하게 불긴 불었구나. 네. 그리고 이 지역 발전 또 어떤 그 김부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인물론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그거 관계없이 그 부분은 여기서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가 안정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1: 그렇죠. 네.
2: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1: 아 바라보기에 예. 따라서.
2: 예. 네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 김부겸 후보가 상당한 부분도 이길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한계에 봉착돼 있다.
1: 아. 네?
2: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직 대통령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네? 그래서 퇴역한 항공모함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대로 나온다면 입증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그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어쨌든 70% 내지는 뭐 60%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보통 그랬거든요.
1: 일반적이었죠. 그가 지회 전까지는.
0: 거기에 비하면 예. 적어도 20% 이상 30% 가까이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이제 지원을 나온 게 거기가 칠성시장이라는 곳인데
1: 네.
0: 거기가 30분 머물다 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있었던 게 같이 경쟁했던 추경호 후보 말고 유영아 국회의원 얼굴 봐가지고 하도 이제 졸르니까 잠시 그냥 다녀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아마 계속 매달렸던 것 같은데 결국 막판에 칠성시장을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여론조사가 이제 언론상으로 나올 때는 이미 기울었다. 추경호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올 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조차도 이걸 무슨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했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어쨌든 아까 이태규 의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사실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말하는 지금 현재 선거에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퇴행적인 것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 결과가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아니냐
1: 네.
0: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과거를 끌어다가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보수 정당이.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를 상징하는 상징 자본이 현재 국민의힘에는 없는 거예요. 당대표도 있고 중진들도 있고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보수를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 뭐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것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와서 선거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보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뼈아 정말 진짜 성찰과 각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2: 아까도 저 김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속했던 정당이나 진영을 정치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선거 유세까지 나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사실 전직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원로이기 때문에 사회적 원로잖아요.
1: 네네.
2: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불행히도 이렇게 존경받는 어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국민통합이라든가 우리 사회 약자나 소외계층을 좀 보살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국가나 공동체의 발전 쪽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그쪽으로 좀 갖는 것이 이 정치 발전이나 우리 사회 발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0: 그때도 사실 굉장히 좀, 아까 이제 말씀대로 원로, 어른으로 좀 남아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투표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부산에서도 전재수 후보가 지금 박형준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또 박민식 후보도 생각보다는 지지율이 지금 안 나온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됐는지 이게 좀알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마저 초래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다시 선거판에
1: 네.
0: 이렇게 나오시게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낡은 리더십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서울 성북구청장 출신인데요.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인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청계천 이런 거는 정말 중국이나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중앙차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 나라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겨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1: 뭐이 부분은 저기 그 박근혜 이명박 두분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 해당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뭐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어쨌든 국가 원로, 사회 원로로서의 어떤 그좀더 유의미한 좀그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쪽에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을 아마 국민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바람직한 방향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아직 사전조사 결과 발표긴 합니다만 출구조사 결과 발표긴 합니다만 방향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영향 미친 숫자의 변이를 보면요. 예, 아마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 지금 부산 북각 같은 경우는 예,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
2: 그러게요.
1: 봐야
2: 네. 그 전과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0: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다면 박민식 후보가 많이 얻어가지고 한동훈 후보께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2: 그렇죠.
0: 지금 그렇지 않다는
1: 그렇습니다.
0: 예, 상황인 것 같아요.
2: 자, 그리고 양당이 격전지로 지목했던 지역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영남 지역,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 출구조사. 자,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후보가 52.8% 그리고 김두겸 후보가 43.2%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후보가 54.3%, 박완수 후보가 45.7%.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나왔어요. 양 지역 모두.
1: 저는 사실 울산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이제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려면 이쪽에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또 실패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울산은 그 과거에 진보당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의 그 지지 포션이 있을 겁니다. 그 포션이 온전히 민주당 김상훈 후보한테 이렇게 이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을 적에 민주당 후보의 우위가 상당한 우위가 예상됐던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경남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오차 범위에도 아주 근접하게 어떻게 보면 그 대구 같은 정도의 표 차이가 경남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큰표 차이로 벌어져 있고 이게 JTBC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이렇게 된다면 조금 의외입니다.
0: 경남의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오똑 유세단에 울산하고 경남에 제가
2: 네.
0: 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산하고 경남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경남의 경우는 전체 330만 도민들 중에 100만이 조금 넘게 창원에 거주하시고요. 그리고 그쪽 동부 경남에 있는 이제 이 양산 그리고 김해 그리고 거제까지 거기가 220만 정도 이상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승부가 나는데 그중에서도 박완수 현재 경남도지사가 창원시장을 3선을 하고 창원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하신 분 이거 지금 심지어는 도지사를 4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2: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제 창원에서 사실은 이 김경수 후보가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서 여론조사상으로 사실 굉장히 소갈이를 오래 했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만만치

0: 못하는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변수가 있었다면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경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게 된 게 굉장히 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고 특히 창원에 이제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꽤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국가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대전환 이런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지역이 제조업이 몰려 있는 경남하고 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공감 이런 게 저는 지역 발전의 미래 이런 데 대한 호소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동의를 받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내에서 관심을 받았던 전북지사 선거 지금 경합 상황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이원택 후보가 48.5% 김관영 후보가 46.3%로 나와 있습니다. 그간 나왔던 여론조사의 흐름과는 반대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지금 아무래도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를 하게 된 과정 자체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돈을 젊은 분들한테 이제 차비 대리비 쪽으로 나누어 줬다 하는데 그게 CCTV 영상이 전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집권 여당이 현직 도지사가 현금을 유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장면이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됐는데도 그건 뭐 선거 범죄로 분명하게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공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아주 이제 정말 전광석화처럼 제명을 했거든요.
1: 네.
0: 이제 김관영 이제 후보가 파고들었던 지점은 그 제명을 너무 빨리 했다. 그리고 이원택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도 비슷한 그런 이제 쟁점, 그러니까 밥값을 대납했다라고 하는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봐주고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공정성에 너무 문제 있다. 요 이제 대목을 문제를 삼아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도내 전북 도내에서도 그 문제가 가장 그 공정성 시비가 지금까지 그래서 논쟁이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김관영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면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를 사퇴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도민들이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뭐 문제가 죄가 없는 건 아니라서 김관영을 당선시키기는 조금 그렇고 이재명 정부하고 우리도 일할 힘 있는 여당을 밀어주자 이렇게 지금 그래도 다수가 좀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0: 되어 있는 거
1: 그래도
0: 싶습니다.
1: 민심은 조금 더 집권 여당에 힘실어주기를 향했다라고 분석하신 것 같고요.
2: 그 전라북도의 저기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19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한 숫자고 이제 권리당원이 19만 명이면 그 전라북도에 또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1: 네.
2: 이런 부분에서도 김관영 후보가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어떤 전선을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적극적인 당원들하고 지지층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김관영 후보가 계속해서 조금 이기는 추세를 계속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서 이 추세가 결코 그냥 무너지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16년도에 이제 국민의당 사례를 봤을 적에 호남에서 사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했을 적에는 회초리를 드는 그런 이제 과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전략적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관영 후보한테 그러한 과거의 그런 사례들 그래서 적어도 정청래로 대표되는 민주당 중앙당이었던 권력의 횡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끔하게 김관영을 밀어줌으로써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치가 하나 있었고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중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지지 호소 자체를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제가 보기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그 민주당 지지 호소 이 프레임이 저는 이제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개표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진영을 대표하는 이제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국면에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0: 이게 이제
2: 되는데.
0: 김관영 후보가 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새만금에 이재명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약 10조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북의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 있는 정부 여당에게
1: 네네.
0: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아마 호소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1: 알겠습니다. 자, 선관위가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투표소가 개표가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개표소 현장을 한번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대 체육관 개표소에 나가 있는 정수진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정수진 리포터 전해 주시죠.
3: 네, 여기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 개표소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 투표가 오후 6시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곳은 오후부터 개표 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모여들었고요.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정확하고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 더 분주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정각이 되자 개표 의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개표 사무원들이 이 개표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 선서문 낭독을 했고 그 이후에 개표 절차와 주의사항도 알려주면서 개표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넓은 체육관 1층에는 심사 집계부 테이블과 분류기 테이블 또 개함부 테이블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투표지가 많아서 개표 사무원들도 평소보다 많은 1,000명의 개표 사무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약 20분 전에 선거일 투표함이 먼저 도착하면서요.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개표 개시 선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개표는 이 사전투표함부터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개표를 바로 하지 않고 지금은 사전투표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개표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긴장감이 살짝 감돌고 있는데요. 개표 진행 상황은 잠시 후에 더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 개표소에서 정수진이었습니다.
1: 네, 정수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뭐 출구조사 결과만 계속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아쉽다 결과를 막상 받아보니 라는 지역이 있다면은 여권과 야권을 대표해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저는 아무래도 대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0: 말씀처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말로 마음을 주지 않으시던 곳인데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대구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보수도 건전해야 정말 나라가 양날개로 날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한번 봐달라 네. 이런 이제 말씀에 굉장히 마음들이 많이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그 깔딱고개라 그러죠. 거기서 정말 몇 프로만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당이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짙은 아쉬움을 참 왜냐하면 저도 고향이 부산이지만 아이고 대구 가서 혹시 내가 얘기했다가 역작용 나면 어떻게 할까 또 이런 이제 사실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마음은 쓰이는데 가자니 또 그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이제 선거를 계기로 정말로 대구에 대해서 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요?
2: 저는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보수 전체의 재건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생각을 했다면 부산 북구갑은 단일화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 유권자들에 물어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을 해서 그 후보와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지 간에 두 후보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북갑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부산시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 또 더 크게는 저는 수도권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네. 중도 보수나 중도층한테 대한 어떤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못했는지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이 사견하지 못할 정도로의 어떤 정치력이 없었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고 아마 나중에 이제 그 선거 결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반드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네. 박형준 후보가 석패한다면 저는 그 전적으로 부산 북구갑의 단일화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 아쉽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저도 사실 이번 선거 초반에 부산 북갑에서 단일화가 일어날까 봐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1: 일어날까 봐요. 네. 가슴을 쓸어내리셨군요.
2: 이게 북갑만의 단일화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네. 상징성이 분명히 있고 여파가 네. 분명히 있죠.
0: 네. 울산에서는 대신에 이제 진보당하고 네. 저희들이 단일화를 했었기 때문에.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도 새벽이 지나야지만 정확한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선거 이후의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양당 지도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그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나요?
0: 저는 정청래 지도부가 한편으로는 힘을 받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내부적으로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15대 1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될 때는 한 6군데까지도 이게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실제로 왔었고 당 지도부도 그만큼 긴장하게 되는
1: 네.
0: 상황도 있었고 또 텃밭이라고 불렸던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전라남도의 기초단체장 여러 군데가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표 결과를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답게
1: 네.
0: 저는 정말로 국민들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다시 초심으로 이제는 진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내 권력 지형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들기도 하는데요.
2: 그건 뭐 일단 장동혁 그 지도부 퇴진 문제부터
1: 네.
2: 또 한동훈 그 후보의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이 된다면 이제 복당 문제까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데 일단 그 부분을 떠나 중요한 부분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보수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저는 정리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에 전직 대통령까지 다 동원이 된 거예요.
1: 네.
2: 그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졌다면 이 보수가 현재의 보수로는 미래가 없다는 부분이 보다 확실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보수를 위한 치열한 그런 건설적인 논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직은 뭐 좀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제 연초에도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연대나 합당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0: 저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의 경쟁력을 일단 확인을 한 거고요.
1: 네.
0: 당선까지 된다면 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을 테고요. 특별히 2년 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호남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기초단체장들도 조국 혁신당이 당선될 곳이 뭐 몇 군데나 될지 모르겠지만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수도권과 호남에 특히 만약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총선 때 출마한다면 이게 총선 전망이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말 녹록지 않을 거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아마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제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4년간 각 지자체를 이끌어갈 당선자들이 나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한 4천여 명의 당선자가 오늘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지점을 꼭 짚어주고 싶으신지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0: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이제 예측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성북구청장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는 일을 잘해야 된다. 시민을 국민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 지금 칭찬받고 지지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개인적으로 뭐 성품이나 이런 문제에 이제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공복답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감동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하고 또 정말 공직자로서의 그런 기본 태도 이걸 확실하게 정말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확실히 그 약간 선배님다운 단체장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선배님다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2: 일단 뭐 여야를 떠나서 이제 당선되시는 모든 분들께 일단 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이 축하의 말씀은 이제 일 잘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와 응원의 네. 이야기도 하고 일단 아까 뭐 김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선거 기간 때 이제 유권자를 하늘처럼 보셨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만큼 바깥 제대로 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1: 네. 진짜 딱 두 분 말씀 그대로만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가장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가 그 개표 현장에서 당사에 앉아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공직생활 해나간다면 정말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분과 함께한 KBS 라디오 지방선거 개표방송 1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님 오늘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6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7시 5분부터는 KBS 열린토론 진행자 황현희 씨의 진행으로 KBS 1라디오 제9회 지방선거 개표방송 2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이번 선거가 그 가장 내 곁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KBS 1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선거 개표 과정과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께 충실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1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6월의 세 번째 날이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더웠습니다. 영월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서울은 30.8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오늘도 낮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평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1도에서 4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더웠지만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아침 기온은 거의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할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세종, 광주, 대구가 28도, 대전 29도, 강릉과 제주 25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륙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 있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에 비가 오고 대부분 지역에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 등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한 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후보들이 5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곳은 부산, 대구, 전북, 강원 등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부산 북갑의 경우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합으로 나타났고 경기 평택을의 경우 세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실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6시 20분쯤부터 시작되고 첫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30분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은 자정을 전후로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격전지나 비례 당선자 결과는 내일 새벽 서너 시쯤 당락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 1.7%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것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STR, 미 무역 대표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USTR의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해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일 방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사 79개 전 사업장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또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폭발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고 사고 대응과 유관기관 협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이 신청됐습니다. 광주광산군은 고등학생 17살 A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23살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에 힘입어 3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종가는 전일 대비 1667포인트가 오른 68,402로 사상 처음으로 6만 8천대에 올라섰습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치가 하락해 한때 달러당 160엔에 이르렀다가 159엔대 후반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농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부
1: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부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지난 봄 전국 곳곳을 뜨겁게 달궜던 6.3 지방선거가 약 1시간 전 투표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투표율은 잠정적으로 59.9%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사전투표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죠. 투표율에 담긴 민심을 분석해보고요.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엇갈린 양당의 반응과 각 당의 지도부의 운명, 향후 정치권의 변화도 함께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2부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당신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지방선거 개표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던 제9회 지방선거 과정이었죠.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돌아보는 현장 음성을 듣고요. 개표방송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 내 안에 큰 불은 잡혀가고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잔불들이 생동하고 있어. 연노개인을 외치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4: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제 한 표가 부족해서 이재명과 이 민주당의 무도함을, 오만함을 막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5: 안전을 등한시하는 시장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의 약속만 지켰어도 지금 주거 문제 해결됐을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 전세는 찾을 길이 없고 월세는 하늘 높이를 모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못됐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성과 사과가 있었습니까?
7: 대구에서 다섯 번째 출마입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이게 마지막 유세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구 이번에 살려내야 합니다.
8: 경제는 경제를 잘 아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가 답이다.
9: 사정을 선택하는 게 북구를 살립니다. 사정을 선택하면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습니다.
10: 이번 역사적인 승부에서 승리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냅시다.
11: 김영남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요. 결국엔 이재명 정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12: 현재 민주당 후보는 도저히 민주당 후보 같지가 않다. 자랑스럽게 우리 후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네, KBS 1라디오 오늘 제9회 전국지방선거 개표방송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13: 네, 알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1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4: 네, 오랜만입니다.
1: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이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지방선거 역대급 투표율인 것 같아요. 60%를 뭐 넘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김종대 전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4: 네,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어떤 거대 담론, 예컨대 내란 청산이라든가
1: 네.
14: 정권 견제라든가 이런 논리는 주로 지방선거 의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 네.
14: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해버리는 이런 큰 거시 담론이 일단 선거에 전면에 배치가 됐고
1: 네.
14: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선거의 막판에 이제 결집하고 이제 또 동원이 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투표율 상승으로 구현이 됐다.
1: 네네.
14: 그런 점에서 이번은 지방선거 중에서 거의 뭐 잘하면 최고치도 경신할 수 있는 막판의 힘이 무섭다. 이런 어떤 단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15: 뭐 어쨌든 높은 투표율이 지향하는 방향은
1: 네.
15: 명백하게 이재명 정권을 지원하자. 뭐 이걸로 보여지지만 그 배경은 사실 이재명 정권이 잘한 부분이 더 크다기보다는
16: 네.
15: 지금 계엄과 탄핵 이후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윤어게인 노선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있는 이런 이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매를 들자 그런 부분이 지금 여당의 어떤 지지로 이렇게 연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당을 야당의 입장에서
16: 네.
15: 또 보수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잘해서 했다면 이제 박수 칠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만큼의 저는 지지를 받을 만큼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지지율을 받는다면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16: 결과적으로
15: 그것은 야당이 못했기 때문이다.
16: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어디에 더 유리할 거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두 분께서는.
15: 지금 투표율이라는 부분은 사실 높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는 없지만.
16: 분석이 이건 힘드니까.
15: 예, 그건 뭐 세대별로 뭐 이렇게 다 나중에 따져봐야 되지만.
14: 네네. 요즘은 성별로도 따져봐야
15: 다 따져봐야 맞아요. 되지만
16: 네.
15: 지금 이제 출구조사와 연계해서 봤을 적에
16: 네.
15: 연계해서 봤을 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정부를 지원할 거냐 견제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장에 온 유권자들이 훨씬 많다. 이거를 이제 출구조사가 보여준다고 봐야죠.
16: 결과적으로 출구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 현 정부를 지원해주는 쪽이 많이 투표를 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군요.
15: 그 부분이 이제 네. 야당에 대한 심판에 기반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16: 알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님. 투표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17: 네.
16: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 투표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후반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16: 네네.
17: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최종 투표율은.
16: 네네.
17: 이제 사전투표가 높았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 플러스 이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14곳의 그 이제 총선이 그 이제

0: 재보궐 선거 있었기 때문에. 네.
1: 특히 거기에 또 이제 평택 을과 이 부산 북구갑 그 조구 후보와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서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폭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게다가 그리고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건 총선거건 대통령선거건 저는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공약 대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선거를 가르는 선거를 관통하는 저는 그 시대정신이 있다고 봐요.
0: 네.
1: 이번의 시대정신은 저는 내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0: 아, 이번 결국의 시대정신은 내란 프레임이었던 것이다.
1: 네, 근데 이제 개표 네. 출구조사를 보니까 경합적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부산, 대구, 강원, 네. 뭐 전북 이런 지역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고. 특히 이제 평택을은 뭐 거의 3자가 3강이에요 지금.
0: 네, 3강이
1: 완전히 그건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0: 이건 끝까지 가봐야겠더라고요.
1: 내일 새벽 한 5시나 대박이 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리고 지금 부산 북구갑도 1%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박민식 후보는 완전히 쳐졌고 네. 2강이 1약이었으니까 원래. 네네. 근데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최종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압승이에요.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게 보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요. 모든 선거랑. 그런데 하여튼 이 선거의 기본 정신이 내란 프레임이었고 그리고 그 내란 프레임을 받아준 게 국민의힘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는 요즘 뭐 그 비아냥거리는 말로 민주당의 무슨 전략 자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장동욱 대표가.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0: 민주당 쪽에서 많이 응원했죠. 서로의 네, 당대표를.
1: 예.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국민의힘이 바뀌자는 말이죠.
0: 네.
1: 다음 총선 더 집니다. 아. 이번에 그래도 몇 가지 요인이 생기면서 그래도 접전적도 생기고 보수의 결집도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만.
0: 네.
1: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나 영남 지역의 일부에서는 전 보수 결집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0: 그렇죠. 부산에서는 네. 박빙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박빙으로 나오는 것도 영향이 있어 본데 물론 사후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선거 결과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나 그리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장동욱 대표가 보여주는 그 강성 그 당권파 그 윤호계인 세력들 거기에 편승하려 하고 동요하려 하고
0: 네.
1: 여전히 극우적인 인식이 드러나 편린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걸 심파하는 거예요. 심파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보수 중도 확장도 많이 이 시도했었고 이런 게 같이 결합되면서 이 결과가 나왔다. 최종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섣부른 결론이고 앞으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장동욱 대표나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으면
0: 네.
1: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회복되기 어렵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회복이 안 된 말이죠. 정당 구도 자체가 회복이 안 돼요. 정당 정치라는 게 선거 정치라는 게 완전히 이 선거의 지망생들을 빼지 달아주는
0: 네.
1: 출세를 보장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재 메커니즘을 전략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 결과를 여야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0: 네.
1: 정말로 이제는 좀 정당 구도 자체가 평평한 균형된 이 구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이게 만약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네.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됩니까?
1: 아, 야당의 역할도 못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역할까지도 안 가요.
0: 역할도 안 된다.
1: 기본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자꾸 복귀시키는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어야죠. 국민의힘이. 장동욱 대표가 자기 육성으로 당신들은 우리 절연한다고 얘기했, 그러니 그 얘기 안 했잖아요.
0: 네.
1: 3월 9일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절연 뭐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인적쇄신 안 했고. 또 약간 강성 극우 인사들을 계속 또 재임명했고. 그게 나타난 거예요.
0: 네.
1: 그게 선거의 무서움입니다. 그게 집단 지성인 것이고.
0: 그렇죠.
1: 근데 그거를 장동욱 대표가 모른다? 선거 끝나고도 여전히 또 뭐 추경호 대표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경호, 추경호 후보가 대구에서 네. 그걸 가지고 만약 이기면 그걸 가지고 또 뭘 또 해보려고 그런다고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뭐 그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장동욱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0: 아, 이번 선거로 보수의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좀 개표 그러니까 출구조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 투표율이 올라왔는데요. 잠정 투표율 60.5%까지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60%가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역대 최고 아닙니까 지방선거?
2: 한 번 있습니다.
0: 한 번 있습니까?
2: 예. 네. 아마 7회 지방선거.
0: 네.
2: 그러니까 저번 선거에서 60%를 최초로 넘은 것 같고.
1: 네. 60.2%였죠.
0: 60.2%인데 예. 그때부터 더 넘었네요.
2: 그런데 60.5%라면은 그보다도 0.3%가 높은 수치니까.
0: 네.
2: 이거는 역대 최고지.
0: 역대 최고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봤습니다.
2: 굉장한 거죠.
0: 그렇습니다.
2: 네.
0: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출구조사 얘기도 좀 해볼게요.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출구조사 예상대로 좀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야 이건 좀 예상과는 다른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아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네네. 이 한국의 정치의 여론조사 결과 중에 지방선거만큼 예측이 많이 틀리는 선거는 어가 없어요.
1: 지방선거 좀 많이 틀린다라고 네,
0: 아무래도
1: 나오나요?
0: 후보가 많고 지역에 이제 각지 각 지역마다 방언이란 게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좀 분산돼 있죠.
0: 중앙에서 안 보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의외의 변수가 가장 많이 출연해서 옛날에도 예측치가 많이 틀려가지고 또 방송사들이 사과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1: 있었습니다.
0: 네. 네, 이런 경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온 거는 예측 추정치라는 거 이걸 좀 인식하고 들으셔야 된다.
1: 네, 예측 추정치.
0: 그냥 믿으시면 안 된다.
1: 100%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0: 아니라는
1: 걸
0: 거예요.
1: 인식하셔야 된다.
0: 어떤 전반적인 실제 판세가 구체화되는 건 오늘 밤 자정 넘어
1: 네.
0: 그 어떤 새벽 언저리 이쯤에 아마 그 전체적인 이제 그 판세가 나오는 거고 네. 최종 확정은 새벽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잠 주무실 생각하지 마시고 출구 방송 다 보셔야 된다.
1: 네네.
0: 예, 개표 방송 네. 다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요.
1: 그건 우리의 얘기 아닐까요?
0: 예. 예.
1: 시청자분도 이렇게 예.
0: 대충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예측치라면은 방송 3사는 민주당이 15군데 중에 11군데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1: 확정적으로 11군데가 나왔죠.
0: 예, 11군데 되고 그 나머지 또 저기 네 군데 경합 지역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곳은 많아야 한 곳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렇게 보면은 경합 지역 네 곳에도 국민의힘의 희망은 거의 없다. 이제 대구시장 하나 정도 이렇게 건질랑 말락하는 거지 네 개 중에 한 개 정도 잘하면 건지다. 그렇게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 네.
0: 거의 전멸일 수준의 그 어떤 참패. 거의 괴멸인데.
1: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얘기했던 15대 1의 구도가 결과로 만약 나온다면 이거는
0: 그렇죠.
1: 완벽한 참패죠.
0: 예, 저도 계속 가정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네네.
0: 이 예측치대로라면은 2018년에 민주당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그때 저 두 군데 빼곤 다 이겼어요.
1: 네.
0: 예, 그래서 16대 2였거든요.
2: 거의 14대 2.
0: 아, 14대 예. 2였거든요. 잘하면 그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1: 네. 많이 기울어져 있다.
0: 많이 기울어졌다.
1: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보수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3: 많이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제일 큰 거죠.
1: 네. 네
3: 그래서 개헌과 탄핵 이후에 정권교체 이후에도 어쨌든 윤호개인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작년 말부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마이너스 보수에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행보였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문제도 그렇고 정말 또 무원칙한 공천 파동도 그렇고 뜬금없이 미국 방문을 했다가 와서 또 거짓말을 하다가 또 들키고 뭐 이런 문제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지도부가 보수의 품격이나 보수의 비전이나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의 어떤 트러블메이커 역할을 했거든요.
1: 네네.
3: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유권자의 어떤 심판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저는 사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조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네,
3: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하는 조직 정당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단체나 조직이 어떤 가치나 노선을 지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 사회나 공동체 어떤 보편적인 정서나 규범과 어긋날 적에 거기에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부분이 가령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어떤 기업의 경영주나 CEO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물품을 좋게 만들었다고 선전한다고 과연 소비자가 그걸 구매하겠느냐.
1: 안 사죠.
3: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런 위기에 지금 조직 정당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국민의힘에 속해 있던 중도 보수층이 이탈한 거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를 통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의 조직의 정당성 문제 결국은 보수가 그 윤석열 계엄 이후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끌고 나온 것이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나 이런 부분들. 그 전직 대통령을 끌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체 보수 자체에 대해서도 상징 자본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낡고 과거에 얽매여서 가고자 하는 이 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유권자들은 근본적으로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번 선거에서 저는 심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안 팔리는 물건을 계속 들고 나오면서 사달라고 하니 이걸 누가 사주겠냐라고 좀 이야기를 종합해서 해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출구 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의회 출구 조사가 나온 지역 혹시 생각하는 곳이 계십니까? 최창일 교수님.
2: 저는 저기 그 대구는 생각보다 추경호가 조금 추경호가 좀 앞서지 않았어요.
1: 네.
2: 근데 뭐 그 0.8% 포인트 차이잖아요.
1: 여기도 박빙이죠.
2: 네, 완전히 박빙. 이건 뭐 이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출구조사 자체는 말이죠.
1: 네네네.
2: 대구에서 생각보다 김부겸 후보가 더 잘 싸운 것 같고 또 강원도가 의외예요. 강원도가 저는 우상호 후보가 많이 앞설 줄 알았는데
1: 네.
2: 거기도 김인태 후보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기도 지금 접전 경합적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1: 네.
2: 11대 1대 4, 4가지 경합적인데
1: 네네네.
2: 거기도 예상 좀 외우고 말이죠. 또 부산의 전재수 후보하고 이제 박형준 후보도 차이가 별로 생각보다 안 나요. 부산도.
1: 네네.
2: 부산 지역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수가 많이 결집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게 이제 아마 조작해서 특검법이라는 이슈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그 마지막 등판도 영남 지역에서 보수의 결집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1: 네.
2: 그런 적이 약간 좀 그렇고 특히 이원태 후보와 김관용 후보의 대결에서도 이원태 후보가 좀 압승으로 나와 있어요.
1: 압승으로 나왔더라고요.
2: 이것도 경합적인데 네. 이 부분도 전 여론조사 수치상 김관용과 제법 앞서지 않을까 개표조사가 출구조사가 그랬는데
1: 두 자릿수 네. 이상 앞섰던 여론조사도
2: 글쎄요,
1: 있었습니다.
2: 근데 생각보다 김관용 좀 좁혀져 있어가지고
1: 네.
2: 글쎄요 아까 말씀이 이제 이게 지방선거는 잘 틀린다. 틀리는 경우가 제법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1: 네네.
2: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하종우와 박민주 한동훈 후보 이쪽도 지금 하종우하고 한동훈 후보는 거의 뭐 지금 1%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지금
1: 그렇죠.
2: 출구조사는 말이죠.
1: 네네.
2: 여기도 뭐 알 수 없어서 어쨌든 그런 지역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구라든지 강원 이런 데가 좀 예상 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다 저도 말씀 다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이 호남에서 예전 같지 않고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예전 같지 않다. 이것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1: 네네.
0: 사실 출구조사에서도 김관영 후보 저기 저 무소속 후보가 지금 상당히 저기 어떻게 보면은 싸움판을 제대로 벌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50%가 안 나옵니다.
1: 네네.
0: 호남에서 민주당이 50%가 안 나온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전북 정도면 70% 80% 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라남도에서도 일부 기초선거단 선거구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혹시라도 밀리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까도 관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득표가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이 예전 같지 않다.
1: 네.
0: 이런 흐름이 확연히 나타난다는 거. 반면에 뭐 저기 영남에서 국민의힘이야 우리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윤을 못하면서 거의 안에서 집토끼조차 관리하기가 힘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온 건 뭐냐면은 그거밖에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1: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
0: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1: 네.
0: 옛날 대통령들이라도 나오셔서 좀 이제 수렁에 빠진 당을 좀 구해보자. 이렇게 밖에는 다른 상상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1: 네.
0: 선택지가 앞서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 정치에 제가 이제 좀 희망으로 갖는 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지역에 말뚝만 꺼주면 당선된다고 하는 이 지역의 파벌 정치 수십 년 이어져온 지역 정치가 다소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2: 아주 좋은 말씀인데 예. 좋은 말씀인데 저는 아직은 그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YSDJ 정치 때는 정말로 지역 정치가 심했어요. 오죽하면 그때는 뭐 지역 정치가 상도 동계 무슨 동교 동계 이랬던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2: 김영삼 대통령 집이 상도 동계였으니까 상도 동계고.
1: 네.
2: 그 와서는 그 말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1: 네, 그렇죠.
2: 설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업할 때.
1: 동교 동계 상도 동계.
2: 동교 상도 동계. 딱히 무슨 소리가 이러는데 많이 완화된 건 분명해요. 2016년도에도 근데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안철수 있었죠. 네. 대표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잖아요.
1: 그때 엄청 몰랐었죠.
2: 네. 그러니까 네. 이 호남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그 전략적 선택을 잘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민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 지역에서 과연 이 지금 영남 사람이 잘 되겠냐 이게 국민의힘 후보. 영남 대통령이 많이 나왔죠. 노무현, 네. 문재인 뭐 다 이제 영남이고 박원순 시장도 영남이지만 출신은 그래요. 원래 고향은 그런데 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호남에서는 역시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2: 공천이 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었고
1: 네.
2: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워낙 지금 이 국민의힘이란 이 보수 정당이 이게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태규 의원님 계십니다만 보수의 웹피스는 가짜 정당이에요.
1: 네.
2: 가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태규 의원님처럼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만 이게 이 주류들 당권파라는 분들 이거 보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치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1: 네.
2: 보수의 웹피스는 완전 가짜 정당.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정당을 망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한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정이 되고 그러면서 양 그 호남과 영남에서도 좀 다른지 다른 정 상대방 정당의 그 공천을 받은 후보가 될 때
1: 네.
2: 그때 우리 김정대 의원님 말씀이 좀 의미가 있고 물론 지금도 의미 있어요. 저도 그렇게 완화됐다고 봅니다.
0: 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 네. 희망을 당연히 희망을 하는데 아직은 좀 기대가 하기는 너무 양당이 고착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3: 저는 그 좀 보수 개혁 관련돼서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한테 지원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선거가 어려운 거죠. 그동안에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도 안 하고 그렇다고 뚜렷하고 어떤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내 상징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의 어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한번 어디 기관에서 이 전직 대통령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국의 정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산과 이 대구를 보면서 이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이만큼 붙은 건지
1: 네.
3: 아니면 원래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북구 간만 보면 박민식 후보가 출구 조사에서 한 15.8% 정도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만 따지면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없었다. 보여지는데
1: 네.
3: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부산시장하고 대구시장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1: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원도 가셨잖아요. 강원도 많이 붙어 있는 네.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번 네. 출구조사에서요.
3: 그래서 이 부분에 하면 조사가 필요해서
1: 네네.
3: 이 부분은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이 특정 자기가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치 발전이나 국민 통합이나 어떤 사회 발전 차원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1: 네네.
3: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의 등판은 일종의 연명 치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치료인데 한다고 해서 회복되고 완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0: 그렇죠.
1: 했는데
0: 그런 경우가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저는 두 대통령의 등판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에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일정 정도 보수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동원되고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결집되는
1: 네.
0: 이런 양상으로 전직 두 대통령의 역할이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보면 막판의 선거 전략은 일제히 국민의힘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란 말이죠.
1: 네.
0: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부작용과 폐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또 정권의 어떤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짓고 나중에 또 비리로 다 감옥 가고 이랬던 분들이 특히 나와서 이제 또 어떤 지지 후보를 갖다가 거명을 하고
1: 네.
0: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또 민주주의에서는 발전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채이자 짐이 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 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번 유세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좀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후보부터 한번 가보시죠. 서울시장 출구조사에선 정원호 후보 51.4%, 오세훈 후보 46%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먼저 최

0: 최정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1: 저는 뭐 정원 후보가 이기려고 봤어요. 뭐 이것도 최종 아직은 뭐 이제 결과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네. 생각보다는 좀 뭐 저 정원 후보가 앞서갈 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서울이라는 지역이 워낙 전국에서 모인 민심이에요.
0: 네네.
1: 특정 지역처럼 완전히 그 정당 정체성이 확고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완전히 민주당 쪽에 몰아줄 때도 있고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 말이죠. 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보수 계열에 몰아줄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난 네. 2020년도는 또 완전히 또 국민의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역시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그 국민의힘이 거기에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만 내란 프레임이 작동된 거예요.
0: 여기도 서울도 내란 프레임 때문에 네. 이렇게
1: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네. 마지막에 이제 오세훈이 많이 붙었죠. 상당히 박빙적으로 이제 분류가 됐던 것이고 서울 부산은 거의 민주당 국민의힘 공이다. 양당이 다 접전적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경합적으로 분류가 되질 않아요. 지금 이제 개표 출구조사는 말이죠.
0: 네네.
1: 이런 걸로 볼 때는 서울에선 역시 그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 그 이건 정권을 견제하냐 정권을 평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어떤 수구적인 태도에 대한 그런 심판. 야당 심판이 작동이 됐다. 서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타사에서 그러니까 출구조사했던 건 더 벌어져 있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내란 심판이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연식 연말 연시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0: 이기고 있었죠. 네.
2: 아니 민주당에 누굴 붙여도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고
0: 맞아요.
2: 그때 정원호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동구 외에는 누가 알았습니까?
0: 네네.
2: 거의 무명의 인사였어요. 그런데 차츰 그 존재감이 이제 서서히 부각되더니 결국은 선거를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요 몇 개월 사이에 집중이 됐다는 뜻이에요.
0: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0: 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흐름 이게 상승세로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 이런 점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흐름들이 있고 다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막판에 저 특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돼 가지고 과연 어떤 마지막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GTX 문제와 함께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 따라가는 네. 추세가 많이 꺾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건 큰 변수가 된 것이 일단은 내가 가서 사고는 터진 거고 내가 시민들을 옆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그 시민 보호에 책임 있는 시장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느냐.
1: 네.
0: 이런 점들이 아마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본인의 어떤 그 제자리를 못 찾는 듯한 이런 어떤 행보로 비춰져서 유권자들의 실망감을 자극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
2: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저는 그 TV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약 발표, 정책 설명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지켜보면서 인물과 정책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이 준비돼 있고 더 조금 세련돼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인물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우위, 진영의 우위 구도가 인물 우위 구도를 완전히 눌러서 인물이라는 부분이 적어도 부각되지 못한 그런 선거가 또 서울시장 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세훈 시장 그 저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당이 조금만 더 받쳐줬으면 정원호 후보하고 조금 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1: 네네.
2: 우월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렀을 텐데 당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개인기로 이 부분 전체를 당의 한계를 개인기로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선거 아닌가.
1: 그렇죠. 네,
2: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많은 아쉬움을 갖고 물론 이제 최종적인 이제 개표를 해봐야 하는 거지만
1: 네.
2: 적어도 이 출구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서울시장의 어떤 패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연말부터 오세훈 후보가 다 이겼었거든요. 사실.
0: 다 이겼어요.
2: 그 이기는 과정 속에서 사실 당은 계속해서 사실 그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행보들을 계속해서 이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장 패배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1: 네.
2: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이기고 있다가 국민의힘 당 지지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같이 많이 내려왔던 걸로 아니, 기억합니다.
0: 작년에는 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99%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1: 네.
0: 심지어 그 조국 대표 사면을 할 때도 시중에 돌던 얘기 뭐냐 하면은 누구도 오세훈을 못 이기니까 조국을 사면시켜서 서울시장 내보내려고 한 거냐.
1: 기억납니다.
0: 그게 네. 바로 국민의힘이 제기하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많이 그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 정도로 일단은 내란청산과 별개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있었고 또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공천 신청을 한때 안 했지 않습니까? 저 이 장동혁 지도부에 공천 신청을 안 한다 그랬는데
1: 마지막까지 안 했죠. 네.
0: 그 오세훈 후보를 공천 신청하게 하려고 마감 시간까지 연기해가면서 표라별 모셔오기 작전을 다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 인물이 지금 이 정도 표 차이로 낙선한다는 것은 어떤 당과 후보 그다음에 어떤 시대적인 어떤 코드 이런 게 전부 다 제각각 놀고 안 맞기 시작을 하면서 붕괴돼 나가기 시작한 거죠.
1: 알겠습니다. 최찬호 교수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송파 쪽에서 투표를 다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 출구조사나 아니면 뭐 투표 결과가 영향을 끼칠까요? 막판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글쎄요. 그게 뭐 승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1: 승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3: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51.4%와 오세훈 후보가 46%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이 개표 출구조사가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승패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접전 지역이고 한 표 차로 이기는 게 이기는 사람이 그 한 표로 이기는 사람이 승자로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선거 제도예요.
1: 네네네.
3: 자꾸 한두 표 차이니까 아깝다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1: 한 표만 이겨도 이긴 거죠.
3: 선거라는 걸 말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돼요.
1: 네.
3: 다른 선거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고
1: 네.
3: 오세훈 후보에게는 만약에 이 서소문이 없으면 다른 면서 또 생겼을 거예요.
1: 네네네.
3: 이건 두 분 말씀처럼 해볼 도리가 없는 선거예요. 이거는. 일단 서울시장 하면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후보의 직업이 서울시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민주당은 후보가 결정이 안 됐었어요.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앞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게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나올 수 없는데

0: 당이 전혀 뭐 당이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오세훈밖에 노력을 했죠. 장동욱 대표와 선을 긋고 오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서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0: 그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거 아니에요.
1: 구도 자체가. 오세훈 후보에
0: 그게
1: 대해.
0: 선거를 관통한 시대 정신이다. 네네.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1: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투표를 못한 건 아니고 투표지 부족으로 마감 시간을 넘기고 그 이후에 투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잠시 서울시 개표현장 분위기 들어보고 출구조사 결과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대체육관 개표소에 나가 있는 정수진 리포터.
2: 네, 여기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입니다. 약 1시간 전에 선거일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개표 개시 선언을 했고요. 약 30분 전에 관내 사전 투표함이 도착하면서는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개함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함을 하고 본격적인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개함부에 투표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개표 사무원들이 이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면서 정리하느라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 책임 사무원의 지휘하에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표 한 장 한 장이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고 80여 명의 개표 참관인들도 개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개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후에 사람이 직접 이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런 절차와 함께 접전 지역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면서 최종 당선인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1: 네, 정수진 리포터가 서울시 개표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번에 그 출구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나온다면, 네, 이거 아주 뭐 경합지역이긴 하지만은, 당대표 입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3: 예, 이미 장동혁 대표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전략을 경로를 다 찾아놨고
1: 책임지지 않을
3: 계속 경계로 앉아서 네. 예, 현 상태를 유지한다. 마치 뭐 그냥 낙동강 전투 사수하듯이 말이죠.
1: 네네네.
3: 영남이나 대구 한 귀퉁이라도 차지하면 나는 낙동강 전투 하겠다.
1: 네.
3: 이런 식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갖고 있고요. 또 실제로 국민의힘 당내 당원들 여론조사도 60% 이상이 사실은 윤 어게인에 가깝습니다.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재량도 아니다 사실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1: 네네.
3: 그런 어떤 그 약간 좀 강성 당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데 어떤 끌려다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그것이 향후에 당내에 있어서 어떤 격렬한 권력 투쟁과 나름대로 이념, 노선 갈등으로 이제 더 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1, 2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태규 의원님 그 이렇게 선거가 안 좋게 결과가 나왔는데 끝까지 버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있었습니까?
4: 아니면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1: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4: 그래서 선거 네. 결과가 안 좋으면 당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1: 네.
4: 한국 정치의 보편화된 관행이에요. 네, 그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 부분은 한국 정치의 많은 비판을 받고 욕을 먹어도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는 거예요.
1: 네.
4: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여의도 정치의 기본적인 그 상식적인 문법이 과연 이제 여기에 통하느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은데도 지도부가 사퇴를 거부하고
1: 네.
4: 버티기를 한다거나 또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제 책임 당원의 상당수가 강성 당원이라면 그러면 책임 당원을 전제로 그 신임 투표를 물어서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1: 네.
4: 그 부분은 승산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 보수가 정말 내가 볼 때는 아마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거기서 재신임 투표를 받아서 그만두도 두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신임을 받아서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어떤 비전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고 정말 이제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이분을 보다 본인 스스로 공고화 시키는 건데 그저

0: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
1: 서울, 부산 얘기죠. 예.
0: 네. 그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둘 중에 한 군데로 떨어지면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둘 중에 한 군데.
0: 아, 그럼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1: 그 둘 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저 둘 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네. 이렇게 가면.
0: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은 어쨌든 네. 인물에 있어서 우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떨어뜨린 책임이 네. 당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지난 연말부터 한동훈 전 대표의 무리한 제명부터 예. 그리고 정말 기상천외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천 파동과 내용
1: 네.
0: 그다음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미국 방문 또 갔다 와서 또 거짓말하는 것부터
1: 아 미국 방문 잊고 있었네요. 예. 잠깐. 예.
0: 그런 모든 부분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게 하는 그런 환경을 당대표가 조성해 준 거예요.
1: 네.
0: 이 부분이 자업자득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안 진다?
2: 아,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 아, 인정은 안 할 것이다.
2: 네. 네.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오. 이러면서 내부 분열로 내부 총질한 사람들 책임이지. 분명히 이렇게 답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아. 답이 다.
3: 근데 오세훈 이제 후보가 만약 지면
1: 네.
3: 오세훈 후보가 완전 정치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네.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의미 있는 득표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추구조선 51.4-46이니까 이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법 잘 싸운 거라고요.
1: 그러면 오세훈 대표 후보가 당으로 들어가서
3: 뭔가
1: 당권 경쟁을
3: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3: 한동훈 후보가 이길지 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전혀 완전히 모르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의 복당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당분간은. 네. 근데 그래도 만약 한동훈 후보가 이기게 되면 북갑에서 장동 대표가 좀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데 당장은 버틸 거예요 아마. 버틸 것이고.
1: 당장을 버틴다는 게 아까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나는 서울 가지도 않았는데.
3: 글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네.
3: 저는 뭐 지금 장동 대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우리가 다 대충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1: 네.
3: 그 정도의 그 대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번 선거 결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당에 분탕이를 쳐서 보수를 분열시켰다 이런 식으로 또 갈 거라고요.
1: 네네.
3: 그럼 또 강선 당원들이 또 거기 지지하고 또 윤호경이 또 태극기 들고 나오고 송정이 들고 나오고 눈에 빤히 보이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세훈 후보나 이런 좀 이제 중도 성향을 가진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을 좀 휘저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가 제대로 쓴다고요.
1: 네.
3: 저는 사실 뭐 당의 여야의 승패도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민주당이 못하더라도 이기는 선거예요. 이 선거는.
1: 네.
3: 그 이른바 프레임이라는 거. 구도라는 거. 그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선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어 이런 선거는. 정치 지망생들의 그 출세의 한 도구로 국민들의 유권자가 주권자가 전락하는 심하게 말하면 이런 선거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돼요. 이런 정치가 왜 필요하죠 우리한테. 왜 지방선거도 놀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어떤 이 최고위원들이 4명만 사퇴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지도부가 붕괴한다고요.
1: 네.
3: 그럼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 안 하고 전당대회 가겠죠.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선거 의미지. 이렇게 되면 총선 또 집니다. 앞으로 2년 후입니다. 그럼 총선이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고 민주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정치는요 완전 원사이드 게임이 돼요.
1: 네.
3: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의 양식 있는 이 정치인들이 뭔가 일을 좀 벌려야 돼요. 이걸 그냥 보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지금 8천 9천인 나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 좋은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쪽이 원사이드에게 이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고 다른 한쪽에서 견제를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당권으로 들어가 당권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지점까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서울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저는 여기를 좀 같이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평택 얘기 좀 해보죠.
2: 아, 너무 어려워.
1: 아니, 이게 저는 그 방송을 열린토론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출구조사가 나와 있는 지금 현재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출구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평택을 조국 31.1%, 유이동 30.6%, 김용남 30.3%입니다. JTBC에선 김용남 34.2%, 조국 31.6%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태규 의원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0: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네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는 그 세 후보의 표 차이가 과거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거든요.
1: 없었어요. 네.
0: 그다음에 그래서 누군가가 단일화하는 후보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예. 그리고 단일화가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후보가 이길 것이다.
1: 네.
0: 근데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나왔는지 개표를 해봐야 되겠죠.
1: 네.
0: 전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여론 지표를 보면 조국 후보 적극 투표 적극 참여층에 있어서 조국 후보의 지지도가 제일 셌어요.
1: 네.
0: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김영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하고 민주당 표의 어떤 황금 분할이 분점이 있었다면 있다면
1: 네. 네.
0: 그것도 유희동 후보가 상대적으로 기회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건 정말 봐야 되는데 정말 이거 몇십 표 차이로 당락이 당선자가 네. 결정될 수도 있겠다.
2: 조국 후보는 세 표 차이로 이긴다고 안 그랬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 근데 막판에 또 보수세가 여기도 좀 결집이 된 것 같네요. 유희동 후보 쪽에 출구조사가 30%가 넘은 거 보면은 황교안 후보의 표가 많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고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마지막에 이제 될 보수 후보한테 표를 좀 몰아주자. 이런 부분이 아니,
2: 그렇게 따지면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표도 사실 많이 빠진 상태이기
1: 그러네요,
2: 때문에
1: 그러네요.
2: 김재현 후보 표가 누구한테 갔느냐. 이 부분도 아마 당락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지점이죠.
1: 이게 어떻게 예상은 안 가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그 조국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의미 네. 없어요. 지금 예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1: 네, 지금 이거는 내일 새벽 넘어가야죠.
3: 3.3, 3.2, 3.2, 1.1인데 이걸 어떻게. 저는 조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네.
3: 모르겠어요. 그건 뭐 예상이 뭐 중요합니까?
1: 결국 그러면. 황교안 후보랑은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2: 단일화 없었습니다.
1: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2: 아니 그런데 이 점도 저는 이번에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단일화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된 지역이 없어요. 울산
1: 네.
2: 빼고는.
1: 네네.
2: 예, 사실은 옛날에는 어떤 선거 연대 단일화 이런 것들 협상도 많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1: 사실 울산도 진보당에서 많이 양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거기도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5인 5색으로 때는 평택 선거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어떤 목소리 이게 양극화를 또 뚫고 나오는 하나의 새로운 현장인 것 같아서 신선한 느낌은 있습니다.
1: 네, 네.
0: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의회의 구성을 다원화시키고
2: 네.
0: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저는 이제 의회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는
2: 그렇죠.
0: 다원화된 다양한 경쟁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세력이 원내 진입하는 건 불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2: 조국혁신당의 전략이 예, 선거제 개혁에 당 운을 걸고 있어요.
1: 네네.
2: 아마 이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리로 갈 겁니다.
3: 이 선거제도 개혁 그 얘기 나와서 뭐 지금 주장은 좀 다른 얘기죠.
1: 괜찮습니다.
3: 괜찮아요.
1: 예, 예. 짧게 한번
3: 보시죠. 선거제도를 예. 망친 게 여야 거대 정당들이에요. 아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했었잖아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독일의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제도예요. 근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 거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의원들이. 그걸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의원들이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위성정당.
1: 만약 이번에 맞습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3: 그거 조국,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1: 그거.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많이 나오고 그 선거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도 뭐 진보정당 출신입니다만은 제3의 길 양당 정치가 아닌 제3의 길을 외치는 정치인의 운명을 너무 잘합니다. 그 어떤 비극성.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한국에서의 어떤 척박한 정치 환경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길로 이제 조국 혁신당의 험로가 또 다른 우리가 겪었던 새로운 반복이다.
1: 네.
2: 그런 점에서 이번에만큼은 어쨌든지 간에 부분적으로라도 선거제 개혁은 그래도 전면적인 연동제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하나씩 이루어가야 됩니다.
1: 네.
2: 이건 아주 민주당하고 다음 선거 앞두고 당원을 걸고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여쭤볼 텐데 김영남 후보가 출구조사상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30.3%로 3위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조국 후보가 했던 대부업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유권자한테 통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어제도 그 사후적인 분석으로 뭐 그게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1: 네네.
3: 근데 선거라는 게 말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0: 뭔가 변수가 생겨요. 근데 적어도 이 상황을 볼 때 대부업체 이 이슈는 김영남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했을 거예요.
1: 네.
0: 다른 이슈 같은 경우는 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또 잊혀지기도 하고 다른 이슈가 덮기도 하는데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체 이권은 기억에 굉장히 생생히 남을 거예요. 대부업이라는 게 물론 합법이긴 한데
1: 네.
0: 이거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대부업한 뭔가 뭐 고리대금 대단히 윤리적으로 안 좋고 모랄 해저도 같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치인 저는 그래서 김영남 후보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불리하게 작용했을 네.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관위가 오늘 저녁 9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국 각 시도 개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개표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혜원 아나운서 준비됐죠? 나와주세요.
2: 네, 광역단체장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로 가봅니다. 현재 개표 0.3%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 50.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43.8%의 득표율로 양양자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중요 승부처죠. 인천으로 가볼까요? 현재 개표 0.2% 이루어졌고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53.6%의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45.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0.3% 이뤄진 부산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2.8%,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8%포인트입니다. 전현직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경남으로 가봅니다. 현재 개표 0.8% 이뤄졌고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9%의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 3.8%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보수의 상징으로 불렸던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극초반 상태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60.6%의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38.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표 1.1% 이뤄진 경북으로 떠나봅니다.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71.9%의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2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 0.6% 이뤄진 전남 광주로 떠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80.7%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9.8%의 득표율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은 전북으로 떠나봅니다. 현재 개표 1% 이뤄졌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53.1%의 득표율,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38.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으로 떠나봅니다. 현재 개표 이제 막 시작한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70.6%의 득표율,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27.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 0.1% 이뤄진 세종으로 떠나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66.7%,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32.3%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 0.2% 이뤄진 충남으로 떠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2%의 득표율,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8%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개표 1% 이뤄진 충북으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53.3%,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6.7%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 6.6%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강원으로 떠나볼까요? 개표 1% 이뤄졌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3.8%,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6.2%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 4.1% 이뤄진 제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3.3%, 국민의힘 문성효 후보가 43.5%의 득표율로 위성곤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잠시 로고 듣고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애들이 잘 자를 수 있는 공부.

0: 부나 경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 비교나 경쟁적이지 않고 좀 편안한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2: 공적인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3: 애들 키우기가 편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뛰어놀 수 있고 그런 동네면 좋을 것 같아요.
4: 녹지나 쉴 곳이나 시민의 휴식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2: 퇴직을 하고 나오면 저임금이라도 일자리들이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5: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6: 당신에게 우리 동네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꿈을 키우는 출발점,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를 달래는 안식처,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함께해온 삶의 터전. 우리가 꿈꾸는 우리 동네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바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 의미를 온전히 지켜낼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자,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죠? 뭐 1%에서 5% 미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막판에 전북 지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전북을 보니까 일단 출구조사에서는 이원택 후보 48.5%, 김관용 후보 46.3%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추이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8: 예, 이 전북지사 선거는 네. 어떤 지역의 민심과 민주당 중앙당의 어떤 방심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입니다.
7: 네.
8: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뭐 대리비를 나눠주는 장면이 영상으로도 나왔고 이런 거 분명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좀 진중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7: 네.
8: 근데 신속하게 제명하고 그냥 출당이 된 거거든요.
7: 현직 도지사였잖아요.
8: 네.
7: 근데 갑자기 제명해버렸죠. 그날.
8: 그렇죠.
7: 빠르게.
8: 그러니까 네. 이 사실은 김관영 지사가 지역에서는 어떤 도지사 직무수행으로서 지지율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지역에 한번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모가지를 댕벙 날린다? 이런 게 이제 과거에 항상 호남을 희생양으로 했던 민주당의 과거 행태가 또 오바랩되는 거예요.
7: 네네네.
8: 그게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 예,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또 지역을 갖다가 뭘로 보는 거냐 이런 어떤 반발이 생겼고 이런 역풍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차츰 이제 심각하다는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이제 선거에 그 전북 선거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7: 네네네.
8: 그렇게 보면은 무언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정치적이지 못하다.
7: 문제가 있었다.
8: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7: 네네. 결국에 이 결과대로란다면은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한숨을 쉰 결과이잖아요. 위기에 몰렸었던 결과인 것 같은데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북 지사 사전 출구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9: 어쨌든 그동안의 여론조사 그 지표 추이로 본다면 지금 이원택 후보하고 김관영 후보의 출구조사 지표가 바뀌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원택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7: 네네.
9: 경합이긴 하지만
7: 네.
9: 이렇다면 적어도 그동안 이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그 당심을 동원한 그 호소 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먹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고 김관영 후보를 밀 지지함으로써 어떤 민주당의 중앙정치 어떤 횡포 뭐 이런 부분에 좀 맞서겠다고 하는 이 기세도 결코 간단치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7: 그렇죠.
9: 예,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 민심과 당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날지는 이것도 이제 저기 투표하면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이제 지표지 이걸 가지고 누가 우위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는

0: 없다고 보여집니다.
1: 아직 여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0: 그러면 이 수치를 가지고 됐군요. 이 수치는 네. 실제로 표를 이렇게 여러 실적으로 바뀔 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직도 뭐 차이기 때문에
2: 모르죠.
1: 모르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프레임이 결국 친청과 반청으로 나뉘어서 네. 그러니까 당대표와의 대결 구도를 프레임을 만들면서 굉장히 김관영 후보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지역이잖아요. 사실 전북 지사 선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3: 이번에 뭐 어느 지역보다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1: 네네.
3: 김관영 후보가 저는 이 프레임을 잘 짰다고 봐요.
1: 네.
3: 당대표와 이제 각을 세우면서 전선을 그렇죠. 형성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대단히 부당한 이제 중앙 정치의 횡포다라는 식의 이제 프레임을 짠 건데 이게 맥혔다고. 게다가 네.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워낙 인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상당히 중도적이고 너무 확 치우치지 않고 이런 이제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별로 사이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이번 후보를 이제 공천을 한 건데 김관영 후보는 아예 직격을 했잖아요.
1: 네.
3: 정청래 의한 정청래를 위한 공천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당선되면 이번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라.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쉽지 않죠.
3: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맥힌 게 아닌가.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경합적이기 때문에 워낙 이게 득표차가 얼마 안 됨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번 정치에서 지금 현재 제일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내일 새벽까지 안심을 못한 지역이 전북일 거예요. 네. 다른 지역보다도 김관영 후보가 만약 이기면 정청래 대표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장동윤 대표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어려워질 것 같아요.
1: 가장 긴장감이 네, 돌고 있는 곳이라고.
3: 아마 내일 이제 네. 이후에는 이제 중앙 정치로 급격하게 관심 쏠릴 거예요. 이제 당대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1: 전당대회가 있죠.
3: 그래서
1: 민주당.
3: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근데 단지 이제 이원태 후보가 이기면 역시 민주당의 그 공천이 통하는 지역은 전북 이렇게 되겠죠.
1: 그렇죠. 근데 네. 사실 그 무소속으로 민주당을 상대로 물론 민주당 소속이셨지만 전라북도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전북 주민들의 그 심리 상태나 네.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사실.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전 시간에 이게 한국의 텃밭 정치
1: 네.
2: 이 어떤 그 동안의 중앙 정치의 어떤 일종의 어떤 식민화된 이런 텃밭 정치가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저는 그걸 기대한다
1: 네.
2: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바로 지금 앵커가 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 호남 정치에서 우리가 항상 관찰할 때 보면 항상 당내 무슨 쇄신 혁신 대상은 항상 호남이에요.
1: 네.
2: 호남에서 다선 의원들이 잘 안 나와요. 초재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물갈이 계속 쇄신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네.
1: 그리고 이번에도 냉큼 전북도지사를 그냥 아웃시켜버리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1: 또 우리네.
2: 그렇게 예. 예. 뭔가 그렇게 저기 이렇게 중앙에서 단칼에 날리고 할 때는 호남은 내 맘대로라는 이런 어떤 중앙당의 자기들의 그 과도한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호남이 이렇게 역차별당하는 거 아니냐
1: 네.
2: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1: 네네네. 네,
2: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좀 자극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게 당내 이제 대표 선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1: 네.
2: 또 한 가지는 전북도지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호남의 기초단체장 일부 지역은 공천파동에 유달리 심해가지고
1: 네.
2: 몇몇 선거구에서 지금 민주당이 50% 이하로 나오는 선거구가 몇 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선거구들이 그래도 의미 있게 나온다면은
1: 네.
2: 호남에서 민주당이 50%가 안 나온다는 건 일단은 이기든 지든 무조건 충격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예요.
1: 그 지점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봐야겠네요.
2: 그렇습니다.
0: 네네. 그 이제 이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 국회의 어떤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 선거제도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이걸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 네네.
0: 지금 이제 중앙 권력의 어떤 횡포, 중앙당 지방자치의 중앙당 예속화 이런 부분을 막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정당법을 바꿔가지고 풀뿌리 정당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실제로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 단체장도 민주당 또 의회도 민주당 거의 그냥 일당 독재잖아요. 영남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힘 일당 독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역정치 발전에 지방자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정당법을 바꿔서 시도별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걸 허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 정당만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라북도 같으면 저는 그 여기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 전북 민주당.

0: 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전북민주당하고 지방자치만 가지고 경쟁을 붙여놔야 그래야 저는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네. 중앙정치도 긴장하고 지역에 신경 쓰고 저는 그게 정치개혁의 아주 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까 이제 세창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득권 정당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 정당법 개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1: 또 이렇게 원사이드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2: 한두 번 했던 일이 아니에요.
3: 정당 개정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1: 네.
3: 또 기기묘묘하게 또 방울 새로 창출할 거예요. 여야가.
4: 또 왜곡시키고.
3: 아, 왜곡시키고. 전북민주당이 생기고 저기 호남 영남에 저기 무슨 그 경북 저희 국민의힘이 생겨도 말이죠.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또 바꿀 겁니다.
2: 엮어버리죠.
3: 너무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5: 아니 그런데 우리 셋이 오늘 네. 패널 셋이 모처럼 의견이 일치되는 대목은 정치 개혁인데
1: 네.
5: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당 프레임이 항상 큰 바위처럼 버티고 있죠. 이번 선거도 사실은 지방선거도 또 하나의 그 양당 프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 뽑는 건데. 너무 이 중앙정치의 담론이 모든 선거를 다 지배해버리니까. 아니, 하다못해 그, 저기, 무슨 시골에, 저, 군 또는 도시의 동까지도 전부 저 중앙정치 논리로 되니까 후보가 이름 석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당만 보고 찍어야 되나.
1: 네.
5: 이거는 정치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퇴보.
1: 네.
0: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기초위원회 그 현수막을 봤어요. 근데 슬로건이 국가 정상화입니다.
2: 네? 국가 정상화.
0: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완전 이제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는 부분을 네. 이제 그 보여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그 기득권 정당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앞장서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교육감 투표하면서 투표지를 받고 좀 당황했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선거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까지는 더불어서 예,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요 격전지 개표 상황 살펴보고요.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으로 가볼까요? 이하나 리포터.
6: 네, 저는 부산 해운대구 개표소인 백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7시 35분부터 이곳에서도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개표 사무원들과 참관인들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개표 과정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산 경남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선거 최종 투표율 부산이 62.1%, 경남이 64.4%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개표 상황인데요. 오후 8시 7분 기준 부산의 개표율은 0.35%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5.69%로 앞서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2.95%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는 1.34%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석준 후보가 51.41%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정승윤 후보 32.71%, 최윤호 후보 15.87%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와 함께 치러진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북구는 부산 16개 구분 가운데 가장 높은 70.2%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보여줬습니다. 보궐선거 개표 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남 지역인데요. 8시 7분 기준 경남의 개표율은 0.86%입니다.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91%,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8.08%를 기록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개표소에서 이하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 김민정 리포터 받아주세요.
7: 네, 지금 저는 대구 수성구 만촌 실내 롤러장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66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현재 대구는 모두 9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후 7시 36분쯤 첫 투표함이 열리면서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개표 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낮았지만 오늘 본투표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현재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를 차지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로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선거 상황입니다. 강은희 후보가 51.5%, 임성무 후보가 29.5% 득표율을 차지했고요. 현재 강은희 후보

0: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북 지역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90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현재 23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69.7%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30.3%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경북 교육감 선거 상황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임종식 후보가 45%, 김상동 후보가 34.1% 차지했고요. 현재 임종식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표가 진행된 상황이라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 실내 롤러장 개표소에서 김민정이었습니다.
1: 네, 대구 수성구에서 김민정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충청 지역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대전 선관위에 나가 있는 김수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저는 지금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 개표된 대전 5곳, 세종 1곳, 충남 16곳, 충북 14곳으로 모두 36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전국 민심의 풍향계라도 불릴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대전은 전현직 시장 간의 재대결이 펼쳐지면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 변화한 정치 지형이 이어질지 아니면 판세가 뒤집힐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종은 인구 40만 명 문턱에서 둔화된 성장세와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산업과 균형발전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꼽혀왔고요. 충북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큼 청주시장 선거 결과가 충북 민심의 흐름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개표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가 이제 막 시작이 된 만큼 대부분 지역 개표율 높지 않은 상태인데요. 먼저 대전 지역은 8시 15분을 기준으로 대전의 개표율 0.1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세종은 개표율 1.7%로 더불어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은 0.62%의 개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충북은 개표율 3.44%로 더불어민주당 신용하 후보가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개표 초반 단계여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수성이었습니다.
1: 네, 주요 격전지 개표 상황 살펴봤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11곳 승리, 국민의힘 1곳 승리, 그리고 4곳은 경합으로 나타났죠. 근데 부산 쪽을 좀 한번 볼게요. 지금 부산시장 선거를 보아하니 전재수 후보 50.2%, 박경준 후보 48.4%로 출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론조사보다는 생각보다 좁혀져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태규 의원님은 지금 이제 보수의 결집이 부산에서 좀 어느 정도 영남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죠?
3: 이제 그전에 그 전재수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좀 있었을 때도
1: 네.
3: 사실 이제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역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기대. 와 이제 그런 분석을 이제 하는 경향성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과거에 부산의 선거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 네네.
3: 가깝게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출구조사가 예측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산 북구갑에 전재수 한 명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 국민의 후보들이 당선이 됐거든요.
1: 그랬죠.
3: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이제 그 오거돈 전 시장 후보가 그 야권 단일 후보로 했을 적에 그때 서병수 그 국민의힘 그 전직 이제 그 후보한테 거의 한 20% 정도 이상 이게 여론조사상 앞섰는데
1: 네.
3: 그 부분이 1.3%로 네. 신승을 했어요.
1: 맞아요.
3: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하고 실제 결과하고 이렇게 다른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왔고
1: 부산 쪽은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3: 지난번에 그 저기 탄핵 이후에
1: 네.
3: 치러진 그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51%가
1: 대선이죠. 네.
3: 네, 네, 대선에서 그러니까 부산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토양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1: 네.
3: 분명히 구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 이후에 윤호개인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중도 보수가 이탈한 상태에서 범여권 지지층들이 결집함으로써 사실 전재수 후보가 그동안 좀 우위를 지켜왔다고 보여지는데
1: 네.
3: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냐. 보수들이 결집해서 이번에 투표에 갔냐 안 갔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개표를 해봐야 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 기초위원을 중심으로도 풀뿌리 조직을 가동해서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그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표하는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1: 이게 전통적으로 PK 지역이 약간 그 출구조사와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4: 아니, 맞지 않아도 되게 네. 20%나 차이가 나는데.
5: 아, 좀 이런 경우 거의 뭐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십몇 프로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1: 20% 넘게.
5: 아니, 어떻게 그래 여론조사가 20%나 차이가 납니까? 네. 참
1: 여기 진짜 모르겠네요 그러면.
5: 아니, 그러니까 역시 네. 이 부산 민심이 다이내믹하다. 아, 옛날부터 뭐 다이내믹 부산 그 부산시장의 구호던데 보면은 그 여차하면은 빠르게 결단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지역의 민심이 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5: 자, 그런데 다만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민주당의 후보긴 합니다만 사실은 나름대로 부산에서는 꽤나 평가가 좋은 말 그대로 민주당 후보이면서 부산에서는 지역구 관리를 가장 잘한 그렇죠.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네네.
5: 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다시피 했거든요. 거기에다 이번에 해양 이제 수도로서의 부산 슬로건이라든가 그 직전 그 장관직이 해양수산부 장관이었고
1: 네.
5: 이런 것들로 보면 프리미엄이 상당하다. 거기에다가 박형준 후보는 친 MB계입니다. 근데 막판에 MB가 등장을 한 거예요.
1: 네네.
5: 그래서 특별히 여기 가가지고
1: 국밥 드셨잖아요.
5: 국밥 같이 먹고.
1: 네네. 돼지국밥 드셨더라고요.
5: 예.
1: 근데 고기를 위에 것만 드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한 입을 크게 떠서 드시진 않고 왜 고기만 위에 것만 드시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거든요.
5: 예. 그러니까 예. 먹으려면 다 먹지. 왜? 고기만. 그러니까 왜 부산만 가서 예. 자기 옛날 정무수석 아닙니까?
1: 네.
5: 자기 대통령 했을 때.
1: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그것만 널름 먹고 오냐고. 좀 이렇게. 골고루 후보도 네. 좀 해주지.
1: 그리고 언론을 딱 끊고 식사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서
6: 정밀 타격한 거지 뭐 정밀 타격. 박형준만 딱 해서.
3: 아니 그런데 이제 박민식 후보가
1: 네.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셨죠.
3: 해가지고 네. 한동훈 후보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자극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역전의 어떤 이런 그 전례들이 있지만 네. 반전의 전례들이 있지만. 그 나는 이제 박형준 후보 측에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이게 5차 범인의 접전이라도 사실 계속해서 1위 추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골든크로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1: 네, 맞아요.
3: 1위와 2위 간에.
1: 네.
3: 아마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나 적극 투표 중이나 이런 부분도 전재수 후보가 사실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5: 네.
3: 전재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1: 여론조사 추이상 보면은 계속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다가 무슨 유튜버에 잘못 출연하면서 약간 꺾이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다가 쫓아가나 더 벌어지는 것 같은데 했다가 여론조사가 이제 깜깜이 기간으로
6: 예. 들어와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전재수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6: 최종일 것 같아요.
1: 오, 네네.
6: 한 번도 이 부산은 전재수 후보가 진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차이가 별로 안 나 있는 거예요.
1: 네네.
6: 경합적으로 돼 있는 건데 서울과 부산이 대도시잖아요. 부산이 이제 보수 지역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말이죠. 또다시 얘기합니다만 구도가 정해져 있던 선거예요.
1: 네.
6: 그러니까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상당히 격차가 좁혀져 있는데도 있고 경합적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부산은 저는 그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도 이 박형준 의원이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 유권자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더라도 그 MB가 가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표차가 좁혀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저는 부산은 결국 전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1: 아 이렇게 적어도 좁혀진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6: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부산하면 또 여기 재보궐선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슈를 많이 봤던 지역 부산 북구 갑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여론조사의 현황은 아 여론조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출구조사의 현황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후보 15.8%입니다. 그리고 JTBC에서 발표한 것은 하정우 후보 37.6%, 한동훈 후보는 이게 좀 약간 의아합니다. 48.1%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결국에 출구조사마저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도 굉장히 좀 헷갈렸었고 결국 출구조사도 헷갈리고 지금 투표는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겠습니까?
5: 이렇게 상반된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크게 망합니다. 사과하고 난리 나야 돼. 이게.
1: 이거는 네. 굉장히 좀 잘못된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다. 아, 숨어 그렇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아니, 해야 되는 거군요.
5: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게. 네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 많이 다르네요.
5: 예, 많이 달라요.
1: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5: 아니 평가 자체가 제가 안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1: 아, 그렇군요. 네네.
5: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저는 그 초기에 한동훈 후보한테 쏟아졌던 사람들의 세간의 비판적 시선이 있었어요.
1: 네.
5: 저거 다 팬심이다. 지역에 조직이 없다. 그리고 정치 경험도 짧다. 이래가지고 부산에 가서 해봤자 순수하게 부산 뭐 토백이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밀릴 거라는 약간의 어떤 비아냥들이 있었거든요.
1: 네네.
5: 근데 이거를 돌파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 정도 선은 그렇죠. 넘어서는 이 팬심 정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말을 할 때는 한다. 여기까지는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1: 3자 구도에서 2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건 먹혔다라는 거잖아요.
5: 먹혔다.
1: 그 선거
5: 그런데
1: 이세가.
5: 반면에 이제 그 하승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재수 의원 표를 다 흡수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1: 42.6% 출구조사 나왔으면 전부 다 흡수하지 못했죠.
5: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만일에 말이죠. 예, 많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은 전재수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는 한동훈 후보를 뽑는
1: 네.
5: 이렇게 지그재그형의 1, 2번 저기 저 번호를 갖다 지그재그로 나누는 이런 식의 현란한 어떤 투표 행태가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 후보가 조금 더 전재수 의원과 원팀 색깔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1: 네네.
5: 옛날 북가회에서의 그 전재수 의원에 관리해놨던 탄탄한 지역표. 정말 그 엄청나게 쏟아붓거든요.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들여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수받고 좀 흡수했는가 이 점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6: 하정우 후보는 이렇게 보면은 매력적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평등과적 관점이군요. 평등적 관점.
1: 네네.
6: 근데 이 하정우 후보는 이 만나면 시간이 가면 가서 표가 좀 떨어진 형이에요. 보니까.
1: 정치인으로서 매력이 없단 말씀이신가?
6: 매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래요.
1: 네네.
6: 사람으로서는 뭐 전혀 몰라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만난
1: 네네.
6: 적도 없으니까.
1: 네네.
6: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말씀처럼 이종대 김종대 의원 말씀처럼 팬덤이 서울에 있는 팬덤은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유권자가 아닌데 그게 영향을 줄 거예요. 뭐 밴드웨건이라고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워낙 이게 지지세가 강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그냥 허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유권자한테 영향을 주죠. 그리고
1: 그렇죠.
6: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제가 항상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보궐선거 출마하면 부산 북구 갑일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산 북구갑이라는 데가 대단히 보수적인 데 아닙니까?
1: 네.
6: 전재수 의원이 지었고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보수 지역인데 또 한동훈 후보는 보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 정당이 이상하게 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가짜 정당이라고 제가 심한 말도 했을 정도로.
1: 네.
6: 근데 그 정당은 절연한 사람이에요. 그 보수의 표심을 가지고 오면서도 합리적 보수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쪽에 다 가지고 있는 곳이 부산 북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구로 갈 것이고 일 수 있다고 봤던 건데
1: 네.
6: 지금은 진거로 나와요. 지금 이렇게. JTBC는 지금. 많이 이긴 거로 나오고.
1: JTBC는
6: 지금 너무 차이가 나네요. 11% 차이가 나는데. 예. 10%
1: 차이 나네요.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왔고.
6: 네. 글쎄 말이에요.
1: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3, 4 출구조사에서는 약 한 1% 정도
6: 차이인데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의 표를 못 갖고 왔어요.
1: 네네.
6: 차이가 많이 나요. 전재수 후보는 지금 50.2% 아니에요 지금.
1: 50%가 네. 넘었죠.
6: 근데 예. 하정우 후보 42.6%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위축됐던 것 같아요. 하정우 후보가. 그 오빠 논란이 그러면서 네. 조금 위축되면서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 못했던 거.
1: 마지막에 약간
6: 측면이 있어요.
1: 그래. 화내는 모습도 나왔죠.
6: 그 또또또또또 아주 나빴던 거예요. 그거 아주 예. 인상이 안 좋았어요.
3: 근데 그렇구나. 아마 이게 그 전재수 후보가 부산 전체 지금 출구조사 지지율이 50.2%지 북구간만 따지면 훨씬 높을 겁니다.
6: 높죠. 높을 거예요.
3: 훨씬 높을 거고.
1: 그렇죠.
3: 그다음에 이제
1: 지난 하정, 총선에서도 50% 넘 네. 53%가 네.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3: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적에는 그 마지막 여론조사 추이상으로 보면 그 30% 중후반에 갇혀 있었거든요.
6: 그런데
3: 네. 이거를 보면 사실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사실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 방송 3사 출구 조사로만 본다면 사실 의외로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좀 적게 나온 그런 이제 느낌을 그런 받는 거죠. 거예요. 그 추세대로 한다니.
1: 생각보다 한동훈 도가 덜 받았다.
3: 네, 방송 3사로 네. 적어도 JTBC 정도가 맞다고 보여졌는데,
1: 그렇죠.
3: 그 방송 3사는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1: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태규 의원이 박민식 후보가 15.8%면 많이 못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

0: 이 출구조사의 지지도가 한동훈 후보로 다 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역두표의 결과도 좀 있을 수 있었나요? 하정우 후보가 42.6%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1: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아까 이제 전재수 후보 표를 흡수 못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선 많이 흡수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0: 많이 흡수했다.
1: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총합이 저는 이제 50 후반에서 60까지라고 봤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박민식 후보가 20% 초중반으로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간 것이 박민식 후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네. 적어도 이 지표상으로 보면 영향을 못 준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상태로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어도 이거 100표 미만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0: 100표 미만이요?
2: 네. 오. 아니 이건 뭐 오늘 새벽까지 잠 못 자겠습니다. 예,
0: 저도 잠 못 자겠는데요.
3: 이거는 내일 5시 5시에 봐야 될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여기가 네. 여기가 유권자가 한 12만 정도 될 거예요.
0: 12만 안 되죠.
1: 예, 예. 여기에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러네요. 아주 근소한 표차로 만약에 방송 3사 이 출구조사대로 한다면 새벽까지
3: 봐야 될 거예요.
1: 어디 한 군데서 몰표 나오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2: 아니 그런 게 뭐냐면은 이 박빙 선거에서 이기면은요. 나중에 정치적인 무게감이 확 실려요.
3: 확실히 실리죠.
0: 맞아요.
2: 평택에서 맞아요. 조국 후보가 3표로 이긴다 그랬는데 진짜 3표로 이겼다. 그러면 대선 후보로 전 직행한다고 봅니다.
0: 그 역사에 남을 기록 아닙니까? 3표로 이긴 거면.
2: 그다음에 이번에도 대구 선거도 김부겸 후보가 저는 이미 이긴 선거예요. 네. 수표에선 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맞서 싸웠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사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건 벌써 정치적 자산이 생긴 거예요.
0: 그렇죠.
2: 부산이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신승했다? 이제는 장동혁 후보가 저 대표가 엄청 작아 보일 겁니다. 네네. 그 앞에서
0: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는 그렇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 그 대신 후보자는 뭐 아주 10년이 늙죠.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는 가중이 되겠지만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몇 번 막 표가 그냥 뒤집히고 이렇게 해서 이긴다 그러면은
0: 야 진짜.
2: 지옥에서 살아온 뭐 어떤 거 불사조 아니, 같은 느낌이 들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0: 맞네요. 네.
1: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후보는 당락과 관계없이 네. 어쨌든 지역을 깨기 위해서 지역에 도전한다는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그 서사 네. 이런 부분들 이어받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
0: 네.
1: 재밌는 건 관심이 이제 조국 후보가 자기가 3표 차이로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3표 차이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상상을 해봅니다.
0: 지금. 네. 뭐 가능성은 뭐 다 있는 거죠.
3: 떨어지더라도 네. 조국 후보는 또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1: 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네. 또 여기서 또 정치적 자산을 네. 축적했다고 봅니다.
0: 네. 네. 근데 여기서 혹시 세 분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사 출구조사 이제 발표할 때 부산 북가부를 카메라 이렇게 옮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있었어요. 한동훈 후보는 있었어요. 근데 하정우 후보가 없더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3: 그건 못 봤는데.
0: 못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하정우 후보는 왜 카메라에 안 잡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 한번 검색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몸이 좀 불편하신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봤던 그림인데 이건 제가 확인해서.
3: 하정우 후보가 자기 질 거다?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는
0: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2: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0: 네네네. 아 그래도 네. 안 되는 거죠.
2: 그러면
0: 카메라에 나와야죠.
2: 정치인의 그 자기의 어떤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할 때 보여주는 건 응답하는 거고 그건 정치인의 자기 책임인 거예요.
0: 그렇죠. 이기든 지든 나와서 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네.
2: 근데 아마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아직은 정치 초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뭔가 판단 미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뭐 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이 이제 들어갑니까? 보수의 개혁이 나옵니까?
3: 당장 개혁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 철옹성같이 그 기득권이 지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0: 네.
3: 장동훈 대표는 어떠한 그 명분을 세워서라도 또 버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벗어물어놨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고 그 또 하나 이 장동욱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말하기도 너무 진부해요. 식상하고.
0: 네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한국 정치를 너무나

0: 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보수의 외필스는 가짜 정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해야 돼요. 지든 이기든 할 겁니다 아마.
1: 네네.
0: 그래야지 정치가 제 궤도에 들어서요. 그런 다음에 진짜 그때 진검승부를 해야죠.
1: 알겠습니다. 이건
0: 진검승부 아니에요 지금 제가.
1: 지금은 진검승부 아니다.
0: 역할을 반드시 할 것이다.
1: 역할을 할 것이다 한동훈
0: 후보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아마.
1: 네네. 네. 아, 제 눈이 맞았네요. 하중우 박민식 후보는 자택에서 보기로 하고요. 한동훈 후보만 아까 상황실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41.6% 얻었고 박민식 후보 15.8% 얻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숫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김영배 의원 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정도면
1: 네.
2: 그 보수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박민식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됩니다.
1: 오히려 사퇴를 시켰어야 된다.
2: 단일화를 시키면 그냥 완벽하게 이기는 거고 이 그 부분이 부산시장 선거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산시장의 출구조사도 전재수 후보하고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더 파급력이 크다면 서울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거든요.
1: 네.
2: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적어도 후보 단일화 한동훈 후보로의 단일화 부분은 그 지금 국힘에서 이탈해 있는 중도 보수
1: 네.
2: 그리고 약간 보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중도층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지도부의 책임이 결코 또 가볍지가 않아요.
0: 장동혁 네. 지도부.
2: 네. 자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까 이제 최창렬 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선거가 결과 이렇게 되면 이제 사퇴 문제가 당장 거론이 되지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바로 아마 복당 문제가 이제 최고의 이제 그 관심거리로
1: 이슈가 되겠죠.
2: 그 복당을 가지고 아마 치열한 아마 논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논쟁이 시작되면서 장동혁 지도부 체제의 그 거취 문제까지 맞물려서 저는 당이 한 상당 기간 좀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 네.
2: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민심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그런 그 논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옛날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의 헤게모니는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 아, 가능성이 높습니까?
2: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만약 당선이 된다면?
2: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1: 네.
2: 그것이 지금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식이고 순리예요. 예. 한동훈 후보가 무슨 특별하게 어떤 비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대 흐름의 조류에 맞춘 부합하는 그런 상식과 순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1: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좀 한동훈 후보가 보수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3: 아니 그 부분은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그 아주 기대감이 크신 것 같아요.
1: 네네.
3: 그래서 물론 뭐 보수가 재건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보수가 잘 돼야 진보도 잘 됩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저도 보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1: 네.
3: 그러면 한동훈이 적임자냐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볼 때 느끼는 점이 뭐냐면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조선 제1검이라 그랬고 그러나 지혜로운가 이 점에서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반면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노래도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울고 그러는데 네. 똑똑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1: 아, 그 유세 때문에 목 쉬셔서 그렇대요.
3: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1: 지혜로운 분이다.
3: 네. 네.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선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정치에 진입할 때 화려한 커리어에다가 현란한 어떤 그 언변구사 능력에다가 또 순발력 이런 걸 하고 또 공격적인 어법으로 여태까지 커온 거지.
1: 그렇죠.
3: 그러나 그것이 진입할 때는 자산이 됐지만 정치적으로 성숙할 때는 그 자산 갖고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
1: 네.
3: 저는 지혜 영역이 비어있다고 봐요.
1: 지혜 영역이 비어있다.
2: 제가 그 김종대 의원님이 제가 드린 말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그치. 보수 재건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지 네. 적임자 거기 최적임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3: 아,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거
1: 같아요. 적임자 중에
3: 요즘 그런 것들이 가끔 네. 있어서
2: 그 역할을 네. 하는 데 있어서
1: 그들 중에 하나일 수 네. 있다. 네.
2: 그런 네. 거지 네. 무슨 네. 이 보수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뭐 뭉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의 정치인이 말을 못해서 정치가 이 모양입니까? 아니면 학력과 스펙이 부족해서 이 모양입니까? 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역사와 국민을 어떻게 대하면서 정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정치를 바꾸고 정치의 내용을 좋게 만드는 것이지 말 잘하고 스펙 조금 뭐 이런 게 정치를 좋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0: 네. 이게 저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말이죠. 하나의 변곡점을 찍고 지나가야 돼요.
1: 네. 어떤 변곡점을 찍어야 될까요?
0: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로 아, 이제.
1: 이제 그, 보수가 네. 내란 프레임에서 고만, 벗어나야 된다.
0: 정말 내란 프레임 가지고 고만해야 돼요. 정말. 법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내란 프레임으로 너무 특정 정파 이익을 보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안겨준 게 국민의힘이라고요.
1: 네.
0: 그 국민의힘은 누굽니까? 그게 장동혁이에요.
1: 장동혁 대표.
0: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한동 후보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그래도 없애는 건 한동훈의 역할이 그거예요, 일단.
1: 네.
0: 그래야 제가 하꾼 말씀드린 게 그래야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요. 한동훈 후보가 나중에 뭐 야권의 지금 보수의 후보가 되고 이런 건 그때 정치공학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이대로 가면 말이죠. 이거 또 내란 프레임이 또 연장됩니다. 장동 지도부가 또 가잖아요. 그럼 내란 프레임 윤호경이 또 지속돼요. 언제까지 이거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볼 때 한동훈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1: 네, 알겠습니다.
2: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한동훈 후보의 자기 정치의 자산은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만들어놨어야 됩니다. 그때 더 내란 세력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떤 거리두기와 절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됐고 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가 있었어야 됐고 근데 회색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수 재건을 얘기하려니까 이제 윤어게인 세력들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1: 네.
2: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검증의 영역이 너무 많다.
0: 저도 동의해요.
2: 예. 네.
1: 아직까지 검증의 영역이 좀 있을
2: 너무
1: 것이다.
2: 네, 네네.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동훈 후보가 뭐 정말 적은 표 차이로 성공을 거둔다면 스토리가 하나가 그렇죠.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성이나 아니, 이런 것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네. 만약 당선까지 된다면 네. 지도라도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당선까지 된다. 그리고 아까 다 두 분 말씀처럼 서사까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엎치락뒤치락하다 그야말로 보수의 성지에서 보수 정당으로도 제명당한 후보가 됐다. 그럼 이건 보수에서의 구심점은 물론이고 저는 중도층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만만치 않은 후보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3: 저는 기본적으로 네.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현재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0: 그렇지.
3: 당선이 되려 한다면
1: 네.
3: 저는 한동훈 후보하고 맥을 같이 해야 본인이 아마 경쟁력을 가질 거예요.
1: 뭐 예를 들어 선거운동이라든가.
3: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1: 네네네.
3: 왜냐하면 개혁 보수를 부산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1: 그렇죠. 이게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핵심 지역이 있어요. 부산 북구 갑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2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시각 전국 각 시도 개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성규 아나운서 나와 주십시오.
4: 네, 관심이 집중된 광역단체장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0.1% 개표한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63.3%의 득표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4.5%의 득표율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28.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입니다. 개표율 3.5%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47.4%,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46.6%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표율 차가 0.8%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0.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장입니다. 0.7%의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5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46%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입니다. 개표율 2.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3.2%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5.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사입니다. 개표율 4.1%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0.7%의 득표율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9.3%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1.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시장입니다. 3% 개표 진행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0: 추경호 후보가 50.5%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8.5%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는 2%포인트입니다.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5.2% 개표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82.2%의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8.9%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들의 주요 격전지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이 시각 전국 각 시도 개표 상황 듣고 왔습니다. 글쎄요, 세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되면은 윤곽이 거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선거는 보통 좀 늦게 되는 아니, 편인가요?
2: 근데 지금 이 경합 쪽은 전혀 뭐 시간 지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 밤새야 되나요?
2: 밤새야 돼요. 거의 내일 새벽까지 지금 보세요 지금.
1: 그렇군요.
2: 김용남, 유희동, 조국 이 세 후보도 그렇고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는 좀 이제 거의 이탈한 거고 탈락한 거고.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이거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거죠. 게다가 뭐 JTBC 조사는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10% 정도 차이가 난다.
2: 한동훈 후보가 이기는 나오죠. 상황이라서.
1: 네.
2: 그리고 다른 지역도 저는 다른 지역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KBS, MBC, SBS 3사로 갈 것 같은데
1: 네네.
2: 이 한동훈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3: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게 대구시장 선거도.
1: 대구 얘기 좀 해주세요.
3: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시청자들이 새벽에 TV를 못 끄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대구시장이라는 것도 좀
2: 대구시장
1: 그렇습니다. 대구시장 출구조사는 김부겸 후보 49.1%, 추경호 후보 49.9%입니다.
2: 그 JTBC 어떻게 나왔습니까?
1: JTBC 엑스 조사는 반대예요.
2: 반대고.
1: 김부겸 후보 49.7%, 추경호 후보 49.2%입니다. 근데 여기도 네. 박빙이고.
4: 아니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1: 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맞아요.
4: 소수점 이하가 바뀌었을 뿐이라서 네. 큰 의미는 없는데.
1: 이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4: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지역은 한 11시, 12시 전에 제가 할 때는 아마 큰 방향이 이렇게 정해질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투표안까지 만약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마지막 투표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1: 네.
3: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작년 총선 사례에서 경합 지역을 보면은 1위 후보가 5번 이상 뒤집힌 지역들이 있습니다.
1: 네.
3: 표 차이도 500표 미만. 네. 이런 지역구들 보면은 내내 고전하던 후보가 새벽에 역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와.
3: 그때 관외 투표가 그때까지 개봉이 안 되고 있다가
1: 네네.
3: 새벽에 그게 까진 거예요.
1: 관외 투표라면 외국인이랑
4: 아니, 사전 이런 거예요?
1: 사전 투표와 네. 예, 예, 예.
3: 사전 투표.
4: 밖에서 제일 늦게 개함이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그런 경우는 어느 투표함이 아직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박빙으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승산 있게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뒤집히고
1: 네.
3: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아까 그 박빙 그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새벽 3시에서 4시. 4시까지도 결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근데 이쪽에 보통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뭐 샤이 보수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샤이 김부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나왔어요.
2: 샤이 부겸 얘기 많이 나왔어요.
1: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여긴 추경호가 이길 것 같아요.
1: 아,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다.
2: 이것도 의미가 있다. 없는 예측이긴 한데.
1: 아닙니다. 이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건 전 너무 좋습니다.
2: 왜냐 이게
3: 저는 너무 저희 또 화끈하게
2: 다
3: 하시는 거 아닙니까?
2: 지금 이 정도면 얘기를 해야죠. 의미가 네. 없잖아요.
1: 아, 화끈해서 좋습니다.
2: 누가 뭐 이길 건지 모른다는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모르는 건 당연히 제가 볼 때 추경호가 이길 거고 여기 한동훈이 이길 것 같아요.
1: 여긴 추경호 후보가 이길 것이다.
2: 여긴 한동훈이 이길 것 같고.
1: 여긴 한동훈 후보가
3: 그렇게 하면 적이 많이 생기십니다.
2: 저는 적 관계없어요. 제가 출마할 거 아니니까.
1: 네. 아, 어쨌든 이 영상은 제가 잘 정해놓고 있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이태규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 지역은 그래도 아무래도 대구는 국민의힘의 텃밭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4: 저도 이제 표 차이가 네. 저는 한 3-4% 정도로 저는 추경호 후보가 우위에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1: 네.
4: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도 그걸 좀 반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출구조사에 이렇게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1: 네네.
4: 이건 저도 사실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치열하게 초접전일 때는 그 지역의 이제 그 정치적 특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보조적으로 좀 봐야 되죠. 그럼 이제 추경호 후보가 유리한데 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근접해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1: 네.

0: 은 적어도 추경 후보가 3, 4% 우위에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1: 그러니까 우세 경합 정도 보셨는데.
0: 예, 예. 이건 완전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조사 기관이 그 방송 3사하고 JTBC하고 거의 유사해요 지금.
1: 네네.
0: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1: 이건 새벽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2: 일단 네. 구도나 어떤 공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태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예측이 됐었습니다만은 유달리 이번에 그 김부겸 후보의 선거 전략이 감성 호소가 굉장히 강렬하게 표출이 되는
1: 네네.
2: 그런 어떤 양상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한동안 좀 추억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노무현의 서사 이런 부분들이 오버랩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 관심을 꺼버리려고 하다가 김부겸 후보의 말을 듣고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자. 요거 나중에 투표함 열릴 때까지 이거 한번 기다려볼 만하지 않느냐. 이 희망을 막판에 일깨워줬다는 거죠.
1: 네.
2: 그런 각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실제 투표 현장에서도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김부겸 후보의
1: 승리를
2: 예상하십니까?
3: 예상합니다.
2: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려니 힘들어요.
1: 네. 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3: 추경을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될 것 같다.
1: 대구니까.
3: 아, 직관.
1: 네.
3: 대구라는
1: 직관상. 게
3: 추경화 되기를 바란다는 건 네네. 전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여기도 역시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여기는 보통 저도 완성이 네. 되고요. 만약에 진다면 이거죠. 곤장 맞고 나온 흥부.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지몬미 열풍이 불 겁니다.
1: 네.
2: 그것도 서사고. 이기면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1: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까지 가는 길이
3: 무조건 대선
1: 후보다라고 봐야 됩니까?
3: 대구에서 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민주당 후보.
2: 아니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은 그 조국 후보, 한동훈 후보, 김부겸 후보는 세 명이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선 전초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세 명의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다음 대선에 어떤 경로가 그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2: 그런 점에서는 각각의 선거가 굉장히 그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에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김부겸 후보 PK 지역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PK, TK 지역을요. 마지막으로 좀 한번 올라와 보죠. 충남 얘기 좀 마무리로 하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대표가 충청 지역 굉장히 좀 자주 찾으면서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요. 충남 지역 결과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지역 결과가 어느 정도 박빙이긴 하나 그래도 민주당 후보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구도인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쪽 충남 쪽에서 패배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뭐 이제 사실 체면이 안 쓰는 거죠.
1: 네네.
0: 체면이 안 쓰는데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충남 출신이라고 해서 충남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 네네.
0: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그 조직의 조직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그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그 불신을 자초한 책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려가서 자기 고향 지역이라고 해서 이재명 비판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국힘 지지로 연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이 당대표분들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장동욱 대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좀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님.
3: 우선 장동욱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직 뭐 최종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1: 네.
3: 되게 윤곽은 벌써 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1: 윤곽은 나와 있다.
3: 경합 지역 네. 몇 군데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정도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1: 네.
3: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이를 거예요. 설마 한동훈 후보가 지더라도 말이죠.
1: 네네.
3: 지더라도 이대로 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당분간 버틸 거예요. 장동욱 대표는 버틸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보수 진영은 굉장히 내용과 분열에 휩싸일 것이다. 이 선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책임 안 지니까.
1: 네.
3: 정청래 대표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선거 결과 나오면 계속 이제 당 대표 연임에 상당한 총신호가 켜지지 않겠는가?
1: 총신호가 켜질 것이다.
3: 이렇게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2: 예, 장동혁 대표는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던질 곳을 못 찾았다. 대부분 깨끗하게 지는 것도 프로의 실력입니다. 이기는 게 실력만이 아니에요. 질 때도 어떻게 지느냐를 보여주는 것도 이것도 프로의 실력이거든요.

0: 어떻게 지는 걸 보여줘 드린다.
1: 그렇죠. 멋있게 질 줄 아는 게 프로입니다.
0: 네.
1: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는 방법을 찾질 못하고 끝까지 개가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물러나는 게 아니라 퇴출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
0: 네.
1: 그런 점에서 본인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어쨌든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이대로라면 보수의 장래는 없다.
0: 보수의 장래 없다.
2: 예, 이런 네. 이제 공감대가 조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을 그렇게 보수 재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또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치열한 논쟁과 어떤 그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이 정도 선거 결과라면
0: 네.
2: 본인이 일단 8월 전당대회 그 재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0: 큰 문제 없어 보인다?
2: 네.
0: 알겠습니다.
2: 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0: 네.
2: 어쨌든 그 도전하는 데 있어서
0: 네네.
2: 자격 시비는 없을 거예요.
0: 아, 오늘 저도 아마 밤을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박빙 지역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지방선거 개표방송 2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잠시 후 9시부터는 특집 9시 뉴스 중계를 함께 들으시고요.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3부는 22시 5분부터 이용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계속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었던 오늘도 한낮에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지만 내일은 대부분 30도 이하의 낮 최고 기온으로 돌아와 이맘때 수준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대부분 1도에서 4도가량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7도로 예상이 되고요. 세종, 광주, 대구 28도, 대전 29, 강릉, 제주 25, 부산 24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앉겠습니다. 그래도 28, 9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구름 많고 제주는 흐린 가운데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경기 남부와 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이 내일 좋지 않겠고 대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제주에 비 예보 있고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과 산지는 내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서해상과 동해상 중심으로 바다 안개,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민심의 선택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득표 상황 전해드리기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사과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0: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투표소의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 해당 투표소에 추가 이송된 투표용지 수, 투표 마감까지 지연된 시간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과 관련된 규정, 투표용지 부족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위 이후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실 국장이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사과 들으셨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시각 득표 상황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서울입니다.
2: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시장 개표율 현재 0.3%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3%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4.8%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경기지사입니다. 개표율 5.8%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표율 48%.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46.1% 득표율로 2위입니다.
2: 다음은 인천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2%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1위입니다. 51.7% 득표율.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7.4%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부산시장입니다. 개표율 4.6%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1.1%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7.4% 득표율입니다.
2: 자, 다음 경남지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은 6.7%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현재 51.1% 득표율로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2위입니다. 48.9% 득표율입니다.
1: 울산시장입니다. 개표 1.2%까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후보 59.9%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35.2% 득표율로 2위입니다.
2: 다음 대구시장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4.9% 개표율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1.2%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7.8%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경북지사입니다. 개표율 8.6%입니다. 1위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득표율 68.3%입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득표율 31.7%입니다.
2: 다음은 전남 광주시장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율은 8.7%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82%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9.2%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전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0.8%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후보 득표율 53.1%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득표율 40.5%로 2위입니다.
2: 다음 대전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6%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49.6%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48.1%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다음 세종시장입니다. 개표율 6.5%, 1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득표율 53.1%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득표율 43.5%로 2위입니다.
2: 다음 충남지사입니다. 개표율은 4.2%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8.1%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41.9%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충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2.9%, 1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득표율 54.1%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득표율 45.9%입니다.
2: 다음 강원지사입니다. 개표율은 10.3%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4.6%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45.4%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제주지사입니다. 개표율 18.4%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득표율 59.2%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득표율 37.3%입니다.
2: 다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평택 을입니다. 개표율은 1.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5.5% 득표율로 1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0.5%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경기 안산갑입니다. 개표율 5.1%,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 득표율 49.2%입니다.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가 45.8% 득표율로 2위입니다.
2: 다음 경기 하남갑입니다. 개표율은 2.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65.3%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용 후보 32.9% 득표율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대구 달성입니다. 개표율 16.4%입니다. 1위는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68.9%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 득표율 31.1%입니다.
2: 광주 광산 을입니다. 개표율은 2.2%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 66.8% 득표율로 1위,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 12.3%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입니다. 개표율 17.5%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 득표율 68%, 2위는 무소속 김종회 후보 득표율 32%입니다.
2: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개표율은 1.4%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 56.6%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 39.1%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제주 서귀포입니다. 개표율 21.9%까지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득표율 52.9%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득표율 47.1%입니다. 오늘 저녁 6시 전국의 시선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모여졌습니다.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위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개표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결과를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3, 2, 1
4: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은 11곳에서 국민의힘은 한 곳에서 1위하는 거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곳은 물론 충청권 4곳까지 중원에서 모두 우세했고, 전남, 광주와 울산, 경남 그리고 제주까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거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경북에서만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로도 당선자 예측이 어려운 초박빙 접전지 대구와 부산, 강원, 전북 네 곳이었습니다. 1, 2위 후보 오차범위 내지만 부산과 강원은 민주당이, 대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일단 예측됐습니다. 전북에선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를 앞서는 걸로 예측됐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입니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경합지를 국민의힘이 모두 이긴다고 해도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1곳, 과반 이상을 넉넉히 달성합니다. 반대로 경합지에서도 민주당 승리가 이어질 경우 최대 15대 1이라는 집권여당의 압도적 승리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결과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 성적표의 기준이 될 서울과 부산의 예측 결과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였던 서울은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밖 5.4%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던 부산은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직전 진행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서울과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가 될 걸로 조사됐습니다. 접전지가 워낙 많아 개표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기자입니다.
5: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았던 부산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 역시 박빙이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50.2%, 국민의힘 박형준 48.3%로 1.9%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결과는 전례 없는 초접전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 0.8%포인트 차이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우상호 51.3%, 국민의힘 김진태 48.7%, 역시 승패를 예단하기 힘든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선거전 초반부터 격전지로 꼽혀온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48.5%, 무소속 김관영 46.3%,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접전 양상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격전지 두 곳 출구조사 결과도 모두 접전입니다. 부산 북구 갑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단 1%포인트 격차로 예측됐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3위를 기록할 걸로 조사됐습니다. 5파전 구도 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1, 2, 3위 후보가 나란히 30% 이상 득표할 걸로 조사되며 초접전 양상입니다. 경합지역의 당선자 윤곽은 내일 새벽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1: 오늘 투표 열기 매우 뜨거웠습니다. 잠정 투표율 6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2위입니다. 자, 방준원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 기자. 네, 최종 집계율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 네, 이번 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집계 중인데요. 다만 저녁 9시 기준 61%를 기록했습니다.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제1회 지방선거 68.4%보다는 낮지만 지난 2018년 60.2%보다도 높은 지방선거론 역대 두 번째 투표율입니다. 오늘 하루 매 시간마다 중앙선관위 투표율 집계에선 동시간대 역대 최고를 기록하거나 지난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30일 치러진 사전투표 역시 23.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는데요. 이처럼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투표율이 높았던 건 진보 보수 진영, 여야 지지층 모두가 결집해 투표장으로 나온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여야가 해석한 원인은 서로 달랐는데요. 여당은 주식시장 상승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해석했고요. 반대로 야당에선 공소취소 특검법 등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반영된 표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세대가 판세를 가를지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K-터치 김우준 기자 나와주시죠.
7: 네, 지금부터는요, 출구조사에서 나온 성별, 연령별 표심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20대 이하와 30대는요,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더 많았고요. 40대, 50대는 정원호 후보, 그리고 60대와 70대 이상은 다시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는 비율이 더 많은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4, 50대에서 득표율이 오세훈 후보보다 높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50대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바로 30대와 20대 이하의 젊은 층들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지금 59.7, 56.8, 이 정원호 후보보다 이 오세훈 후보를

0: 뽑았다고 답변한 비율이 한 20%포인트 안팎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선거를 볼 때요.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화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통념을 비춰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지금 빗겨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20대 이하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20대 이하의 이 보수화 흐름은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4년 전 그 2022년 대선 때부터 20대 이하에서는 보수화 성향의 후보를 뽑았던 비율이 계속 좀 앞서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요. 그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지금 20대 이하의 이 보수화 흐름이 이번에도 좀 명확히 관측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성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40대 이상 먼저 보시면 됩니다.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남녀 간의 이 성별에 대한 표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볼 수 있죠. 이 그래프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30대 이하, 특히 20대 이하 같은 경우를 볼게요.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표심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이하는 오세훈 후보를 75% 그리고 여성은요. 정원호 후보를 48% 이렇게 뽑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이 20대 남성의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4년 전에 이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도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20대 이하의 남성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했던 답했던 비율이 지금 현재 같은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요. 75로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0대 이하의 남성의 오세훈 후보의 지지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단단하게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누구보다 초조하게 이 방송을 지켜볼 곳은 각 당의 선거 상황실일 겁니다.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자, 이지은 기자,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 먼저 들어볼까요?
2: 네, 지금은 상황실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분히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오후 6시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모두 이곳에 모여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이 11곳에서 우세하고 특히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앞선단 결과가 나올 때는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구가 0.8%포인트 차 초박빙이란 결과가 전해질 때는 큰 박수가 함께 나왔습니다.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내내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다 자리를 떴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에도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 등 3자가 접전 중이란 경기 평택을 출구조사엔 침묵이 흘렀고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경합이라는 발표엔 다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3: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4: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
3: 국정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민심이 확인된 예측 조사 결과다.
2: 민주당은 당선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1: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한 곳 우세로 나왔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5: 네, 출구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만큼 다소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대부분 자리를 비웠고 일부 당직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오후 6시 이곳에서 K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경북 한 곳에서만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상황실에는 적막이 흘렀습니다. 특히 대구에서조차 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도부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TV 화면만 응시했고 40여 분 만에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개표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함께 열심히 해준 후보들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지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0: 조사 결과를 두고는 원래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은 곳들이었다며 서너 곳이라도 되면 매우 좋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서울의 개표는 일단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입니다. 이원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혁신당에서는 당대표가 직접 출마한 평택을 개표 결과가 가장 관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 네, 지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당직자들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평택을 조국 후보 예측 1위라는 결과를 보고 잠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평택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에게 담담하게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3: 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모두
4: 조국 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입니다.
2: 조 후보는 지지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선 일단 선거사무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 뒤에 다시 선거사무소를 찾을 걸로 보입니다.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이 세 후보가 예상 득표율 1%포인트 미만으로 혼전 양상입니다. 출구조사에서도 당선자 예측이 어려운 만큼 개표 막바지 무렵에서야 당선자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서황진 혁신당 선대위원장은 조 후보가 선거 막바지 흐름을 잘 만들어왔다고 본다면서 최종 승리할 걸 믿는다고 기대했습니다. 혁신당은 평택을 외에도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곳의 후보를 냈는데 약 6, 7곳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접전지가 많아 각 당 모두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실 분위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입니다. 이 시각 득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5.5% 득표율로 1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30.5% 득표율 2위입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30.2% 득표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율 5.1%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득표율 54%입니다. 2위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득표율 38.4%입니다. 3위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7.7% 득표율입니다.

0: 여기는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가 숨쉬는 곳 국립중앙박물관에 마련된 K존입니다.
1: 저희는 이곳 K존에서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배경으로 개표 초반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저희 옆에 보이는 이 유물은요 19세기 후반 경상도 지방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해놓은 명부입니다.
1: 이 역사적인 책장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면서 이 시각 전국 시도지사 선거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가장 먼저 수도권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63.6% 현재 1위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4.1%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49%의 득표율로 현재 1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45.2%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0: 네, 수도권의 또 다른 승부처 인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6.3%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42.9%로 현재 2위입니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 부산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51.9%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6.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이어서 경남지사 선거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51.2%로 현재 1위고요. 민주당 김경수 후보 48.8%의 득표율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다음은 어딜까요? 울산입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 55.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39.1%로 뒤를 잇고 있네요.
0: 네, 대구시장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3.8%로 1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5.2%로 현재 2위입니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6.2%로 현재 1위를 기록 중이고요.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33.8%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0: 이어서 호남권.

0: 민심 알아봅니다. 전남 광주시장 민주당 민영배 후보 81.6%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9.2%로 2위입니다.
1: 다음은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52.9%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0.8%입니다.
0: 중원 민심 알아봅니다. 대전입니다. 민주당 허태정 후보 51.9%로 1위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45.9%로 2위입니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세종입니다. 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55%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41.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이어서 만나볼 지역은 어딜까요? 충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7%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3%의 투표율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이어서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신용한 후보 53.8%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6.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5.3%로 1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4.7%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다음은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는요, 민주당 위성곤 후보 60.1%를 득표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36.5%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지방관리들의 명단이 기록된 고문서를 통해 전국 광역단체장 개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1: 이번엔 조선시대 신분증인 호패를 달고 나온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경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가장 먼저 경기 평택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5.5%로 현재 1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30.5%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 네, 개표 초반 경기 안산 갑은 어떤 상황일까요? 민주당 김남국 후보 50.2%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 44.4%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경기 하남 갑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65.3%의 득표율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용 후보 32.9%로 현재 2위입니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부산 북갑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53%로 개표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 38.4%입니다.
0: 네, 이어서 대구 달성도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66.6%로 1위, 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33.4%로 현재 2위입니다.
1: 자,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광주 광산을입니다. 민주당 임문영 후보가 66.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배수진 후보가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이어서 만나볼 지역,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입니다. 개표 초반 박지원 후보 67.5%로 현재 1위, 무소속 김종혜 후보가 32.5%의 득표율로 현재 2위입니다.
1: 다음으로 가볼 곳은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민주당 김영빈 후보가 55.4%로 1위를 기록 중이고요.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39.3%로 2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0: 이어서 제주 서귀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52.8%로 현재 1위,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7.2%로 현재 2위 기록 중입니다.
1: 네, 이렇게 14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도 알아봤습니다.
0: 지금까지 K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층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이번 선거에서도 연령별로 성별로 표심이 갈렸습니다. 또 10명 중 7명 이상은 투표 때 국정운영평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심층 출구조사 결과 뜯어보니 연령별로 표심이 갈렸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던 답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4, 50대에선 민주당 찍었다는 응답 70%에 가까웠습니다. 60대는 오차범위 내였고 7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후보 선택이 더 많았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 쪼개보면 같은 세대 안에서도 표심 차이 드러납니다. 20대 이하 남성은 55.8%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는데 20대 이하 여성은 25.7%만 국민의힘 후보를 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20대 이하 남성은 33%, 여성은 66.4%였습니다. 30대 남성 역시 국민의힘에 투표했던 응답자가 민주당 투표 응답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30대 여성은 민주당 찍었던 응답 63.5%로 국민의힘 32.5%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선 성별에 따른 표심 차이 크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때 국정 운영 평가를 고려했는지도 물었더니 고려했다

0: 35.9%, 고려하지 않았다 17%로 나타나 이번 선거 국정운영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연령별로 모두 고려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부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 중 어떤 성격이느냐고 물었을 땐 각각 49%, 42.9%로 안정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심층 출구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투표자 3,756명을 등간격으로 추출해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곳 교육감에 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됐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예측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11곳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혜린 기자입니다.
2: 전국 16곳 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 10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3곳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각각 승리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세종과 제주, 경남 3곳은 경합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진보 교육감 9곳, 보수 교육감 8곳으로 균형을 잃었던 것과 달리 크게 달라진 예측 결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현직 교육감 13명 중 9명이 당선되는데 이번에도 현직 교육감 강세 현상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서울에선 현직 정근식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에 통합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현직끼리 맞붙어 관심을 끌었는데 전남 교육감을 맡고 있는 김대중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인천은 현직 교육감의 3선 도전인데 모두 우세한 거로 나타났고 사상 최초 4선에 도전한 부산의 김석준 현 교육감은 이번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두고 유권자 관심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 토론회를 늘려 유권자에게 정보를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지금 교육감은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우리 백년대계 교육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2: 오늘 출구조사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 리서치 등 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 10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7에서 4.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1: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장 개표율 1.9%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65.5%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3% 득표율로 2위입니다.
4: 경기지사입니다. 개표율 9.9%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득표율 49.8%. 2위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득표율 44.4%입니다.
1: 다음 인천시장입니다. 개표율 2.5%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6.8%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유종복 후보는 42.2% 득표율로 2위입니다.
4: 부산시장입니다. 개표율 9.5%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득표율 52.1%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득표율 46.3%입니다.
1: 경남지사입니다. 개표율 11.7%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1% 득표율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8.9% 득표율로 2위입니다.
4: 울산시장입니다. 개표율 6.6%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득표율 53.4%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41.4% 득표율로 2위입니다.
1: 대구시장 개표율 9%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3.9%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45.1% 득표율 2위입니다.
4: 경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3.4%입니다. 1위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득표율 65.8%, 2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득표율 34.2%입니다.
1: 다음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6.1%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81.8%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9.1% 득표율로 2위입니다.
4: 전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5.6%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득표율 52.4%, 2위는

0: 2위는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입니다. 41.1% 득표율입니다.
1: 충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9.3%, 1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득표율 52.9%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득표율 47.1%입니다.
0: 다음 강원지사입니다. 개표율은 16.2%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4.4%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45.6% 득표율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제주지사입니다. 개표율 25.3%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득표율 60.8%, 2위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득표율 35.9%입니다.
0: 오늘 투표 종료 2시간여를 앞두고 서울 동남권의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기표까지 등장했지만 투표용지 추가 공급이 늦어지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배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투표장 안팎에선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3: 이거 안 하시겠어라는 말이 지금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 겁니까?
2: 인근의 또 다른 투표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울 송파와 강남, 광진구 등 서울 동남권 1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4: 이게 뭐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 못하는 건 살다 보니 처음 봤고.
2: 일부 투표소엔 투표용지가 추가로 지급됐지만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하기 전에 또다시 투표용지가 바닥났습니다.
5: 50명을 일단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요.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6: 그다음은요?
5: 그다음은 어떻게? 그다음은 또 우리 상불 지시를 받아야죠.
2: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눠주기도 했지만 투표 중단은 계속됐습니다.
7: 애초에 유권자 수의 절반을 갖다가 출력해놓고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이 참 참담합니다.
2: 결국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고
8: 4, 3, 2, 1
4: 제9회
2: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투표 대기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잠시 대기줄을 벗어났던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9: 시간 기다리다가 내 방송이 왔어요.
10: 저희가 제가 여기 3시부터 있었는데 끝난 거예요?
2: 일부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0: 오늘 뉴스 시작과 더불어 선관위의 사과 성명 발표 장면 보셨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참정권을 침해한 헌정 유린 사태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1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서 준비된 용지가 부족했다고만 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겁니다.
12: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13: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11: 다만 투표용지를 급히 공급해 대기 중이던 유권자는 마감 시간 뒤에도 정상 투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11: 보수 민심 강한 지역에서 벌어진 투표 중단 사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꼭 투표해달라 당부하면서 국민 참정권을 강탈한 헌정 유린 사태라고 강한 어조로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14: 투표율이 높아지자
13: 정의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14: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1: 투표용지 준비는 선거관리의 기본이다. 변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5: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책임자 문책에 관해서 의원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임을.
11: 민주당도 선관위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0: 자, 다시 한번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장 개표율 2.8%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65.2%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위입니다. 32.5% 득표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경기지사입니다. 개표 10.8%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득표율 49.9%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득표율 40%입니다.

0: 4.3%입니다.
1: 다음 인천시장입니다. 개표율은 2.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1위입니다. 57.5% 득표율.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41.5% 득표율로 1위입니다.
0: 부산시장입니다. 개표율 10.3%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득표율 51.8%. 2위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득표율 46.7%입니다.
1: 경남지사입니다. 개표율은 12.3%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50.6% 득표율로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49.4% 득표율로 2위입니다.
0: 울산시장입니다. 개표율 10.7%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득표율 52.4%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득표율 42.6%입니다.
1: 다음 대구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0%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4.1%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4.9% 득표율로 2위입니다.
0: 경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5.3%, 1위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득표율 65.5%입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득표율 34.5%.
1: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7.3%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81.8%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9% 득표율로 2위입니다.
0: 전북지사입니다. 개표율 16.9%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후보 득표율 52.5%입니다. 2위는 무소속 김관용 후보 득표율 41.4%입니다.
1: 다음 대전시장입니다. 개표율은 10.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8.5% 득표율로 1위,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39.4% 득표율로 2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세종시장입니다. 개표율 10.9%, 1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득표율 54.2%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득표율 42.5%입니다.
1: 충남지사입니다. 개표율은 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위입니다. 58.2% 득표율,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41.8% 득표율로 2위입니다.
0: 중국지사입니다. 개표 22.4%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득표율 54.2%, 2위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득표율 45.8%입니다.
1: 강원지사입니다. 개표율 18%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4.6% 득표율로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45.4% 득표율로 2위입니다.
0: 제주지사입니다. 개표율 29.2%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61.1% 득표율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득표율 35.6%입니다.
1: 다음은 국회의원 재보선 격전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개표율 3.5%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위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입니다. 36.7%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3.7%, 3위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24.7%입니다.
0: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율 5.1%, 1위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득표율 54%입니다. 2위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득표율 38.4%, 3위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득표율 7.7%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동나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개표에는 문제가 없는지 서울의 개표소를 연결하겠습니다. 허유진 기자, 개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저는 지금 서울대 체육관에 마련된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3시간 전쯤 첫 투표함이 도착해서 개표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용지가 부족해 투표 절차가 지연된 서울 송파구에서는 개표가 시작하긴 했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아직까지 투표가 진행 중이라 개표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투표율은 2.98%입니다. 서울에는 이곳을 비롯해 개표소가 자치구별로 하나씩 모두 25곳에 마련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시장과 구청장을 포함해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개표 절차를 보면 우선 테이블에 이 7장을 펼쳐놓고 색깔별로 분류한 다음 투표 분류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후 선거 사무원분들이 이 투표 용지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거치고요. 선거관리위원들의 최종 점검까지 거치면 개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현장엔 1,000명 가까운 개표 사무원들과 약 80명의 참관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윤곽은 이르면 자정쯤, 후보 간 격차가 팽팽한 경우에는 내일 새벽

0: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부산 개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강성원 기자, 개표 작업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2: 네, 투표가 끝난 지 이제 4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이곳 부산 동래구 개표소에서도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곳 동래구 개표소를 포함해 모두 16곳에서 개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면서 부산의 경우 부산시장 선거 개표율은 1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부산 지역 최종 투표율은 62.1%를 기록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합으로 나타나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시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시장을 비롯해 교육감, 북구갑 국회의원, 구군 기초단체장 16명, 광역의원 48명, 기초의원 182명 등 모두 249명을 뽑습니다. 부산시장과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합 중인 만큼 당선 윤곽은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동래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 선거 결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역 일꾼 선출을 넘어 각 당 권력 구도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정청래 대표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3: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1곳 승리예상. 4년 전 5-11을 완전히 뒤집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4: 네 곳은 아주 접전 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4: 아직은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3: 서울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등 핵심 승부처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전국을 누비며 선거를 이끈 정청래 대표 체제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재도전이 예상되는 정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경합으로 조사된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나선 가운데 정청래 대표 신임을 묻는 듯한 구도로 선거가 진행돼 왔습니다.
6: 제 상식으로는 제가 당선되면
7: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입니다.
8: 민주당 지지층께서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7: 총괄 선임선대위원장입니다.
8: 투표해 주실 것을.
3: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 입성해 당권 도전에 나설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9: 전라북도는 당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
3: 김인석 총리
7: 후보입니다.
3: 역시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데 송 전 대표와 손을 잡는다면 당권 경쟁 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혁신당 조국 대표의 당선 여부는 여권 권력 지형의 또 다른 변수. 결과에 따라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당권 경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세 지역이라며 받아든 숫자는 경북 딱 한 곳입니다. 아직은 예측 결과긴 합니다만 보수의 심장 대구시장마저 민주당에 내줄 경우 장동혁 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0: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1: 접전 지역에 대해서는 개표 마지막까지 결과를 봐야만이 알 수가 있겠다.
10: 일부 경합으로 조사된 곳에서 승리하더라도 승리 지역은 서너 곳. 잘 싸웠다 자평 확인 어려운 성적표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도 경합. 선거 기간 가장 공들였던 충남은 패배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집단 지도체제 대신 원톱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해온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 내내 정권 심판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2: 커피 한 잔의 자유 6월 3일
7: 기호 2번 선대위원장입니다.
12: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십시오.
10: 당내 이른바 윤어게인과의 결별 등 노선 변화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13: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10: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전략이 표심을 움직이는 데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14: 변화와 핵심 쇄신을 가져가지 못한
7: 김성태 전 국회의원입니다.
14: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과 또 거대 입법권 민당을 상대로 한 그 부분이 뼈아픈 실정입니다.
10: 게다가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돼 원내에 입성할 경우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내용이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이 맞선다면 갈등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5: 자, 다시 지역별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 32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문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0: 네, 저는 대구 수성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는 이곳 수성구 개표소를 포함해 대구에서 총 9곳, 경북에서 23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20분 기준 대구의 개표율은 6.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부근 후보가 53.34%의 득표율을,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5.64%의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의 사전 투표율은 18.65%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대구의 잠정 집계된 투표율은 64.2%로 직전 지방선거보다 21%포인트 높았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건데요. 그동안 보수정당이 독식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예상 밖 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예상했던 초박빙 결과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대구 경북에서 총 550명이 배출됩니다. 대구시장 당선인 윤곽은 오늘 밤 자정이 지나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5: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수성이냐 무소속의 돌풍이냐를 두고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북으로 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훈 기자, 현재 개표 상황 전해주십시오.
16: 네, 저는 지금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 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곳을 비롯해 15곳 개표소에서 숨가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투표율은 62.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전북 도지사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여 투표 열기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시각 전북의 개표율은 1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52.6%,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1.3%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와 개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출구조사를 확인했던 두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현직 도지사인 김관영 후보가 대리비 현금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요. 이른바 친청과 반청 구도가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접전 선거구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KBS 뉴스 박궁입니다.
15: 이번 개표 방송에서도 KBS의 자체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플러스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측 알고리즘을 더욱 고도화해 당선인의 윤곽을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 투표 종료 3시간 만인 밤 11시 6분 KBS 개표 방송의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플러스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유력을 정확히 판정했습니다.
18: 네, 디시전 K 플러스 보시죠. 지금 이재명 후보 당선 유력 판정이 떴습니다. 현재
17: 2002년 16대 대선 개표 방송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족집게 예측. 올해 역시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인 윤곽을 가려냅니다. 개표 시작과 동시에 선관위 개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 분석을 시작합니다. 각 선거구의 투표율과 지역별 특성 등이 반영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역대 지방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을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처음으로 디시전 K플러스의 알고리즘에 사전 투표 관내, 관외 득표율 변수를 분리 입력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19: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 알고리즘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됐다.
17: 예측 결과는 확률에 따라 세 단계로 나옵니다.

0: 당선 확률 95%부터는 유력, 99% 이상일 경우 확실, 2위 후보가 남은 표를 모두 가져가도 역전할 수 없다면 당선 판정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 개표 상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입니다. 개표율 6.1%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입니다. 38.1% 득표율. 2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2.8%. 3위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23.8%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율은 8.7%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1위입니다. 53.4% 득표율로 1위. 무소속 한동훈 후보 38.6%로 2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8.1% 득표율로 3위입니다.
2: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지금까지 이윤희, 김희수 앵커가 진행한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지금 시각 9시 58분입니다. KBS
1: KBS 58분 날씨.
2: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1도, 현재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은 오늘 저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다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KBS 등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1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곳은 부산, 대구, 전북, 강원 등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0: 이거는 부산 북구갑의 경우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합으로 나타났고 경기 평택을의 경우 세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자 환호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민주당의 개표 상황실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주요 당직자들과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선거대책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인 서울에서 다수 앞서고 경남에서 예상외로 좋은 예상치가 나왔다며 경합지 네 곳이 접전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경상북도 한 곳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선거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서 너댓곳이 접전지로 분류돼 있는데 과거 대통령 선거 때도 최종 결과가 좁혀진 적이 있다며 접전지에 대해선 개표 결과를 마지막까지 봐야만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 중앙당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아무 말 없이 40여 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정부가 OTT 서비스 티빙의 회원정보 유출 피해 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티빙의 회원정보 유출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티빙의 침해 사고 신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최주희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 사과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향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 1.7%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것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각 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국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실패한 호주와 일본, 영국 등 54개 나라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지방 내륙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일부 산간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3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3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전국 투표소 14,288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등 총 4,227명의 지역일꾼과 전국 14개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평균 개표율 14%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윤곽이 드러난 지역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접전 지역들 계속해서 안개 속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실시간 전국의 개표 진행 상황 전해드리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판세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까지 진행된 전국 개표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성규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2: 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심이 집중된 곳들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개표는 6.4%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65.5%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2.1%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입니다. 개표는 15.1%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1.4%의 득표율,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득표율 42.9%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8.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장입니다. 개표율은 5%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60.3%로 1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38.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입니다. 16.8%의 개표율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4.1%,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4.4%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9.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지사입니다. 16.5% 개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0.4%,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9.6%,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0.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입니다. 개표는 15%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3.7%,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5.3%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8.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개표는 23.7%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득표율 81.4%로 당선 유력,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9.3%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보궐선거 평택을입니다. 개표는 6.1% 이뤄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8.1%,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2.8%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5.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입니다. 개표는 8.7% 이뤄졌고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53.4%,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8.6%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14.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주요 격전지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1: 강성규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투표율과 개표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혜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3: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선거종합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중앙선관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2층 기자실에서 오후 9시부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현장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린 브리핑으로 각 방송사 취재진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오후 9시가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이 6월 3일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철훈 사무총장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고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돼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윤재수 선거정책실장과 이상능 선거1국장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자들의 질문

0: 의원의 답변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고요. 서울 3개구 그리고 12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용지가 소진되거나 부족해 추가 용지를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과 현장 대응 과정은 개표 종료 이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표가 한창 중인데요. 원래는 이 시간대에 이곳 선거종합상황실 전광판에는 전국 개표 현황에 대한 안내가 나와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전국 투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 살펴보면 오후 10시 11분 기준 15% 넘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녁 7시 50분에는 중앙선관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 기동대와 출동한 소방당국이 빠르게 대처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불이 난 곳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선관위 내부 산책로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1: 네,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위기 또 전국 개표율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각 현재 개표율은 전국 기준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가장 초조하게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각 정당들을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도 살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수정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2: 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밤 10시를 넘기면서 이곳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후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었는데요. 지금은 객석 대부분이 비어 있고 취재진과 당 관계자들만 남아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대형 스크린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새로운 개표 결과가 나올 때마다 관계자들이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고 다시 노트북으로 또 휴대전화로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선은 모두 개표 숫자에 집중돼 있는데요.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이곳의 긴장감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좀 분주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유혜진 리포터,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3: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후 침묵으로 가득했던 국민의힘 종합 상황실은 선거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9시 선관위 사과방송 진행 직후 송원석 원내대표는 종합 상황실을 찾아 인천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고 잠실의 한 투표소에서는 여전히 투표를 못한 국민들이 투표함을 옮기려는 것을 막고 대치 중이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경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 표도 있었는데요.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본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10%도 높지 않은데 그 정도의 여유분도 없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다리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권자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면서 직접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방문해 서울 외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이 있다면 개표 중지를 요청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재투표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리포터 유혜진이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평택을 재보궐선거 당대표의 출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지힐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그곳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4: 네, 저는 조국혁신당 선거상황실이 마련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 을은 당대표 출신이 3명이나 출마한 최대 접전 지역인데요. 서항진 혁신당 원내대표와 이혜민 사무총장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실 앞 상황판에는 경기 평택 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와 광주 광산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배수진 후보의 이름이 가장 크게 적혀 있습니다. 조 후보가 경기 평택 을 재선거에서 초박빙으로

0: 1위를 차지한 출구조사가 공개되자 이곳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조 후보는 오후 6시 20분쯤 평택 성황시를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아직 환호할 때는 아니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호흡으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성황시 당 지도부는 경합이지만 결과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31.1%, 요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1: 네. 자, 조국 혁신당 분위기를 살펴보는 과정이었는데요. 현지와 연결이 잠시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국 개표 상황과 각 정당 분위기 이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반장,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또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또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구 조사 결과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윤곽이 확실하게 나온 곳은 없기 때문에. 네.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우세,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우세, 그리고 네 곳의 경합 지역으로 현재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세 분은 어떻습니까?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또 예측도 해보셨을 것 같고요. 출구조사 결과 보면서 좀 비교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예상과 맞았는지 좀 틀렸는지 예, 한 분 한 분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준규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예, 저는 그 광역단체장 16명 중에서 민주당 12, 국힘 3, 무소속 1명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 예.
3: 여기서 국민의힘 3명은 경북, 대구, 경남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1: 예.
3: 그런데 출구조사를 보니까 민주 11곳 우세하고 국힘이 한 곳이 우세한데 경북이고요. 경합이 네 곳이에요.
1: 예.
3: 부산, 전북, 대구, 강원. 이 경남이 빠져서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돼 있어서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은 틀린 걸로
1: 예.
3: 출구조사가 맞다면.
1: 출구조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3: 예.
1: 거고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시
3: 예.
1: 말씀드린 거예요.
3: 이 출구조사를 보고 제가 그 의외였던 지역이 강원입니다.
1: 예. 강원이요?
3: 예, 강원이 경합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정도라면은 보수 결집이 상당히 강했다는 뜻이거든요.
1: 아, 강원 지역에서.
3: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 출구조사와 같이 이 나온다면
1: 네.
3: 이 국힘에서 이 경합하는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1: 예. 자, 정윤경 기자는 어떠셨습니까? 예, 좀
2: 네.
1: 예상과 좀 맞았습니까? 어땠나요?
2: 전국 예측은 박준영 기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 예.
2: 서울을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1: 예.
2: 제가 근데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가 며칠 전에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1: 어떤 이유입니까?
2: 그러니까 국민의힘
1: 예.
2: 의원들 중에 오세훈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그 의원들이랑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기자들한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기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여의도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표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한 3천 샘플 이상으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2: 비공개로 여론조사 돌리고요. 그런 걸 또 토대로 전략을 짜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걸 받아봤는데도 계속 도와달라 힘들다고 하는 건 아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마냥 유리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2: 역시 출구조사 결과 조금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1: 예. 뭐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는 그런 거고요.
2: 네, 그렇습니다.
1: 자, 뭐 지금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고 개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 네.
1: 16.51%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만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출구조사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 예.
4: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초반에는 민주당이 완전히 싹쓸이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1: 뭐 초반에는 그랬었죠.
4: 네. 네. 그랬다가 점차로 국민의힘이 조금씩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1: 네.
4: 오늘 출구조사는 지난번에 28일 이전까지 있었던 여론조사 공개 공표 이전에 이후 블랙아웃 되기 직전에
1: 네.
4: 그 추세에 멈춰 있는 것 같다. 그 이후에 진행됐을 때 만약에 그 추세가 이어진 상승 속도가 이어진다면은 상당수 국민의힘이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오늘 출구조사는 거기에 멈춘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그중에 일부는 오늘 경합으로 나온 것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는 당시에 27일까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기는 곳이 몇 군데 있었죠. 그런 것도 경합으로 나오고 있고요. 몇 군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약간은 후퇴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올지 지금 출구조사만 그렇게 나온 건지 좀 두고 예.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때 있었던 기세가 조금 더 이어졌는지 이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자, 이 얘기를 또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투표소에서 지금 송파 또 강남 광진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한
2: 네.
1: 네. 아, 이런 일이 우리가 이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2: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사에 있다가 왔는데 예. 이 정의용 사무총장이 딱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 원래 같았으면은 기자님들 지금 어디가 좀 무세합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1: 그렇죠. 예.
2: 이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격양된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금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1: 예.
2: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원총회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책임질 거냐 말 거냐는 조금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재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특히 지금 조금 아이러니한 게 지금 선거 용지가 부족 사태가 나타난 그 지역구가 송파 강남이잖아요.
1: 예.
2: 여기가 지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예.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를 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사실 그 뭐 서울시장도 걸려 있지만은 거기 또 뭐 구청장부터 해서 또 기초의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해당
1: 예.
0: 지역은 논란이 좀 심화될 여지가 있는 거죠.
1: 예, 예.
0: 송파라든가 지금 관련된 강남 지역은 그렇습니다. 국민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설득력 얘기 있지는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부정선거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일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1: 제기한 일부에서 그런 게 좀 있었죠.
0: 그런 예, 문제가 예. 제기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1: 예.
0: 이게 있으면은 아마 꼬투리를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0: 아까 보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해명 등등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깔끔하게 좀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좀 명쾌하게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국정이라든가 선거 관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1: 예. 자, 박준규 기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정유경 기자는 국민의힘을 지금 출입하고 있습니다.
2: 네.
1: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분위기, 당 분위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계속 또 보셨을 텐데. 박 기자 어떠셨습니까?
3: 민주당은 뭐 예상했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가 강했고요. 그 특히 예측조사에서 일단 서울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니까 환호가 커졌거든요.
1: 예.
3: 예, 그 얘기는 서울이 일단 이겨야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을 가리는 그 선거구이기 때문에 서울이 일단 이겼으니까 안도하면서 그다음 걸 보는 건데 아쉬운 대목은 그겁니다. 이 부산 지역인데요. 지금 부산 지역이 민주당이 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출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1: 예.
3: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압승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1: 경합 지역이 또 있으니까
3: 예. 좀 유보적으로 보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예. 정의용 기자는 국민의힘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1: 당 분위기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완전 좀 바뀐 것 같거든요.
2: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이런 사태가 좀 커졌지
1: 예.
2: 그때는 사실 사태 초반이었기 때문에 결과 선거 결과에 좀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이제 6시 땡 하고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딱 나왔잖아요. 그때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침울했다. 이것보다 더한 표현이 있을까? 그러니까 침울했다. 완전 그러니까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2: 제가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TV 화면들을 여러 개 틀어놓고 한번 듣잖아요. 그런데 모두 음소거를 시켰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뭐 열세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걸 좀 듣기 거북했는지 음소거를 하고 한 10분 동안 TV 화면만 좀 응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섣불리 좀 질문을 하거나 혹은 뭐 기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정면만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제가 그 와중에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한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냐 물어봤더니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선대위 공보단장이죠. 최수진 의원한테도 같이 물어봤는데 끝까지 지켜 좀 봐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자, 아무튼 뭐 선거 결과 끝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네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표심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고 보십니까 김 박사님께서는요?
0: 저는 오늘 말 그 출구조사 경향대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1: 예.
0: 정당 선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자께서 정 기자께서 당에서 지금 당황해 한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정당 지지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났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는 그렇지만은 후보 경쟁력은 다를 수 있다. 또 막판에 결집할 수 있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대로면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1: 예.
0: 정당이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밀린다면은 상황이라든가 분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당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 여론조사 분위기 때까지 상당히 추격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6일 동안에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점에서 아마 당에서 당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 논의가 되겠지만은 당 체계를 포함한 리더십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1: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선거의 격전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오세영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장원호 후보 서울시장의 개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순일 리포터 지금 서울의 어느 개표소에 나가 있습니까?
4: 네, 여기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입니다. 지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후 9시에는 선거일 투표함도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개함을 했습니다. 지금 개함부에는 또 많은 투표지들이 쌓여 있고요. 개표 사무원들의 손길도 점점 분주해지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구겨진 투표지가 있거나 방향이 뒤집혀진 투표지가 있어서 천천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는 개함부에서 투표지를 손으로 정리하는 소리와 분류기에서 전자개표하는 기계 소리가 함께 들리고 있고요. 또 심사 집계부에서는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하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개표 사무원들 그리고 약 80명의 참관인들이 살짝 지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개표 초반의 긴장감은 조금 사라졌고 개표율도 점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장의 개표율은 지금 이 시각 9.32%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65.51%의 득표율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25개 구청장을 뽑는 구시군의 장애 개표율은 7.85%인데 득표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3석, 국민의힘은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때 국민의힘이 앞섰던 서대문구와 서초구 모두 접전이 펼쳐지면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감은 정근식 후보가 40.49%의 득표율로 조전혁 후보를 이기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또한 이 수검표 절차도 있고요.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이 투표 종료 시각을 연장한 곳도 있기 때문에 개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은 개표도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서 정수진이었습니다.
1: 네,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 서울시장 9.84%의 함이 열렸고요. 정은호 후보가 65.21%, 오세훈 후보가 32.39%의 득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서울에 이제 25개 구청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을 보니까요. 자, 지금 서대문구의 이성은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약간 앞서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지금 8.79%의 함이 열린 거니까 예, 뭐 초반 부근 합니다만은 이 구청장 선거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0: 기존에는 예. 17대 8로

0: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네.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1: 예.
0: 그럼 이게 아주 뒤바뀐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1: 예. 물론 이제 뭐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서대문구 한 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강남구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국민의힘이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구에서도 현재까지는 어쨌든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당 투표 경향이 아주 좀 강했던 것 같다 그랬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역의 일꾼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특히나 중앙정치쟁점, 정당정치쟁점이 아주 강하게 돼가지고 개별적인 투표보다는 그런 경향이 같이 휩쓸려서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면 그대로 구청장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 예. 박준규 기자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개표 결과.
2: 네. 그 2018년 7회 때 보면은 그때 24대 1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완승을 했었고.
0: 서초구청장 하나 빼고 그랬었죠.
2: 예. 아, 그때 그렇습니까? 그때 예. 용산이 아니었었나요?
0: 서초구청장.
2: 서초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의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1: 예.
2: 근데 당시에 보면은 이 서울시장 격차가 상당히 커야 이게 가능한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번에 개표를 한 결과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클 거냐. 왜냐하면 이렇게 줄투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격차로 이제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1: 예.
2: 그렇다면은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런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 22년에 이제 8회 지방선거와 비교를 주로 해왔는데
1: 예.
0: 만약에 지금 출구조사 분위기에 쏠린다면 그 비교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2018년에 7회 당시에 지방선거와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예. 자,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18.97% 개표가 됐고요. 추미애 후보가 51.83%, 양향자 후보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42.49%, 현재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정유연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3: 네. 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좀 알려드리면요. 경기도지사는 말씀하셨다시피 추미애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 기준으로 박찬대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네.
3: 평택을 또 관심 지역이잖아요.
1: 그렇죠.
3: 여기서는 지금 조국 후보, 유이동 후보, 김용남 후보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예. 자,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또 최대 격전지의자 관심 지역입니다. 정말 이제 출구조사에서도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
3: 네.
1: 그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인데 그쪽의 표심의 향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나 리포터 나와 계시죠?
4: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구 개표소인 백스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개표가 시작된 지 3시간까지 지나면서 투표지 분류와 집계 작업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지역 개표 상황입니다. 오후 10시 30분 기준 부산시장 선거 개표율은 24.18%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4.16%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4.28%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는 1.51%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부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보면 개표율이 18.83%를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54.10%로 앞서고 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38.31%,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7.58% 승리입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석준 후보가 55.01%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정승윤 후보가 29.68%, 최윤용 후보 15.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 상황입니다. 경남은 현재 개표율 21.37%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남 도지사 선거 계속 선두 자리를 주고받으면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0.38%,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현재 49.61%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감 역시 송영기 후보가 39.90%, 권순기 후보가 37.03%로 치열한 경쟁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경남 지역 모두 개표가 20% 조금 넘게 진행된 만큼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개표소에서 이하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 김민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5: 네, 지금 더

0: 64.2%로 역대 대구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대구 개표 상황부터 살펴보면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개표 18.44% 진행됐습니다. 대구시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4.62%,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4.32%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두 후보가 0.8%포인트 차이의 초접전을 보였는데요.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은 김부겸 후보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세를 전망하긴 이른 상황이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입니다. 오후 10시 32분 기준 개표 14.48% 진행됐습니다. 강은희 후보가 47.7%, 임성무 후보가 29.36% 득표를 차지했고요. 현재 강은희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북 지역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90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현재 23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0.8%였고요. 오후 10시 33분 기준으로 개표 25.91% 진행됐습니다.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 62.43%,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37.56% 득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추이로는 이철호 후보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어 경북교육감 개표 상황입니다. 오후 10시 23분 기준 임종식 후보가 43.05%, 김상동 후보가 31.84% 득표를 보이면서 임종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구 경북 전체 개표율이 절반을 넘지 않고 있어서 개표가 더 진행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 시내 롤러장 개표소에서 김민정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자 KBS 디시전 K를 통해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가 두 명 나왔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제주지사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 역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KBS 디시전 K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네,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들이 이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앞서 부산 지역 또 경남 지역 그리고 이제 TK 상황을 지금 현재까지 이제 개표 결과를 봤습니다. 김만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부산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전재수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도 일단 그 경합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2: 예.
3: 그런데 박형준 후보가 이런 약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일사불란하게 만나게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활동했다면은
2: 예.
3: 같이 득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요. 그쪽에 한동훈 후보가 쪼그려 있어가지고 명쾌한 입장을 보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2: 예.
3: 이쪽 저쪽에 지역 간다고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점이 조금 본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나 조직을 활용하는데 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2: 예, 예.
3: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렀지만 알다시피 역대로 이 정도 규모 14군데서 지금 지방선거를 보궐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예.
3: 그 전에 2014년에 15군데서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재보궐선거를 따로 치렀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치를 때 같이 이렇게 14군데 추르기는 정말 이렇게 드문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지역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2: 예.
3: 지방선거보다는 재보궐선거가
2: 더 관심을
3: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2: 미니 총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 그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이제 부산 북갑이었는데
2: 부산 북갑인데.
3: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3: 뭐 하정우 전 수석이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은 청와대 전략과 민주당 전략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면 성공했다 볼 수 있겠고요.
2: 예.
3: 반면에 실패한다면은 그 정말 AI 역할에서 우리나라에 최고 잘한다고 하면서 청와대 수석을 했는데
2: 예.
3: 거기 정치 현장에 보내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알다시피 한동훈 후보가 혹시 또 만약에 최종 된다면은 국민의힘의 재편뿐만

0: 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당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하여튼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입니다.
1: 예.
2: 저는 전재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1: 예.
2: 제가 지금 선거 기간 동안 부산에 5번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국포시장을 찾았는데 사실 부산 북구 갑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후보가 유일한 민주당의 부산 의원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런 이유가 뭐냐. 그걸 시장 상인들한테 한 30명 정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데 전재수 싫다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 물어봤더니 시장 상인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다 악수를 하고 그리고 스킨십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1: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려왔었죠.
2: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사는 곳에 이웃들한테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의혹으로 나왔던 게 까르띠에 의혹이잖아요. 그런 예. 것도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재수 씨가 진짜 중요하다. 재수 씨 꼭 돼야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역구 관리 잘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아무튼 뭐 투표는 끝까지 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만약에 뭐 승리한다면 또 그게 뒷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2: 그렇죠.
1: 예. 그건 뭐 뒤집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0: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1: 알 수는 없습니다.
0: 이기면 예. 그게 이기는 요인이고
1: 이기는 요인이고
0: 지면 그게
1: 모르는 거고
0: 그렇다는 예.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까 저 예. 투표율 관련해 가지고 대구가 지난번에 최저 네. 투표율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아주 뭐 앞선에 나와 있고 오늘
1: 그렇죠.
0: 특히 현장 투표는 압도적이었단 말이죠.
1: 네.
0: 그 투표율 자체를 저는 그래서 초반에 아주 그 민주당이 여기저기서 저 싹쓸이 분위기로 가고 있을 때는 대개 그 기세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추격할 때는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다시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같이 갔다라는 것인데 그대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시 또 재추격하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추격과 재추격 상황이 어느 정도로 갔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김부겸 후보 쪽에서 2차 추격을 강하게 했으면은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2차 추격이 미미했다면은 아마 국민의힘 집결 세력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1: 예. 지금 대구시장은 개표율 20% 약간 넘어갔는데 현재까지는 김부겸 후보가 54%

0: 지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예. 박종혁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막판에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강도로 가느냐 이 예. 부분 이제 핵심일 텐데요. 보수 결집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보수의 심장을 바꿀 정도로 이 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구에서 43% 40% 초반대에서 이 천장이 있었거든요.
0: 예.
2: 이걸 뚫어내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첫 번째로 주요한 이제 포인트였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 상당히 살기 어려우니까 민심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여당의 어떤 공약과 이런 대통령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됐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보수를 어떻게 경각심을 줄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 채찍을 때릴 때 그럼 한번 이번은 한번 때려보자 이런 시각 또 하나는 민주당이 독주를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0: 예.
2: 그러면 이것을 과연 국민의힘이 그 독주를 막을 수 있느냐? 이때에 김부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막을 수 있다. 지난번에 그 조작기수법도 내가 그것을 막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0: 예.
2: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됐을 것으로
0: 알겠습니다.
2: 보였습니다.
0: 아무튼 뭐 추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천장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 시각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그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 서울 지역의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지역이죠. 중원과 강원 지역 그리고 호남과 제주 지역 개표 상황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김수정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3: 네, 저는 지금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밤 10시 40분이 지나면서 충청권 개표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권 개표는 대전 5곳, 세종 1곳, 충남 16곳, 충북 14곳으로 모두 36곳의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충청권 역대 선거에서 전국 판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른바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려왔습니다. 현재 관심은 역시 광역단체장 선거에 쏠려 있는 가운데 아직 개표 진행률이 크게 높진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대전 지역입니다. 밤 10시 40분을 기준으로 대전의 개표는 23.82%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62.2%로 우세한 모습입니다. 세종은 개표율 18.32%로 더불어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56.96%로 앞서고 있고요. 충남은 개표율 18.97%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9.1%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북은 개표율 41.51%입니다. 충청권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54.47%,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5.52%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지역의 개표가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 특별자치도로 갑니다. 강릉 최정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강릉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 과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특별자치도 내 투표소 664곳에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강원자치도 내 유권자 수는 총 132만 9천여 명으로 이 중 27.05%인 35만여 명의 유권자가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마쳤고요. 이번 본투표에서는 85만 8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하면서 강원 지역 전체 투표율은 64.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선 도입 이래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양양군이 72.8%로 가장 높았고요. 원주시가 59.1%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 이후 투표함은 각 시군별로 한 곳씩 총 18개 개표소로 옮겨져서 현재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후 10시 30분 기준 강원 지역의 도지사 선거 개표율은 28.99%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5.08%로 앞서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4.91%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 지역 대도시 지역의 개표율 또한 관심입니다. 도청 소재지에 따른 상징성을 갖춘 춘천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가 62.13% 득표율로 1위를

0: 보이고 있고요. 강원 최대 경제도시 원주는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가 59.06%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동지역 대표도시 강릉의 경우 보수진영의 수성이냐 민주당의 첫 강릉시장 배출이냐를 놓고 총력전이 펼쳐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63.14% 득표율 보이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교육감의 경우 강사명 후보가 43.60% 득표율로 신경우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 개표 작업에는 선거사무원 365명이 투입됐고요. 투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류기는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간 득표수 사이가 크게 나는 지역의 경우 자정쯤 이 박빙 승부로 또 득표수 사이가 적은 지역은 내일 새벽 3시쯤에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가톨릭 관동대학교 개표소에서 저는 최정아였고요. 이어서 제주 특별자치도로 가보겠습니다. 김경주 리포터 받아주시죠.
1: 네,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는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제주도 교육감, 제주도 의원, 그리고 서귀포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앞서 제주 지역은 사전투표율 22.8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지만 역대 제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로 의미가 남다르고요. 또 오늘 본선거 최종 투표율은 56.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10시 50분입니다. 제주도지사 개표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국회의원 3선과 도의원 3선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고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경제체질을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49.3%고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62.93%,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33.72%, 무소속 양윤영 후보는 3.33%의 득표율을 보입니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된 상태고요. 다음으로 제주도 교육감 선거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학력 강화와 맞춤형 교육, 그리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현 교육감인 김광수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지, 선출직 최초 여성 제주도 교육감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재 투표함은 51.69% 열렸고요. 고의석 후보가 48.07%, 절반 가까이 득표하며 당선 유력한 가운데 김광수 후보 38.06%, 송문석 후보 13.85%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위선곤 국회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요. 국회의석 한석이 걸린 만큼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 26년간 민주당 후보가 내리 당선된 만큼 이번에도 수성에 성공할지 국민의힘이 이변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재 개표는 66.22%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선범 후보가 53.88%,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46.11%를 기록하며 각각 1위와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 개표 결과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겸주였고요. 이어서 광주 호남 지역으로 가봅니다. 김현경 리포터 받아주시죠.
2: 네,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선관위 개표소 북구종합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호남 지역 개표 진행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는 5군데, 전남은 22군데, 전북은 15군데 등 각 시군구의 개표소가 마련됐고 현재 개표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앞두고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동안 따로 뽑던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대신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밤 10시 45분 기준 개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 개표율 28.77%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의 득표율 81.51%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득표율은 9.28%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개표율 30.21%인 가운데 김대중 후보 득표율 45.57%로 당선이 유력하고요. 장관우 후보 득표율은 26.41%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접전 양상인데요. 개표율 31.94%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득표율이 52.76%, 무소속 김관영 후보 득표율이 41.19%입니다. 그런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두 후보 간 격차가 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와 개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개표율 31.23%인 가운데 천호성 후보 득표율 56.42%로 당선이 유력하고요. 이남호 후보 득표율 43.57%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을 개표율 6.97%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 득표율은 63.24%,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14.59%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갑 개표율 6.57%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후보 득표율이 82.84%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 경우 개표율 47.56%,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65.97%로 당선이 확실시 된 상황입니다. 호남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요. 전남 지역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양, 신안, 강진군 등 8군데, 9군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후보들이 몇 석을 가져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광주와 전남 전북 일부 선거구에서 당선이 유력하거나 확실시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윤곽은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종합체육관에서 김현경이었습니다.
3: 오늘 우리 동네의 민심이 모이는 순간을 함께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당신의 한 표.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방송 2016 내 삶을 바꾸는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앞서 중원에서부터 강릉, 제주와 호남 지역 개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 박준규 기자, 중원 지역 표심 향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또 이곳은 네. 박 기자의 고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5: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충청도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속내를 잘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예. 잘 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단호한 측면이 있어요. 아, 싹쓸이를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 충북, 충남, 대전 모두 다 국민의힘 소속이었잖아요.
4: 그렇죠.
5: 지금 또 이 출구조사 나온 거 보면 다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게다가 사실 조금 민주당에서도 어렵지 않겠나 싶었던 이번 재보궐선거.
4: 예.
5: 어디입니까? 공주, 부여, 청양.
4: 예.
5: 여기는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4: 예.
5: 그전에 그 정진석,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기서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그 박수현 그 현재 후보도 그곳에서 정말 어렵게 국회의원을 해왔었던 곳이라서 쉽지 예.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4: 지금 김영빈 후보죠?
5: 그렇죠.
4: 김영빈 후보가 지금 현재 56.15%를 득표하면서 좀 유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5: 그러니까요.
4: 네.
5: 이 정도면은 지금 민주당은
4: 민심의 확실하게 향방이 좀 많이 또 완전히 바뀌었다.
5: 네.
4: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5: 네, 아주 강하게 바뀐 것 같아요.
4: 예. 자, 그리고 우리 정윤경 기자.
6: 네.
4: 예. 그쪽 그 특히 이제 강릉, 제주
6: 호남.
4: 예, 이쪽으로 좀 보죠. 예.
6: 네. 그 강릉, 제주, 호남 아까 리포터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제가 호남 중에 특히 이제 관심 지역에서 전북 지역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4: 전북이요?
6: 네. 예. 지금 여기가 김관영 현 지사랑
4: 지금 굉장히 관심 지역이죠.
6: 네. 예. 이원택 후보랑 맞붙고 있고요. 뭐 접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령 이제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건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던데
4: 예.
6: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이 이원택 후보를 전략공천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 컷오프가 아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김관영 지사가 마치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지시를 한 것처럼 무리수를 뒀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왔습니다.
4: 예. 김한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7: 저는 뭐 광주 지역이 좀 주목을 합니다.
4: 예.
7: 어느 점에 주목하냐면요.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 때도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이 광주 지역이었어요.
4: 예.
7: 37점 몇인가 그 정도로 낮았어요.
4: 맞아요. 그랬었어요.
7: 그때에도 광산구청장 등이 무투표 당선되는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광주 지역의 구청장 2명인가가 아마 무투표로 당선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이번에도 광역 단위로 봤을 때 전국에 제일 낮지 않을까. 물론 통계는 이번에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다시 나오는 것 같던데요.
4: 예.
7: 그래 분명하지 않지만 그런 점이 있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은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문제가 되지만은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로 던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그런 투표율 저조하게 나오지만은 농촌 지역인 전남 지역은 투표율은 높게 나오거든요. 대신 그 경쟁이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7명이나 무소속의 단체장들이 시군 군수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공천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과연 무소속으로 얼마나 관찰이 될지 이것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4: 예. 자, 뭐 계속해서 구시군 군수까지 뭐 시장 구청장까지 요 선거 결과도 지금 투표 결과가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전국 개표 결과에 좀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해 주시죠.
8: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심이 집중된 곳들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개표 15.4%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64.9%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2.7%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입니다. 개표는 24.8%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3.1%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41.3%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4.2%의 개표 상황 보이고 있는 인천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62.5%,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36.5%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2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장입니다. 개표는 32.7%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3.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5.1%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8.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지사입니다. 26.3%의 개표율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0%,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50%, 득표율로 보면 같습니다. 지금 득표 수차가 198표밖에 나지 않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198표 더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시장입니다. 개표는 24.3%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5.3%로 2위입니다. 전남 광주시장은 31.8%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81.5%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득표율은 9.3%입니다. 이어서 재보궐선거 평택을입니다. 개표는 18.9%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1.8%,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0.8%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51.4%,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9.1%로 31.8%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재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12.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의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4: 네, 강성규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중규 기자, 정윤경 기자,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만은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예. 지금 서울 지역

0: 만 보면은 지금 구청장을 보니까 현재 25개 가운데 24곳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곳 빼고는 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또 바뀌었나요? 지금 24곳으로 다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도 지금 민주당이 10석, 국민의힘이 5석, 진보당이 지금 1석을 앞서고 있고요. 대구를 보면은 구청장이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이 2석을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청장 민심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1: 서울의 경우에 일단 워낙 큰 단위이기 때문에 광역 중심으로 이제 주목을 하지만은요. 막 선거가 끝나고 지나면서는 그런 그 구청장들이 얼마나 됐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0: 예.
1: 왜 그러냐면 더구나 이후의 움직임은 아주 구단위별로의 조직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역대 크게 이렇게 승패가 엇갈렸을 경우에는 정말 싹쓸이로 왔다 갔다 했었죠. 아시다시피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8년 선거 때는 그때 24대1로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지 뭐 한 달 만에 치렀던가요? 지방선거를. 네. 그때는 그 분위기 타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17석을 가져갔던 그런 상황이니까는요.
0: 예.
1: 그런데 그 지금 그 다음 지역 영남 지역을 얘기할 때 아까 박중현 기자가 얘기를 잘했었는데 워낙 뭐 보수의 중심 또 보수의 뭐 성지 이런 용어까지 쓰는데요. 저는 상당 부분은 이게 많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천정이 있어가지고 뭐 40% 후반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앞선 조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0: 예.
1: 다만 그게 뭐 20, 30% 정도에서 앞섰기 때문에 문제였을 뿐이지 일정의 기반은 있었다. 흔히 얘기하는 영원한 비교할 때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는 전혀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지만은 영남 지역의 경우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고 몇 년 전에는 부산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이 진출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국면인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정당 모양새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초 단위에서도 진출할 가능성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북의 농촌 지역은 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시 지역 등 부울경을 중심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2: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8대 때는 교차 투표가 좀 이뤄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0: 예.
2: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지만 구청장에서는 좀 갈렸단 말이에요.
0: 예.
2: 그 교차 투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라면 정원호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이 되고 구청장들도 민주당 후보들로 쫙 채워진다면 정원호 후보가 앞으로 서울시장이 됐을 때 일하기에 정말 탄력이 잘 받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제가 조은희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조은희 의원이 이제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그 국민의힘 소속 서초구청장이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일하기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2: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혼자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기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대로 흐름대로 간다면 정원호 시장이 됐을 때 정말 탄력 받아서 일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 잘 듣긴 했습니다.
0: 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지금 이제 대구 달성의 이진숙 후보가 상당히 좀 많이 앞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부산 북구각 경우도 지금 하정우 후보가 51.37%, 한동훈 후보가 39.05%. 조금 이제 격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몇 개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14군데에도 이걸 전제로 봐야 됩니다. 13군데가 기존의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만 이제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이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0: 네.
1: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1대 13으로 가도록 본전치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반대로 그래서 두세 군데 정도만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면은 비민주당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변화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107석이 있다가 추경호 후보가 빠지니까 106석이 됐는데 거기서 두세 개만 돼가지고 110석 가까이만 된다고 하더라도 과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상당히 국회 의석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개표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0: 예.
1: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산 북갑이라든가 평택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현재 지금 개표율이 51%를 넘어간 상황에서 하정우 후보가 51%를 넘고 한동훈 후보가 39%를 약간 넘긴 상황. 출구조사 결과는 상당한 경합으로 나왔었는데 뭐 현재까지 50% 정도 열린 상황에서는 조금 격차가 나는 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부산 북구 갑이었고요. 그리고 관심을 역시 또 갖는 지역이 평택을이죠. 평택을은 현재 김용남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32.62, 조국 후보가 31.53, 요이동 후보가 28.63. 뭐 근소한 차긴 합니다만은 김용남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고 개표율이 현재는 32.62%. 개표율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군요. 이건 저기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3: 예. 예. 여기에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곳이 울산 남구 갑이에요.
0: 예.
3: 이 민주당에서도 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예.
3: 왜냐하면 그 원래가 여기 국민의힘 그 김상욱 그 후보의 지역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사실 거기에서 이 승리를 할 거라고는 많이 기대를 못했는데
0: 예.
3: 여기도 이기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주 부여 청양도 지금 쉽지 않은 지역인데 거기도 민주당이 만약에 가져간다면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예. 울산 남구갑 같은 경우는 전태진 후보가 60.01%, 김태규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33.88%니까
2: 네.
0: 격차가 지금 꽤 나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그곳이 고향인데요.
0: 예.
2: 거기 사실 보수세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좀 지금까지로는 앞서 있다는 거 보면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좀 평택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유희동 후보랑 황교안 후보 단일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런데 지금 취재를 해보면 황교안 후보가 제안했던 그런 조건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받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먼저 부정선거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라. 그리고 당대당 통합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좀 받기 어렵다. 이거 받는 순간 우리 중도층 표심 다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만약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하면은 이름은 유희동이지만은 황교안으로 단일화한 형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0: 예.
1: 좀 쉽지는 않았겠죠.
0: 예, 예. 자, 11시 11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개표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해서 전국 단위 실시간 개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전해 주십시오.
4: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2층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후 9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이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허철훈 사무총장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저녁 6시 20분 기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등 이 일부 투표소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마감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개표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 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은 현장을 가득 메웠던 취재진들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 정문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들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 개표율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시도지사 전국 개표율 27.67% 기록 중이고요. 시군의장 전국 개표율 27.33% 기록 중입니다. 또 교육감 전국 개표율은 25.74%고요. 국회의원 재보궐 전국 개표율은 26.19%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0: 네, 이혜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울산시장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디시전K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인 이철우 후보의 당선 역시 확실시 된다는 디시전 K의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요 당사를 연결해서 한 시간 전과 분위기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나가 있는 박수정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5: 네, 저는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밤 11시를 지나면서 이곳도 초반의 분주함은 많이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객석 곳곳에는 취재진과 당 관계자들만 남아 있고요.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이곳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조승래 본부장은 현재 개표 상황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개표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고요. 개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곳 상황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리포터 박수정이었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6: 네, 여기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보다도 서울 송파구 등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9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할 때만 해도 종합 상황실은 붐비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썰물이 지나간 듯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중앙 선관위를 방문해 공식 항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10시 45분 이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가 했던 발언 중 일부를 말씀드리면요. 본래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도 투표를 하려고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있었고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기에 결과를 보고 투표한 것이니 오염된 선거고 오염된 선거는 무효다. 개표를 중지하지 않으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개표를 중지하고 필요하다면 재선거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상황실의 채널을 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상황실에서 리포터 유혜진이었습니다.
0: 네, 저 이번엔 평택을 재보궐선거 당대표의 출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지희 리포터, 조국혁신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7: 네, 저는 조국혁신당 선거상황실이 마련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 을은 당대표 출신이 3명이나 출마한 최대 접전 지역인데요.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곳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경기 평택 을 재선거에서 초박빙으로 1위를 차지한 출구조사가 공개되자 이곳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당직자들이 빠져나가 한산한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개표 방송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는 오후 6시 20분쯤 평택 성황실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아직은 환호할 때는 아니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호흡으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상황실 당 지도부는 경합이지만 결과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1.1%,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30.6%,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30.3% 득표율을 받을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개표율이 현재 2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31.53%로 조국 후보가 2위,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2.62%로 순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표율이 한 5, 60% 이상 진행돼야 자세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선거상황실에서 리포터 유지희였습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선거의 좀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또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만흠 박사님, 네. 현재 분위기로는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이 승리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1: 뭐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예. 결정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스스로 실패를 자초한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후반에 지금 투표 일정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추격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당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지금까지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쟁점이 됐었죠.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독주하다 보니까 조심 들었지 않게 자충수두는 문제 던져가지고 혹시 이게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르겠다. 뭐 공소시효 문제의 등장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스타벅스 문제에 나오고 뭐 대통령의 다른 반응도 나오고 해서 살짝 걷어들이는 그런 양상도 보였었는데요.
0: 네.
1: 그럴 정도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사 뭔가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것을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 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야당의 역할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박준규 기자,
3: 네.
0: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나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는 어떻습니까?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3: 일단 어떻습니까? 높아지는 거죠.
0: 예.
3: 그런데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압승이냐 아니냐보다도 뭐 전북 지사에 대한 그 부분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경기 평택을
0: 예.
3: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천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둘 다. 약간 무리수도 좀 있고요. 또 후보에 대한 문제들도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0: 예.
3: 이기는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이기게 된다면 특히 전북지사에서 이원택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이 뭐 정청래 대표는
0: 책임론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3: 오히려 그것이 네. 본인의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0: 네.
3: 그렇다면은 연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저는 약간 좀 견해가 다른데요. 아까 예. 우리 정 기자가 김관영이 문제에 대해 세 가지를 갖고 본인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뭐 근거를 댔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가 이원택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불만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히려 막판에 이런 불만을 하고 당에서 결국은 조직동원 효과로 됐지 않냐 그런 불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로 전당대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깨웠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다시피 아까 심지어는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 부모님 어머님 모시려고 집안으로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이사 간 것까지도 혹시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 전략 때문에 간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럴 정도로 전북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 이긴다고 해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그 아래 지역인 전남 지역에서 만약에 무소속이 많이 당선된다면 가시적으로 그걸 또 확인해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0: 예, 깨끗하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1: 아니,
0: 예.
1: 지금 뭐 탄력을 예.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0: 예.
1: 이긴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탄력을
0: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3: 예. 지게 되면은 이제 예. 그렇죠. 타격을 엄청나게 세게 받을 건데
1: 바로 책임을 져야겠죠.
3: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0: 예.
3: 그런데 이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일단은 그러한 불안 요소들은 없어지니까
0: 그 정도까지 이제 못 가는 상황이
3: 된다. 당대표로 나설 수 있을 만한 발판은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고요.
0: 예.
3: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불만들이 여러 가지 또 무소속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들로 해서 그 문제는 또 그 문제대로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0: 예. 정 기자는
2: 네.
0: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크게 패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가 문제였을지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전직 대통령들이 또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0: 예. 네, 이런 측면들까지 또 나중에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예. 미리 좀 보자면 어떻습니까?
2: 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0: 예.
2: 전직 대통령을 띄웠던 게 승부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 이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0: 예.
2: 좀 제가
0: 결과로 말해주는 거니까.
2: 그렇죠. 예.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아직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국민의힘이 탄핵과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에는 일단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제가 지금 취재가 되는데 첫 번째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를 독대를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한테 가서 설득을 해라. 윤 전 대통령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항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책임 그러니까 나의 이제 명령에 따랐던 그런 군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용서를 해달라.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 나는 더 이상 정치적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윤 전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이 장 대표가 설득에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좀 거부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0: 예.
2: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올해 초에 국민의힘이 전원 의원 전원 명의로 절윤 선언문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그때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짜 사과를 하려면 당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던가 아니면 의원 전원이 좀 고개를 숙이던가 절을 하던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박 실장이 손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박 실장 쪽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장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얘기를 보면 아 완전히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이랑 이제 좀 거리를 두려는 이런 노력을 좀 덜 하지 않았나 이게 좀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0: 예.
1: 뭐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보니까 대구의 시장으로 지금 나선 김부겸 후보가 왜 상대 추경 후보를 내란 관련해서 왜 성토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김부겸 후보가 내란 관련 문제는 이미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대하게 정치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은 뭔가 꼬투리를 남겨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를 남기고 있단 말이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갔을 때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탄핵당한 사람이 뭐 나서냐라고 비판을 했었지만은 저는 국민의힘 쪽은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주로 전직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을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관련시켰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대치가 된다면은 그나마 좀 언정적인 요소가 다 있을 것이다.
0: 예, 예.
1: 가로막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쁜 역할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아무튼 지금 대구시장 개표 현황을 보면 개표율이 한 28% 가까이 되는데요. 김부겸 후보가 52.73%.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6.2%. 예, 현재 약간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격차가 뭐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표율 현재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심 지역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는데요. 지금 그 조금씩 이제 유력 후보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도 하나 둘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추미애 후보가 지금 당선이 좀 유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2: 네.
0: 예. 일부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당선이 유력시 되고 또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울산시장도 김상욱 후보가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유력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상황이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예, 국민의힘이 좀 크게 패하게 된다면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 예, 또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죠.
3: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대피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0: 예.
3: 이미 그 대피할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이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0: 예.
3: 지금 뭐 그 내란의 강을 건너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사람들을 다 공천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했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0: 예.
3: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대패할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반발이 나와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현재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북 이외에 나머지를 다 잃는다. 특히 대구시장까지 잃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0: 그렇죠.
3: 예, 특히 거기에다가 혹시 한동훈 대표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 살아서 예. 당선이 돼서 오게 되면
0: 재보궐선거에서
3: 더더욱 그럴 테고요.
0: 예.
3: 그것이 아니라면 젖잘싸가 되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대구 경북 정도 이기고 또 영남에서 한 곳 정도. 이 정도 이기고 또 재보궐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 달성군 이외에는 다 그 민주당 거였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대구 달성 이외에나 또 하나 정도
0: 더
3: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더 자기 기반을 더 만들고 특히나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0: 예.
3: 이 선거에서 자기 사람으로 또 원내대표를 만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간 심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평가를 받는다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다.
0: 그동안 좀 스텝이 약간 엇갈렸는데.
3: 예, 계속 예. 유지될 수도 있겠다. 그걸 지금 뭐 계산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0: 예.
3: 됩니다.
0: 예.
1: 그럼 만약 그 방향으로 간다면 가장 좋아하는 쪽은 약한 야당을 기대하는 세력이겠네요. 저는 뭐 1차적인 가장 큰 변수는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의 당락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 한동훈 후보가 원내로 진출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가 재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된다면은요.
0: 예.
1: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 보면 누가 복당 시켜준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복당 여부하고 상관없이 재편이 가능한 방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에서 새정치 국민의힘 만들었던 방식도 있고 뭐 신한민주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통일민주당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복당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야당의 재편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물살을 탈 거다라고 봅니다.
0: 네. 지금 현재 부산 북갑 개표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5.89%,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1.27%입니다. 예.
1: 몇 퍼센트 정도 개표 상황입니까?
0: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창에서는 개표 상황이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근데 정석대로면 사실 지금 출구조사 그리고 또 지금의 결과만으로 계속 간다면 정석이라면 이제 출구조사 발표가 나고 이제 투표 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당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이런 당내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잖아요.
1: 네, 맞아요.
2: 투표용지 이런 사태가 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당력을 온통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긴급 의원총회 열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 투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런 당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공공의 적을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수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장 대표 아직까지 조금 더 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다른 생각도 있군요. 예.
2: 네, 들긴 했습니다.
0: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1: 네, 그럴 수 있을
0: 예,
1: 겁니다.
0: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산 북갑 개표율이요. 43.96%, 한 44% 정도 개표가 된 상황입니다.
1: 꽤 되긴 했네요.
0: 예. 예. 뭐 적지 않은 숫자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정우 후보가 45.89%, 한동훈 후보가 41.17%를 득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관심 지역 역시도 이 평택입니다. 예. 평택을 현재는 이제 김용남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 개표율이 24.58%고요.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2.62%,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31.53%, 260표 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희동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28.63%입니다. 현재 개표율이 뭐 4분의 1 정도 지금 열린 상황이고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이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또 달려 있는.
2: 네.
0: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3: 예. 예. 조국혁신당의 모든 의원들이 그 평택을에 다 모였습니다.
0: 예.
3: 12명이요.
0: 예.
3: 그 12명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그 민주당에 찍어야 되는 민주당의 그 지지자들이 지난 총선 때 아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우리 찍어달라 해가지고
2: 네.
3: 이제 한 거거든요. 그때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한테 요구했던 것은 정말 쇄빙선처럼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개혁을 뚫고 나가라 이런 요구였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0: 예, 예.
3: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을 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0: 음흠.
3: 실제로 여론조사하면 2%도 거의 안 나오는
1: 정당 지지율 말이죠.
3: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이제 조국 혁신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0% 4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 보면 민주당의 기존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거기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김영남 후보에 대한 반감. 다시 얘기하면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 평가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들 또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떤 그 향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들어

0: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 후보의 그 도덕성 문제 그리고 지도부의 그 결단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의 이런 박빙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시면 조국혁신당의 미래.
2: 네. 예. 어쨌든 간에 오늘 그 개표 대상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아까 출구조사에서도 무슨 0점 몇 차이로 세 사람이 줄줄이 붙어 있는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보고요. 조국혁신당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일단 원내 13석이 되죠. 지금은 순수하게 비례대표로만 그렇죠. 12석을 예. 가지고 있다 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록을 세우게 되죠.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 직을 잃었는데 그 직을 잃은 사람이 2년형을 받고 나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같은 22대에 복귀하는 경우 우리 아마 헌정사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면받았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도 있습니다. 적어도 만약에 22대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을 잃게 됐다면 한 번쯤은 건너뛰어서 24대쯤에 도전은 가능하지만 바로 할 수도 없다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 네. 한 번 건너뛰는 것도 아니고 그 22대에 바로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우에 재선 의원으로 불러야 되느냐 소선 의원으로 불러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조국 본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당을 만들 정도로 뭔가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번에 지역구라는 현장에 뜨고 떠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많이 좀 세속화되면서 본인의 그런 거품도 좀 사라지고 이런 점이 있을지라는 게 되겠고요. 또 그보다도 만약에 안 돼버린다. 탈락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후의 정치 진로에서 근본적으로 본인이 자체를 정치인 자체의 길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정경 기자는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3: 저는 합당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1: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3: 네,
1: 합당이요?
3: 만약에 네. 조국 대표가 국회 입당
1: 지금 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약간.
3: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합당 논의가 딱 중단이 되고 이제 선거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까지가 됐는데 예. 만약에 조국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합당 논의에 불이 붙을까? 그
1: 팔을 누가 지고 가느냐에 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2: 네. 뭐 이후에 이제 당 주도권이라든가 심지어는 대권 전략까지

0: 의원직 안 내려놨죠. 현직 가지고 있죠. 바로 그대로 복귀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후에 예. 그 역학 관계 속에 대해서 그냥 이전에 지방선거 전에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해가지고 가볍게 통합하려고 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송영길 후보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좀 생각이 났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물어봤던 게 후원회장을 몇 명 맡고 있냐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지금 송영길 후보가 정말 많은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 전당대회 포석 아니냐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랑 둘이 만났다 이런 인천 모 호텔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때 전당대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거냐 논의를 했다라는 예. 게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2: 당의 지형에도 상당히 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자, KBS 라디오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3: 오늘 우리 동네의 민심이 모이는 순간을 함께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당신의 한 표.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 2016 내 삶을 바꾸는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이 시각 들어온 속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4일 0시 그러니까 잠시 후 0시가 되겠네요. 그죠? 예.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예, 한 20분 남았네요. 예. 밤늦게 이제 급히 모이는 것 같습니다.
0: 이 문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2: 예, 예.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0: 주목해야 될 인물도 있지만은요. 예. 여러 군데 주목을 받다 보니까 주목을 예. 안 받으면서 이렇게 실리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 그래요?
0: 만약에 어디서 보궐선거 한두 군데 치른다라면은 그 후보들에 대해서
2: 어떤 분이십니까?
0: 주목받으면서 막 논란이 될 수가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0: 뭐 큰 틀에서 몇 개 보자면 여러 군데 있죠.
2: 예.
0: 군산 지역에 다시 그 지난번에 도전하려고 했다가 도전을 못했던 김우겸 예. 전 의원이 이번에 도전해서 아마 개표 상황 보면
2: 아 김우겸 의원요? 예예예. 예.
0: 전 의원인데 이번에 후보로 돼서 등장해서 하고 있고요.
2: 지금 현재 김의겸 후보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네, 각 지역입니다.
0: 네.
2: 예. 김의겸 후보가 지금 뭐 압도적으로 뭐 82.5%
0: 그 지역성도 있고 해가지고 예. 뭐 거의 뭐 그렇게 봐야겠죠.
2: 득표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0: 그리고 예. 또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김남국 전 의원이 이번에 보궐선거에 안산에 출마해가지고
2: 예.
0: 거기도 뭐 지역구가 좋은 쪽에서 당선 가능성이 꽤 있는 편이고요.
2: 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 몰랐던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이
0: 아니, 모든 사람이 예. 관심을 가질 만 했었죠.
2: 예.
0: 그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고 했다가 지금 개항으로 간 예. 김남준 의원의 경우도 지금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있다가 지금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국회에 뭐 들어올 가능성이
2: 있는 거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안산시 갑이죠. 예. 김남국 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59.16% 득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가 35.7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율이 46.13% 개표가 된 상황에서 김남국 후보가 59.16%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0: 63선거에 두 번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 네, 누굽니까?
0: 지난해 63 대선에 도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이번에 63 동시 지방선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누구시죠?
0: 권영국 네. 후보.
2: 권영국 후보, 그렇죠.
0: 황교안 예, 예. 후보.
2: 아, 그러네요.
0: 두 사람 예, 다 예.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한 사람은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고 평택을에 나오고 있고
2: 예.
0: 아마 대선 후보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또 예. 마침 선거 날짜가 6월 3일 같은 네. 날짜여가지고
2: 그러네요. 딱 1년 만에
0: 네, 신기하긴 예.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뭐 정은호 후보, 오세훈 후보, 정은호 후보가 현재 개표율 21.51%인 상황에서 63.87% 득표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가 33.69%. 말씀해 주신 권영국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요. 1.06%, 1% 조금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 후에 어떤 이 개각이나 정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1년 되는 그렇죠. 날이죠. 네. 그죠? 네. 지난해 6월 3일.

0: 일날 같은 날에 네.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쨌든 뭐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마 뭐 네. 조만간 그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네. 같이 할 겁니다.
0: 거기에는 아마 또 하던가요? 선거 얘기도 네, 뭐 당연히 또 뭐 들어가겠죠. 예. 국정 동력에 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예, 네, 탄력을 받을 것 네, 같은데요. 이제
2: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따로 했듯이 남은 4년 동안 8년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그것보다 두 배를 더해서 속도를 늘리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여당 민주당의 또 단독 플레이도 상당히 강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겹쳤을 때의 문제점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사실 국민의힘이 그걸 제어해 줘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해서 반성을 안 하게 되면 그 단독 레이스가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또 국회의장까지 같이 합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주 좋은 환경이긴 하죠. 입법부와 중앙행정부에다가 지방행정부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제어할 수 있는 안팎의 레드 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0: 자기 절제
2: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김부겸 의원이 그런 얘기 김부겸 그 후보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먹히는
0: 예,
2: 이유가
0: 예, 예.
2: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있다 보니까
0: 예.
2: 그러면 당신이라도 들어와서 해주시오.
0: 이런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들이 또 많이 캠프에 들어오기도 했었잖아요.
2: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그 강효상 그 전 의원이 또 들어갔던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대구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 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 예.
2: 그런 그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그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그러한 그 현재의 그 청와대와 민주당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저는 뭐 국정 동력 차원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완승했다고 해서 새롭게 추가로 국정 동력 받을 필요도 없다. 이미 역대 이 정도로서 완벽하게 집권 세력이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없었죠.
0: 예.
1: 그리고 단독으로 지금 충분하게 국회도 입법도 가능한 상황이고 또 상대에는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다가 아직까지도 내란 프레임에 대한 그런 것이 작동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무슨 뭐가 좀 부족해서 국정 동력에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다시 해서 완벽하게 모든 3위일체로 승리를 해버린다면은 이때는 본격적으로 포용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포용전략을 써야 되는데 엇갈리는 게 혹시 이런 표현이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슨 그 사법 리스크 관련으로 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뭔가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고
0: 예.
1: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그 청와대 쪽과 대통령실 쪽과 그 민주당 당이 서로 뭔가 좀 엇갈린다든가 아니면 강원이 달리 가는 측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말 역할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서로 다른 궁금이가 있는 건지 이런
0: 예.
1: 차원이었는데요. 이제는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끝난다면은 특별하게 선거 전략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스스로 모든 걸 노려놓고 포용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조금 전에 강 전 의원도 이번에 뭐 참여하겠습니다만 일단 포용 전략은 사람 쓰는 각도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근데 사실 좀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예.
1: 어떤 뭐 때 얘기하는 겁니까?
0: 장관도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던
1: 바로 그런 게 있죠. 지난번에
0: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1: 그분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올라갈지 뭐 등등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랬는데 저는 그 정도라면은 상대 쪽에서 뭔가 오히려 빼주기를 바란 사람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 사람을 가면은 포용의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가야지 저 사람이 가면은 오히려 처치한 네. 느낌이
0: 아무튼 이미 뭐 탄력은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뭐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민주당이 오히려 더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
1: 네.
0: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격전지에도 인물들 한 분만 더 보기 한동훈
3: 네.
0: 전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 네.
0: 예, 지금 현재 하정우 후보 얘기는 좀 했었는데 지금까지 개표 상황을 보면은 43.96% 개표가 됐고요. 하정우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5.89,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1.27. 예. 약간 한 4% 포인트 정도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네. 후보는 만약에 여기서 낙선하게 된다면 어떻게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그 거의 조국 예. 대표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걸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0: 그렇겠죠. 예.
2: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간다면은 사실 잊혀질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원외에 있는 데다가 또 세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을 다시 도모할 수 있는 기회도 현재 없거든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측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이번에 거의 마지막 도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0: 그래요.
2: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지면은 다시 뭔가를 해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혹시 뭐 신당 얘기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건
2: 정당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0: 예, 예.
2: 여러 가지 뭐 비용뿐만 아니라 이게 지지세도 상당히 강해야 되고 특히 그렇다면 거기에 의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2: 그런데
0: 그냥 지금 구를 수는 없으니까.
2: 그런데 지금 거기
0: 친한계 의원들
2: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좋은 울타리 원내라는 울타리를 그 교섭단체라는 울타리를 벗고 이 광야로 나와야 되거든요.
0: 지금
2: 보면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거의 비슷한 급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 갈 정도로 그렇게 투쟁적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세력화를 도모하려면 원내 예. 진출에 성공을 해야 될 겁니다.
0: 예.
1: 실패한 상황의 세력화에 도모하기는 소수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잘 알지 않습니까? 제3당 소수당이 되면 결국은 다시 흡수되거나 몰락하는 상황이 되니까
0: 예.
1: 만약에 신당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기세를 주도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다면 원내 진입에 성공하는 경우가 되겠죠.
0: 한동훈 후보 거치는 그러면 어떻게 좀
1: 저도 비슷하게
0: 김 박사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 원내 진출에 성공한다면은 하여튼 그 상당히 우리나라 정당 지금 구도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그 젊은 에너지도 발휘하면서 선거운동에서 주목받을 만한 상당히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하는 걸 보니까.
0: 예.
1: 그러나 이제 결국은 최종 승패해서 저버리고 예. 나면 뭐 원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요.
0: 고민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갔잖아요.
1: 예.
0: 다른 지역으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1: 들거든요. 저는 이번에 막판에 예. 거기 갔을 때 그 전략을 만약에 제가 주변에 있었다면 하는데 YS 쪽에 좀 뭔가 연계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최근에 있던 보수 이미지보다는 3당 합당 이후에 뭔가 민주 세력이 가세된 개혁의 이미지를 더한 보수 세력으로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살리지 못했는데 만약에 진출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3: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0: 예.
3: 그러니까 물론 원내 들어왔다면 제2의 보수 동남풍이 불 수도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언론의 주목을 다 받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0: 예.
3: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인지도 그리고 언론의 주목도는 굉장히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선거용지 사태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얘기가 좀 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좀 잠잠해지고 나중에 당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때 장 대표 신임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좀 많이 잃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동훈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내려가서 했던 그 이른바 서동요 전략이라고 하나요?
0: 예.
3: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랑 릴스 찍고 밑바닥 훑고 했던 전략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개표 상황 진행 중입니다만 득표율이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려운 곳에서도 좀 열심히 했네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이 공중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당권 얘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좀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전국 개표 상황 좀 확인 드리겠습니다. 전국 개표율 현재 35.14% 개표가 됐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상황을 보면 경북은 이제 이철우 후보가 거의 당선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됐고요. 경남이 지금 개표율이 38.58%인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2.22%,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7.77%입니다. 예, 조금 격차가 나요. 한 4%포인트에서 5%포인트 사이.

0: 예. 예.
1: 출구조사 예. 이전에
0: 경합 지역이긴 한데 예.
1: 이전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그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경북 말고도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이 경남이다 경남. 그런 얘기가 예,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오늘 출구조사는 약간 밀린 상태에서 경합으로 네. 나왔었는데요. 그때 예측 분위기를 혹시 갈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세 분씩 돌아가면서 예,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규 기자께서 말씀. 네.
2: 예,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을 다시 한번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0: 예.
2: 일 잘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국정 수행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전히 그 조사를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예. 이제 남아있는 그 윤석열의 그런 행태에 대한 지지율.
0: 지지였다.
2: 그러니까 대결이었다. 윤석열과 예. 이재명 대결이었다. 예.
0: 정유경 기자는
3: 네.
0: 정치부 기자로서도 20대 정치부 기자시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예.
0: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3: 20대 예. 민심 제가 좀 듣고 왔는데 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 사실 민생에 관한 얘기 그렇게 많았나. 왜냐하면 지금 이념에 좀 치우친 거 아니에요. 특히 스벅이라는 주정 논란 이런 것도 많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왔습니다.
0: 예.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당연히 뭐 이번에 성패 어느 쪽이 많이 이겼냐 중요하겠지만 예. 이 과정에서 노출됐던 우리가 문제 그거 함의하는 바를 선거 끝나고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0: 예. 아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세 분께서 너무 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KBS 라디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또 개표방송 4부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KBS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또한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29도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파주 18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파주 26도.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8도, 춘천 19도, 원주 19도, 대관령 13도. 낮 기온은 철원 26도, 춘천 27도.

1도, 원주 28도, 대관령 22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심기온 속초 18도, 강릉 19도, 동해 18도.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5도, 동해는 24도입니다. 충청남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1도, 충주 19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전남 19도, 보령 19도. 낮 기온 청주 19도, 충주 19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전남 28도, 보령은 26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0도, 군산 19도, 광주 20도, 목포 20도, 여수 19도, 순천 19도. 낮 기온 전주 29도, 군산 28도, 광주 28도, 목포 26도, 여수 24도, 순천 25도. 경서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9도, 포항 18도, 안동 18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진주 17도. 낮 기온 대구 28도, 포항 27도, 안동 29도, 부산 24도, 울산 25도,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서해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1도. 북한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18도, 신의주 19도, 개성 17도. 낮 기온 평양 22도, 신의주 20도, 개성 2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3.2도, 현재 습도는 66%. 내일 서울 지역에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의 실제 당선자 윤곽은 자정이 다소 지나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은 자정을 전후로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격전지나 비례 당선자 결과는 오늘 새벽 서너 시쯤 당락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은 어제 저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다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도 있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선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OTT 서비스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최주희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최 대표는 어제 낸 사과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각 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나라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실패한 호주와 일본, 영국 등 54개 나라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향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 1.7%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것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고등학생 17살 A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5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23살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한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에 앞서 한 전 차관을 불러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일 방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사 79개 전 사업장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엔 소나기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영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4부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제9대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63 지방선거 4부 진행을 맡은 이동수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을 비롯한 11곳,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에서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산, 대구, 전북, 강원 등 4곳은 경합지로 예측됐는데요. 아직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있어 각 당은 기대 속에서 조심스럽게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63 지방선거 4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지역 투표소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고 개표 결과에 따른 여야 각 당의 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패널들과 함께 이번 선거의 의미와 특징을 짚어보고 지선 이후 전국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제8회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63 지방선거 4부 시작합니다.
2: 당신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개표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1: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1: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1: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63 지방선거 이렇게 또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뭐 마무리가 됐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이제 격전지도 많은 것 같고 또 약간의 논란도 있는 상황이에요. 종합적으로 일단 이번 선거의 의미와 특징 간단하게 짚어보고 개표 상황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최종 투표율도 61% 기록했습니다. 하은기 전 부대변인.
3: 네.
1: 예, 이번 선거 총평 한 30초 정도 해 주신다면요.
3: 정치의 구조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구조변경이요?
3: 지방선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야당들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정부 견제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출구조사밖에 안 나왔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행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 어떻게 정부 여당을 견제하냐. 광역단체장은 어쨌든 간에 정부나 여당이랑 협조를 해서 예산도 가져오고 입법 뒷받침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는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 선거 구도에서는 예 선거의 성격과 무관하게 어쨌든 진영 대결 성격으로 끌고 가버리면은 뭐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기도 하고 여당이 네.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의 구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손수조 대변인은 총평 짧게 해주신다면요.
5: 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투표 용지 부족 사건 이거 굉장히 사태가 엄중한 거거든요.
1: 네.
5: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 민주주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기존의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체형 문제라든지 소쿠리 선거라든지 투표용지를 들고 가서 밥을 먹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각가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갔습니다.
1: 네.
5: 그런데 끝끝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표를 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투표를 아직 안 했는데도 한쪽에서는 개표가 나오고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어느 후보가 유력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투표를 찍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러면요 완전히 이 투표는 오염돼버린 겁니다.
1: 네.
5: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믿고 이 지금 나오는 개표 결과라든지 이런 선거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1: 네.
5: 이번 선거는 완전 원천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0시 10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앙선관위 연결해서 이 시각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이혜리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저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각 이곳 이 선관위 상황실은 전국에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개표 현황을 취합하느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평소에 선거종합상황실이라면 당선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웠겠지만 오늘 밤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종합상황실 내부는 분주한데요. 또 선관위 정문 앞에는 어제 소식을 듣고 몰려든 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리면서 정문 앞에는 경찰버스도 도착했고요. 선관위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사뭇 삼엄한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선거종합상황실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전국 개표 현황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들은 빠져나가면서 비교적 한산하지만 오히려 기자실은 사태 경위를 파악하려는 기자들의 노트북 타이핑 소리와 그리고 중계 목소리로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한데요. 청사 로비에는 밤늦은 시각에도 극도의 어수선함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중앙선관위는 새벽 0시를 기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리고요. 위원회 결과는 대변인실에서 서면으로 입장문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 아직 발표 전인데요.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잠실 7동 제2 투표소에 사무원들이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밤을 새워서 개표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사태 수습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1: 예, 이번엔 주요 정당의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출구조사도 그렇고 이 선관위 문제 때문에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당부터 연결해보죠. 더불어민주당에 나가 있는 박수정 리포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6: 네, 저는 지금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는데요. 늦은 밤이 되면서 이곳 상황실도 개표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1곳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지만 당 관계자들은 남은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곳 상황실이 아니라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고 개표 결과와 경합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개표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당 관계자들은 남은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새벽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서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1: 예, 지금 각 당의 표정 들어봤습니다. 일단 출구조사 기준으로 현 시점에 16개 광역단체장 중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곳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먼저 그 전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7: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 개표 상황실입니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막판 보수 결집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의힘은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상황실은 점차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후보의 경기도지사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측은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것이 당을 재정비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선거 결과보다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에 집중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가 중앙선관위를 찾아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고 장동혁 대표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원장실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잠시 전 12시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긴급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패배로 관련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선관위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고 선관위의 회의 결과에 따라 당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있을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리포터 유혜진이었습니다.
1: 예, 국민의힘은 일단 이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당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구조사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1곳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현 시점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이 14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2곳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못 들어봤던 이야기마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위원, 예. 이번 선거 총평해 네. 주신다면요.
8: 일단 저는 이제 회초리를 넘어서는 어떤 선택을 좀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쓴소리를 하는 정도나 뭐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분노하신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반성이 없는 정치에 대해서 저는 심판하는 투표를 좀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성에서 좀 벗어나는 선택을 이번에 좀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 어떤 지역 발전 이슈나 실질적인 성과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주목했던 지역들이 뭐 부울경 지역들, 그리고 뭐 대구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지역들임에도 이 지역들이 접전으로 다뤄지고 박빙으로 다뤄졌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극도로 커져 있던 선거였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신지호 부대변인은 총평해 주신다면요.
9: 저는 아쉬운 면이 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대다수 현역 단체장이었고 민주당 후보들이 도전자적 입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의 식견,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토론이라든지 정책 경쟁의 장에서, 검증의 장에서 회피하고 줄행랑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침대 축구를 일관하다가 이런 식으로 광역단체장에 당선이 된다고 한들 과연 그 지역 발전을 솔선수범해서 이뤄낼 수 있을지라는 좀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0: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들이 좀 모자란 면모가 많이 보였고 그것을 어떻게 벌충할지가 앞으로의 해당 지역의 행정에서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뭐 토론을 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제대로 제시하게 그렇죠. 하지 못했다는 거죠.
0: 네.
1: 예, 일단 이번 선거 보면은 선거 내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심판해야 된다, 내란 종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견제론을 선거 그 직전까지도 주장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엄동설 안에 그 까치밥 홍시 하나 남겨놓는 심정으로 자신을 뽑아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원기 대변인 보시기에 이 두 정당 어느 쪽이 먼저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2: 아니 저는 뭐 사실 내란 심판론도 정권 견제론도 저한테는 별로 안 와닿아요.
1: 네.
2: 무슨 광역단체장이 내란 심판 어떻게 하나요? 내란은 사법에서 하는 거고 이미 그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데서는 내란에 내쳐도 안 꺼냈어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권 견제로는 아니 국정 지지율 60%대를 왔다 갔다 하는 정권이 되고 정부에 되고 정권 견제로는 얘기해버리면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단체장이 정부랑 싸움만 하겠구나. 뭐 어떻게 예산을 가져올 것이며 어떻게 공약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슬로건들이 다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구도상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두고 뭐 유권자들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뭐 토론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유권자들이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그 심판을 받은 당 입장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얘기는 죄송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했는데 민주당이 침대 축구해가지고 유권자들이 오판해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조언 드리는데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습니다.
1: 네.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 결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만 보면은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이게 좀 잘 안 먹힌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당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출구조사에 나온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께서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엔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와 사실 2018년 지방선거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당시의 출구조사 결과나 당시 나왔던 개표 결과랑은 지금은 좀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은 그때보다 8년 전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맞붙어 있는 결과를 낳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여론조사들 결과보다 민주당을 더 추격한 그러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개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내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대의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 아 이렇게 입법부도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입법부의 폭거를 막아야 되고 행정부를 향해서도 최소한의 견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보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그래도 좀 붙은 걸로 나왔고 이 견제론이 어느 정도는 먹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8년 전 선거랑 비교해봐도 네. 그런 추세가 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지역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으로 가봅니다. 부산 이하나 리포터 전해주시죠.
3: 네, 부산 해운대구 개표소입니다. 자정을 넘어서면서 개표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지역 개표 상황입니다. 오전 0시 15분 기준 부산시장 선거 개표율은 48.44%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2.96%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45.50%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이기도 한 이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현재 개표율 43.96%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5.89%, 또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1.27%, 이어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2.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경합이 예상된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교육감 선거는 개표율 40.41% 기준이고요. 김석준 후보가 52.85%로 앞서면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승윤 후보가 31.19%를 기록하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입니다. 경남은 현재 개표율 42.8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2.52%,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7.47%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송영기 후보가 39.47%, 또 보수 성향의 권순기 후보가 37.68%를 기록하면서 치열한 경쟁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표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부산과 경남의 선거판세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접전을 보이는 것도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구 개표소에서 이한아였습니다.
1: 네, 부산 경남 지역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전히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죠. 대구 지역으로 가봅니다. 김민정 리포터 나와 계시죠?
4: 네, 지금 저는 대구 수성구 만촌 시내 롤러장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후 7시 36분쯤 첫 투표함이 열리면서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5시간 정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처음과 같은 진중한 분위기 속에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만큼 개표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구는 특히 오늘 본투표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64.2%로 역대 대구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대구의 개표는 아직 절반을 넘지 않고 있는데요. 0시 20분 기준으로 개표 36.64% 진행됐습니다. 대구시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1.14%,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7.81% 득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김부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가 더 진행되면 결과의 방향이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경북 지역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90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23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종 투표율은 60.8%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8.1%포인트 높았습니다. 0시 11분 기준으로 개표 46.9% 진행됐고요. 경북지사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 65.4%,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34.59% 득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추이로는 이철호 후보가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간이지만 아직 대구 경북 모두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 대구의 민심이 어떤 선택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만촌 실내 롤러장 개표소에서 김민정이었습니다.
1: 예, 대구 경북의 뜨거운 열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 개표 상황은 어떤지 광주 북구의 김현정 리포터 연결합니다.
5: 네,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선관위 개표소 북구 종합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는 5군데, 전남은 22군데, 전북은 15군데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정을 넘긴 이 시각 호남 지역 일부 선거구에서는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유력한 후보, 또 당선이 된 후보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앞두고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동안 따로 뽑던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대신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12시 20분 기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 개표율 54.37%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80.17%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득표율은 10.38%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개표율은 37.72%입니다. 김대중 후보 득표율 44.13%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두 후보 간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예상했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개표율 49.06%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51.82%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 됐고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41.63% 득표율로 2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개표율 53.86%인 가운데 선호성 후보 56.7%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을 개표율 25.88%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 63.65%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가 16.01%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갑 득표율 10.39%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후보 득표율 82.47%,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가 17.52%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을 개표율 66.64%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 65.2%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전남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있는데요. 광양시 강진군 등 8에서 9군데 정도로 예상했는데 무소속과 야당 후보들이 몇 석을 가져갈지도 개표 작업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김현경이었습니다.
1: 예, 김현경 리포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지역 표정 살펴보죠. 강릉의 최정아 리포터 전해주시죠.
6: 네, 강릉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 가톨릭 단동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특별자치도 내 투표소 664곳에서 본투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강원자치도 내 유권자 수는 총 132만 9천여 명으로 이 중 27.05%인 35만여 명의 유권자가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마쳤고요. 이번 본투표에서는 85만 8천여 명이 투표를 완료하면서 강원 지역 전체 투표율은 64.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선 도입 이래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양양군이 72.8%로 가장 높았고요. 원주시가 59.1%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 이후 투표함은 각 시군별로 한 곳씩 총 18개 개표소로 옮겨져서 현재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전 0시 20분 기준으로 강원자치도의 도지사 선거 개표율은 54.47%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85%로 앞서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8.14%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 지역 대도시 지역의 개표율 또한 관심입니다. 도청 소재지에 따른 상징성을 갖춘 춘천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가 59.24%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강원 최대 경제도시 원주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율 후보가 50.83%, 그리고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는 49.16%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동지역 대표도시 강릉의 경우 보수진영의 수성이냐, 민주당의 첫 강릉시장 배출이냐를 놓고 총력전이 펼쳐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남 후보가 61.53% 득표를 보이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교육감의 경우 강삼영 후보가 41.2% 득표율로 신경우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 개표 작업에는 선거사무원 365명이 투입됐고 투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류기는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수검표 단계가 추가돼서 전체적인 개표 시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박빙 승부로 득표수 차이가 적은 지역은 오늘 새벽 3시쯤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관 개표소에서 최정아였습니다.
7: 제가 사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 창출을 할 줄 아는
8: 중장년층에 대해서 살 길을 열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9: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좋은 시스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 균형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 대구에 새로운 물결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투표를 하러 왔는데 대구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11: MZ세대라고 아주 그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확실히 대구 안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조금 심각하니까
12: 대구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떠났거든요. 고향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그런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13: 저희 청년들 공략 다 읽습니다. 공약 실행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더 이상 대구 떠나가지 않게 잘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 이제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첫 선거에 보는 거기도 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뽑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사람들을 편가르지 않고 그런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15: 이번에 광주 전남 통합 그런 이슈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불안 같은 게 오고 있는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면은 제일 괜찮지 않을까.
16: 아이 키우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찾아보고
17: 아이를 낳았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18: 문화적인 것도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공연이랑 문화적인 지도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9: 오늘 우리 동네의 민심이 모이는 순간을 함께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당신의 한 표.
2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19: 2026 내 삶을 바꾸는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각 지역 개표 상황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창 이제 누가 앞서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인데 이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송파구 잠실 7동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오후 6시 전에 줄을 서고도 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한 건데요. 결국에 선관위가 공식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21: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22: 오늘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관위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서울선거 개표 지금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해서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23: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여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환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조승래 총괄 선대본부장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셨는데요. 아, 손수조 대변인님.
24: 네.
1: 네, 아,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해서 기다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전 이거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가짜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4: 그러니까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고요. 네. 사실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2021년인가 네, 그 총선에서 네.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전면 재투표가 이뤄졌습니다.
1: 네, 재선거를 치렀죠.
24: 네, 2년 네. 뒤인가요? 아마 다시 치렀는데요. 그 결과 뭐 국회의원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결과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관위가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개표를 멈춰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개표 결과가 나와버리면 네. 그 다음에 다시 투표를 했을 때에도 문제가 돼요. 그게 영향을 받거든요. 다음 선거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표를 멈춰야 되고 개표 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네.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이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도대체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지도부는 이제 선관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했고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없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현장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야당 대표가 항의를 하니까 24시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긴급 회의를 들어갔다고 이제 곧 하거든요.
1: 지금 회의하고 있겠네요.
24: 네, 그러면? 회의를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냔 말이죠. 선거 용지가 지금 부족했다는 게 지금 낮 1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낮 1시부터 없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야당 대표가 항의를 강력 항의를 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들어보면 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투표용지가 50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50명만 투표합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선관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결과를 지금 받아들이겠냐 말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이 지금 이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몸이 고단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발길을 되돌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1: 대구로 돌아가신 거죠.
2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 투표 참정권 자체가 완전히 부정된 거입니다. 네. 이런 사태를 발발한 선관위는 지금 당장 해체해도 모자라지 않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선관위는 감사를 받고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예. 주장합니다.
1: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소쿠리 투표 막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0: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해놔야죠. 아니 지금 선거인의 50%만 준비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정치 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만약에 100% 국민이 모두 다 가서 투표를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랬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기다리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손수조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선관위가 사과하고 그런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네. 마련해야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재선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1: 재선거 필요하다.
0: 왜냐하면 네. 서울시장은 몰라도요. 구의원, 기초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투표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런 소식이 있어서 현 투표하러 안 가신 분들 이런 분들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참정권을 확보받지 못한 분들의 그 투표 미참여로 인해서 낙선의 길을 걷는다?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작은 차이로도 그렇죠. 당락이 갈리니까요. 예.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 무효 주장하고 있고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선관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선거 무효라든지 재투표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장이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일단은 선관위가 진짜 너무 잘못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선관위가 진짜 이번에 또 이렇게까지 좀 부실 선거 뭐 논란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게 관리 부실이잖아요. 뭐 행정 부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안 하면 뭘 합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좀 이번에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좀 동의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문제죠. 왜냐하면 뭐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유권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심지어 해명도 황당해요. 뭐 50%만 이제 인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선관위는 왜 유권자단에 투표를 하라고 합니까? 50%만 인쇄를 할 거면서. 말이 안 되는
1: 그렇죠.
2: 거죠. 예, 이거는 뭐 100%를 해놓고 용지가 남아 돌아서 그걸 다 파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만전을 기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관위는 그냥 100번 매우 쳐도 할 말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선거나 뭐 선거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은 일부 투표소의 어떤 관리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유로 서울 시민 전체의 투표를 무효화하는 문제는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일부 지역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서울시장 선거 자체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 혹은 서울에서의 민심 자체를 다시 재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질을 좀 호도하는 것에 가깝지 않나. 이미 성적표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민심은 이미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투표율이 100%가 나온 것도 아니고 60%를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이 정도의 투표 용지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여기서 잠시 당선이 확실시된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 연결해서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철우 당선인.
3: 예.
1: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3: 아이, 감사드립니다.
1: 예, 그 당선 확정 소식 들으신

0: 방송을 해가지고 걱정을 더 앞서더라고요.
1: 네.
0: 제가 뭐 방송 그 예측 보도할 때 대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1: 네.
0: 박병호 후보하고 저하고 그래서 같이 있는데 그 박병호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대구에. 그래서 야 우리 여기 다른 데는 다 지고 대구도 박빙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이 너무나 어렵게 됐구나. 우리 나라가 암울하다. 그래서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제 뭐 개인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저는 제가 자유 우파 보수 종갓집이라 늘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은 흔들림이 없었고 대구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예.
1: 예, 대구가 아직 접전 펼치고 있죠.
0: 예.
1: 후보께서 선거 막판까지 경북 투표율 높여야 한다. 국민의힘 원팀으로 경북 예. 발전 이끌겠다. 이렇게 메시지 강조하셨어요. 경북에서, 예. 경북에서의 승리가 보수 진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세요?
0: 저는 우리 경북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북의 이 바람을 전국으로 불어넣어서 그래서 전국에도 우리 당이 좀 지난번 선거처럼은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 17개에서 12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반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1: 예, 이제 당선되시면은 3선 도정 시작되는 거잖아요.
0: 예.
1: 예, 그러면 이제 신공항 조기 착공이라든지 행정 통합 뭐 100조 원 투자 예. 유치 이런 굵직한 공약들 많이 하셨어요.
0: 아, 그럼요.
1: 예, 임기 초반에 가장 먼저 내가 이거는 추진하고 싶다. 1순위 과제 무엇입니까?
0: 신공항은 우리는 가덕도 부산공항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대구 있는 공항을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전 하는 건데 땅을 팔아가지고 해라 이래 데가 있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나빠서 잘 안 되거든요. 건설 경기만 좋아지면 이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조기 착공이 중요하다. 이래서 저는 대구시에서 주체가 돼가 있는 것을 대구 경북 공동을 하자. 그 법 조문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바꾸더라 하더라도 같이 하자. 이래서 나라에서 자꾸 기대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놨는데 자꾸 나라에서 기대가 하면은 국가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네.
0: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네.
0: 어떤 식으로든 조기 착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뭐 대구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빠르게 협조할 그런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은
1: 네.
0: 뭐 사실 저들은 19년도부터 조약해서 7년이 되었습니다.
1: 네네.
0: 지금 전남 광주 법안이 뼈대가 우리가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데 전남 광주는 두 달 만에 두닥닥 해가지고 후닥닥 처리해버렸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선거를 했으니까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총선 때는 28년 총선 때는 통합하자.
1: 네.
0: 그래서 국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자. 이걸 주장해 놨습니다. 그거 두 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1: 네.
0: 나머지 경북 발전 방안을 많이 내놨는데 그 뭐 제가 늘 하던 일들이고 해서
1: 네.
0: 차곡차곡 다져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네. 4년 동안 이 경북 도정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각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제가 도민들께 공약한 내용들 신공항 이전 대구 경북 통합 이거는 우선순위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농업 대전을 해서 지금 농촌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었는데 이걸 더 확산하고 더 나가서 돈 되는 산, 산이 돈 되도록 산림 대전한 의업 대전한 이런 걸 통해서 농수산 분야
1: 네.
0: 예, 나오는 생산품을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6차 산업을 하는
1: 6차 산업이요.
0: 이런 것들하고 예. 그다음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를 전 산업으로 입히는 일들 이것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뭐 노인들 따뜻한 밥상 이런 것까지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0: 예.
1: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였습니다.
0: 감독님 수고하십니다.
1: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예. 예.
1: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일단 저희 아까 하던 얘기부터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화원기 부대변인님,
2: 네, 뭐.
1: 이거 만약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0: 라도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아 이거 인정 못한다 재선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이슈 아닌가요?
1: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0: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니
0: 이거?
1: 뭐 일단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네. 강도 높게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필요하면 이제 뭐 조사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지금 당장은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뭐 형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조사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선거 없다고 못을 받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그 입장을 낼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직선거법 198조에는 뭐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거나
0: 네.
1: 투표함의 분실 멸실 이런 경우에는 재선거 할 수 있게 돼 있고 물론 당의 선거구에 문제 있는 투표구에 한해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뭐 개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투표를 했다 하니까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지만
0: 네.
1: 그게 수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그 투표구만 다시 해보자 이런 것도 수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서울에 한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재선거 해야 된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저런 절차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합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 급하게 뭐 선긋듯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유권자들의 뭐 의사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물어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사실상 선거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적혀 있지만
0: 네.
1: 문제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0: 네.
1: 항상 투표를 했는데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또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난리치는 사람들 국민의힘에 많습니까?
0: 네.
1: 아,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 다른 당인가요? 하여튼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촉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선거 얘기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신조 부대변인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내홍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선거까지는 주장을 안 하더라도 부실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부실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커질 것 같지 않으세요?
2: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이야기했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
0: 네?
2: 3월 달에 송원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의원총회 결과 나온 것이
0: 네.
2: 윤어게인과 그런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과 이 선을 긋겠다. 그런 분들을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사실상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실선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고 또 선거관리를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투철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런 것들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부실선거라고 한다면 뭐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한 용지를 그러니까 기표된 용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 실수가 있거나 그런 거에 부실선거인데 이거는 아예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만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고 이러한 촌각을 빚은 겁니다. 이거는 부실선거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아주 중대한 심각한 범죄이자 사고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저는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뭐 큰 판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의원,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자신이 낙선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후보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당이라고 한다면 국민 한 사람의 표라도 훼손되고 한 명의 참정권이라도 지금 빼앗긴 이 상황에 같이 붕괴하고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빼앗긴 참정권을 다시 확보하는데 그 길에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은기 대변인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사안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도 경솔한 발언이었다. 공당치고는 적합하지 않은 태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일단 오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 인천 등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17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5군데가 이제 서울이고 또 하필 공교롭게도 이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지역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문제가 당분간은 좀 이 전국의 시끄러운 이

0: 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계속하면은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저희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자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손수조 대변인께서 지금 유세복을 이렇게 입고 와주셨는데요. 경북도 유세 많이 가셨죠?
1: 네.
0: 분위기 어땠어요 거기?
1: 제가 뭐 부산, 경남, 그다음에 충주, 대구 경북 다 한 바퀴 돌았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번에 제가 정당 생활을 좀 10년 이상 하면서 네. 이번에 특이하다 싶은 점이 2030 세대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응원을 줬어요. 그래서 청년 후보들 전국에서 저처럼 빨간 제 티셔츠를 입고 운동했던 청년 후보들에게 청년들이 응원을 화이팅을 많이 줬다는 거 굉장히 더 특기할 만한 했고 그리고 원래 전통 우리 보수 지지층이었던 6070분들이 네. 우리에게 또 많이 혼을 내시더라고요.
0: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제대로 싸울 것이지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싸우냐. 네. 또 이렇게 이제 많이 혼쭐을 내시는 모습이 조금 이제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도 후반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등판을 하시면서 네. 보수의 대결집도 이제 이뤄주셨고 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면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 이제 그러한 우리의 결집이 무색하게 이 선거 자체의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이 시간 현재 과천 선관위 앞에 지금 네. 수많은 시민들이 가서 경찰과 또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미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0: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그렇지요. 중앙선관위에 항의하러 가신 분들인
1: 네.
0: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예.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서울시에서의 투표용지 부족도 문제지만요. 네. 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지금 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휴먼 에러 넘어서는 네. 완전 이 시스템 에러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번에 이거를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을 무슨 총선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있을 모든 선거에서 이 의혹 자체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사회적 갈등 우리가 치를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네. 선명하게 명백하게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고 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이 선관위의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문제를 그렇죠. 매듭짓지 않으면은 또 비슷한 갈등이 계속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또 가장 좀 눈여겨봤던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광역시였어요. 원래 대구가 사실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대구 지역 그 대구시장 선거가. 근데 이번에 굉장히 접전이 펼쳐졌고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추경호 후보자가 49.9%, 김부겸 후보자가 49.1% 나왔고요. JTBC 출구조사에는 김부겸 후보가 49.7%, 추경호 후보가 49.2%로 소폭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은기립 부대변인님, 네. 고향 대구 아니세요?
2: 고향 대구고 네. 이번 선거에서도 김부겸 캠프에서 있었습니다.
0: 캠프 어땠어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2: 현장 분위기는 괜찮았죠.
0: 네.
2: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수천 명이 탈당해서 뭐 민주당 후보 지지하는 것 이런 거는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0: 네.
2: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사실 저희 지지층 결집이라고 해봐야 전국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대구 하면은 체념한 상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네. 전화 같은 거 잘 안 돌려주세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들 이입해서 대구에 계신 지인들한테 뭐 전화도 돌려주시고 투표 독려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인증글 같은 게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 평생 국민의힘만 찍었는데 이번에는 김부겸 찍었대요. 뭐 이런 것들 막 줄이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현장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시니까 어렵긴 네.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접전 상황인데 출구조사가 늘 본투표 상황으로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 2022년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JTBC 예측조사와 방송 3사 출구조사 전부 다 김은혜 후보가 이겼었어요.
0: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2: 그런데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당선자는 뭐 김동연 지사였죠.
0: 네.
2: 그래서 이 정도 차이 나는 출구조사는 예단하기가 매우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근데 저는 예, 그 예, 말씀하세요. 먼저.
3: 저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거가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는데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두 분이 만났어요.
0: 네.
3: 만났는데 서로 포옹을 해주면서
0: 예.
3: 격려를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0: 네.
3: 그러면서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는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도 없었고 뭐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법적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거 문화를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들에서도 좀 본받고 추구해야 되지 않나.
0: 네.
3: 저희가 경쟁할 때는 강하게 경쟁하더라도 그 경쟁의 목적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경쟁이 되어야지 네.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식의 저급한 정치 문화는 이제 좀 퇴출하고 이번에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두 분이 보여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네. 서로 간의 신사적인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제 신주호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신사적인 경쟁이 보기 좋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어요. 그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제 민주당에 이제 차기 대권 놓고 뭐 잠룡들 거론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부겸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은 이 차기 대권 잠룡으로도 부상할 수 있는 거예요?
4: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선거에서 이게 이기신다면 이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지역주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세대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주의의 벽은 사실 견고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고 이 김부겸 후보가 본인의 어떤 능력과 또 뭐 아무리 이제 구도나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 이후에 뭐 제대로 된 변화의 모습을 못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대구는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김부겸 후보가 그것을 진정성과 어떤 열정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뚫어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 사실 대체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험지에서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0: 네.
4: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김부겸 후보가 갖게 되는 상징성이 민주당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권까지도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당원들이 지지를 많이 해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김부겸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선택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 그것도 대구에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권을 이제 대선을 준비를 해보면 항상 그 접전 지역들 혹은 네. 어려운 지역들 영남 지역의 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거 항상 우리한테 과제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압도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0: 네. 일단 뭐 당락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구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49%가 넘는 득표를 지금 얻는 걸로 예상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손수조 대변인님. 근데 네. 이제 또 선거 막판에 변수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1: 네,
0: 박근혜
1: 그렇죠.
0: 전 대통령 께서 대구에 이제 칠성시장도 가시고 서문시장도 가시고 하시면서 좀 국민의힘 후보들을 많이 도왔었는데 이 효과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1: 당연하죠.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0: 네.
1: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큰 어른으로서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보수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 분열 이런 것이 우리의 또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아우러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0: 네.
1: 영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끝까지 보수의 결집을 다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제 확실히 있었다고 보고요.
0: 네.
1: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돌아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악담을 퍼붓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렇게 내세울 분이 없어서 부러워서 조금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1: 사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겪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겪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진정으로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또 지켜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심정, 네. 짠한 마음이라는 게 당원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수 우파들의 그 짠한 마음을 그 향수를 또 자극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뭉쳐보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는 네. 정말 우리가 큰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보수 결집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었다 말씀해 네. 주셨어요. 대구시장 현재 개표 현황을 보면은 개표율 44.86%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0.02% 득표하고 있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93% 득표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차이가 안 나요. 하은기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당연히 대구 지역은 계속 붙어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엎치락뒤치락 계속 할 겁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지만 제 현장 감도로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까 전망을 한 거고 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선거죠. 사실은 아까 그 박성민 최고위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접전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성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박근혜 뭐 대통령의 유세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네. 부여하셨지만 국민의힘 당사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없어요. 출당시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
0: 네.
2: 그런 얘기해서 사실 젊은 지도자를 당대표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짜로 지도자로 모시고 챙긴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하나라도 발의를 했었어야 돼요. 찾아보시면 없어요.
0: 네.
2: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무 급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이용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0: 네.
2: 대구 경북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0: 초접전이 펼쳐지고 네, 있죠.
2: 대구 경북은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출구조사 15대 1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먹어서 안 되는 약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건너간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요들처럼 그렇게 그래버리면
0: 네.
2: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급 회초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그냥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 게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백서 같은 거 쓰실 때 잘 좀 네. 토파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그 이번 선거 보면은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힘의 회초리가 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또 당의 민주당의 회초리가 되겠다는 뭐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근데 대구랑 또 이번에 비슷하게 좀 성격이 좀 비슷했던 곳이 전북도지사 선거였던 것 같아요. 전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동시지방선거 이래로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경선 과정에서 좀 논란이 빚어졌었고 선거 운동할 때는 또 김관영 후보자 돌풍이 좀 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지금 결과를 보니까는 이 좀 이원택 민주당 후보자와 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막판에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거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이 먹힌 걸로 볼 수 있나요?
4: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뒤집힌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당 내부에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초반 열세는 뭐 후보든 당이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김관영 후보의 어떤 무리수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다든지 뭐 대통령과의 사정교감설 이런 게 또 논란이 네. 됐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원들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에 전념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그것도 무소속 후보가 제명당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대통령의 어떤 사전 승인하에 마치 이제 출마를 한 것처럼 혹은 교감하에 출마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께 누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평가를 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4: 그 외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뭐 과정상의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김관영 후보가 이제 제명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0: 네.
4: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려를 하셔서
0: 네.
4: 이 민주당에서 낸 이원택 후보에게 많이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0: 네, 현재 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KBS 디시전 K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신조 부대변인 근데 이원택 후보자가 만약에 낙선할 경우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은 정청래 대표 구사일생하는 건가요?
3: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했었던 당무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 이원택 후보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정청래 대표의 당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초리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컸다면 몰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격차가 크지 않고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도 분명히 앞으로 당대표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거를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원택 후보가 당선됐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그동안에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원택 후보는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3: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무조건 이 상황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호남에서 이렇게 강한 비토 여론이 나왔는지
0: 네.
3: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0: 네. 손수조 대변인께도 비슷한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번에 뭐 전북도지사 선거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좀 약간의 좀 실수도 중간에 나오면서 아 이거 리더십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음번 이제 차기 당대표 선거 위험할 수도 있는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다면은 정청래 대표의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유지될 수 있을까요?
1: 어쨌든 이제 수치적으로 스코어가 네. 이기는 걸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당 대표의 덕으로 가겠죠. 네. 근데 하지만 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전북 도지사 선거 그리고 평택 재보궐 선거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후보들 간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정청래 대표가 이원택 후보를 응원하러 갔던 그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난투극도 벌어지고 뭐 화물차 밑에서 드러눕는 그런 기괴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전북에서는 두 번 다시 정청래는 전북 오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골을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 조국 후보 조국 혁신당과의 원래 합당 무드가 있었다가 네. 이것이 이제 어그러지면서
0: 갈등이 심했죠.
1: 예.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골이 굉장히 심해지고 조국 대표는 초반에는 국민의힘 제로를 외쳤지만 결국에 보여준 것은 이 민주당 제로 외치면서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여기에 민주당 후보를 과연 누가 낼까 정청래의 선택은 무엇일까라고 봤는데 조국의 거의 이

0: 출구조사에서 보면 거의 초접전이에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의 유희동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청래의 리더십은 과연 괜찮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정에서 보여졌던 스크라치가 꽤 네. 상처가 깊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1: 결과보다도 일단 과정에서 나타났던 네. 잡음들이 리더십에 어느 정도 상처를 좀 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각 1시 8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격전지의 개표가 진행될수록 그 열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들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저희 KBS 1라디오 총선 개표 방송과 함께해 주십시오.
2: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공부나 경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3: 비교나 경쟁적이지 않고 좀 편안한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4: 공적인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5: 애들 지우기가 편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막 뛰어놀 수 있고 그런 동네면 좋을 것 같아요.
6: 녹지나 쉴 곳이나 이렇게 시민의 휴식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7: 퇴직을 하고 나오면 저임금이라도 일자리들이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8: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0: 당신에게 우리 동네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꿈을 키우는 출발점.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를 달래는 안식처.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함께해온 삶의 터전.
11: 우리가 꿈꾸는 우리 동네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바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 의미를 온전히 지켜낼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부산시장 선거 개표 현황 보겠습니다. 개표율 65.68%,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9% 앞서고 있고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6.67%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네. 예, 이 부산시장 선거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12: 네,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제가 다른 방송들에서 뭐 예측해달라 해서 사실 뭐 당연히 이걸 예측하는 게 되게 부적절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방송에서 해달라고 해서 15대 1 아니면 14대 1대 1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전체 스코어 말씀하신 거죠? 네. 좀 전에. 네. 박성민 전 최고는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보세요?
13: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예상했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네. 이제 초반부터 이제 진행됐던 여론조사 추이보다는 분명히 이제 보수 쪽에서 바짝 따라붙은 그런 상황들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뭐 어떤 승패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산 지역에서의 인지도나 이미지 그리고 네. 또 국무위원을 하면서 해낸 이제 굵직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이 부산 역시도 결국 제1과제는 지역의 발전이거든요. 네. 이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라는 면에 있어서 이미 한번 보여준 사람과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 사이에서 저는 전재수 후보를 분명히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었습니다.
1: 네. 또 이 부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부산시장 선거도 뭐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은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부산 북갑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죠. 신주호 부대변인. 예,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가 좀 무소속이다 보니까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예, 민주당의 하정 후보랑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한동훈 후보가 매섭게 치고 나왔어요. 이 원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저는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네.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직 개표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박민식 후보가 상대적으로 패착이 너무 많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삭발을 한 것. 네. 그게 전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봐요.
1: 어떤 점에서요?
14: 사실 삭발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 네. 비호감적인 뉘앙스를 풍기게 하지 않습니까?
1: 강성의 이미지를 주죠.
14: 강성의 이미지가 네.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선거운동의 무렵에 했다. 이러면 사실 유권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리고 하정우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 전재수 후보와 비교해서 지역 유권자들과의

0: 스킨십, 이 밀접한 관계 형성이 좀 서투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거기서 전재수 전 장관이 다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들에게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1: 네.
0: 굉장히 라포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게 주요 핵심 요소였는데 그런 것을 하정우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능력이. 그런데
1: 네.
0: 그렇게 유권자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게 정치를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4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하정우 후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제일 큰 요인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견제 심리가 부산에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보수 재건을 통해서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미랄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유권자들과 보수 지지층들이 좀 모여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서 내려보낸 사람이고 민주당도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간 분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재명 대통령도 선택하고 민주당도 여러 차례 부탁을 한 사람이 이 지역에서 낙선하게 된다라고
1: 네.
0: 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견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아마 유권자들이 최소한도로 이 지역에서라도 우리가 정권의 폭주를 막아보자라는
1: 네.
0: 마음 그런 절실한 그 심리로 투표장에 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네.
0: 저희가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하정우 후보가 낙선하고
1: 예.
0: 범야권 후보 중에 한 분이 당선된다면
1: 네.
0: 그 의석은 단순한 한석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값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또 보수 진영이 후보자들이 분열된 채로 선거를 치렀는데 이겼을 경우에 그 의미는 훨씬 클 거다. 뭐 이렇게
0: 그렇죠.
1: 보시는 거죠.
0: 예, 하정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굉장히 그 타격이 클 거다. 그런데 그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정 후보에게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정권과 민주당 이 두 분들한테 굉장히 큰 정치적인 그 위협이 될 것이기
1: 네.
0: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범야권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일단 부산 북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현황을 보면요. 개표율 75.21%고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2.9%,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2.33% 득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접전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한 2시 10분 정도에 끝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날 것 같아요. 하은기 대변인님.
2: 처음에는 네. 이제 부산 북과 전망하라 그럴 때 구도 의 벽이라는 게 있어서
1: 네.
2: 저기는 어쨌든 보수가 강세인 지역이긴 하지만 전재수 뭐 후보께서 뚫었던 지역이라서
1: 네.
2: 50도 50으로 거칠게 나눈다고 쳤을 때 보수는 한 명, 민주당은 한 명 이래야 이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긴 두 명으로 쪼개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만 무리일 거다라고 원래 전망을 하다가
1: 네.
2: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기 같은 들어가기 직전에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는 비평을 했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과대평가를 좀 했는데 저렇게까지 한심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뭐 삭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삭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캠페인을 무슨 장난처럼 했거든요.
1: 네. 어떤 게요?
2: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자유대학 뭐 이런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들
1: 예.
2: 내려가가지고 그 우스꽝스러운 쇼츠 이런 거 막 유권자들로 하여금 혐오감 들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가 하면 장동혁 대표부터 해서 지도부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막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장동혁 대표 대구에도 잘 못 왔어요.
1: 네.
2: 심지어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도 와서 후보랑 동행유세를 안 했어요. 수성모세 혼자 그냥 돌아다니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호의적일 대구에서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눈에 안 띄었는데 부산 북갑에서는 가가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패착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아까 신조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이거를 뭐 정권 심판의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1: 네.
2: 저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민의힘 심판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하정우라는 사람의 표를 깎아먹는 방식이 아니라 박민식이라는 사람의 표를 깎아먹는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2: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의 신승은 보수 내부에서 이 극으로만 치닫고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어떤 항의 표시다 이렇게
1: 보는 네,
2: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뭐 심판이다
2: 네.
1: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산 북감만큼 또 관심을 모았던 재보궐 선거가 있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였는데요. 이거 예상을 깨고 3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후보가 31.1%, 유이동 후보가 30.6%, 김용남 후보가 30.3%로 이 세 후보가 1%포인트 안에서 맞붙었습니다. 1위랑 3위 격차가 0.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손수조 대변인님, 여기 누가

0: 일 것 같으세요?
1: 잠시 평택 가기 전에요. 네. 황희 부대변님, 자유대학 애들이 뭡니까? 그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지지자 아니고 유권자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분 지지하는 분한테 가서 쇼츠를 찍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 후보들은 그럼 쇼츠 안 찍었습니까? 아니 음주운전 범죄가 있는데 나는 음주운전 있다. 이재명도 음주운 있다.
0: 네.
1: 뭐 나한테 사과해라. 뭐 그럼 이거는 괜찮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뭐 지도부가 가서 난리쳤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면 안 돼요. 지도부가 가서 지도부가 그 지역에 개소식 참석해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네. 당연히 지도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전북 지금 오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하정우도 정청래 오지 말라고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건 각각의 그 지역의 상황이 있는 거고 각 롤플레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걸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고요.
0: 네, 표현에 대한 부분은 양해를
1: 당연하죠.
0: 부탁드리고요.
1: 예. 그리고 아니, 평택,
0: 아니, 그러면 네, 그거는 계속 얘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2: 물론 그런데 예. 그게 아니면은 박민식 후보의 패인을 뭐라고 분석하세요?
1: 여러 가지 패인이 있겠지만
0: 네.
1: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가서 어떤 시기로든 지지 행태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애들이 가서 뭐 그런 난리를 네, 쳤다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1: 패인을
0: 정리를
1: 얘기하자면
0: 하고요.
1: 여러 가지가 네.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0: 대표님,
1: 할 수가 있는 건데
0: 네, 그리고 이제 평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평택 같은 경우는 네. 평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갑에 대해서 굉장히 핫하게 봤듯이
0: 네,
1: 평택도
0: 그렇죠.
1: 이제 핫했죠. 조국 대표가 어디에 나갈지가 굉장히 추미애 관심사였. 것처럼
0: 네.
1: 한동훈 대표 어디다가 관심사였던 거예요.
0: 예?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국도 갑자기 그 평택에 간 게 너무 뜬금없었고
0: 예.
1: 한동훈도 부산 북구 가는 게 뜬금없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둘 다 갑자기 그 나라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왜 갔는지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0: 예.
1: 근데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
0: 네.
1: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가 1위로 지금 못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본인이 무슨 국가대표 뭐 이런
0: 예.
1: 이제 뭐 큰 정치론 뭐 이런 걸 했지만 안 먹혀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 에 대해서 정말 몰라가지고 뭐 평택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실기가 많았다.
0: 네.
1: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스스로 민주당 후보면서도 그것을 다 먹지를 못했어요. 이재명 지지율 스스로가 다 민주당 걸 먹지를 못했고
0: 네.
1: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대부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좌관 폭행이라든지 개인의 신상에 대한 실기되는 부분이 되게
0: 네.
1: 많았죠. 그래서 이 두 이른바 여권 후보들이 실기를 해버린 바람에 결국은 평택 시민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
0: 네.
1: 6.3이 지나도 평택에 계속 남을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유이동을
0: 네.
1: 선택했다
0: 유이동이
1: 생각합니다.
0: 것 같다. 예. 지금 현재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현황을 보면요. 개표율 55.43%고요.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33.81%,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29.21%,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8.12%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처음에 보면은 김용남 후보가 이 평택을 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개표가 아직 절반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2위고 그렇게 막 아주 앞서 나가는 인상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중반 그 막판에 김용남 후보 대부업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거졌었는데 이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3: 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죠.
0: 네. 네,
3: 왜냐하면 이제 뭐 아무리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해명하신 내용을 보면 뭐 동생 것을 떠안았고
0: 네.
3: 그리고 뭐 차명 논란 이런 거 있었지만 본인은 본인 이름으로 이제 인수를 했고
0: 네.
3: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 해명은 뭐 존재했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0: 네.
3: 그 대부업 과 관련된 정치인이라는
0: 예.
3: 것 자체가 주는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였어요.
0: 그 대부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3: 그렇죠.
0: 좀 안 좋은
3: 그러니까
0: 이미지를
3: 뭐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예. 할 수는 없습니다만
0: 네.
3: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 헌신해야 하는 정치인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는 후보에게는 당연히 이미지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0: 네.
3: 다만 뭐 사실 그런 후보와 관련된 논란보다도 이 구도 자체가 약간 이제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간에 너무나 격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0: 네.
3: 오히려 그 부분에서 서로에게 좀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오히려 아쉽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님이 굉장히 저는 아쉬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어요?
3: 전략을 일단 좀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민주당과의 어느 정도의 우호적 관계라든지 연대적 관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0: 네.
3: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의 목적 역시도 국힘 제로를 외치면서 출마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 모든 당력과 모든 자원을 전 썼다고 봤어요.
0: 지지자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죠.
3: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제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그 기치나 지금껏 우리가 싸 싸운 관계, 심지어는 뭐 지방선거 전에 합당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부분과는 아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고, 심지어는 이것을 조국혁신당 후보가 뭔가 조국혁신당의 색깔로 치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후보로 나왔는데 민주당스러운 사람이 나다라고 네. 얘기를
0: 내가 적통이다를 강조했죠.
3: 네. 그런 정체성 네. 논란으로까지 가져가는 것은 저는 뭐 적절치 못한 캠페인이었다고 네. 봤어요.
0: 하원기 부대변인,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올해 초만 해도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이랑 뭐 민주당의 합당 뭐 이런 것들도 운도 띄우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거 어떻게 지도부 전략 실패로 봐야 됩니까?
2: 아니 뭐 전략 실패로 보지는 않는데 네. 그 오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 네. 어쨌든 간에 둘이 합치면 60%가 넘어가는 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단일화는 없는 없다. 것처럼 네. 이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평가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얕았던 거죠. 국민의힘 제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만 넘어서면 네. 당선인 것처럼 착각 혹은 오판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거야.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언제부터 사실은 보수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착각에 빠져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하긴 할 텐데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범진보진영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0: 일단 이 평택 을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5분이 나왔는데 진보 진영에서 세 후보가 나왔고 보수 진영에서 두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단일화를 한 명이랑만이라도 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기는 선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좀 패착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신조 부대변인님.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경기도 의석이 없잖아요. 지금 2020년 선거도 그렇고 뭐 24년 총선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10석을 못 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희동 의원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또 경기도 귀 한 지역에서 또 다선 의원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정계 개편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4: 유희동 의원이 그러니까 유희동 후보죠. 유희동 후보가 지금 국회 입성한다고 해서 뭔가 네. 정계 개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희동 후보도 무언가 의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좀 본 다음에 아마 이 정계 개편이라든지 혹은 뭐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좀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게 사실 단순히 유희동 후보의 복귀만으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는 것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본인이 뭔가 투철한 그런 사명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주위에서 그 사명감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동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동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겠느냐. 네. 지금 선거 오늘 내일 중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를 좀 봐야 되고 네. 지금 사실 유희동 후보의 그 당락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당락 네. 뭐 다른 지역들도 많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가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 어떠한 우리가 노선으로 가야 향후에도 당이 계속 존속될 수 있는지 네. 그런 노선 투쟁이 좀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네. 그 노선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네.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0: 손수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제 유희동 후보가 다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 구성을 보면 이 유희동 의원 정도 되는 다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분이 와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1: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네. 무너졌는데 무슨 당내에서 지금 뭐 몇 선 했다고 아무 의미 없고요.
0: 물론 이제 당 밖에서 이 선관위는 지적은 계속 해야겠는데 또 당도 이제 계속 쇄신을 해야 되잖아요.
1: 아니요. 당 밖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당 내에서 지금 똘똘 뭉쳐서 네. 이거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이고 네. 잠실이고 지금 과천이고 다 지금 나와서 예. 이 새벽 중에도 이 시민분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야당이 당 내, 당 밖 이것을 따질 때가 예.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오늘 이후로 이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민주주의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거를 네. 회복하기 위해서 야당은 두말할 것 없이 다 같이 뭉쳐서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 하원기 부대변인께 네. 다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지금 이 평택시 을 선거를 놓고서 이 조국혁신당과 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갈등도 심했고 지지층도 굉장히 좀 분열이 됐잖아요. 이게 향후 전국에 좀 어떤

0: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 합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 물 건너간 거예요?
1: 아니 근데 왜 합당을 해야 되는지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0: 민주당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1: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네. 나온 방식이 되게 거칠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아까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의 강 얘기도 했지만 저희 당에서는 조국의 강 얘기 엄청 많이 했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22년 대선 때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조국의 강 완전히 건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뭔가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유권자들을 설득할 만한 혹은 지지층을 설득할 만한. 그렇다면 조국 뭐 후보자께서 뭔가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 유권자들이 그렇게 평가했다. 뭐 이런 계기가 있던가.
0: 네.
1: 너무 밑도끝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선거 전 캠페인 벌이면서 서로 네거티브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 길어 올려가지고 아예 그냥 화면에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네. 많은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조국 후보자께서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아니라는 거에 막 길어 올려졌단 말이에요.
0: 네.
1: 이거를 그러면은 수습을 해서 합당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일단은 잘 모르겠고 합당을 하려면 그래서 서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네. 그거를 과연 할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영화 비스티 보이즈 보면요. 네. 거기 나오는
0: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1: 그 배우 하정우 씨가 예. 그 여자친구를 때립니다.
0: 네.
1: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아. 사랑한다라고 하죠.
0: 네.
1: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거예요. 합당하자고 하면서 지금 서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이거는 아마 치유하는 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합당도 되게 어려울 겁니다.
0: 예, 합당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4부를 듣고 계십니다.
2: 강릉은 어쨌든 관광도시니까 관광산업 육성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3: 섬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
4: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5: 지역을 잘 알고 진짜 열심히 일하실 분을 뽑고 싶어요.
6: 공약을 나중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7: 우리 후보님들 강릉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8: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세요.
9: 대전이라는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0: 소외계층을 좀 더 돌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했어요.
11: 올바르고 청렴하게 진짜 지역구 주민을 위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2: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좀 많은데 경력이 단절돼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지원하는 제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3: 저는 제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소비자도 사업자도 조금 마음 편하게 소비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 신혼부부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많아지는 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기회도 얻고 지역에 살더라도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 당신이 꿈꾸는 우리 동네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17: 당선의 결정적 순간까지 KBS 1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0: 네, 저희가 지금 뭐 광역단체장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빠질 수 없는 게 교육감 선거도 다 진행이 됐죠. 그런데 보면은 시장이나 도지사 후보는 알아도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심지어 후보들이 난립해서 교육감 선거가 진흙탕 선거가 됐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박성민 전 최고는 이번 교육감 선거 이게 뭐 꼭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상이 좀 어땠어요?
18: 저는 일단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네. 게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0: 지역이 어디세요? 사시는 지역이?
18: 네, 지금 서울에 있어요.
0: 서울에서, 예.
18: 네, 그래서 많이 봤는데, 이제 뭐, 진보진영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시기도 하고, 뭐, 그 안에서 또 단일화 됐다가 이뤄지기도 하고 근데 또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치 공세도 많이 오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뭐 정치 구도보다 교육감 선거인데 네. 어떤 교육에 대한 얘기가 다뤄지기보다는 네. 뭐 이제 그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님은
0: 네, 보수 진영 후보죠.
18: 네네 뭐 공소 취소장 적힌 종이를 막 찢는 퍼포먼스들을 막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교육감 후보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성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분류가 되는데 네.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들 중에 물론 교육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게 좀 오히려 정치적인 그냥 이슈에 좀 편승해서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네. 본인 진영의 어떤 지지층들을 끌어오기 위한 정치 공세가 좀 많이 오갔던 것 같다. 뭐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스타벅스 뭐 5.18 탱크데이 논란은 문해력이 부족해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정승윤 후보라고 이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가 계셨는데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0: 네. 그러니까
18: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공세에 올라타는 네. 방식 그리고 정치 이슈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뭐 혐오의 정서를 굉장히 내세우시는 분도 많았고 뭐 동성애 네.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차별금지법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입장이 많이 갈렸던 것 같고요. 이런 뭐 공소 취소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얘기는 네. 많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0: 교육감 선거인데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너무 이제 중앙 정치 이슈들이 또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뤄져서 아쉽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신조 부대변인도 투표하셨죠 교육감?
19: 했죠.
0: 어디 지역이 어디세요?
19: 전 인천입니다.
0: 인천에서 교육감 선거 인상이 좀 어떠셨어요?
19: 일단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예. 잘 모르고 투표장에 갔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각 후보가 어떠한 이념 성향을 내비치고 있는지 네. 그 정도만 확인하고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야 된다. 예.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에 진보 보수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네.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뭐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지 말고 예. 뭐 서울시장이랑 같이 뭐 러닝메이트로 이 시도지사랑 같이 예. 러닝메이트로 간다든지 아니면 과거처럼 간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9: 그렇죠. 과거처럼 해야 되는 것이요. 사실 교육감인데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0: 교수 타이틀 달고 나오시죠. 예. 보통. 예.
19: 지금 경기도 교육감 선거만 하더라도 네. 다 전직 정치인들입니다.
0: 뭐 안민석 전
19: 안민석
0: 의원.
19: 후보. 예. 임태희 전 장관. 마찬가지로 예. 두 분 다 전직 정치인 출신들이에요. 다 예. 국회의원 하셨었고 뭐 청와대에서 계셨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교육감 선거에 나가서 교육을 책임지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후학을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후학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치 논리를 주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감 선거가 말이 좋아서 교육감 선거지 그냥 다른 선거랑 똑같아요. 교육감 후보들도 다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뭐 파란색 캠페인을 벌이고 네. 빨간색 캠페인을 벌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를 저희가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0: 네.
19: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정말 그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이 어떤지 보고 가는 것보다 줄 투표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예. 때문에 이름만 알고 가거든요.
0: 예, 뭐 보수보다 진보 네. 후보다만 알고 가서 네. 투표한다는 거죠.
19: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 선거만큼은 없애야 된다는데 예. 여야 간의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0: 예, 참고로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에서 직선제가 시행된 게 2010년 지방선거부터고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뭐 이제 뭐 교육위원회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 분들이 간선으로 했었고 또 92년도 전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했었죠. 근데 저도 신조 전 부대변인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투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는 서울 살거든요. 근데 후보가 8분이 나왔는데 어떤 분은 또 다 자기네들이 진보 단일 후보다 또 어떤 분은 자기네들이 또 다 보수 단일 후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재밌어요. 예. 민주 단일 후보가 있고
1: 진보 단일 후보가 있고
0: 시민 후보도 있어요.
19: 민주 진보 단일 후보가 있고
1: 누구 단일을 하는 건지
19: 네. 보수 단일 후보가 있고 중도 보수 단일 후보가 네. 있고 그러니까
0: 다 단일 후보
19: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단일 후보가 어떻게 8명이 나오냐는 거예요.
1: 네. 우리는 모두 단일한 존재죠. 태어날 때부터. 아니 저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임태희 교육감 무슨 노동부 장관하고 노동 고용 노동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단체장 못 나가면 대체하려고 교육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뭐 정당 타고 나와서 쓸데없는 얘기들 막 하고 그게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있어야 된다면 적어도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뭐 진보 단위 후보, 진짜 민주 단위 후보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정치적 생명 연장으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도의 효용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0: 동성애 문제라든지 네. 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성이 또 따로 있다. 제3의 성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엄마들이 관심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이다. 교육감은 정치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아예 그냥 제쳐놓고 치부해버리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미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1: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단 말씀이죠.
0: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인 내가 먼저 가르치고 싶은데 왜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거를 가르치느냐 네. 주입을 시키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니까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라고 할 게 아니고 네. 이미 엄마들과 학부모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예. 갖다부터 확실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찍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1: 확실하게 이제 뭐 이런 본인의 교육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네. 선택을 받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예, 이제 교육감 얘기는 저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바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선관위 관련한 논란은 이거는 뭐 밤새 얘기해도 부족할 문제지만은 일단 요건 좀 제쳐두고 이제 양당의 이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이나 뭐 재보궐선거 대승할 경우에는 또 이재명 정부가 이 4년 동안 남은 4년 동안 또 국정 운영에 강한 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민주당이 이제 뭐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지방 권력 다 쥐고 독주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아요. 하원기 부대변인께서는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2: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접전 상황이긴 하지만 네. 대구나 부울경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약간 당내 어떤 구조들이 좀 변경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예, 그래서 영남 지역의 이제 광역단체장들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중도층에서 말하는 폭주하는 어떤 법안이라든가 네. 좀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견제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당대회는 주로 의제가 검찰개혁 아니라든가 네. 그다음에 조국 뭐 이 후보와
1: 네.
2: 이 전초전으로 벌어졌던 그런 이슈들 어떻게 봉합되는지 좀 그런 것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1: 민주당 입장은. 네. 네. 또 너무 이겨버리면은 아 이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정책들 막 추진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1: 네.
2: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공소취소 특검 이런 거 정확히 말하면 조작기소 특검법인데 네. 법안 성안돼 있는 걸 제가 읽어보니까 저도 반대예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꽤 있습니다. 그 아무리 당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네.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논쟁이 벌어지고 저는 또 수박이 되고 뭐 그러겠죠.
1: 네.
2: 그러니까 저희는 좀 시끄러워질 것 같고
1: 네.
2: 국민의힘은 사실 저는 예상키로는 저런 정도 결과가 나오면 내일 당장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 네.
2: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안 물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2: 그래서 그 정기 개편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졌을 때
1: 네.
2: 그로부터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저희 당 욕하는 데 가려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계속 진다.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선거에서 질 때마다 사실 방송 같이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다시 잘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지
1: 네.
2: 상대 탓 안 했거든요.
1: 예.
2: 근데 제가 두 분께 지금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있거든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1: 예.
2: 다른 얘기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선관위에 관한 문제들 해소하는 건 해소하는 거더라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1: 네.
2: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선관위랑 싸운다. 다른 지역에 대한 그 표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무리를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런데 이런 태도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두 분은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의 지금 구조가 저렇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1: 그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은 그냥 국민의힘이 지금 뭐 완패를 하더라도 반성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2: 이 자리에서도 예. 대변인께서들께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당을 대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1: 일단 그 국민의힘 얘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하고요.
2: 네.
1: 민주당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2: 네.
1: 좀 전에 근데 공소취소 특검 말씀해 주셨잖아요.
2: 네.
1: 이게 핵심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좀 엮여 있는 게 있으니까는 특검을 출범을 시켜서 그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좀 취소할 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지금 요게 지금 논란이 됐고 실제로 선거에도 뭐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께서 보.

0: 시기에는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뭐 공소시효 특검이든 이 독주할 거다라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당연히 우려가 되죠. 지금 행정 권력, 입법 권력 그리고 이제 뭐 검찰청 폐지하면서 사법도 지금 상권이 완전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대한 장악도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선거 결과가 원사이드적으로 갔다고 해서 네. 모든 죄를 사여주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향적인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네. 역풍의 어떤 그런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네. 반작용은 더 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 하은구 부대변께서 왜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를 내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 아까 앵커께도 말씀하셨지만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갈무리할 건지 물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한 우리 인지도가 감수성이 너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 기관에 대한 네. 신뢰 자체가 무너진 거고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0: 지금 서울 몇몇 지역도 이런데 겁니까? 전국은 어떻게 보장하느냐 약간
1: 그렇죠.
0: 이런 거죠.
1: 이런 선관인데 네. 지금 표가 50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50명만 투표하라는 선관인데 이거 어떻게 믿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이 시스템이 붕괴된 거에 대해서 네. 이 사회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0: 예,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하은기 대변인 말씀을 쭉 듣고 이제 대변인 말씀도 손 대변인 말씀도 들었는데 네. 어떻게 갈무리할 거냐는 하은기 대변인의 질문은 뭐냐면 네. 선관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0: 우리가 문제는 그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2: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갈무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같아요. 지금 선관위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서 투표 관리를 잘못한 문제와 별개로 어쨌든 우리가 출구조사라는 것을 방송 3사가 진행을 했고 네. 그 결과를 봤을 때 사실 맥시멈 15대 1이 네. 압도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어쨌든 벌어진
0: 나올
2: 거잖아요.
0: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2: 나올 수도
0: 지금.
2: 있다는 예. 그 가능성 자체가 있는 상황. 그리고 설령 뭐 15대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지역에서 뒤집히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판세는 분명하게 민주당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패배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은 그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네. 선관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 안 싸워도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뭐 민주당도 지금 엄청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네. 화도 내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은기 대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건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 문제대로 그러나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민심 뭐 여론조사라든지 출구조사라든지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이미 보수에 대한 회초리는 계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답을 내놓을 네.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0: 네, 일단 선관위 논란 자체는 선관위가 잘못한 건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다만 이제 그걸 빼고라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방선거 결과를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 국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은기 부대변인.
3: 이제 뭐 그건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아까 전에 말했는데 두 번 세 번 공격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까 공소취소 문제로 다시 넘어가면 조작기소 특검이랑 그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뭔가 실제로 검찰의 조작이 드러나서 그거를 공소취소 다시 다른 제도로 하는 것과 네. 그 법의 공소취소를 태워가지고 다른 사건을 끌고 와서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국민적 동의가 안 돼 있고 국민적 동의가 안 돼 있는 걸 넘어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야당이 하죠. 그런데 네. 아까 뭐 야당이 이 문제를 제어하려면 우리가 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비판하는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는 게 아니라 비판할 자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네. 아니 뭐 무슨 얘기하고 독재 무슨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계엄한 사람 아니냐 당신들은 내란한 사람 아니냐 당신들은 국회에 군대 투입한 사람들인데 뭔 독재를 운운하냐 네. 무슨 민주주의 파괴를 운운하냐 이렇게 받아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해도 되냐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피곤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야당 견제 기능이 전혀 없으니 저희 내부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공소취소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 멈춘 게 야당이 아니에요.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멈춘 거 아니에요. 네. 하지 마라 하니까 그 다음날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향후의 권력 전 뭐 권력 구도 전개 그걸 물으신 거니까 당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뭐 조금 더 유권자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자는 쪽과 조금 더 선명하게 하는 하자는 쪽이 권력 투쟁을 벌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 피곤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국민의힘이 조금 건전한 야당으로 서 있어주면은 저희도 좀 덜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럴 기대를 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0: 그 참고로 대구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시장은 KBS 디시전 K플러스가 추경호 후보가 유력한 걸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 그걸 견제한 게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 김부겸 후보가 아 이거 지금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만해라니까 멈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 생각해서 약간 좀 페이스 조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신조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그렇죠.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애초에 발의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소취소 특검을 발의하자마자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민주당이 굳이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굴고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잠정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하은기 대변인이나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출구조사와 동일하게 나온다. 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정치와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선거를 통해서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면 그의 버금가는 혹은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보여드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저는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노선투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 노선투쟁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지켜왔던 그 헌법 가치와 자유시장 경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성층에 기대서 정말 일부의 구미만 만족시키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안 삼는 그러한 이른바 좀비 정당 혹은 쉽게 말해서 극성 지지층들에만 구애하는
0: 강성과 온건으로 나뉘어서 노선 투쟁을 할 거란 말씀.
4: 아니 강성으로만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는 것으로 갈 거냐 온건이랑은 전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 노선 투쟁을 전 본격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당내 갈등이 있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잠깐 묻어주자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없이 앞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재건하고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다시 되살려서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그 좀 전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강성과 또 국민의 상식을 대변한 파가 이제 좀 대결을 펼칠 것 같다, 노선 투쟁을 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 인물로 누구 있어요?
4: 인물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한 가치, 그러한 기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인물 구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당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가치를 저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강성 지지층들이 중요하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원조 당원들을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분들도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성층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 군데다 담아야 된다. 이러한 열망이 집약되면은 저희가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들한테만 기대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당은 불임 정당입니다. 그러한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0: 근데 이제 말씀 국민의힘이 이제 좀 보편 다수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손수초 대변인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장동혁 호가 처음엔 좀 논란도 있었잖아요. 막 미국도 8박 10일 갔다 오면서 막 비판도 많이 받고 이랬었는데 네네. 이 처음에 좀 이 선거하기 전에 나온 비판이 이거 선거 폭망하면 국민의힘이 대패하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끝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하필 또 이렇게 선관위 이슈도 터지고 이랬어요. 네. 손수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만약에 참패할 경우에는 좀 위태로울지 어떻게 보시나요?
1: 당연히 대표가 책임지는 거죠. 민주당이 잘못하면 정청래 책임지는 거고 국민의힘 잘못되면 그 장동혁 대표 책임지는 겁니다. 저

0: 저도 당을 좀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저 당에서 누구보다 오래 있었고 네. 당 사랑하고 당 떠난 적 없는 사람이에요.
1: 네.
0: 저는 이 당이 제대로 당원 중심으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런 당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늘 저는 십몇 년간 저도 쇄신 혁신 누누이 들어왔어요.
1: 네.
0: 비대위가 몇 번을 들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당이 제대로 이 당성이라는 것을 되찾고 이념 결사체로서 제대로 된 당으로 세워질 때
1: 네.
0: 그때 진정으로 이 당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쇄신과 혁신은 전 전투력에서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제대로 싸울 줄 알고 선명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때 대여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1: 네.
0: 진정한 우리의 이 당성과 당의 원칙에 바로 서는 것이고 이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두 발을 굳건하게 딛고 있을 때
1: 네.
0: 그다음에 양팔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발도 제대로 딛고 있지 않으면서 팔 벌려봤자 그냥 헐헐 날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통 보수의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느냐 마느냐가 정말 지금 이 앞으로 이 정계 개편 이 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나갈 것인가에 귀중한 이게 잣대가 저는 될까라고 봅니다.
1: 네.
0: 그 기로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이
1: 네.
0: 현재 상황이라는
1: 예,
0: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예,
0: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리더십의 중심이다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외연 확장 전에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엔 수도권 관심지 중 하나였던 인천시장 선거 박찬대 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때 보면은 이제 우세가 좀 예측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KBS 디시전 K에 따르면은 당선이 유력하십니다. 지금 소감 어떠신지요?
2: 네, 뭐 부족한 저를 존경하는 우리 300만 인천 시민들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요. 아,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묵어있는 인천의 현안들을
1: 네.
2: 분명하게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야겠다. 정체되어 있는 인천의 민생과 경제도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1: 예.
2: 상당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그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직 시장의 3선 도전을 맡고 또 인천의 변화를 선택받은 선거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인천 시민들께서 후보님께 가장 많은 표를 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일단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1: 예.
2: 그 내란 과정에서 돌파해 나갔던 리더십 거기에 대한 신뢰 자산을 일단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지방 주도 성장 또는 또 행정통합 특별시 5급 3특 등 수도권에 속해 있는 우리 인천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는 존속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열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 예.
2: 걱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세계사 출신으로서
1: 네.
2: 경제적 능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고
1: 네.
2: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실용 정치, 유능한 정치적 효능감이
1: 예.
2: 인천 민주당 정부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1: 예,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중앙에서 쌓은 예산 입법 협상 경험을 인천의 성과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강조해 오셨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당선이 확정되신다면은 시장으로서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랑 어떻게 협력해서 인천 현안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2: 네, 뭐 인천의 오래된 전통적인 수건 사업들은요.
1: 네.
2: 교통 문제하고 원도심,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에요. 요거는 많은 예산과 재정, 그다음에 관련된 법안 개정 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1: 네.
2: 원내대표 출신이었던 저가 170명에 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누구보다도 잘 소통할 수 있는 신뢰 자산을 구축했다고 보거든요.
1: 예.
2: 하나하나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겠다.
1: 네.
2: 그리고 내각과 대통령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2: 시장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하고의 완벽한 호흡이 그래도 전제되지 않을까
1: 네.
2: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1: 네.
2: 그다음에 신구도심,
1: 네.
2: 균형 발전 문제, 그리고 인천의
1: 예.
2: 미래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1: 네.
2: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 및 대통령실하고 충분히 소통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
1: 예.
2: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인천을 향한 비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끝으로 당선되신다면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주권자인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더욱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전장에서 발로 뛰는 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면서 예, 행복한 문화 도시 인천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 후보님.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예, 저희가 그 박찬대 후보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지금 인천에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죠. 경기도는 뭐 출구 조사부터 이제 추미애 후보가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었고 서울도 정원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과거에는 경기도지사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렇게 보수 정당 후보들이 많이 차지했었는데 2018년 지방선거부터는 국민의힘이 좀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민주당이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많은 표를 얻고 있는 이유 혹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3: 사실 이제 선거마다 이제 환경이라든지 네. 그 정치적인 구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 선거에만 좀 국한을 해서 보자면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출신의 뭐 인사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평가가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고 네.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미 뭐 선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인물 경쟁력 면에서도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뭐 후보님들도 물론 훌륭하신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특히 경기 지역에서 뭔가 공천하고 할 때 국민의힘이 좀 난항을 겪기도 했었어요. 이제 네. 후보를 못 냈던 뭐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힘 자체 내부의 어떤 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있는 문제, 정치적인 에너지의 고갈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한계로 드러나는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계엄 내란 이후에 이 국민의힘이 어떤 지지층을 넓혀가고 뭔가 반성과 사죄를 통한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네. 아주 있는 지지층을 아주 견고히 결속시키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약간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방향들을 네.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수는 일단 그 본인들이 정한 틀 안에 갇혀 있다. 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극우의 노선을 좀 걷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협소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부산 북구가 개표율 99.51%고요. KBS 디시전 K플러스에 따르면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 북구가 개표율 99.51% 거의 이제 개표가 완료가 됐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신조 부대변인님, 이 한동훈 이 후보가 당선이 돼서 돌아오게 됐어요. 이거 국민의힘 정기 개편의 어떤 폭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4: 폭탄이 될 수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현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네. 그게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다른 지역들에서 굉장히 지금 참패가 예견이 되어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 제명해서 쫓아낸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네. 당연히 현 지도부의 판단이 굉장히 근본부터 틀렸다라는 평가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당에 이념을 정립해 나갈 건지에 네. 대한 그 노선 투쟁이 거기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중도에 계신 유권자들을 이렇게
1: 포섭할 수 있다.
4: 안아야 네. 되고 또 계엄에 명확히 반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에 휩싸인 세력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 당권파 간의 갈등 양상이 극심해지겠죠. 네.
1: 하은기 부대변인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이제 당선자가 과거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했을 때 친한계 의원들도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네. 이번에는 또 뭐 재보궐에서 당선을 돼서 원내 입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파워가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5: 그거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느냐 여부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1: 네.
5: 향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차기 대권 지지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붙여준다면 그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국회의원 뺏지 않으라는 무리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국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실무적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한동훈 걔 분들은 한동훈 대표를 무슨 법사위 같은 데 앉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랑 싸우고 막 네. 이런 걸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조정식 의장이 그분을 법사위에 배정을 하겠습니까? 네. 실무적으로 말하면. 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국회 아까 전에 막 싸움 얘기했는데 국회는 싸우기만 하는 데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합의도 하고 압박도 하고 뭐 여론으로 뭐 압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싸우기도 네. 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창출해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6: 네.
5: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창출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랑 안 해도 돼요.
6: 예.
5: 국민의힘이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 공격수의 모습만 보여줬다 이거죠.
5: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늘어놨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리고 그 공약들에 대해 실현을 하고 구현을 해야 다시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못 구하고 민주당에도 협조를 못 구하면 그냥 계속 말로만 떠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숙제거든요, 이게. 이걸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이 더 지지를 받고 뭐 상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 상대파와 싸움만 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했는지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6: 예.
5: 그래서 뭐 본인이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다.
6: 네, 싸우는 정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5: 지금으로서는
6: 어떤 변화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5: 국회 실무 네. 프로젝트를 생각했을 때는 무소속 한 분이서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네. 없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그 손수조 대변인님.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16개 시도지사 중에 경북, 대구, 경남 이렇게 3개 앞서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같은 참패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살짝 흔들릴 수 있잖아요.
0: 예. 아니 원래 15대 1 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초반에. 그리고 뭐 더블 스코어로 20% 막 지지 차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6: 네.
0: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치르는 지선입니다. 예.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 만에 치렀을 때
6: 네.
0: 우리가 싹쓸이 했었어요. 그런데
6: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구도상으로 확실히 있고 하지만 예. 많이 따라붙었죠. 우리가
6: 네.
0: 많이 따라붙었고 지금 많은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결집을 하자라는 뒷심이
6: 네.
0: 붙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책임은 저는 없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6: 네.
0: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의 당선 어쨌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6: 네.
0: 그렇게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바로 돌아올 거라고는 저는
6: 그건 한계가
0: 보지
6: 있다.
0: 않아요. 예. 네, 그게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 왜냐하면 원내의 그 역학관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요.
6: 네.
0: 그리고 이분이 그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
6: 예.
0: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6: 네.
0: 그냥 무작정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수사는 수사 범위대로 두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부분은 또 정치적인 부분으로 또 남겨두는
6: 네.
0: 것이기 때문에요. 당선이 곧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뭔가 정치 재편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6: 네. 그 말씀하신 여론조작이라는 건 당원 게시판 사건 말씀하시는
0: 그렇죠.
6: 거죠?
0: 네.
6: 예, 하원기 부대변인.
5: 아까 전에
6: 예.
5: 그 진행자께서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선전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6: 예, 예.
5: 그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6: 네.
5: 전국 정당화되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가
6: 인구수가 적으니까 분리했다 이거죠.
5: 수도권으로 오고
6: 예.
5: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수가 우위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6: 네.
5: 계속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영남권까지 도전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6: 네.
5: 세 번씩 네 번씩 떨어져가면서. 국민의힘은 호남에 그런 양질의 후보가 세 번씩 네 번씩 떨어져도 안 가거든요.
6: 네.
5: 왜냐하면 본인들 기득권만 지키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칼부림 나는 거죠.
6: 네.
5: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들어왔을 때 자기 쫓아냈던 사람들 다 가만 안 둘 거 아닙니까?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이랑 기득권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어떤 대결이 될 거라서
6: 네.
5: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암담하게 전개될 거라고
6: 그런데
5: 봐요.
6: 그런데 이제 이 손수조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우파 결집을 강조하셨는데 그 우파 결집에 한동훈 당선인은 없었거든요.
0: 아니에요.
6: 그러면 이제 한동훈 당선인도 무소속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5: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뭘 내려놔야 돼요.
6: 네. 아, 본인이 한동훈이든
5: 네. 국민의힘이든 확장하려면 뭘 내려놔야 돼요.
6: 네.
5: 수도권 어떻게 차지했느냐. 낙선할 걸 각오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6: 네.
5: 대구에 왜 저런 결과가 나오느냐. 김부겸 후보가 세 번 떨어졌으니까.
6: 네.
5: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도전을 전혀 안 하잖아요.
0: 이정현 대표 있잖아요.
5: 이정현 대표
6: 참고로 이번에 이제 전남 광주
0: 그럼요.
6: 통합시장
0: 계속 도전하시죠.
6: 네. 아니, 특별시장
5: 이정현 대표 예. 이정현 대표 그래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0: 그래요.
5: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네.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네.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주변화됐어요. 이준석 대표 쫓아내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6: 네.
5: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선전을 하는 건데 그 기득권에 대한 어떤 이탈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 예, 일단은 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네. 이제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2시 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지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선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방송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 제9회 지방선거 개표방송 4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나눠주신 네 분의 패널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네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9회 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63 지방선거 4부 진행의 이동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게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는 수많은 공약들인데요. 각종 지원금과 현금성 복지 공약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교통망 구축 같은 초대형 개발 계획도 쏟아집니다. 물론 듣기 좋은 공약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법적 권한, 실행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죠. 경제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공약의 비용은 결국 미래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동시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책임 있는 계획을 공약한 후보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언타이틀의 책임자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 밖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스페인에서는 치솟는 집값과 월세 난을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2: 네, 스페인에서 관광객 급증과 단기 숙박 임대 확산이 주택난을 악화시키면서 도시에 정작 주민이 살 곳이 없다는 불만이 폭발하는 분위기입니다.
1: 네.
2: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의 마드리드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웃을 원한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정부의 주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마드리드와 또 바르셀로나 등 그 주요 도시 주민들은 집주인들이 관광객 대상 단기 숙박 임대로 몰리면서 일반 주거용 주택이 급감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 수익을 노리고 단기 임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세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 스페인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뭐 9,700만 명, 1억 명 정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여기다가 이민자 증가, 또 중남미 부유층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까지 겹치면서 주택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 스페인의 월세 오름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2: 유럽 통계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의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용은 1년 전보다 13%나 상승했는데요. 그러니까 월세 100만이던 것이 1년 만에 이제 113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1: 네.
2: 특히 그 청년층의 이제 부담이 심각해지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꺼리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페인 청년협의회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거주하는 16세에서 29세 비율이 14.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청년층의 평균 독립 연령도 3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치솟은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부모에게 할은 수 없이 얹혀 사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다가 또 청년 근로자들의 현실은 더 팍팍한데요. 세후 평균 월급이 이제 1,190유로 우리 돈으로 210만 원 수준인 반면에 평균 월세가 1,176유로 그러니까 206만 원에 달해서 뭐 월급의 98%니까 뭐 거의 전부를 월세 네. 주거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문제가 이 정도면은 이제 스페인 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이 스페인 정부는 지난 4월 70억 유로 우리 돈 12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택 임차와 구입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로 제한하겠다는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0: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더 커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스페인 대도시에서의 시위가 단순한 뭐 집값 월세 문제를 넘어서 관광대국의 성공이 주민들의 삶을 밀어내고 있다는 경고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0: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주요국의 국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과 일본 등 중앙은행의 고위인사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 ECB의 집행위원회의 이사벨 슈나벨 집행이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 충격의 규모와 지속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면서 6월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독일 출신의 슈나벨 집행이사는 그 금융시장에서 차기 ECB 총재 후보군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파, 매파 인사거든요.
1: 네.
0: 근데 ECB는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이제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3%까지 올라서 ECB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협상이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이 전쟁의 파급 효과는 지속될 것 같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슈나벨 집행이사도 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다른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인프라와 글로벌 공급망에는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통화 정책 지적 대응,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그 ECB가 중앙은행으로서 기존에 가정했던 유가가 빠르게 정상되는 시나리오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전문가들은 ECB의 예금금리가 향후 1년 동안 최소 두 차례 인상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고요. 세 번째 인상 가능성도 뭐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여기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프랑스와 빌루루와 드갈로 총재 역시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ECB는 이제 유로존 2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집행이사진 6명이 참여하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오는 6월 11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유럽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금리를 네. 인상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0: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슈나벨 집행이사는 실제 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급등의 충격 지속성이 예상보다 강해서 경제 성장 타격도 더 커질 것이고 특히 그 소비자 신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은 성장에는 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성장률은 낮아지고
1: 네.
0: 물가에는 상방 리스크,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0: 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히미노 류조 부총재는 일본 국회에서 중동 상황이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 현재 그 실질 차입 비용, 그러니까 금리 비용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제 아래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부터 금리 인상 결정의 핵심 판단 지표인 기조적 그 물가 흐름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가 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교육비와 에너지 보조금 등 그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기준 2.8%로 집계됐습니다.
1: 네.
0: 이게 그 3월에 2.5%보다 가속된 것이고요.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기존의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정부 보조금이 공식 물가 지표를 끌어내려서 실제 물가 흐름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내놓은 새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고요. 시장에서는 오는 6월 15일에서 16일 사이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은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새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신임 의장의 고민이 많겠어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라면서 이제 캐비너시 의장을 네. 임명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근데 막상 취임하고 보니까 물가가 뭐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다가 FRB 내의 의원들의 분위기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월스트리트에서는 FRB의 다음 조치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미국 내 물가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당초 그 인공지능 AI 혁신이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국방비 지출 증가, 또 AI 투자 붐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 CEO는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신임 신현송 총재도 지난주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내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룰라의 100일째 만남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해 주시나요?
2: 네, 요즘 장 보러 가도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말 절로 나오잖아요.
1: 맞아요.
2: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여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새 제품보다 중고 물품을 먼저 찾아보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버려질 뻔한 물건들이 다시 상품이 되고 그 물건들이 또 누군가의 소비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굿딜 스토어입니다.
1: 요즘은 그 중고 소비도 정말 자연스러운 소비 문화가 된 것 같던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2: 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의류부터 가방, 생활용품, 소형 가전, 책까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가격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이 가격이면 하나 더 사도 되겠다. 새 것 같은데 정말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로 매장이 활기를 띠고 있었는데요.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느껴보시죠.
3: 15,000원? 네 박스?
4: 네?
3: 네, 네 박스 할게요.
4: 이거 한 박스에 5,000원인데 세 박스 사면 한 박스 더 드려요. 이벤트. 오. 하나 더 사시면 싸.
5: 하나 더 사면?
4: 네, 가지고 오세요.
5: 그럼 얼마?
4: 그럼 15,000원 내면 네 박스가 들어가요.
5: 몰래.
4: 네. 드시고 또 오세요. 네.
6: 이거는 9,000원이시고요. 얘는 7,500원.
7: 고객님, 16,500원입니다.
8: 적립이요?
9: 포인트.
10: 포인트 안 했어요.
8: 안 하셨어요. 그럼 결제해드리겠습니다.
11: 카드를 대거나 넣어주세요.
8: 감사합니다. 교환환불은 옷만 가능하세요. 일주일 아니세요.
10: 지원금이에요?
4: 네, 지금 여기 2,000원인데요. 오늘 이벤트로 두 개에.
7: 2,000원이에요?
4: 네.
10: 아, 여기 가격 붙어 있는 건 상관없이?
4: 이게 지금 가격이 없는 게 두 개 1,000원이고 가격이 있는 건 그대로 나갑니다.
1: 소리로만 들어봤을 때는 그냥 일반 생활용품 매장과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름이 굿윌 스토어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면 동네 마트나 생활용품 할인 매장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곳 물건들은 기업이나 시민들이 기증한 물품들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옷이나 가방, 생활용품을 기부하면 근로자들이 직접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분류하고 손질해서 다시 판매하고 하고 있었는데요. 버려질 뻔한 물건들이 다시 상품이 되고 소비자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물가 영향으로 가성비 소비를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굿딜 스토어를 찾는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관계자는 단순히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순환 경제 현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네.
12: 안녕하세요. 굿딜 스토어 성북점에 근무하고 있는 박연희입니다. 굿딜 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이 기증해 주시는 그 물품을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시민분들이 기증해 주시는 물품은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통한 후에 가격표를 붙여서 매장에서 진열한 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 매장 좀 이미지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리뷰를 보시고 많이 찾아오고 계셔서 지금은 젊은 층까지 방문해 주셔서 고객

0: 수는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보통 구대소 매장에서는 의류 품목하고 식품 파트를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해 주시고요. 매출 부분도 의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소비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이곳에 가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매일 방앗간에 들르시듯이 매장을 찾는다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일단 여기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의류, 아이들 장난감처럼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물건이 매일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떤 물건이 들어왔나 구경 오는 재미가 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싸게 사는 걸 넘어서 물건을 오래 사용하고 다시 활용하는 소비 문화 자체에 공감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새 제품을 무조건 구매하기보다는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소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3: 옷 좀 보려고 왔어요. 일단 싸고 빈티지 의류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보세로는 못 구한 옷들이 많으니까 네,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일반 옷보다는 좀 희소성? 못 보던 디자인들도 많고 싼 것도 있고 네,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환경 차원에서도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싸니까 좋고
4: 매일 들려요, 매일. 그냥 이쁜 거 없나. 오늘은 지금 티셔츠 두 개랑 남방 하나, 바지 하나 지금 이렇게 구매했어요. 이쁜 옷도 많아요. 그리고 잘 고르면 뭐 신발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품들, 그다음에 저는 또 손녀가 있거든요. 애기들 거 장난감이라든지 애기 옷도 그렇고 생필품도 그렇고 구매할 게 많아요. 가격적으로 장점이 많이 느껴지죠. 제가 여기 생기고 여기 오면서부터 홈쇼핑을 안 하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비싸게 못 사겠더라고. 왜냐하면 잘 고르면은 명품들도 많이 이제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브랜드도 많고 내가 조금 안목만 있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싸게 잘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5: 아,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는 고속터미널로 많이 갔었는데 여기 생기고 나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명품처럼 입고 있습니다. 마음껏 못 낼 수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1: 참 좋아하시네요. 근데 물건을 뭐 기부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직접 물품을 기부하러 오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그냥 버리는 대신 다시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만나봤는데요. 이 물품 정리와 진열, 판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선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굿딜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재사용 소비를 넘어서 장애인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근로자들은 물건 하나하나를 직접 정리하면서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1: 아, 정말 괜히 단골 손님이 많은 게 아닌 것 같네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물건도 다시 살아나고 소비도 생겨나고 또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2: 네. 저렴한 가격에 소위 말해서 득템도 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터를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의 소비가 단순히 물건 하나를 사는 걸 넘어서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장애인 고용에도 함께 힘을 보태는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굿딜 스토어 매장이 마련돼 있고요. 또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있다면 한번 정리해서 나눔에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현장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6: 버스커버스커가 부릅니다. 여수 밤바다.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나임 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네, 양도소득세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했을 때 이득을 보는 부분, 그러니까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특히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보편적으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서는 상장 주식의 대주주 등의

0: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따라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1: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대주주에게만 과세된다고 하셨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0: 네,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총 지분율 1% 이상 또는 평가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총 지분율 2% 이상 또는 평가액 50억 이상,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총 지분율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려면 상당히 큰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는 사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세법상 취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양도로 이득을 보았으면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1: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해외 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0: 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금액에 증권사 매매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이, 즉 총 이득을 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양도소득세로 지방세 포함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국내 주식은 비과세, 해외 주식은 양도가액에서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추가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1억 250만 원의 양도 차익을 남기게 된 경우에는 1억 25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 총 2,2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렇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0: 네,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에 구입한 해외 주식이 2억 원이 된 경우를 가정해볼까 합니다. 이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개인이 양도하였을 때는 1억 원을 이득 본 것이니 25%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15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1억에 구입한 해외 주식이 2억이 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억 원의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니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의 기간 동안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즉 6억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에 미달하는 2억 원을 증여했다고 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억 원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2억 원에 매도한다고 하여도 주식을 받은 배우자는 취득한 가액인 2억과 동일한 가액 2억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득 본 부분이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1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 그러면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0: 네, 해외 주식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물건의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바로 배우자 이월가세라는 세법상 제도 때문인데요. 과거에 1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시가가 6억 원인 경우 양도 차익이 약 5억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로 현재 6억 원이 된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식의 사례와 같이 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6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를 6억 원을 적용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납부하실 증여세는 전혀 없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6억 원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1억 원이 적용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하지 않고 매도했을 때와 같은 세액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리는 것이 부인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일단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면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절세 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의 증여는 증여로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3.5%의 취득세가 발생하는 반면 주식은 증여로 취득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취득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는 부동산 대비 해외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를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먼저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를 할 때는 양도 차익 비율이 큰 자산을 증여해야 절세 실익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에 구입하여 6억으로 100% 상승한 A주식과 5억에 구입하여 6억으로 20% 상승한 B주식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A주식을 매도할 때는 약 6,600만 원의 세금, B주식을 매도할 때는 약 2,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배우자 증여공제는 6억까지 적용이 가능하니까 A주식 6억 또는 B주식 6억 둘 중 하나만 증여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비율이 큰 A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해야 6,600만 원의 절세 실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B주식을 증여한다면 2,200만 원의 절세 실익밖에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절세액이 된다 하겠습니다. 게다가 배우자 증여 6억 공제는 10년간 한 번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번 해외 주식 증여 이후에 다른 배우자 증여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 증여권까지 고려하셔서 이번 배우자 증여 액수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외 주식 증여 이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적이 있다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배우자 공동 명의로 주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A씨와 전업주부인 A씨 배우자가 과거에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A씨 배우자의 취득 지분은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억 원의 배우자 증여가 이미 발생한 것인데요. 공동명의 주택 취득 당시에는 배우자 공제가 6억 원 이하의 금액이라서 따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를 할 때 증여세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증여 액수는 배우자 공제인 총 6억 원에서 과거 아파트 공동명의로 인한 증여 3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거 배우자 증여분을 생각하지 않고 해외 주식 증여를 6억 원까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혼인신고를 이미 경유한 이른바 법률혼 관계에서만 배우자 공제 적용이 되니까요. 사실혼 관계이거나 동거 관계에서는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증여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0: 네, 나의 주식이 있는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타인 계좌로 대체 입고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증권사의 절차에 맞게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배우자에게 대체 입고된 내역을 캡처해서 가족관계 증명원과 함께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증여세 신고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대체 입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해외 주식의 평가는 개별 종목과 ETF의 평가 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 당시의 환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한편 ETF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일의 종가 가격에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올해 해외 주식의 상승이 큰 종목과 ETF 종목들이 많아서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는 분들은 배우자 증여 후에 1년이 경과해서 양도하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셔가지고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시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윤종신이 부르는 배웅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다들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애호박 하나, 사과 하나를 골라도 상처는 없는지, 색깔은 어떤지,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면서 신중하게 고릅니다. 식탁에 올릴 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이렇게 심사숙고하는데, 앞으로 4년간 내가 사는 곳의 살림과 행정을 책임질 사람을 고르는 일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6월 3일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모두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요. 트윈폴리오의 노래입니다. 축제의 노래.

네,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에세이 가족사진을 소개합니다. 가족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가는 건 왠지 머쓱한 일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남는 건 사진이야. 누군가 부추기지만 사진관에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부터 어색해진다. 하지만 사진사 앞에서는 누구나 순종해야 한다. 머리에 손을 얹거나 콧구멍을 후벼 파서는 곤란하다. 고개를 휘젓거나 눈을 깜빡거려서도 안 된다. 턱을 너무 쳐들지 마시고 하면 재빨리 턱을 아래로 내려야 하며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세우시고 하면 지체 없이 왼쪽 어깨를 세워야 한다. 사진사에게 순종해야만 가족의 평화가 인화지 위에 새겨진다. 부모가 가운데 앉고 자식들이 그 둘레에 빙 둘러서서 찍은 가족사진은 언제 봐도 경건하다.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 버금가는 위력을 바란다.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혓바닥을 쏙 내밀었다가는 한 대 쥐어 박히게 마련. 한 시절 가족이 행복했다는 물증이 바로 가족사진이다. 가족사진은 절대로 슬픔이 앉아있을 자리를 마련해놓지 않는다. 가난도 드러내지 않는다. 팔꿈치가 해진 저고리도 없고 엄지발가락이 삐죽이 나온 양말도 없다. 마른 버짐이 일어난 얼굴로 떼쓰는 자식도 없고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쟁쟁거리는 잔소리도 없다. 가족을 최대한 평화롭게 담아내는 게 가족사진의 임무다. 사람은 늙어가도 가족사진은 늙지 않는다. 네, 원 플러스 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네, 이미자 씨를 발탁해 최고의 여가수로 키워낸 작곡가 하면은 백영호 선생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동백 아가씨, 여자의 일생, 섬마을 선생님을 함께 발표하면서 최고의 가수와 작곡가로 콤비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런 백영호 선생이 딸처럼 아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여가수. 오늘 가요임을 열전에서는 새벽길을 부른 가수 남정희 씨를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남정희 씨의 본명은 방경숙입니다. 남정희란 이름은 백영호 선생이 직접 지어준 예명이었지요. 남정희 씨는 1950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노래에 대한 재능만큼은 남달랐다고요. 그녀가 평생의 스승이 된 작곡가 백영호 선생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백영호 선생의 동생과 군대 동기였던 인연 덕분에 지구레코드를 찾아가서 노래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남정희 씨가 부른 노래는 현미의 떠날 때는 말없이였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지요. 당시 백영호 선생은 문주란 이후 또 한 명의 신인을 찾고 있었는데 남정희 씨를 보자마자 충분히 키워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정희 씨의 노래들 몇 곡 들어보시죠. 데뷔곡이었던 새벽길 준비했고요. 이어서 혼자 가는 길, 총각 뱃사공, 짝 잃은 원앙새 이어집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새벽길의 가수 남정희 씨입니다. 남정희 씨의 노래 네 곡 들어봤어요. 새벽길, 혼자 가는 길, 총각뱃사공, 그리고 짝이른 원앙새였습니다. 남정희 씨는 지구레코드와 3년 계약을 한 것과는 별도로 백영호 선생과는 5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백영호 선생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확실하게 키워볼 심산이었지요. 여고 1학년이었던 남정희 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교복 차림 그대로 백영호 선생의 집을 찾아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백영호 선생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변성기가 찾아와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게 변했지만 백영호 선생은 어쩌면 그 음색이 이미자와 문주란의 장점을 모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신 새벽길은 1967년 가을에 개봉한 동명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신성일, 남정임, 고은하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지요. 영화는 1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주제가 역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남정희 씨는 단숨에 주목받는 신인 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요계에서는 이미자를 능가할 대형 신인이 등장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명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지구레코드의 임정수 사장은 이 노래를 이미자에게 주자고 했지만 백영호 선생은 레코드가 조금 덜 팔리더라도 좋은 신인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남정희의 노래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선택은 잘 맞아떨어졌지요. 노래 새벽길은 남정희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대표곡이 됐고 백영호 선생의 안목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남정희 씨의 노래들 먼저 순정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가는 정, 오는 정, 미운님, 고운님, 라일락꽃이 피면 네 곡입니다.

네, 남정희 씨의 노래 네 곡 듣고 왔습니다. 순정, 가는 정, 오는 정, 미호님, 고운님, 그리고 라일락 꽃이 피면이었습니다.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가수죠. 남정희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남정희 씨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야말로 여고생 가수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문주란, 정훈이, 그리고 남정희 씨까지 각기 다른 음색과 개성으로 사랑받은 10대 소녀들이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지요. 스승이 같았던 문주란 씨가 먼저 데뷔했지만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를 의식했던 모양입니다. 무대 밖에서 두 가수가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일담도 있었으니까요. 남정희 씨의 가장 큰 매력은 구성지고 애조띈 음색이었습니다. 슬픔을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하는 가창력으로 노래를 더 맛깔나게 살려준다는 찬사를 받았지요. 데뷔곡인 새벽길 이외에도 총각뱃사공, 가는 정, 오는 정, 순정, 갈등 같은 명곡들을 남겼지만 새벽길만큼의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67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50여 곡의 노래를 취입했는데 주로 드라마나 영화 주제가를 많이 불렀고 백영호 선생의 곡을 가장 잘 소화하는 가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콜롬비아 레코드사를 통해 일본에 진출했는데요. 멀리 떨어져서도 백영호 선생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어느 날 참으로 비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2년 6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축구 황제 펠레 내한. 세계의 축구 황제 펠레가 1일 오후 4시 반 김포공항을 통해 내한했다. 브라질 축구의 명문 산토스팀의 동남아 순방 경기의 일환으로 함께 온 펠레는 다른 선수 15명, 임원 7명과 함께 호텔의 여장을 풀었다. 일본 홍콩 등지에서의 경기와 먼 여정에도 불구하고 피로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펠레는 그를 보러 나온 한국 축구인 및 학생 등 300여 명의 환영을 받았다. 산토스팀은 2일 오후 7시 반 한국 상비군과 한 차례의 경기를 갖는다. 네, 바로 그날 당시 서울운동장, 지금의 동대문운동장에서 브라질의 명문 클럽 산토스 FC와 우리 국가대표 상비군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무려 3만 5천여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결과는 산토스 팀의 3-2 승리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펠레는 후반 13분에 추가골을 넣었고 우리나라도 후반전에 차범근과 이회택 선수가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끝까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요. 당시에도 최고의 축구 선수였고 지금도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펠레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문정선의 노래입니다.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문정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래 걸어야 하는 날은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고 날이 궂은 날은 비에 젖지 않을 신발을 고르겠지요. 하루 종일 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참 중요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셨을 텐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장계현의 햇빛 쏟아지는 들판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SNS가 만든 건강 판타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는가? 알고리즘이 먼저 권하는 건강. 예전에는 건강정보가 필요하면 도서관에 가거나 병원 대기실에서 팸플릿을 뒤적거리거나 적어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두통 원인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수고가 필요했다. 정보는 능동적으로 손을 뻗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열고 유튜브를 틀고 무심코 쇼츠와 릴스를 몇 개 넘기기만 하면 된다. 어젯밤 퇴근 후 부기 빼는 법 영상을 3초 이상 보고 지나갔거나 만성피로 날리는 영양제 조합 게시글에서 더보기 버튼을 눌렀다면 다음날 아침 내 피드는 이미 재편되어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른다. 대신 무엇을 오래 쳐다보았는지, 어떤 자극적인 제목에서 스크롤을 멈췄는지는 주치의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 결과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의 맞춤형 공포와 해결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아침마다 피곤한 진짜 이유, 간 때문이 아닙니다. 약사들은 절대 안 먹는 영양제 세 가지. 이거 끊고 나서 피부 트러블 싹 사라졌어요. 충격 비포 애프터. 건강 정보를 찾아 나서기도 전에 건강 콘텐츠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것도 아주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조금은 위협적인 얼굴로. 그리고 그 콘텐츠의 한가운데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이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건강 콘텐츠의 문법. 플랫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는 건강 콘텐츠에는 일정한 흥행 문법이 있다. 첫째, 1초 만에 꽂히는 공포의 후기다. 유튜브나 틱톡의 쇼폼 영상은 첫 1, 2초 안에 승부가 난다. 그래서 장황한 서론은 생략하고 곧장 이렇게 시작한다. 이 영양제 당장 갖다 버리세요. 이 신호 무시하면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몰래 먹이는 것. 정확한 정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짧고 강력한 문구다. 인스타그램이 비교를 통해 욕망을 자극한다면 유튜브와 틱톡의 알고리즘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평온하고 이성적인 정보보다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정보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는 식의 뻔한 조언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이 증상 있으면 암 초기입니다. 당신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 지금 당장 이걸 끊으세요. 같은 섬뜩한 썸네일이 선택받는다. 드물지만 부작용이 나타나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신중한 문장도 이 생태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곳에서 신중함은 지루함이고 지루함은 곧 알고리즘의 사형 선고다. 둘째, 포맷의 표준화, 말하자면 워너비의 전시다. 과거의 건강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의 영역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같은 내 몸의 느낌이 기준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지금 건강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건강은 시각적 스펙이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5운1 오늘 운동 완료를 검색해보라.
그곳에 있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전시된 몸이다. 선명한 복근, 완벽한 레깅스 핏, 땀에 젖은 채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 소셜미디어는 건강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승인받아야 하는 일종의 수행으로 바꿔놓았다. 샵 모닝 루틴, 샵 건강한 아침, 샵 셀프케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는 이런 영상이 수백만 개 넘게 올라와 있다. 누구나 카메라와 개성만 있으면 자신만의 건강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 틱톡만 해도 샵 헬스 태그가 붙은 영상이 천만 개가 넘고 샵 셀프케어 같은 관련 해시태그까지 합치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아침 레몬 워터부터 저녁에 슬리피 걸 목테일까지 일상의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기록한다. 너무 사적인 공간도 너무 평범한 일상도 없다. 모든 것이 의례이자 루틴이 된다.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하게 연출된다. 밝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미니멀한 화이트톤 주방. 원목 식탁 위에 놓인 예쁜 유리컵, 얇게 썬 레몬 조각, 감각적인 타이포그래피가 박힌 보틀과 알약, 헬스장 라커룸에 무심하게 놓인 단백질 보충제. 카메라는 물이 컵에 채워지는 소리를 ASMR처럼 담아내고 그 위로 감성적인 자막이 뜬다. 내 몸을 깨우는 미라클 모닝 루틴.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 영양제 타임.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양제의 성분 함량이나 흡수율이 아니다. 아침부터 내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여유롭고 힙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다. 시청자는 영양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가 놓인 풍경과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를 소비한다. 셋째, 클릭을 부르는 마법의 단어들이다. 디톡스, 리셋, 장 청소, 항산화, 림프순환, 호르몬 밸런스, 코르티솔 관리. 과학적으로는 정의가 모호하거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히 조절될 수 없는 복잡한 개념들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몸속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고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 같은 직관적인 쾌감을 준다. 정확한 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대신 내 몸 어딘가에 쌓여 있을지 모르는 독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바로 그래서 나는 이걸 먹었다는 한 줄짜리 후기와 구매 링크로 이어진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1분 닥터들이다. 주의! 진짜 의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들은 복잡한 인체의 생리를 단 60초 만에 진단하고 처방한다. 피곤한가? 부신 피로다. 살이 안 빠지는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집중이 안 되는가? 뇌에 염증이 생겨서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는 어김없이 쉽고 단순한 기적의 해결책이 등장한다. 바로 특정 영양제다. 이 영양제만 먹으면 혈관이 뚫립니다. 기생충 제거 키트로 만성질환을 해결하세요. 이런 주장들은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경우가 많다. 영국의 의사 이드리스 무갈 박사는 소셜미디어에 만연한 사이언스 워싱을 경고한다. 사이언스 워싱이란 전문 용어를 섞어 쓰거나 관련 없는 논문을 짜깁기에 가짜 정보를 마치 대단한 과학적 발견인 양 포장하는 수법을 말한다. 문제는 이 단순화된 논리가 대중에게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검사를 해봐야 한다. 원인이 복합적이다. 라며 답답한 소리를 한다. 하지만 1분 닥터는 원인은 이것 하나, 해결책도 이것 하나 라고 시원하게 말해준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위안은 없다. 비록 그것이 거짓 위안일지라도.

이미지로 포장된 효능. 건강기능식품의 공식 광고 문구에는 늘 과로치고 깨알 같은 글씨가 따라붙는다.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개인 채널은 법망의 회색지대에서 훨씬 과감하게 질주한다. 이거 먹고 2주 만에 뱃살 5kg 빠졌어요. 오후 3시만 되면 기절했는데 이거 먹고 야근까지 거뜨네요. 병원 약으로도 안 잡히던 염증이 이 조합으로 잡혔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효능 입증이 아니라 개인 체험담이다. 과학의 세계에서 체험담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라는 무대 위에서 몇 가지 장치가 더해지면 이 경험담은 논문보다 강력한 준과학의 권위를 얻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포 애프터 사진이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 칙칙한 조명 아래 찍힌 과거의 나. 그와 대비되는 밝은 조명 아래 복부에 힘을 주고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지금의 나. 두 사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말 그 영양제 때문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인간은 시각에 지배되는 동물이다. 실제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보다 두 장의 사진이 주는 시각적 대비가 뇌에 내리꽂는 충격이 훨씬 크다. 여기에 딱 이것만 바꿨다는 내레이션이 쐐기를 박는다. 운동은 숨쉬기밖에 안 했고요. 식단은 평소대로 먹었는데 이 효소 하나 추가했다고 라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 주기,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같은 수많은 변수는 배경으로 사라진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인과관계보다는 A를 했더니 B가 되었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인과성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친밀감이 방어기제를 무장해제시킨다. 메타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차가운 과학자의 팩트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내 피드에 등장해 내적 친밀감을 쌓은 인플루언서가 어머, 언니 믿고 한번 먹어봐. 내가 효과 봤다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호소력은 수천 명 대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압도한다. 플랫폼 속에서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로 전달된 이야기가 된다. 여러 개를 겹쳐 먹는 루틴이라는 새로운 표준.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 혹은 비타민 C 하나를 생각날 때 챙겨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틴이라는 단어 하나가 섭취 트렌드를 통째로 바꿔놨다. 아침 공복, 유산균 더하기 미지근한 물은 장 깨우기, 아침 식후, 비타민 B군 더하기 비타민 C 더하기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부스팅, 점심 식후, 오메가3 더하기 비타민 D는 지용성 흡수, 운동 전, 아르기닌 더하기 카르니틴은 부스터, 취침 전, 마그네슘 더하기 테아닌 더하기 콜라겐은 숙면과 재생. 유튜브 속 건강한 하루 영상에는 한 컷 안에 대여섯 개의 영양제 병이 동시에 등장하고 약통에 소분하는 탁탁탁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만든다.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색색깔로 놓인 영양제들은 이제 건강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일종의 건강 인테리어이자 전시용 오브제가 되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정말 그 모든 성분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다. 더 많은 조합, 더 복잡한 루틴을 수행할수록 나는 내 건강을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심리적 효능감이 치고 올라간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끊임없이 이 기준선을 높인다. 이 정도는 30대 기본 루틴이에요. 이건 최소한으로 챙겨야 하는 현대인 필수템 5종. 여기서 필수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 대부분이 이 정도는 깔아놓고 먹더라는 인상 비평에서 만들어진다. 방송 매체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모든 영양제에 세세한 시간대 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때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많다. 방송 작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포맷이기도 하다. 보기에도 구성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추가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며 영양제를 하나 둘 장바구니에 담는 쪽으로 움직인다. 언제부턴가 내 몸을 위해 비우는 것보다 더하고 쌓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쉬운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더하기의 결과는 통계 수치로 드러난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미국의 식이보충제, 영양제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94년 약 4,000종이던 시판 제품 수가 오늘날에는 9만 5천 종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영양제를 먹다 보면 그중 어떤 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몸 상태가 좋아져도 무엇 덕분인지 알 수 없고 속이 더부룩해져도 뭘 먹고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는 건 불안하니 한 번 만들어진 루틴을 바꾸기 쉽지 않다. 줄이려는 순간 마치 나 자신을 덜 챙기는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루틴과 더하기 문화는 인플루언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약사도 계정을 만들고 플랫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을 둘러싸는 보이지 않는 규범에 따르게 된다. 다음은 전문가들마저 이 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건강구독사회는 현대인이 건강을 믿고 소비하는 방식을 과학과 심리의 언어로 해부하는 책입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와 마운자로,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성장호르몬 주사, 식탁 위에 필수품이 된 오메가3와 비타민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약과 영양제들은 성행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나 경고의 정확성은 임의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왜 부작용이 명확한 약은 불안해하면서 효능이 불분명한 영양제는 아무 의심 없이 삼킬까요? 언제부터 먹는 것, 맞는 것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고단한 일이 되었을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 정재훈 약사는 약은 위험하고 영양제는 안전하다는 익숙한 믿음이 SNS,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짚고, 이제는 오히려 효과가 확실한 약이 영양제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무엇을 먹고 맞고 믿어야 하는지를 정답처럼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지금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은 몸을 소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약과 영양제로 몸을 튜닝하는 시대, 건강구독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낯선 소리에 소초무들의 표정이 변했다. 정확히 목을 조준하고 날린 자신의 화살이 어떻게 되는지 본 연희의 입이 해벌어졌다. 라투스가 날아오는 연희의 화살을 앞발로 쳐낸 것이다. 좀 전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던 놈은 다시 정신을 되찾은 듯했다. 라투스는 얼빠진 채 서 있는 연희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모두를 쓸어버릴 듯 길고 굵은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에게 달려오던 라투스는 그 자리에 또 멈춰섰다. 놈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렸다. 그러고는 예진을 걸쳐둔 나무를 향해 도망치듯 달리기 시작했다. 황당한 기색이 역력한 소초모들과 달리 연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팔을 들고 라투스의 뒤를 따라 달렸다.
1: 연희야! 안 돼! 통아! 혼자서는 안 돼! 아까 안 됐잖아!
2: 할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야!
0: 뉴라의 간절한 외침도 무시한 채 연희는 재빠르게 라투스의 뒤를 쫓았다. 화살로 맞히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 채로 놈을 놓칠 수는 없었다. 라투스가 예진이 있는 곳에 멈춰서자 연희도 가까운 곳에 멈춰섰다. 숨을 고르고 활을 들어올린 뒤 팔꿈치와 어깨, 팔을 일직선으로 만들었다.
1: 서연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식 못 맞히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유라의 고함을 들은 순간 연희가 서 있는 곳은 더는 숲속이 아니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양궁장, 단체전이 진행되던 그곳이 갑자기 연희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초인이라는 오해 때문에 뒤에서 부원들에게 한참 욕을 먹던 때였다.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앞에서 실수가 연발하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친구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연희와 눈을 마주했다.
3: 연희야, 있잖아. 너 개인전은 잘했잖아. 이거 10점 못 맞히면 오늘 이 경기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다 네 탓이라고. 알지?
0: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희는 부담감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다. 손이 떨렸다. 시합 내내 그랬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 화살이 맞힌 점수는 9점이었다. 그 시합 이후 연희는 초인인데 아닌 척하려고 단체전을 망친 애가 돼 있었다. 개인전은 완벽하게 잘 해냈기에 친구들의 미움은 더욱 컸다. 그때 그 순간처럼 손이 덜덜 떨려왔다. 연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2: 왜 하필 지금...
0: 눈앞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혜진을 들고 도망가려는 라투스의 뒷모습이 느리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2: 맞출 수 있을 거야.
0: 연희는 속으로 되뇌었다.

0: 연희는 허리에 매단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냈다.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순간 뉴라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을 울렸다.
1: 서연이! 네 멋대로 해놓고 저 자식 못 맞추거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야!
0: 헉하며 연유는 숨을 들이마셨다. 숨의 리듬이 깨지는 동시에 연유는 화살을 놓쳤다. 화살은 숲을 가로지르며 날아가 라투스 옆에 나무에 박혔다. 누군가 뒤에서 뭐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연유의 귓가를 스쳤다. 라투스의 어깨에 매달린 예진이 순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 살려달라는 듯 소리를 질렀다.
2: 저 사람 살아있잖아!
0: 연희는 다급히 다시 화살을 뽑아들어 라투스를 겨냥해 쏘았지만 허사였다. 화살은 라투스를 스치며 날아가 버렸고 라투스는 너무나 빠르게 소초모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연유의 손은 계속 덜덜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연유의 활을 확 낚아챘다. 유라였다.
1: 야, 서연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혜진 맞았으면 어쩌려고!
0: 옆에 따라온 현우는 연유의 새하얗게 질린 표정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계속해서 바들바들 떨리는 연유의 손을 본 현우는 연유에게서 활을 받아들고 연유의 손을 잡아줬다. 하지만 연유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방금 중요한 두 발을 마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단체전에서 했던 실수가 또 한 번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이 맴돌고 있었다. 연유는 옆에서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는 유라에게도 할 말이 없었다. 초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였다.
3: 무슨 일이에요? 어쩌다가 라투스가 도망갔어요?
1: 내가 무리하지 말랬는데 혼자 잡을 수 있다고 뛰어가더니 이렇게 됐어. 대체 저길 쏜 이유가 뭐야 너? 정확히 라투스를 맞췄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쏘면 또 튕겨내기라도 할 것 같았어? 내가 그러니까 기다리랬지. 혼자서는 안 된다고 했지.
0: 유라가 쉴 틈 없이 쏘아붙였다. 연유는 얼빠진 표정으로 유라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3: 다른 데를 쐈어? 연유가?
0: 현우가 당황한 듯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3: 연유야, 혹시 다른 데 쏜 게 아니라 못 맞힌 거야? 아니지?
0: 예상치 못하게 전곡을 찌른 현우의 질문에 연희는 더욱 할 말이 없어졌다. 유라마저 입을 다물었다.
4: 재룡아! 빨리 오라고!
0: 효석이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다. 효석이 있는 곳을 보고 다들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쓰러진 란주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 괜찮아? 란주 괜찮냐고?
4: 몰라. 나 손이 너무 떨려서.
1: 비켜.
0: 유라는 눈물 범벅으로 손을 떨고 있는 효석을 밀치고 란주에게 가까이 갔다. 라투스의 발톱은 옷을 찢고 란주의 몸에 깊은 상처를 냈다. 구르며 다친 것인지 얼굴도 긁혀 피투성이었다. 줄줄 흐르는 피를 본 채령이 란주의 팔과 몸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란주의 몸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기 때문이다.

0: 지후 뜻밖의 조 은광구 청소년 실종사건 수사팀에 지후와 일부 퍼스트, 세컨드 요원들이 추가되자 수사에 조금씩 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때 실종됐다 살아 돌아온 장서윤의 말에 의하면 실종사건의 범인은 초대형 라투스였다. 하지만 서윤이 목격한 놈의 모습은 일반적인 라투스의 생김새와 달랐다. 지능도 보통의 라투스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았다. 지후는 대형 라투스와도 전투를 벌여본 요원이었다. 대형 라투스는 중형과 개체별 특성이 꽤 다르다. 놈이 머무른 곳의 흔적들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지후는 이 라투스가 최소 대형 이상의 변종임을 확신했다. 중형 라투스는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를 매우 좋아해서 놈들이 머무른 곳에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의 흔적이 꼭 있었다. 이 라투스의 네스트에는 오로지 잡아먹힌 동물들과 실종자들의 시체만 있었을 뿐 음식물 쓰레기의 흔적은 없었다. 중형 라투스를 나름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이놈이 머리를 쓰는 변종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예진이 실종된 뒤 지우는 이예진 주변 인물들을 모두 조사하며 예진과 라투스가 만났을 경로를 추측했다. 그리고 대형 라투스를 잘 아는 요원들과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수사에서 태곤을 제외하자 이제껏 왜 이렇게 막혔나 싶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초대형 라투스였다. 놈은 치밀하게 자신의 발자국과 흔적을 지워뒀다. 흔적이 있어서 뒤쫓다 보면 중소형 라투스의 서식지가 나오기 일쑤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은광천 근처의 두 번째 경로를 조사하던 중 지후와 일행은 강둑에서 놈이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을 발견했다. 출입불가 지역인 천변숲을 둘러쳐놓은 철조망의 윗부분에 찢어진 미래여고 교복이 걸려있었다. 그렇게 숲으로 들어가자 뜨문뜨문 놈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놈은 영리한 편이니 주의하라는 특별 지시를 요원들에게 내렸다. 그리고 A와 B 두 팀으로 나뉘어 숲을 뒤지기 시작했다. A팀을 데리고 깊은 숲으로 들어갔을 무렵 악을 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 사람이 있다고? 이예진이 살아있는 것인가? 지우는 요원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우의 눈에 띈 것은 거대한 라투스와 이예진이 아니라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무리와 낯익은 여자아이 하나였다. 아이들은 지후와 A팀이 금방까지 다가왔는데도 쳐다보지 않았다. 낯익은 여자아이는 계속 가운데 누워있는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있었다. 팀원들이 다가가려 하자 지후는 막아서며 고개를 저었다. 이윽고 낯익은 여자아이가 건너편에 쇼컷 머리를 한 여자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1: 야, 성난주!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0: 쇼컷 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반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누워있는 여자아이 귀에 냅다 소리를 질렀다. 잠깐 정막이 흘렀다.
2: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0: 누워있던 아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이쯤 되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목을 가다듬고 낯익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3: 채령.
0: 확신이 없는 지우의 목소리에 긴 머리카락의 소녀가 돌아섰다. 소녀의 얼굴을 확인한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채령도 놀라기는 매한가지인 듯했다.
3: 언니? 네가 왜 여기에?
0: 지우는 머리가 멈춘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냥 놀란 채로만 있을 수 없었다. 지우만큼이나 놀란 다른 요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상황을 얼른 정리해야만 했다.
3: 여기는 일반인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게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또 하나 있네.
0: 굵직하고 능글거리는 불쾌한 목소리. 태곤이었다. 출동팀에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태곤은 B팀과 함께 우거진 풀숲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체령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모습이 매우 수상했다. 요원복을 차려입은 태곤이 위압적으로 묻자 체령과 함께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이 서렸고 태곤을 본 체령의 얼굴은 확 일그러졌다. 체령이 왜 태곤을 보며 불쾌해하는지 지우는 의아했다. 조금은 어리빠진 얼굴로 지우는 체령과 함께 있는 일행을 바라봤다. 그들은 각자 못을 박아놓은 강목과 어설프게 만든 방패를 쥐고 있었고 한 명은 심지어 활과 화살을 들고 있었다. 한 남자의 주변엔 고양이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장서인이 구출된 배수로굴에서 중형 라투스를 처치한 이들, 즉 감식 결과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다.
1: 우선 손에 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건지 설명을 해줘야겠는데요.
0: 지후의 말에 최령이 고개를 돌려 일행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4: 그쪽이 누군데 우리가 설명해야 하죠?
0: 쇼커스란 여자아이가 냉랭하게 말하며 아이들에게 고개짓하자 아이들은 눈에 띄게 한 발짝씩 자꾸만 뒤로 물러났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범초본 사원증을 꺼내 들어보였다.
1: 우린 범초본에서 나왔어요. 이제 손에 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0: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지우와 요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았을 때였다.
2: 지금이야!
0: 체령이 소리를 지르자 학생들은 지후와 태곤 일행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아이들 사이에는 고양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체령이 달리는 것을 본 태곤과 지후 그리고 요원들도 그들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뛰었다. 아이들은 굉장한 속도로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B팀 중 빠른 달리기가 능력인 제로 요원이 금세 아이들을 따라잡았고 맨 앞에 있는 곱슬머리 남자아이의 허리를 붙들었다. 그러자 바로 뒤에서 달리던 여자아이가 요원에게 각목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먹였다.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당황한 요원은 놀라 남자아이를 놓쳤지만 여자아이는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려 B팀 요원뿐만 아니라 남자의 머리도 두들겨 패고 있었다.
5: 야야야! 성난주! 나야! 나!
0: 남자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여자아이는 요원의 소나기에서 남자아이를 잡아뺀 뒤 무성한 풀숲 안으로 함께 모습을 감췄다. 잠시 보이지 않던 그들은 어느새 하나 둘 철조망 건너편 뚝으로 넘어가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지우보다 한 발 앞서 달리던 이평화 제로가 도망치려던 남자아이의 한 발을 염력으로 잡아당겼다. 남자아이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나가려다 평화에게 발을 붙들린 채 끌어당겨졌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4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6월 4일 새벽 5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를 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를 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안쪽 바다는 남동에서 남풍, 바깥 바다는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조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조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남서풍, 풍속은 초속 2m, 기압은 1400헥토파스칼, 기온은 19.8도, 평양바람 없습니다. 1400헥토파스칼 19.9도, 백령도 남동풍 0.5m 18.5도, 해주 남서풍 2m 1300헥토파스칼 21도, 서울 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2.9도, 인천 남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1.2도, 서산 남동풍 1m 1400헥토파스칼 20도, 군산 남동풍 1m 1400헥토파스칼 20.6도, 목포 동풍 2.5m 1400헥토파스칼 21도, 여수 동풍 1.5m 1500헥토파스칼 20.8도, 제주 남서풍 2m 1400헥토파스칼 21.5도, 서귀포 북풍 0.5m 1400헥토파스칼 22도, 통영 북동풍 1.5m 1400헥토파스칼 20.3도, 부산
동풍 1.5m, 천호미터 파스칼 20.8도. 포항 북서풍 1m, 천호미터 파스칼 21.1도. 울릉도 남서풍 2m, 천호미터 파스칼 18.8도. 울진 남풍 1m, 천호미터 파스칼 19.9도. 동해 남동풍 1m, 천호미터 파스칼 19.7도. 강릉 북동풍 1m, 천호미터 파스칼 19.5도. 속초 북풍 1.5m, 천호미터 파스칼 18.4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풍 4m, 천호미터 파스칼 28도. 나하 남서풍 7m, 천호미터 파스칼 25.8도. 미나미다이 두섬 남서풍 4.5m, 1800m 파스칼 25.6도. 낮의 남서풍 0.5m, 1500m 파스칼 24.7도. 가고시마 북풍 1.5m, 1500m 파스칼 22.3도. 후쿠오카 북서풍 1m, 1500m 파스칼 21도. 이즈하라 남동풍 1.5m, 1500m 파스칼 21.2도. 사이고 서풍 1m, 1600m 파스칼 19.1도. 마사이 남서풍 1m, 1600m 파스칼 19.7도. 시미즈 북풍 1.5m, 1400m 파스칼 22도. 시오노미사키 곶 북풍 2m, 1200m 파스칼 22.1도. 오사카 북서풍 2m, 1500m 파스칼 20.8도. 와섬 남서풍 1m, 1400m 파스칼 18도. 나오모리 북동풍 1.5m, 1900m 파스칼 16.3도. 삿포로 동풍 1m, 1900m 파스칼 17도. 와카나이 북동풍 5m, 1100m 파스칼 10.2도. 네무로 북동풍 5m, 1100m 파스칼 8.1도. 젠다이 북동풍 0.5m, 1600m 파스칼 15.8도. 도쿄 북동풍 3.5m, 1400m 파스칼 19.6도. 하치오섬 남풍 2m, 1800m 파스칼 25.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9도, 현재 습도는 69%.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2026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3곳의 승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개표율이 88.95% 진행되고 있는 오늘 오전

4시 40분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에서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우세로 예측됐던 9개 지역에 오차 범위 내 경합지였던 부산과 강원, 전북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경북과 경남, 대구에서 당선을 확정짓거나 승기를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맞붙어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혔던 대구에서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고,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던 경남에서도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최대 관심지였던 서울시장 투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개표가 지연되면서 민주당 정원우 후보가 49.68% 대 47.6%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지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첫 여성 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또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예측됐던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현직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제쳤고, 울산도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반면 경북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으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개표 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몰려든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향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 1.7%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 전망치를 발표한 G20 국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것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타가 기업용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각축을 벌이는 기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메타는 왓츠앱과 메신저 등 메시지 전달 앱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 AI 에이전트, 메타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메타의 AI 에이전트는 고객의 질의응답과 상품 추천, 예약, 판매 등 업무를 처리하며 필요시 직원에게 상담을 인계합니다. 메타는 특히 왓츠앱, 메신저와 SNS 인스타그램의 일간 이용자가 10여 명에 달해 에이전트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EU가 반도체와 AI, 클라우드에서 미국이나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3일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외국산 제품 대신 유럽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클라우드와 AI 개발법으로 유럽 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촉진해 향후 5에서 7년 안에 데이터 센터 수용 능력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원과 충청북도 북부, 경상북도엔 소나기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치매는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를 비롯해서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신경세포 손상이라는 건 맞지만 알츠하이머병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하는 기전은 물론 원인도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위험인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고요.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혈관성 치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래도 혈관성 치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관성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네. 당뇨에 대한 꾸준한 건강관리나 네. 예방적 차원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사실 전체 치매를 놓고 봐도 대략 한 45% 정도의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45%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 경우라면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나의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년기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 검진을 통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그래도 일단 발병하면 알츠하이머병처럼 완치로 회복되긴 어려운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뇌신경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 망가져버린 뇌신경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계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치료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혈관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지 생긴 이후에 완치라든지 회복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0: 네.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알츠하이머병을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에 대한 위험도 높은가요?
1: 네, 맞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엄밀하게 완벽하게 구분하자면 대략 국내에서는 20% 정도까지 비율이 줄기도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가 혈관성 치매를 추가로 겪기도 하고요. 혈관성 치매를 갖고 있는 환자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또 중복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있는 환자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한 35에서 40%까지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성인에서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를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알츠하이머 질환이지만 알츠하이머는 예방이 참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좀 절망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혈관성 치매만큼은 그래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혈관 질환의 문제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는 왜 생길까요?
1: 우리 뇌에서는 인지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저희들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한다면 그 크기가 매우 작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인지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은 굉장히 경미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얼굴에 마비가 온다거나 팔다리에 마비는 전혀 없었는데 인지력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관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망가졌느냐 또 그 크기가 하필이면 그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좀 안 좋은 위치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0: 네. 일단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도 올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뇌졸중 하면은 크게 뇌출혈 또 뇌경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손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출혈이 발생하면 굉장히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한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경색인 경우에는 그 혈관이 먹여 살리고 있었던 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그 먹여 살고 있었던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직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게 됨으로써 다시는 신경세포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0: 네. 또 신경세포 손상의 공통점도 있지만 알츠하이머병과 네.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좀 다른 거죠?
1: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성 물질, 단백질 쓰레기라고 부르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네.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서서히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되고 나서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전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힘으로써 일순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생길 수는 있고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오히려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0: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혈관성 네.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맞습니다.
0: 혈관성 치매의 진행 속도는 어떨까요? 뭐 알츠하이머병보다 좀 네.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1: 네.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은 사실 아주 조금씩 뭐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소모전 정도가 되겠죠.
0: 네.
1: 조금씩 이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계속 뇌가 망가져가는 거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큰 타격을 받는 어쩌면 이제 기습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그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뇌졸중을 한번 겪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혈관이 막히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뇌졸중이 찾아오기도 하고

0: 뇌졸중 재발의 2차적 예방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2차적 예방치료를 위해서 뭐 항혈전제도 먹고 네. 평소 먹던 고혈압약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한다거나 고지혈증약도 좀 더 용량을 올려서 쓰기도 하는 등 치료를 조금 더 다각화하는데요.
1: 네.
0: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 건강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이런 혈관성 치매 또 뇌졸중의 재발도 7,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학계 정설입니다.
1: 네.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전략적 인지력의 요충지가 네.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이 발생하면은 정말 갑자기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혈관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잘 버텨내시면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발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혈관성 질환은 한 번 앓기 시작하면 평생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1: 그럼 혈관성 치매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뇌졸중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되나요?
0: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는 정말 큰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1: 네.
0: 이런 충격 때문에 뇌도 일시적으로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뇌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정도가 경과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인지력에 대한 정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뇌졸중 치료 초기에도 인지력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진단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뇌졸중 발생 시점으로부터 대략 두세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뇌가 어느 정도 충격에서부터 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인지력 평가와 함께 저희가 치매 진단을 이제 하게 되죠. 특히 MRI나 CT를 찍었을 때 뇌졸중 진단했을 당시에 이 부분이 인지력에 대한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 부분에 손상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인지력 검사를 해서 후유증으로 치매를 겪게 되시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0: 이것이 진단 과정이죠.
1: 네. 인지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뇌졸중 환자들은 뭐 CT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CT나 MRI 촬영을 뇌졸중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보통 대개 한두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손상된 세포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지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하는 인지력 테스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에 조금 더 특별화되어 있는 인지력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1: 네. 또 혈관이 막힌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뭐
1: 사진상으로 보면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로 보이는 건가요?
0: 네. CTA라든지 MRA와 같은 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1: 네.
0: 뇌졸중이 발생한 위치에 혈관이 얼마나 협착도가 심한지 또 추가적으로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
1: 네.
0: 혈관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CTA, MRA 같은 검사를 하는데요.
1: 네.
0: 전체 혈관에 약 5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7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재개통하는 치료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0: 네.
1: 혈관성 치매도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서서히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일순간에 인지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분들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썼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조금 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어버린 뇌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썼던 치료제를 혈관성 치매 환자들한테도 적용은 시킬 수는 있지만 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상에 있어서도 큰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의 혈관을 보존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진행을 늦추는 약물은 있나요?
0: 아무래도 이제 혈관성 치매는 재발이 좀 잦을 수가 있고 재발할 때마다 확확 나빠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을 늦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재발을 막아서 악화를 막는 거라고 합니다.

0: 있다고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혈관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1: 네. 뇌혈관뿐만 아니라 전신혈관도 다 함께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했다면 말초동맥이라든지 또는 심장동맥이나 관상동맥이죠. 또는 콩팥, 신장 쪽에 들어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막에 들어가는 혈관도 이 뇌혈관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뇌혈관 질환을 겪은 분들에게는 심장, 그리고 콩팥, 신장이죠. 신장, 그리고 망막 쪽에 대한 검사들도 다 함께 신경을 쓰면서 진료를 하는 편입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건 이제 검사 외에도 증상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1: 안타깝게도 혈관성 치매는 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하지만 뇌졸중에 관련한 대부분의 임상 증상들이 이제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서 나중에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이 이 걸음걸이가 조금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뭐 보폭이 좀 줄어든다거나 발이 좀 땅바닥에 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 중에 실행 능력이라는 것,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0: 네.
1: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어떤 일 처리 능력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주부님들이 이제 요리를 하시잖아요.
0: 네.
1: 요리를 할 때도 우리가 재료를 쓰고 순서가 다 있는데
0: 네.
1: 갑자기 그런 재료를 쓰는 방식이나 순서가 좀 헷갈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전두엽 기능 장애 중에서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낸다거나 네.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갑자기 전두엽 쪽이 좀 안 좋아진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쪽에 좀 손상이 될 수 있는 뇌졸중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0: 네.
1: 의심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하는 증상으로 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뇌졸중을 의심해서 이제 병원을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해서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보폭이라든지 걸음걸이 또는 어떤 일 처리하는 순서나 그런
0: 네.
1: 능력들 또 감정 통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 의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선망과 같은 증상으로 가족들이 당황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1: 네.
0: 경우도 많은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에 놀란다고 하던데요.
1: 맞습니다. 이 뇌의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졸중 이후에 뇌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뇌 혈류가 원만하게 다 돌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흔히 이제 선망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0: 네.
1: 사실은 혈관성 치매를 간병하시는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선망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밤에 이제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심하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0: 네.
1: 윽박 지른다거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 이렇게
0: 네.
1: 막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0: 네.
1: 충분히 들어드리고 충분히 안심을 시켜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밤에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조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완전히 깜깜하게 다 조명을 다 꺼버리면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또 선망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좀 주무시기 직전까지는 좀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
0: 네.
1: 주무신 이후에도 수면등 같은 것들을 좀 켜두시는 게 좋고요.
0: 네.
1: 또 평상시에 감기라든지 뭐 요로계 감염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거죠. 이런 아주 가벼운 감염 증상 때문에도 확 심하게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생 상태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상태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만족도가 높을까요?
1: 그럼요. 이 초기에 발견할수록 뇌졸중의 위험 요소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뇌졸중 재발을 워낙 잘할 수 있는데
0: 네.
1: 재발 위험률을 낮춤으로써 치매가 악화되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또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동시에 앓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이럴 때는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이 혈관성 치매 중에 환자분들 중에 약 3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런
0: 네.
1: 것들을 저희들은 혼합형 치매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0: 네.
1: 이게 서로 간에 악화시키는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가 있는 분들이 노폐단백질이 많이 쌓이게 돼서 알츠하이머가 같이 병발하게 되면 훨씬 더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요.
0: 네.
1: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0: 아.
1: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까다롭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혈관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의 혈관성 위험 요소를 다뤄주는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0: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원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1: 네.
0: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시켜주는 주사치료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이런 혼합형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를 검토하는 편입니다.
1: 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혈관성 치매에 대한 오해랄까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짚어주시죠.
0: 일단은 무조건 나의 건강 수치를 기억하십시오.
1: 네.
0: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정상이더라도 수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수치가 보이면 이러다가는 2, 3년 내에 내가 당뇨약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좀 식생활에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죠. 조금은 좀 간을 좀 심심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 이 뇌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좀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질환은 골관절염을 말합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염의 하나인데요. 관절염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중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지적이 되는데요.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의심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고요.
0: 네.
1: 신체의 노화 때문에 발생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0: 예.
1: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데
0: 예.
1: 그런 관절염을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혹은 골관절염으로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원인으로 노화가 가장 우선되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네.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이제 발생한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0: 네.
1: 저희가 이제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젊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하고 분해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지만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항상성이 점차 깨지고 분해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됩니다. 네, 이런 변화를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연골이나 뭐 반활판 연골 등과 같은 무릎 내부 조직은 굉장히 좀 이제 약해지고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부 자국에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젊을 때는 뭐 이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다가
0: 네.
1: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런 어떤 자극들이 무릎에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에 이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관절의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일어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주신 노화와 함께 비만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던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비만이 아주
0: 예.
1: 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무릎은 저희가 손상이 잘 일어나는데
0: 예.
1: 비만이 이러한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아무래도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0: 그런데
1: 뭐 젊었을 때는 항상성이 유지될 때는 이런 비만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고 무릎의 어떤 조직들이 약해지면 이런 비만이 이제 무릎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0: 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이제 무릎이지만 척추나 손가락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조직에서
0: 네.
1: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뭐 척추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도 마찬가지고요.
0: 그런데
1: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서 약해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두 관절 모두 뭐 척추나 아니면 손가락 모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부담이 이제 좀 많이 가해지는 관절 중 하나다 보니까
0: 네.
1: 손상이 잘 발생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네. 자, 오늘은 특히 무릎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무릎이 무겁다는 표현도 하시던데요.
1: 네, 무릎이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요.
0: 네.
1: 주된 증상은 이제 관절의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죠.
0: 아, 네.
1: 관절통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뭐 한 3, 4주 정도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런 통증이 활동할 때 심해지고 좀 쉴 때 좋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통증의 이제 위치도 중요한데 무릎의 앞쪽이나 위쪽보다는 무릎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 관절선 부위 약간 만져지면 푹 들어간 부위
0: 네.
1: 그 부위에서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런 부위를 좀 눌렀을 때 그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가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무릎에 부담이 가는 동작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0: 예.
1: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면 관절염 가능성이 높고요.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증상이 좀 악화되게 되면 무릎이 잘 펴지거나 펴지지 않거나
0: 예.
1: 구부러지지 않고 또 걸을 때 뼈가 맞닿는 듯한 느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는 걸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1: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관절염 환자에서는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흔히 체중의 한 5배 정도의 부담이 가해진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 환자는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은 뭐 허리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 내려오는 것이 더

0: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계단 내려오는 게 더 힘드냐라는 것을 질문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때 더 힘들다 그러면 아, 이게 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별을 할 수 있는 유용한 포인트로서 진료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것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0: 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을 이제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는데 그러면 무릎 관절, 특히 이제 안쪽 관절에 가해진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의 내부 구조물에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능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되고요. 당장 이런 자세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라면 아 이런 자세가 이제 무릎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이 관절의 통증이 이제 활동할 때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을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운동을 하긴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0: 네, 물론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 움직이지 않고 너무 과하게 휴식을 좀 취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이런 다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무릡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더 커지면서 통증이 악화되거나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좀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환자가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알맞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그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0: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아프다면 그 운동을 피하거나 강도를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우선적으로 권유가 되는 게 뭐 평지 걷기 같은 정말 간단한 운동이 권유가 되고요.
1: 네.
0: 또 이제 시간과 뭐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쿠아로빅이나 수중 수영, 뭐 수중 보행 같은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1: 네.
0: 이런 물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드는데 또 이제 물의 저항 때문에 다리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본인 환자분들이 가능하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0: 예방하고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무릎을 덜 아파하고 네. 관절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평지나 좀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등산은 네. 어떻습니까? 삼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떨까요?
0: 사실 이제 등산이 네. 전신적으로는 어떤 전신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네. 사실은 이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런 등산이라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막길도 문제지만 네. 내리막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고요. 또 등산하다가 좀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뭐 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증상도 이제 조금 더 아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요. 등산을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1: 네. 계단을 내려갈 때 이제 무릎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이것도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게 맞나요?
0: 아, 네. 사실은 뭐 굳이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1: 예.
0: 내려갈 때만이라도 무릎의 예. 부담을 줄인다면 뭐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로 판단을 하나요?
0: 네, 우선은 증상이 정말 중요하고요.
1: 네.
0: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이런 증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관절 간격이 뭐 좁아진다든지 명확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면 저희가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1: 네.
0: 뭐 이런 고비용 검사가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엑스레이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치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겠죠?
0: 예, 물론입니다. 뭐 네. 어떤 질병이든 간에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고요.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어떤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1: 네.
0: 관절염에 초기 시행하는 것이 당연히 증상 호전도 좋고 증상이 개선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갑니다.
1: 네.
0: 또 관리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초기에 오셔서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체중 관리나 뭐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잘 진행하지 않고 확실히 경과가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초기 관절염의 기준이 뭔가요?
0: 사실 이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 네.
0: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초기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1: 네.
0: 엑스레이상에서 무릎의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어떤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관절 간격이 원래 건강한 상태보다 50%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가 K그레드 루렌스 그레이드라고 그래서 줄여서 이제 K의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한 2단계까지가 이런 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거든요.
1: 네.
0: 그래서 K의 그레이드 2단계까지를 초기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어떤 방사선학적 어떤 소견도 중요하지만
1: 네.
0: 임상 증상으로도 어떤 초기 관절염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더라도
1: 네.
0: 뭐 30분에서 뭐 1시간 가까이 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초기 치료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약물이나 주사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약물은 소염 진통제인 건가요? 또 무릎에 주사도 맞던데요.
0: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 치료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1: 네.
0: 관절염에 증상이 있을 때는 저는 우선 경구용 약제를 이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합니다.
1: 네.
0: 주사 치료가 아니라. 근데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시키지만 심하지 않을 때는 흔히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컨드로이틴이나 뭐 글루코사민 등과 같은 관절 보조제를 처방을 해도 환자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경구용 약제를 우선 처방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먹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하고 호전이 없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증상이 이제 심하지는 않고 경구용 약제로 좀 호전이 되긴 했는데 뭔가 조금 아쉽고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통증을 살짝 좀 더 조절해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골 주사라고 알려.

0: 대신 히알루론산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1: 뭐 되도록 수술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수술이 고려될까요?
0: 약물이나 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남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고 그 정도일 때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라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한 30분 이상 걷지 못할 때는 집 앞에 뭐 가벼운 어떤 볼일 같은 거 보기도 좀 힘들어하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30분 이상 가능한가의 기준으로 이 환자가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을 보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다리도 O자형으로 되는 것 같던데 어떨까요?
0: 네, 통증이 심해져서 보행이 힘들어지고 다리를 절게 되고요. 다리 모양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뼈가 이제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발생해서 다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다리 형태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오다리 변형에 물론 이제 비관상 보기 좋지 않고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체중 부하의 축이 무릎의 안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릎 안쪽에서 이제 보통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 구조물의 손상이 더 진행이 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체도 더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오다리도 좀 교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비교적 젊은 나이와 노년을 생각할 때 나이에 따라서도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젊은 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수술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요. 저는 이제 젊은 나이와 노년의 기준으로 한 65세를 좀 기준으로 이제 삼고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보다 젊은 비교적 활동이 좀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제 본인의 무릎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치아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뭐 관절경 수술로 이용한 연골 수술이라거나 아니면 무릎의 정렬을 교정하는 뭐 절골술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치아물의 수명을 좀 덜 고려해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고 그다음에 무릎의 보존보다는 좀 통증의 완화나 일상생활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인공관절은 그래도 노인들에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가 보죠?
0: 사실은 이제 모든 수술이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수술 기법, 그다음에 수술 전에 어떤 통증 관리, 그리고 뭐 출혈을 줄이는 방법이나 재활 방법 등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0: 우선적으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수술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최근에 어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 수술을 하면 많이 아프냐, 뭐 재활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릴 때 많이 힘드냐 등인데 물론 안 아프고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어떤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후에도 조심할 점은 많겠죠?
0: 당연히 조심할 것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행하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치아물 주위로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넘어져서 잘 발생하시기 때문에 보행을 하다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유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고유다공증 치료도 적절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치아물 주위 감

0: 염염이 발생하면 이건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항생제도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는 다리에 뭐 상처 같은 것들이 잘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가끔 이제 발에 무좀이 있으시는 분들이 뭐 이런 부위에 발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시한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좀 같은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치과에서 이제 발치를 할 경우에 입에 난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피를 타고 이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해서 미리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상 좀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게이리의 또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4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시간대 전남 남해안과 남부 서해안,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고 제주도는 낮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낮은 구름대가 직접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했고 강원 동해안에도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서해상과 동해상 역시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해상 항해나 주 없이 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이 더욱 강해지면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가끔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고 대구와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기록되겠고 지금 0.5cm 이상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과 야영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이용 시에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철저히 금지해 주시고 저지대 침수와 농경지 범람, 토사유출 및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1도에 30도입니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게 다소 덥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무척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비가 조금 내린 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순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파주 27도.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26도, 춘천 28도, 원주 29도, 대관령 21도. 강원 영동 흐리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1도, 강릉 26도, 동해 24도. 충청 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30도, 세종 29도, 전남 29도, 보령 26도.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9도, 군산 28도, 광주 28도, 목포 27도, 여수 24도, 순천 26도. 경서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7도, 안동 29도, 부산 24도, 울산 25도, 진주 26도. 제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23도. 서해오도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기온 21도. 북한 지역은 오늘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5도, 신해주 23도, 개성 27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8도, 습도는 70%. 오늘 서울 좋게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1: 장동혁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밤새 이곳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오가면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선 2시간 넘게 자체 회의도 했는데 선관위의 개표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기동대를 배치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회 앞에서 KBS 뉴스 이원입니다.
2: 네,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나가 있는 이원희 취재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청사 주변으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주변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에 경찰까지 출동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 상황은 특이사항 있으면 계속해서 이 개표 상황과 더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30년 풀뿌리 민주주의 지금 민선 9기를 뽑는 선거인데 그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개표 상황도 좀 연동이 돼서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 맞습니다.
3: 어쨌든
2: 네, 서울시장 상황 계속해서 그래서 개표 상황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계속 서울시장 개표 결과와 연동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KBS 개표 방송에서도 지금 중앙선관위 상황과 서울시장 개표 상황 계속해서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선관위에 다녀오는 동안 표차는 2만 표대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서울시장 상황만 보면 지금은 9회 말 투아웃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웅, 허유원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는 K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 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선수한 한 표의 가치, 그 효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다시 찾아온 10초의 승부입니다. 88.6%의 개표율 서울시장 선거, 과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5: 과연?
4: 네, 여전히 이번에는 뭐 추가된 표는 없었고 2만 8천여 표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5: 네, 현재 서울시장 선거 개표율 88.6%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28,053표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이번 10초에서는 과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자, 투표함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네, 정원호 후보 3,000표 정도 가져가고요. 오세훈 후보가 9,000표 정도 더 가져가면서 표차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4: 네, 5,765표의 격차를 지어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점점 더 뒷심을 발휘하면서 점입 가경에 빠져들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개표율은 88.8%를 기록 중입니다. 과연 이번 10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는 추가된 표는 없어요.
5: 네, 10초. 정말 이 짧은 순간에 승부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는 이곳은 K룸입니다. 자, 예. 개표 89.1% 진행됐습니다. 이번 10초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2만 2천 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이번에는 정원호 후보가 6천 표 정도 더 가져가고요. 오세훈 후보 5,900표 정도 더 가져갑니다. 표차가 더 커졌습니다.
4: 예, 오세훈 후보보다 488표를 더 가져갔었던 정원 후보입니다. 표차는 2만 2,776표,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정원 후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후반부로 갈수록 격차는 줄어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엔 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번 10초에 변하는 과연?
5: 과연!
4: 두 후보가 표를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5: 네, 서울시장 선거 개표 89.1%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수로 인해서 경합지가 된 서울시장. 자, 과연 이번 10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원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10초, 과연 결과는?
4: 결과는? 네, 표가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5: 네,
4: 현재까지 22,776표 더 앞서가고 있는 정원호 후보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 격차를 뒤집어야만 또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개표율은 89.1%.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과연 이번 10초의 향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5: 과연!
4: 네. 이번엔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5: 네, 서울시장 선거 정말 오전 6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표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89.1%. 두 후보 간 표차는 22,776표입니다. 과연 이번 10초 이후에는 표차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4: 결과는?
5: 네, 네.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4: 자, 이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두 후보의 심경은 지금 얼마나 애가 탈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순간입니다.
5: 맞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떨릴 것 같아요.
4: 예,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89.1%의 개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화가 없군요.
5: 네, 서울시장 선거 현재 10초 단위로 변화하고 있는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 살펴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을 선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작

0: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요. 과연 이번 10초 사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1: 아, 과연 변화를?
0: 네, 커다란 변화 없었습니다.
1: 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송파와 강남 그리고 광진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더 많은 분들께서 이 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0: 맞습니다.
1: 아, 지금 잠깐 개표율이 0.1%포인트 올라간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 추가되는 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과연
0: 함께 보시죠.
1: 네. 자, 과연 이번엔 또 어떤 수치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0: 오!
1: 3,787표를 얻은 정원호 후보, 오세훈 후보보다 이번 10초 동안 1,490표의 이득을 봤습니다.
0: 네, 표차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24,266표 차로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0초에서는 변화가 있을까요?
1: 자, 89.2%의 개표율, 이번에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24,266표 더 앞서고 있는 정원호 후보입니다.
0: 네, 다음 10초는 어떻게 될까요? 오, 개표율이 올랐습니다. 89.4%의 개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24,266표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10초의 결과는?
1: 결과는 과연?
0: 자, 네. 정원 후보 4,200표 정도 얻어가고요. 오세훈 후보 5,300표 정도 얻어갑니다.
1: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1,086표 정도 더 격차를 줄였다고 저희는 해석할 수가
0: 맞습니다.
1: 있겠습니다. 아, 현재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3,180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0: 개표율 89.4. 이번 10초 어떨까요?
1: 과연 이번 10초에는 수치의 변화가 나타날지. 예, 변화가 없습니다.
0: 네, 10초가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목에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자, 지금 개표율 89.4%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10초 또다시 지났습니다.
1: 예.
0: 자, 현재 표차는 23,000표 정도 나고 있는데요. 아,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1: 네, 아직까지 23,180표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현재 개표율 89.4%. 10초가 더 지나고 있는 상황. 정원호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0초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1: 네, 과연 이번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맞대결을 펼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고요. 아직도 접전이 한창인 서울입니다. 이 혈투의 시작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기 전에 이번 10초 한번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0: 네, 10초. 이번 10초는 어떤 결과를 낼지 함께 주목해보시죠. 개표율 89.4%. 과연?
1: 과연 결과는? 네.
0: 네.
1: 자, 아직도 접전이 한창인 서울, 이 혈투의 시작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I와 실사를 넘나는 영상으로 정원호 그리고 오세훈의 격전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2026 지방선거의 뜨거운 격전지 천만 수도 서울. 서울시장직을 두고 펼쳐진 한판 대구. 과연 승기는 누가 잡을 것인가. 지난 2000년 깨끗함을 무기로 정계에 등장해 서울시장 당선까지 승승장구한 오세훈.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 후 스스로 시장직을 내려놨던 그는 재보궐선거로 다시 일어섰고 최초의 5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1: 저는 미쳐있는 놈입니다. 서울시의 위상을 정말 국제적인 위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미쳐있는 놈입니다.
0: 이에 맞선 상대는 정원호. 1995년 정계에 발을 들인 뒤 굵직한 당직을 거치며 정무 감각을 키운 그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2014년부터 내리 3번 서울 성동구의 수장이 되면서부터다. 일 잘하는 행정가라는 수식어는 거대한 도전의 날개가 됐고 당내 중진 의원들을 꺾은 그는 최초의 구청장 출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2: 인정받은 실력으로 서울을 글로벌 G2도시로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0: 4선 시장의 노련함으로 서울의 지형을 바꾼 오세훈. 재개발과 한강 르네상스 등 굵직한 도시 정책을 추진해온 그는 도시 경영자로 불린다. 사면임 구청장으로 행정력을 입증한 파죽지세의 정원호. 주민 밀착형 행정을 선보이며 생활행정가로 불린 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성수동의 변화를 이끌었다. 한강벨트를 둘러싼 표심 공략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 선거 기간 불붙는 공방전은 계속됐다.
3: 정원 엄청난 11년 동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죠. 죄송하다고 반성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죽어난 전임 시장 잘못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탓합니다.
5: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0년 전 폭력 사건을 놓고
1: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바탕으로 본인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주셔야 되겠죠.
2: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6: GTX 노선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데 대해서
4: 언제 처음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입니다.
1: 안전도가 더 훨씬 상승하게 되겠죠. 정원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0: 누구의 수가 더 깊었고 누구의 집이 더 단단했나. 서울의 수장을 가릴 대국의 마지막 한 수. 지금 천만 수도 서울의 심장이 요동친다.
7: 네, 케이터치입니다. 지금 시각 오전 6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역대급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장의 득표율을 어떻게 흐름이 왔는지 좀 한번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 서울시장의 이 개표가 초반 부분에는요,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이 30%포인트 격차가 계속 지금 거의 밤 11시 될 때까지도 줄어들지 않다가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본 투표함이 열리면서부터 오세훈 후보가 이제 따라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흐름이 이제 자정부터 확실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둘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 후보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벽 한 4시, 네, 그 새벽 3시경부터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 3%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새벽 6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현재 둘의 지금 표차는 2만 5천여 표차, 불과 지금 바로 다시 좀 올랐는데 2만 6천여 표차, 0.5%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직 남아있는 이 투표함의 결과에 따라서 이 두 후보 간의 운명이 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 개표율이 아직 90%를 못 미치는 가운데 가장 지금 아직 투표함을 열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동작입니다. 동작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8: 지금까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특집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밤새 개표 상황 지켜보시느라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한 표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는 여러 기록과 함께 적잖은 논란도 남겼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 열기 속에 일부 지역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투표 종료 시간이 늦어지면서 개표 역시 크게 지연됐습니다. 아직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하죠. 국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선거관리당국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부정선거 의혹이나 선거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선거 결과와 별개로 선관위의 준비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이 후폭풍을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보낸 메시지는 분명하죠. 지역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는 요구일 텐데요. 선거는 끝나가지만 진짜 평가는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지역의 변화와 주민의 삶으로 답하는 정치가 기대되는 아침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의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랑 날짜까지 검색하시면요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가짜 기상정보와 기상청의 대응 체계에 대한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선 넘는 뉴스 시간에는요, 구글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과 엔스로픽의 상장 준비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민생이다 시간에는요, 요즘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각자 상황에 맞게 도움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날씨 정보가요, 산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이나 중요한데 가짜 기상정보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소식 일전에 전해드린 적 있죠. 여기에 더해서 기상청이 대응체계를 만든다고 해서 관련 내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기상청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적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기상청 발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3: 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상청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기상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법률 조언을 받고 관련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청장은 법에 따라 기상예보업 등록자만이 기상예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벌금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지만 여태껏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기상 관련 정보를 생성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한 판단 체계를 만들어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법에 따라 기상예보업 등록자만이 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기상 관련 정보를 생성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사견이 들어가면요. 법적으로 뒷받침될 근거가 있는 건가 봐요.
3: 네, 기상법 17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예보 등록을 한 자는 예외로 정하고 있고 항공기상예보, 우주기상예보는 또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상예보업 등록사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35개 업체인데요. 이 기상예보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상특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예보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장이 말한 것처럼 이런 처벌 규정이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1: 예.
3: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견이 들어간 기상 관련 정보를 생성해선 안 된다는 말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난립하고 있는 허위 기상예보를 겨냥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기상청과 기상예보업 사업 등록자 35개 업체만 법적으로는 네, 기상예고를 할 수 있군요. 네. 뭔가 심각하게 문제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거론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3: 네, 유튜브와 SNS에는 뭐 장마, 태풍, 집중호우 이런 기상현상과 관련된 콘텐츠가 매우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했던 태풍이 6호 태풍 장미거든요.
1: 네.
3: 이 태풍이 이 필리핀 먼바다 태평양에서 발생해서 북상하다가 오키나와 부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진로를 틀면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온대저기압으로 약화가 되면서 이제 태풍에서는 소멸이 됐는데 뭐 일부 날씨 유튜버는 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처럼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제목을 좀 살펴보면 태풍 장미 직격 전국 초토화 우려 태풍 장미 북상에 전국 비상체제 뭐 이런 것 외에도 비만 오면 난리가 날 것처럼 뭐 물폭탄 초비상 역대급 강풍 이런 제목을 달아놓은 기상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예.
3: 그런데 정작 영상을 보면 기류 흐름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영상에 날씨 해설하는 콘텐츠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목 장사하는 콘텐츠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 SNS나 유튜브에서는 6호 태풍 위파가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떠돌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단 한 개의 태풍도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습니다.
1: 그랬었죠.
3: 그런데 심지어 이 영상은 태풍이 발생하기 사흘 전에 태풍이 발생했다고 허위 내용을 전달했고요. 이 위파는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 뒤에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 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데 일기예보 특히 이 재난과 관련된 예보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허위 예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큰 거죠.
1: 예, 거기에 이제 기상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의 사기 저하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3: 네.
1: 근데 이렇게 허위 예보가 큰 피해를 유발한다면 이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이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 기상예보업으로 볼 수가 없어서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이 기상법이 정한 예보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상관측 결과, 수치 예측 결과, 기후 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예.
3: 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 정작 이 유튜버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조치에 애를 먹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장은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네요. 비공식 날씨 예보 콘텐츠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3: 이 대부분의 허위 허위 정보와 마찬가지로 이 가짜 날씨 예보는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제목을 뽑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 딱히 참고할 만한 게 없고 기상청 예보를 재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보면 아 이건 낚시 동영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기상청의 정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예보를 참고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상청 날씨 예보가 잘 안 맞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도 되겠습니다.
1: 예, 날씨 분야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요령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허위 정보 식별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3: 흥미 위주의 과장된 표현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료 등이 혼란을 키우는 이런 경우에는 가짜 예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믿을 수 있는 날씨 정보는 기상청 공식 채널인 날씨누리, 날씨알림이 이런 곳에서 확인하시면 좋고요. 등록된 민간 기상예보 사업자 공식 채널 뭐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정보만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 발생 상황과 진로 등에 관해 알고 싶으시면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태풍 통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유튜브들도 기상청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원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상청은 2009년 이후로 장마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예보하지 않고 있고 현재 예보 기술로는 1개월 이상 장기 예보로 내일의 날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 달 뒤에 며칠자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이 가짜 일기 예보는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 SNS 확산과 함께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단골 가짜 뉴스 메뉴입니다. 예. 2020년대 들어서는 거의 매년 발견되고 있고요.
1: 맞습니다.
3: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고 다가올 특정일 날씨를 알고 싶으시면 기상청 날씨누리 앱을 활용하는 게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열흘 이후까지 날짜별로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1: 예, 자극적인 이 가짜 날씨 뉴스에 속지 마시고 기상청 날씨 누리 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가짜 기상 예보와 기상청 대응 체계에 대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였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이 박빙인 서울시장 선거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6시 27분 지나고 있는 현재 서울시장 개표 상황 91% 개표가 진행됐고요. 현재 1위는 정원호 후보입니다. 2위 오세훈 후보를 2만 9천여 표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박빙인 서울시장 선거 상황 끝까지 저희도 틈틈이 전해드릴게요.
4: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글로벌 비즈니스 최전선의 소식들 다루는 선 넘는 뉴스 시간입니다. 구글이요. 우리 돈으로 1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 증자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편 오픈 AI의 경쟁자이자 AI 모델 클로드로 유명한 곳이죠. 엔스로픽이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트 컴퍼니 김태헌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첫 소식 구글의 유상 증자 소식 들려왔는데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5: 네, 구글이 8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유상 증자에 나섰습니다. 이제 유상 증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주식을 새로 찍어내고 그리고 이 투자자들에게 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이제 주식을 늘려서 발행하는 건데요.
1: 예.
5: 근데 이게 왜 화제냐면 구글이 이렇게 대규모로 유상 증자에 나선 게 이제 2005년 이후에 이제 2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워낙 돈을 잘 버니까 곳간에 현금이 되게 많을 텐데
1: 제미나이도 너무 잘 되고 있고.
5: 네. 근데 그런 회사가 왜 주식까지 이렇게 새로 찍어내면서 돈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걸까?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 이렇게 돈도 많은 구글이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돈을 더 마련한다는 건 그만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겠죠?
5: 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AI 인프라에 또 투자하기 위함인데, 구글이 이제 요 유상증자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기업과 소비자의 AI 수요가 지금 회사에 이제 회사가 될 수 있는 이 공급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거든요.
6: 예.
5: 이제 그만큼 뭐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GPU 서버를 더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인프라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유상증자로 조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그 AI 인재들에게 줄 주식 보상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걸 또 조달하려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빅테크 직원들은 연봉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연봉을 다 현금으로 지급받지는 않고요. 이제 주식을 같이 섞어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제 구글의 주가가 최근 1년 사이에 한 두 배 정도 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 주식 보상 비용이 구글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6: 네.
5: 그리고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원들의 세금도 대신 내주고 이제 주식 보상 비용 늘어난 이 비용도 더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더 팔아서 그 비용을 메우겠다라는 계산으로 유상증자에 나섰습니다.
6: 인재들에게 줄 이 보상 비용을 위해서 유상증자에 나섰다. 역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은 인재들에 대한 투자도 배려도 통 크구나 생각이 드네요. 이번 유상증자에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를 했다고요.
5: 네, 이번에 그 구글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 800억 달러 규모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핵심 투자축으로 들어와서 이 800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이끌 때만 해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런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크게 많이 투자를 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버핏이 은퇴를 하고 이제 그렉 아벨이라는 새 CEO가 오면서
6: 예?
5: 네, 구글의 투자를 더 늘렸고 이번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 전에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 구글이 많이 늘었다고 태원 대표께서 얘기해 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또 더 늘어난 거네요.
5: 네, 더 늘었습니다. 네.
6: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온 뒤에 구글 즉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아무래도 좀 주가를 떨어뜨린 걸까요?
5: 네,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이제 개념 때문인데
6: 예.
5: 이제 쉽게 비유하자면 구글의 현재 주식이 피자 8조각짜리 한 판이다라고 하면 이제 크기는 똑같은데 주식수를 더 발행을 하는 게 이제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누던 걸 12조각으로 나누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을 가지고 있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한 조각의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6: 네, 파이가 좀 작아지죠.
5: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이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떨어지는 가치만큼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 이번 구글 유상증자가 그렇다면 시장에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대표님?
5: 네, 이제 역시 첫 번째로는 그 AI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AI 수요가 여전히 이제 우리 구글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공급의 규모를 여전히 넘어서고 있다.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AI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이제 근데 이런 측면에서 또 우려의 포인트가 나오는 게 구글 같이 돈이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이 늘어나고 있는 AI 수요를 자체 현금으로 감당을 못하고 이제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될 정도로 이제 AI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데 AI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나? 라는 또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이런 걱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6: 아직 그 수익이 예측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5: 네, 맞습니다.
6: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5: 네, 결국은 구글이 이렇게 AI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돈으로 반도체를 사게 될 거고
6: 그쵸.
5: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반도체를 사야 되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또 많이 살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한 수요차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네, 구글이 유상증자로 마련한 이 자금들을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를 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좋은 그 미래가 그려진다는 김태원 대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AI 업계에서 앤스로픽 얘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여기도 최근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5: 네. 이제 앞서 구글이 800억 달러 정도였다면 앤트로픽은 이제 지난 28일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투자를 한 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투자를 받고 나서 앤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9,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40조 원이나 되는 예. 엄청난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왜 놀라운 숫자냐면 지난 2월에만 해도 앤트로픽이 기업 가치가 한 3,8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만에 2.5배 이상으로 기업 가치가 확 뛴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증가 속도는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이제 기업
6: 수준이군요.
5: 가치 성장 속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화제가 된 거는 또 엔트로픽이 이제 경쟁사가 오픈 AI,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인데 이제 경쟁사인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이번 투자로 이제 기업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상징적인 라이벌인 오픈 AI를 기업 가치 측면에서 좀 제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 그렇군요. 이 엔트로픽이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핵심 멤버들이 나와서 만든 기업이잖아요.
5: 네, 맞습니다.
6: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의 배가 좀 아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번 투자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5: 네, 이번 투자에는 해외 투자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이제 왜 반도체 기업들이 이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에 돈을 넣었느냐? 여기는 확실한 계산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AI 산업은 그 자체적인 그 회사의 기술력만큼이나 결국 이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굉장한 경쟁력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이 엔트로픽에 투자를 해서 너네가 AI 인프라에 투자할 돈을 이렇게 주겠다.
6: 네.
5: 그러니까 이 돈으로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해라. 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고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엔트로픽은 투자금 대부분을 AI 데이터 센터랑 AI 인프라를 늘리는 데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엔트로픽이 최근에 이제 AI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이제 접속이 차단되거나 서비스 장애 논란까지 일어났던 만큼 이제 이런 데 이 AI 인프라에 투자할 건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전략적인 투자를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6: 예. 이렇게 몸집을 키운 앤스로픽이 드디어 이 상장 신청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5: 네,
6: 바로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죠?
5: 네, 지난 1일에 앤트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6: 네.
5: 이제 이게 비공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 신고서를 먼저 비공개로 제출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위원회가 검토를 끝내면 그때 가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는 기업 공개를 언제 하겠다 이걸 이제 선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트로픽이 언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상장을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은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6: 워낙 이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비공개로 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실제 공모와 상장 시점은 언제 보여질까요? 그러면
5: 네, 시장에서는 이제 이 위원회 검토가 끝나면 아마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업계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올해 가을 가장 유력하게는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 네, 앤스로픽뿐만 아니라 이번 하반기에 미국 증시에 이제 또 IPO 거물들이 많잖아요. 뭐 우주 산업을 하는 스페이스X라든지 방금 우리가 얘기한 앤트로픽 그리고 오픈 AI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앤스로픽이 그중에 또 경쟁사인 오픈 AI보다 먼저 하려고 지금 아주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IPO 기업 공개를 빨리 하면 뭐가 좋을까요?
5: 네, 이제 오픈 AI랑 엔트로픽은 같은 AI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 사이에서 좀 속도에 신경전이 있는 편인데요. 이제 이렇게 먼저 상장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투자자 선점입니다. 두 회사 모두 AI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만약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 투자금이 양쪽으로 몰리고 이제 그러면 원하는 만큼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기업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업 공개를 해서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자들을 먼저 유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서 좀 속도전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예. 앞서 언급했지만 각 기업들 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잖아요. 스페이스X나 엔트로픽이나 오픈AI나 이렇게 큰 기업들이 한꺼번에 상장하면 증시에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 네, 그 부분에서 정확히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엔트로픽 그리고 스페이스X, 오픈AI 이렇게 올해 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세 회사가 모두 상장에 성공하면 미국 증시에만 약 4조 달러 넘는 이제 시가총액이 추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들이 한 번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 작은 블랙홀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대형 기업들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증시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이제 이 세 회사의 주식들을 대거 사들여야 됩니다.
6: 네.
5: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에 투자하게 될 자금이 이제 이 세 회사에 몰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에는 이제 자금이 덜 흘러 들어가서 주가가 낮아지고 이 세 기업들의 주가에 이 주식에만 좀 자금이 몰리는 그런 블랙홀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6: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네요. 네.
5: 근데 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워낙 미국 증시가 크다 보니까.

0: 2023년에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엔트로픽이 여러 번 또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이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약 4조 원에 달할 거라고 보고 요거는 초기 투자 시 가치의 한 20배 정도 되는 예. 그런 규모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텔레콤이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었고 지분 가치의 이 투자 수익도 굉장히 잘 냈다 보니까 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 전망이 좋은 기업을 미리 선점을 했네요. 네. 발견을 했네요. SK텔레콤이.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또 AI 인프라나 데이터 투자를 설립할 때 또 반도체를 많이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기대가 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엔트로픽 같은 큰 AI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또 그 낙수물 효과로 다른 AI 기업이나 스타트업에도 또 많은 투자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국내 AI 관련주들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구글의 유상증자 소식부터 엔트로픽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상장 준비까지 오늘 선넘는 뉴스 코너에서 준비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바이트 컴퍼니 김태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서울시장 선거 상황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는 현재 개표 91.7% 진행이 됐는데요. 여전히 1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입니다. 2위 오세훈 후보와는 28,316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계속 개표 상황 짚어드릴게요.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주식시장이 호황인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현실은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어려운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민생이다 시간에는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내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지용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전지용입니다.
1: 예, 빚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3: 네. 채무조정이라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하고요. 법원에서 하고 있는 개인회생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빚이 밀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게 바로 본인의 연체 일수입니다. 연체 날짜에 따라서 채무조정 기간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드리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 그렇군요.
3: 첫째로 신속채무조정이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연체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딱 막아주는 제도인데요. 대출이 아직 연체되지 않았거나 연체된 지 딱 30일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연체가 아직 안 됐을 때에도 또 연체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군요. 그러면 제때 상황이 쉽지 않다고 본인이 느꼈을 때 바로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3: 예, 맞습니다. 딱 연체가 됐을 때 장기화되기 전에 상담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희 센터를 찾은 20대 사회 초년생 한 분도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카드 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드론 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일시적 상환 어려움 여부와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신속 채무 제도를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만약 한 달이 안 되게 밀려서 붙은 연체 이자가 있다면 그건 전액 감면해드리고요.
1: 예.
3: 가장 큰 혜택은 기존의 비싼 약정금리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최고 연 15% 이하로 낮추거나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는 이자율 10% 이하로 낮춰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이시거나 청년층 특례에 해당이 되시면 연 4% 내외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 보면 카드 대출 금리가 이 법정 최고 금리에 가까운 거의 18%, 19%인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러면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거네요. 그러면 원금 부담도 매달 내는데 그것도 줄겠습니다. 부담감이.
3: 예, 맞습니다. 많이 줄이시는데요. 금리 하락도 좋지만 원금 갚는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길게 늘려드리거든요. 그럼 매달 내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0: 줄어들겠죠. 게다가 당장 이번 달에 원금 낼 돈이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원금은 안 내고 이자만 내면 버틸 수 있도록 거치기간은 6년에서 최대 3년까지 드립니다.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연체기를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 훌륭한 방어벽이 되는 셈입니다.
1: 아, 연체가 한 달 안 된 분들께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연체가 한 달 넘어간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두 번째로 연체기간이 31일부터 89일 사이일 때 신청하는 사전채무조정제도. 예. 보통 저희끼리 부르는 거는 프리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한 달 또는 두 달 넘게 대출이 밀려서 슬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연체 사실이 등록되거나 신용부장이 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단계입니다.
1: 이 시기에는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 자체가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좀 있습니까?
0: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예.
0: 채무자의 상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약정 이자율의 통상 30에서 70% 범위 내에서 인하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조정 이후에는 대출금리 이자도 최소 3%에서 8%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분이셨던 분들의 월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최대 10년 동안 매달 나누어 가기 때문에 길을 넓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분들이 예. 신청하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1: 네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유의자, 과거 표현으로는 신용불량자 단계에 완전히 진입했을 때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1: 이때는 그러면 이제 정말 빚이 좀 불어났을 것 같은데 감면폭이 좀 더 커지나요?
0: 네. 이때는 신보기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모든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전액 감면해드리고 제로로 만들어드리고요. 대출기간이 회수를 거의 포기하고 장부에 지어버린 빚, 즉 상각채무에 한해서는 원금 자체를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가감하게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상각해드리고 있고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많거나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감면율이 더 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고요.
1: 정말 어려운 분들께 희망이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요. 심사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독촉 전화가 오면 좀 신청자들이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신데요.
1: 네.
0: 근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제도 모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독촉 전화, 문자, 방문 중시 그리고 통장 압류 행위가 법적으로 즉시 중단됩니다. 신청하는 순간 밤에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신 거죠.
1: 듣고 보니까 정말 단계별 구제책이 촘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요. 채무 조정 방법 중에 법원에서 하는 개인 회생이 있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를 두고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는 좀 공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아, 네. 복잡하실 거 없이 아주 세 가지만 딱 체크해 보시면 되세요. 첫째 빚의 종류야 세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중심의 빚을 다루기 때문에 사채나 밀린 세금을 해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1: 예.
0: 반면에 법원 개인회생은 사채, 대부업체 그리고 밀린 세금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강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일단은 빚의 종류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정말 밀린 세금, 건보료 체납이 있으면 법원 개인 회생으로 가는 거군요. 그럼.
0: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세금은 법원 회생으로 가더라도 원금 탕감이 절대 안 됩니다. 세금은 원금을 100% 다 갚으셔야 하고 심지어 법원 회생 기간이 3년의 절반, 즉 18개월 안에 최우선으로 다 갚는 스케줄을 짜야 하거든요. 그래서 밀린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의 너무 많은 경우에는 매달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이 폭탄처럼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아주 정교한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1: 예, 세금은 원금 감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비제 종류였고 기준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0: 두 번째는 기간과 월 부담액인데요. 신보기는 8년에서 10년 동안 길게 쪼개서 내니까요. 매달 내는 금액이 작은 반면에 법원은 딱 3년 동안 바짝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상환액이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인데 신보기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수급자는 면제가 되지만 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선임 비용, 송달료 등의 초기 비용이 수백만 원이 드는 셈이죠. 그래서 내 빚이 주로 카드사나 은행 빚이고 매달 조금씩 길게 안전하게 갖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 예.
0: 사채나 밀린 세금이 얽혀있고 소득이 확실해서 3년 안에 빨리 갖고 싶다면 법원 개인회생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1: 예, 이 두 가지 제도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제도를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빚이 좀 꼬여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법원 개인회생으로 넘어가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비용 부담이나 서류 절차를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0: 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손을 잡고 운영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분이 신보기에서 빚 상담을 먼저 받으셨는데
1: 예.
0: 도저히 신보기 자체 제도에서 감당이 안 되거나 회생밖에 답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직접 패스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1: 패스트트랙 연결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걸까요?
0: 일단 신보기에서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다 대행해 주시고요. 복잡한 서류 때문에 골머리 앓을 필요도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랑 연계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도 전액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게다가 법원에도 패스트트랙 전담 재판부가 따로 맡아서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 패스트트랙 제도 전담 부서에서 넘어가시면 보통 3, 4개월 내로 빨리 통과시켜주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1: 서류 작성부터 법원의 재판까지 정말 말 그대로 패스트 빠르네요. 비용도 무료고 게다가 그러면 회생이 필요한 분들에겐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 싶네요.
0: 맞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 예.
0: 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딱 얹어서 지면 시너지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해본 결과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서 찾으셨던 50대 사장님 사례인데 부산에서 치킨집을 하시다가 빚만 남기시고 폐업하신 상태로 당장 생계가 막막하셨거든요.
1: 네.
0: 저희가 이 복합지원을 통해 일단 지자체 복지청과 연결해서 기초수급자로 등록해드려 당장 먹고 살 생계비를 지원해드렸고요. 이 수급자 자격으로 신청비의 면제 혜택을 받으며 채무조정도 통해서 빚을 80% 탕감 받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로 연계해드려서 물류 관련 직업훈련도 받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구직수당도 받으셨고 결국 물류회사에 취업을 하신 경우죠. 그래서 한창구에서 채무조정, 일자리, 복지 혜택도 통일같이 맞물려서 도움을 드린 최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팀장님과 함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전지용 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앞서서요. 6시 55분 현재 서울시장 선거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표 92% 진행된 가운데 여전히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격차는 2만 6천여 표로 줄었습니다. 끝까지 이 상황 저희 KBS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토요일은 정현재 PD가 진행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평소에는 다 같이 모이기 힘들어도 명절이라든지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지요. 모든 식구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온 식구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온이란 말을 뒤에 오는 식구와 붙여 쓰는 것이 맞는지 띄어 쓰는 것이 맞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온 식구에서 온이란 말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꾸며주는 명사원은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 온 세상, 온 집안 등은 모두 온과 뒤의 명사를 띄었습니다. 온이란 관형사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로 온전할 전자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뒤에 오는 명사와 띄었습니다. 간혹 전 국민, 전 세계와 같은 표현을 한 단어로 생각해서 붙여 쓰는 일이 있는데 이때도 전과 뒤에 오는 국민이나 세계라는 말은 띄어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 구청장과 같이 어떤 사람의 이전 경력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 앞전자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직함이나 자격을 뜻하는 명사 앞에 쓰여서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는 전이라는 표현 역시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와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지금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60mm,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1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 29도, 대전 30도, 강릉 26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소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97% 이상 진행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충청, 호남,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고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됐던 부산과 전북, 강원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첫 여성 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만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된 가운데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19,000여 표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전국 227곳 중 절반이 넘는 기초단체에서 당선됐거나 당선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과 충남 등에서 90여 곳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고 조국 혁신당은 전남 광주에서 두 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 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치열한 3파전을 벌였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하종우 후보를 새벽 2시쯤 역전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전국 16곳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5곳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8명이 출마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근식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대전에선 보수 성향 오석진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어제 열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수백 명의 시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밤새 투표 이송을 막고 항의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늘 새벽 4시 27분쯤 입장문을 통해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개표 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새벽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564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올해 첫 시험으로 실제 수능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생은 모두 48만 8천여 명이며 이 중 재학생은 80.2%인 39만 1천여 명, 졸업생 등은 19.8%인 9만 6천여 명입니다. 졸업생 지원자 수와 비중은 평가원이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인천과 상하이, 인천과 광저우 등 한국과 중국 간 하늘길이 7년 만에 더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을 70회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내륙과 산지엔 소나기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일부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2곳, 국민의힘이 최소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는 아직 승패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고 경남지사 선거 결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 9곳, 국민의힘 4곳, 무소속 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등 서울 동남권 10여 개 투표소에서 발생해 송파구 투표소에선 밤새 수백 명이 항의를 이어갔고 과천중앙선관위에서도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과를 했는데 개표 중단과 재선거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선관위원 전원 탄핵과 선거 무효 소송 추진까지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관리 부실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도 개표 중단과 재선거는 일축했습니다. 오늘 전격 시사에서는 주요 당선인 소감과 함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와 향후 전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6월 4일 목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0: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개표가 대부분 지역에서 마무리됐는데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네요.
1: 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도지사 기준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네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12곳 중 이제 12곳에서 민주당 승리가 거의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최소 이제 세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네. 그 세 곳에서 선택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7시 기준 개표가 지금 92% 정도 이뤄졌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표 격차가 2만 5천 표밖에 나지 않는 초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이제 근소하게 앞선 상황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텐데요. 현재 결과로도 유권자들이 출범한 지 1년 되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준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일찌감치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는데, 추 후보는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접전 끝에 결국 전재수 후보가 승리했고요. 인천시장은 민주당 박찬대, 초대 전남 광주

0: 민주당 허태정, 울산시장은 민주당 김상욱,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민주당 조상우, 강원도지사는 우상우, 충북지사는 민주당 신용한, 충남지사는 민주당 박수현, 그리고 전북지사는 민주당 이원택, 제주도지사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북지사 이철우,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가 선택을 받았고요. 경남지사는 이제 박안수 후보가 아직 당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세한 상황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을 하면서 현 정권은 입법과 행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얻으면서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61%로 역대 지방선거 중에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주요 지역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1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14곳은 이제 원래 민주당이 13곳, 국민의힘이 한 곳이었는데 민주당은 기존 의석 4석을 잃게 됐습니다. 이 중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 출마하거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한 격전지들이 있는데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이 됐는데 이번 낙선으로 정치적 무게감과 입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시 달성군에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었던 이진숙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고요. 인천시 연수갑에선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면서 3년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극복하고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그리고 김의겸 전 의원도 이번에 각각 경기 안산 각각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게 됐습니다.
1: 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0: 네, 개표 결과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그리고 울산과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이 됐거나 현재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선거에선 진보와 보수가 사실상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뤘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에선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고 경기에서 도 이제 안민석 후보가 승리하면서 교육정책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 학교에서 헌법교육이나 선거교육을 더 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교권 약화를 이제 교권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이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학생 인권 조례도 유지되거나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또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는데요. 다만 이 사안들은 교육부의 정책 변화와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향후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 네, 이번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한때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죠.
0: 네. 어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그리고 광진구 일대 14개 투표소에서 이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과 문정, 가락동 일대 투표소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도 이 대기표를 발급해서 투표를 이어갔고요. 잠실 7동의 제2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 현장에선 수십에서 수백 명의 유권자들이 길게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끝까지 기다려서 투표를 마친 사례도 있지만 일부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1: 이번 사태 원인 선관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0: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타났다면서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는 게 이제 선관위의 설명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집중된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겨우 5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사태를 인지한 후에 추가 용지를 이제 긴급 수송을 해서 투표를 다시 진행했는데 일단 선관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내고 사과문을 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자정에 긴급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했는데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0: 중단하는 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1: 정치권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여야 모두 선관위의 관리부실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다만 후속 조치를 놓고는 그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지역의 상당수가 강남과 서초, 송파 같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면서 서울 선거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선관위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미

0: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선 헌법소원이나 선거 무효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일부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이나 각 지역 선관위 앞에서 밤새 항의 집회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14분입니다. 이어서 긴급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심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지방선거 결과 토론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밤새 개표 지켜보신 거죠?
2: 아, 예. 피곤하긴 합니다. 네.
0: 예, 이번 선거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선거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어제 늦은 오후에 속보 문자를 접하고 놀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신현영 의원님께 예.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근데 송파, 광진, 예. 서울에서 이제 그 주민들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보통 보는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에서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어그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이건 중앙선관위의 무능과 책임. 그리고 사실은 뭐 중앙선관위는 또 서울시 선관위 또한테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와 이렇게 선거관리가 취약해서 되겠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표가 매우 늦어지고 있고 지금 오전까지도 결과 예측이 참 어려운 군데가 몇 군데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갖고서는 이 결과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랬을 지금까지의 중론은 선거의 결과를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뭔가 개표에 큰 파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재투표나 아니면 개표 중단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선관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서는 뭐 결과를 우리가 준용을 하면서 끝까지 개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도 선관위가 이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14곳 이상의 그 영향을 받은 곳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표수에서의 이런 투표 지연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홍 의원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제 방송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특히 송파구 선관위 이야기는 뭐 50%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니 50%를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법 151조에는 유권자 수만큼 전일에 갖다 놓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 용지가 부족 했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이유가 비단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까지도 다 관련돼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표를 못하고 있는 잠실 7선거구뿐만 아니라 이미 개표를 한 지역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제 오후 1시부터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좀 들리기 때문에 네. 참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시까지 투표를 이제 한 곳이 최소한 14군데가 되는데 이런 곳에는 출구조사 발표를 듣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성이 없어지는 어떤 오염될 가능성이

0: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선관위에서 저는 대처도 굉장히 잘못됐던 게 이 문제가 딱 생기면은 즉시 개표를 중지하고 투표를 다 하고 개표를 해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개표를 꾸역꾸역해서 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이번 선거 투표했던 신뢰 측면에서 치명적인 저는 문제를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신 의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지만 중앙선관위는 개표 중단 그리고 재선거 사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 입장에 대해서는.
2: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가 서울시도 늦었지만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공직선거법 198조에도 이 천재지변 등에 인한 재투표에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곳이 있을 때 또는 분실, 멸실 등 투표함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곳이 몇 곳 그리고 표가 몇 개 이 정도의 판단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을 텐데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금 서울시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의 판단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취재한 결과로는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왜 그럼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느냐 했을 때 예전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너무 많이 나중에 남게 되니까 폐기한다. 이걸 아껴라.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용지 구비를 취약하게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지선에서의 그 투표율이 매우 높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선거를 하면 할수록 투표율이 대선이든 지선이든 총선이든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서는 정말 송파구는 50% 준비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무능한 거고 선관위가 가장 우리 선거에 대해서 제일 몰이해하고 있는 집단이 아닌가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우리 말이 맞잖아 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선관위를 통해서 발생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승자박이라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선관위가 책임지고서 사퇴하고 수습을 끝까지 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홍 의원님.
0: 아니 그 선관위가 그 사실은 그 아까 말해서 천재지변 등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어 재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최소한 재선거 이전에 개표를 좀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14곳 이상의 어떤 문제가 되는 선거구에서 투표를 다 마치고 개표를 해도 되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개표를 강행 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해외 유사 사례 같은 경우는 베를린 같은 경우도 2021년도 선거 있을 때 똑같은 관계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문제 생겼는데 베를린 같은 경우 독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선거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선관위가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하필 국민의힘이 다 강한 지역입니다.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동작 그리고 강남 광진 등 다 강한 지역에서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선거법의 그 151조에는 분명히 그 전날 다 이제 구비를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이게 뭐 부족하다가지고 갑자기 찍어내고 그럴 듯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날 하면서 이게 검수를 또 일일이 다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선거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뭐 이런 어떤 뭐 갑자기 뭐 프린터에서 뭐 이렇게 찍어내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선관위에서 이렇게 강행을 지금 해서 이렇게 문제를 촉발시켰는지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번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소쿠리라든지 또 이 전산상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네. 이번 선거 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정말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도 지금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큰일입니다.
1: 예, 두 분 말씀대로 들어보면 지금 중앙선관위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2: 뭐 예전에 소쿠리 선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었고 네. 또 선관위가 그동안 가족 비리 채용 막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민 신뢰 잃은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 사실 2022년에 윤석열 정부

0: 때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서울 그 선관위원장도 지금 부장, 아, 그 서울 지방법원의 판사로서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선거관리 어떻게 했는지 매우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네. 홍 의원님 마무리 발언.
2: 예, 지금 네. 굉장히 그 투표가 지금 좁혀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0.5% 지금 좁혀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곳이 송파, 동작 등의 국민의힘 강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일어났던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참정권부터 해서 그리고 개표 방송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또 이제 소송도 제기할 거지만 그러나 이게 또 소송이 지금 선관위원장 자체가 또 지금 대법관부터 해서 또 법원을 이제 하는 판사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정말 선관위의 기본적인 어떤 틀부터도 다시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결과를 보면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최소 12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국민의힘에선 최소 2곳을 가져간 것으로 지금 직가되고 있고 아직 경남지사와 서울시장은 예, 승패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닌데요. 총평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지금 끝까지 피를 말리네요. 지금 보면은 아침에 개표하고 있는데 서울이 지금 계속 정원우 후보가 1등을 달리다가 오세훈 후보가 지금 4,675표로 앞서는 1등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 때문에 서울과 부산은 매우 모든 지선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서울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접점이기 때문에 승패 예측 불가의 상황이 있고 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경남, 경북, 대구, 대구까지 결국에는 수성하지 못하는 신승하지 못하는 거죠.
1: 네.
3: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에 힘을 실어달라는 정부 여당의 호소가 일부에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 결과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슬픈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홍 의원님은 광역단체장 결과 지금까지 나온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일단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한 구도에서 치러지는 것이죠. 일단 탄핵 직후에 또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또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리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승패를 뭐 논하기 이전에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현재까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경남 서울을 다 이기더라도 12군데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계속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준엄한 그런 어떤 명령인 것 같고 단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게 된다면은 저는 좀 다른 의미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는 데 따른 어떤 국민들의 또 경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저희가 이번 선거가 사실 또 미니 총선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에서나 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 1곳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주요 격전지 또 관심 있던 지역구별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부산 북구갑부터 가보겠습니다. 북구갑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소감을 듣고 싶은데 지금 북구갑의 한동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 2시에 소감을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방송에서 전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부산 북구갑에서 하정우 후보가 저희가 이른바 삼고초려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를 계속 구애하는 일종의 구애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끝에 이제 나왔는데 안 됐어요.
3: 예.
1: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신승하실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거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3: 막판에 한동훈 후보가 그 오름세에 있었던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전재수 시장과 하정우 후보를 그래도 선택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강했죠. 그렇기
1: 예.
3: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3: 그거는 하정우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로서는 신인이기 때문에 초반에 캠페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그런 구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1300표 정도로 지금 2등을 한 상황이에요.
1: 네.
3: 그때 잘했으면 아쉬움이 상당히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3: 특히나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원내에 입성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수의 지형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의 이런 뭔가 부정선거의 논란을 짚이는 이런 사태 플러스 그리고 한동훈의 원내 진입 그래서 장

0: 이종욱 체제와 한동훈 체제가 아마 보수에서 큰 격돌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보수의 개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와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1: 네. 홍 의원님, 예. 박민식 후보가 3위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2: 예, 아무래도 표에 의해서 이제 그 부산 유권자 북구 주민들께서 결국은 이제 막판에 갈수록 되는 사람을 밀어주는 소위 말해서 사표 심리 방지 심리가 이제 작동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막판에 더 우파보수 국민들의 지지가 한동훈 후보에게 몰린 것 같습니다. 사실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투표 현장에 가면 소위 말해서 줄투표 경향으로 1번, 2번을 고르다가 사실 무소속 6번 고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의 있던 개인기가 정말 크게 발휘된 것 같고 앞으로 국회에 있던 역할 특히 우파 보수 정당에 있던 지형에서도 크게 변화를 줄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두 분 말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당선인 저희가 전화 인터뷰 두 분 정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지사에 당선이 된 박수현 후보. 박수현 당선인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1: 네,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3: 네. 네, 일단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번 충남 도민의 선택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글쎄, 제가 선택된 것은 뭐 특별하게 제가 뭐 뛰어나다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민들의 열망이 변화에 응답하고자 한 저를 선택한 것 같고요.
1: 네.
3: 또 집권 여당 소속의 그 힘 있는 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중앙정부와 이렇게 잘 합을 맞추어서 우리 충남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잘 가져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뭐 이런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1: 네. 예. 당선인께서 보시기에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국정 동력에는 어느 정도나 또 힘이 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 예, 애초에 이번 선거는 그 내란 청산의 완결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상화 성장 도약의 어떤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민주당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선거 결과가 뭐 다 아직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 국민들께서 많이 그 힘을 보태주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정말 잘 운영이 되어서 이 국민의 기대를 잘 반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는 제가 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15군데 중에 민주당이 5군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10군데 이렇게 해서 그 절묘한 또 균형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되 이런 그 균형과 통합과 뭐 타협이라고 하는 이런 실용 뭐 이런 측면도 잘 생각해야 할 그럴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충남의 결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충남지사 당선인으로서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실 텐데 어떤 현안부터 제일 먼저 챙겨가실 생각이신가요?
3: 지금 무엇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대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3: 충남은 그동안 산업화 시대에서 흔히 그 핫바지냐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자주 섞인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1: 예.
3: 그만큼 산업적 낙후와 정치적 소외를 겪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3: AI 시대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충남에 현재 특화된 첨단 산업을 AI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대전환을 할 것이냐, 그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뭐 의료, 복지, 문화, 돌봄 등 이런 사람의 기본권도 어떻게 AI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냐라고 하는 그 AI 기본사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0: 네.
3: AI 산업혁신과 AI 기본사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춘 충남형 AI 대전환을 만들겠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산업화 시대의 낙후와 소외를 딛고 일어서서 충남이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경기 하남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광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1: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4: 고맙습니다.
1: 네. 이번에 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게 드립니다.
4: 네, 하남 시민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겸손하게, 더 치열하게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1: 네. 하남갑에서의 이제 당선 의원님께 어떤 의미가 있으시고 국회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4: 일단 지역 현안 문제는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약 5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힘을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철도망 계획부터 그 교육 문제까지를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나를 하고요.
1: 네.
4: 두 번째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실용주의자의 길에서 민생 경제 부분에서 좀 집중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1: 네. 자, 그 하남갑의 현안도 현안이지만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4: 네,
1: 앞으로
4: 네.
1: 당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내실 생각이신가요?
4: 저는 결국 지금 선거 때 다녀보면은 젊은이들은 결국 일자리와 주택 보육 교육 연세드신 분은 노후 불안 결국 이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식당 서당 경례당이 제일 중요하다. 식당은 먹고 사는 문제와 일자리. 그다음에 서당은 보육과 교육, 경로당은 연금. 이것의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을 줄여주는 그리고 삶을 지키는 정치로의 대전환이 저는 집중적으로 돼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을은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유희동 후보 녹취 준비가 돼 있을까요? 먼저 당선 소감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5: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게끔 허락해 주신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경쟁을 해주셨던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김재현 후보께 감사하다는 말씀,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잘 싸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도 매우 어렵고 또 저희 당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들께서 저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시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1: 네. 유희동 당선인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홍 의원님,
6: 네.
1: 출구조사에서 사실 유희동 당선인이 한 3위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뒤집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2: 예, 여론조사도 그렇고 심지어 출구조사까지도 유희동 의원이 3위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출구조사에서는 거의 뭐 딱 붙었기 때문에 뭐 3위라는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유동 의원이 1, 2위를 하지 못했는데 저는 어떤 때 착안을 했냐면 첫 번째 투표율이 평택을 의외로 낮았습니다.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희동 의원이 유희동 후보가 이곳에서 3선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희동 후보가 유리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지게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조국 후보와 김영남 후보,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완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평택 그 주민들, 시민들에게 너무 좀 그 실망을 안겨준 게 아니냐. 특히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 1위를 줄고 달리고 있다가 그 보좌관 갑질 문제, 특히 최근에 대법 논란 뭐 이런 걸로 해서 여론조사상으로도 확실히 좀 꺾였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반사 이익으로 조금 올랐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3당의 어떤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존재한 가운데에서 결국은 3위를 하게 됐고 의외로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 6% 정도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상 외의 낙승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지 기반이 결국은 이제 막판 뒤심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략 공천을 했었지 않습니까? 김영남 후보를. 그리고 굉장히 당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물론 막판에 정청래 대표가 왜 한 번도 안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요. 근데 결과 좀 의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요란한 선거였는데 실속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5파전으로 결국 가고 진보 진영에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여기는 김재현 진보당 대표 그리고 조국 모두의 실패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평택의 경우에도 쉽지 않은 동네고요. 특히나 지역 연구가 중요한 그런 선거였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후보들이 가서 새로운 그런 서사를 쓰기 위해서 평택을이 사실은 정치 1번지가 될 만한 중요한 그런 구심점이 되는 이번 보궐선거였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유희동 후보가 어부지리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막판에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보수의 그런 표로 유희동 후보가 결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어부지리란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신 것 같아요.
0: 단일화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우리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와 김영남 후보가 난타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끝까지 예측을 했었고 사실은 지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는데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상당히 진보 진영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당에 대한 논의가 매우 멀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영향이 끼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 대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열했지 않습니까?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김부겸 후보의 마지막 그 소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나의 책임이지 대구 시민의 책임은 아니다. 뭐 패배는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자, 추경호 후보의

0: 하면은 한 20%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4월 중하순부터 추경호 후보로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좁혀지다가 5월부터는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붙어 있는, 그리고 또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크게 보면 전화 면접조사는 뭐 비슷했지만 LS조사는 오차범위 내로 추경호 후보가 앞선 것들이 벌써 5월 중순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후보가 이길 건 생각했지만 사실은 김부겸 후보가 대단히 선전을 한 것이죠. 잘 아신 것처럼 대구 경북선거에서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KBS 같은 이런 국민방송에서 관심을 가질 데가 없는데 그만큼 치열했고 그것은 김부겸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역량이 결국은 이제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갈수록 우파 보수 시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결집, 특히 대구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어떻게 보면 폭주를 제어하는 견제하는 마지막 어떤 보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인식들이 김부겸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결국은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막판 접전세를 보이면서 샤이 김부겸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2: 실제로 개표 초반에는 그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사전투표가 적었고 본투표가 높은 상황에서 샤이 김부겸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현지의 그런 민심의 흐름을 저희가 읽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해볼만하다 기대를 매우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희망이 될 수 있는 곳이 대구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을 타파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정말 대구부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대될 수 있는 김부겸 후보였기 때문에 김부겸이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마지막 절규까지 정말 감동적인 서사를 이끌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바로 앞에 문턱에서 좌절됐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구 시민들한테 참 마음이 참 착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보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수성이 매우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추경호 시장이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랑 잘 이렇게 협력해서 대구에 잃어버린 경제 33년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로서의 그냥 결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대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지도부와 민주 진영에서는 상당하다. 여전히 그런 미련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0: 언론에서는 샤이 김부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현장에 보면은 샤이 김부겸이란 것보다는 대구의 많은 인사들이 사실은 김부겸 후보 캠프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부시장급만 하더라도 네 분이 갔었고 아, 그다음에 많은 전직 구청장들도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샤이 김부겸은 거의 없었고 단지 이번 대구시장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저는 굉장히 큰 숙제와 그리고 반성의 기회를 준 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지를 대구 시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의힘 전체 진영에 큰 숙제를 했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까지도 어떻게 대구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런 큰 숙제를 이번에 대구 시민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보수의 막판 결집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도 사실은 그 이제 의원이 되는 거죠. 네.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접점이다라고 했는데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구는 보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민심이 강하게 작동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반대로요. 예. 우리 민주당 텃밭인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원태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2: 예, 막판에 아무래도 그 지도부가 계속해서 한병도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동원됐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의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역 민심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 있는 모든 기초단체도 다 민주당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한숨을 내려놓는 곳이 전북지사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부울경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에서 이제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준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0: 그렇죠. 결과만 보더라도 불과 한 2%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박형준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저는 영남권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기반, 밭에서 우파 보수 지지하시는 어떤 국민들,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고 했는데

0: 아무래도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HMM 이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시적인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후보가 이렇게 막판까지 따라붙을 수 있던 건 까르띠에 논란이라든지 특히 전재수 후보가 보좌관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양심 선언들 예를 들면 뭐 조기 심부름 시켰다든지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좀 흔들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지금 이런 구체적인 성과물을 결국은 전재수 후보가 부산 시민들에게 많은 어떤 설득하는 논리로 결국은 이제 맡겼다고 봅니다.
1: 네. 부산시장을 8년 만에 민주당이 탈환한 거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정말 소중한 승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 그래서 부산과 대구가 다른 게 부산 시민들은 정말 실용주의적인 그런 중도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말 뭐 표 차이가 많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재수는 부산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걸 인정을 다시 한번 받은 것이고 실제로 부산에서는 기초 단위에서의 선거에서도 16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9석이 되고 민주당이 7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산의 시민들은 이제 정부의 성공과 부흥하는 부산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결과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1: 네. 울산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후보가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단일화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님.
2: 그렇죠. 결정적이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중간에 한번 김상욱 후보가 그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사실 김상욱 후보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개표할 때부터 계속해서 1위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울산에서의 그런 진보당과의 그런 공헌 단일화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당의 그런 워낙에 그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또 한만의 고마움이 또 생기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무소속으로 나온 박맹우 후보와의 단일화가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맹우 후보가 지금 이제 한 58% 정도 얻었었는데 사실 박맹우 후보가 울산에서 3선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또 재선을 하시고 또 울산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막판엔 단일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끝까지 단일화 안 된 게 결국은 이제 패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6% 5.8% 정도 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큰데 특히 울산 시민들한테는 이것도 단일화 못하나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실망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김두겸 후보가 선거 국면에서도 어쨌든 김상우 후보 같은 경우는 요란하게 뭐 됐다 안 됐다 하지만 어쨌든 울산 시민들 유권자들부터 어떤 관심을 받았는데 김두겸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조용하게 또 선거 운동한 것도 결국은 우호 보수의 기반이 강한 어떤 지역인 울산에서 패배한 그런 원인으로 온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소감을 들었는데 충남지사 충북지사 다 지금 민주당에서 승리를 하셨단 말이죠. 사실 지방선거에서 충청도는 일종의 선거의 캐스팅복 역할을 한다고 해서 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두 곳 모두 승리할 거라고.
2: 우선은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수성을 하는 게 저희는 기본 결과의 바람이었고요.
1: 네.
2: 사실 막판에 장동혁 그 당대표가 상당히 충청도 많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김태흠 지사 등 응원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심은 충청도는 민주당이었다라는 면에서 저희가 그래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 네.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그 공주 부여 청양의 보궐선거에 뭐 정진석 전 실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고 굉장히 힘을 쏟으셨는데 좀 아쉬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 예, 아쉽죠. 왜냐하면 사실은 충청권이 처음에는 4월 달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생각했는데 5월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따라붙어서 5월 중하순부터는 거의 여론조사에서 박빙 내지는 이기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최소한 한석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충남 대전 충북에서 선전을 하셨지만 막판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은 결국은 우파 보수의 어떤 결집보다는 지금 집권당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이 충청도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표심으로 많이 다가온 것 같고 결국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선거구가 충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 한석도 못 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앞으로도 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가

0: 된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저희가 한안갑에 당선된 이광재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는데 이번에 여성 광역 단체장이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나왔어요.
2: 그쵸.
1: 굉장히 큰 의미로 봐야 되겠죠.
2: 그럼요. 최초의 여성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 경기도가 여성 대 여성이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추미애 이제 경기도 지사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서사를 써가는 인물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양양자 후보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만은 아쉬운 측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잖아요.
0: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인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선거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인데 갈수록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있던 그런 기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좀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양영자 후보도 굉장히 좀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성 광역자치단체 왔는데 사실 전 세계적 보더라도 희한하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은 많이 일찍부터 여성이 나오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주지사가 여성 주지사가 13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은데 그만큼 일반 어떤 정치인과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미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좀 나오기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양양자 후보가 사실은 경기도의 연구가 사실은 많이 뭐 있나 없나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양양자 후보가 삼성에 또 임원으로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스토리도 좀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좀 선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큰 숙제를 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마무리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의원님들 각자 앞으로 나는 이 의원 또는 이 광역단체장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꼽을 수 있는 분들 한 분씩 얘기를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2: 아, 지금 사실은 이번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생각보다 결과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부로서는 당혹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최종까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후속 조치 그리고 그 당선자들의 기대감을 봐야 되는데 저는 한안갑 이광재 후보가 앞으로 다시 민주당에 입성을 해서 아마 그 원내 정치에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런 민주당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이 승자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저는 오세훈 시장 지금 이기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뭐 이진숙 유희동 의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0: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KBS 58분 날씨. 오늘은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일부 지역은 80mm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곳은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5에서 60mm,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오전에서 낮 사이에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아서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대구 29도, 대전 30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고온현상이 누그러지고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긴급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당선되신 두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갑에 당선된 송영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번 인천 연수갑 유권자들의 선택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1: 네,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저를 다시 이렇게 정치에 복귀하게 도와주신 연수갑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초선 의원의 심정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여의도로 돌아오시고 또 챙겨야 될 현안도 많을 텐데 앞으로 본격적인 행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1: 당장 이번에 이제 당선되신 시의원 구현들과 함께 우리 연수구 현안 공약 문제들을 점검을 해보고요. 하나하나 처분해가고 국회에서는 제가 공약했던 중고자동차 수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다음으로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이진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0: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대구 달성 유권자들의 선택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2: 예, 달성 군민 여러분들께서 대구의 자존심 또 달성군의 자존심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보수의 심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달성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달성 군민들께서 저 이진숙을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이번에 국회에 이제 처음 입성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바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느 현안부터 챙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1: 그래서 일단 그 상임위원회의 배정부터 받아야 구체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 국회에서 어떻게 그 조율이 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달성군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챙겨보실 생각이십니까?
1: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국민들에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물 문제입니다. 그 물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식음료수를 생각을 하는데 초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순수 하면은 앵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초순수 얼트라 퓨어 워터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에 주로 쓰는 공급 용수입니다.
0: 네.
1: 이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대구에 유치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약속을 했고요.
0: 네.
1: 이게 실제로 이전에 그 대구에 유치를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지방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실 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0: 네.
1: 4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구에 워터 클러스터, 물 클러스터가 있는 만큼 대구가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 물 클러스터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엔 지방선거 전국 향방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시고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저희가 그 소감을 듣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송영길 전 대표, 이제는 송영길 의원이라고 네. 해야 되겠죠. 원내에 복귀하게 됐어요. 자, 이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특히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이광재 의원의 복귀에 가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아, 예.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복귀는 강적의 부활.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0: 네.
3: 정청래 대표 뭐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뛴 게 뭐 자기 선거 측면도 상당히 있었다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연임을 위해서 대표 연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연임 과정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전당대회 그 치르는 그때 송영길 의원이 그 강적으로 지금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0: 네.
3: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0: 네.
3: 그래서 아주 좀 실존적으로 위협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0: 네, 윤 실장님 네. 보시기에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치인 가운데서 당내 입지가 좀 많이 올라가겠다, 입지가 커지겠다라고 보시는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뭐.
4: 이 사람에 대해서 입지가 커진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도 강하고 뭐 다친명 일색이고 위석도 많다라고 하지만은 그 묘하게 이렇게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리고 김어준 씨로 이렇게 대표되는 원래 전통적인 이제 민주당 세력이랄까 이런 분들하고 이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명확히 결이 다른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경선이라든지 뭐 전북 선거 이런 데서 그게 드러났는데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기세 좋게 영남권도 많이 다니고 했을 때 뭐 오빠 논란도 있고 영남권에서 썩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랬다가 기억하실 텐데 선거 막판에 이 대통령이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경남도 가고 하면서 또 이게 전략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X 본인 SNS 계정에다가 막 이게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라진 자리에 이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산도 뭐 이기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돼버렸으니까 앞으로 뭐 송영길이냐 김민석이냐 이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자면 직접 픽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전대 그리고 당내에서도 뭔가 좀 더 청와대하고 교감을 우리가 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식의 목소리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노리겠지만은 그걸 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친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친명 경쟁이 좀 더 강해질 것 같다.
0: 친명 경쟁이 예. 더 강해질 것 같다. 근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요. 지금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가 안 됐잖아요.
4: 그렇죠.
0: 그리고 부산 북구갑의 하정 후보가 안 됐는데 이 두 분이 대략 대통령이 픽한 사람.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4: 그렇죠.
0: 이게 좀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4: 거기다가 지금 서울 개표 진행되고 있는데 역전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뭐 남은 지역을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데 정원호 후보도 구청장 세 번 한 저력이 있지만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좀 끌어올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세 사람의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탓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겠냐 그거죠. 없을 거라는 거죠.
0: 없을 거라는 네. 거죠.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뭐 지금 여권 상황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 거의 상수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논외로 하고 과연 누가 이번에 이제 떴는가 거기 초점을 맞춰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0: 네.
3: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분 뭐 예전부터 대권의 꿈이 있으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 찍고 대권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굉장히 실존적인 위협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0: 네.
3: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이 대권 주자로 존재감이 또 커진 인물이 추미애 이제 경기지사 당선인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뭐 선수도 높기도 하지만 정치도 오래 했고. 그리고 또 계속 대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온 바가 있고 그래서 이분 역시 굉장히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0: 네.
3: 부산시장에 당선된 전재수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조금 더 이제 그 존재감이 더 커진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0: 네.
3: 정원호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다라면 사실은 좀 새로운 대권 주자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좀 만약에 이대로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굳혀진다면
0: 네.
3: 좀 그 기회가 좀 사라지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0: 네.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부상한 이슈들이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보수층 결집이라는 그 테마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두 전직 대통령이 선거 유세 막판에 이제 나섰어요. 그런데
3: 네.
0: 그 선거 유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네, 뭐 공소시효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이걸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선거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특검법이
0: 예.
3: 그 어떻게 보면 보수가 결집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0: 단초.
3: 그런 그 변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가장 그 중요한 변수가 결과적으로 된 것 같아요.
0: 네.
3: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이게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그걸 계기로 해서 보수가 똘똘 뭉치기 시작을 좀 한 거고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초접전 지역에서 뭐 이렇게 없는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완전 반전되는 그런 결과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몇 곳에서 지금 나타난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책임론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0: 네.
3: 그래서 어찌됐건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와 당내 강경파가 좀 주도를 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0: 네.
3: 그 이건 앞으로도 아마 상당히 부담으로 많이 작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의외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민주당이 좀 내준 상황이
0: 네.
3: 돼버렸잖아요.
0: 네, 네.
3: 특히 이제 접전지에서 뭐 좀 약간 손해를 좀 받고
0: 네.
3: 지금

0: 뭐 대구시장도 잘하면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었는데 그쪽이 또 돌돌 뭉치면서 이제 또 약간 무산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그 좀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1: 이런 질문들을 지금 언론에서 네. 벌써 하는 것 같아요. 광역단체장은 확실히 민주당이 이겼는데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9대4대1. 예, 그렇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네. 민주당이 많이 이겼지만 이 재보궐선거 14개 자체가 말하자면 민주당 거 원래 내놓은 게 12개인가 그렇고 이게 국민의힘 걸 내놓은 거는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구, 울산도 원래 국힘이지만 김상욱 의원이 이제 울산 넘어가면서 그렇죠. 내놓은 거니까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제일 관심을 모은 곳은 평택을 하고 부산 북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군데에 패배가 뼈 아프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이겼죠. 이겼는데 뭔가 이게 찜찜함이 있고 야권에서는 졌지만은 뭔가 남겼다. 그리고 남겼다라는 게 그리고 찜찜한 거 남김의 갈림이 뭐냐 하면은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강성 보수가 뭉쳐가지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뭉쳤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할 것인데 그 북갑하고 평택을 해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유이동이라고 장동혁 대표하고 제일 대척점에 있는 개혁 보수 뭐 중도파 탄핵이라든지 개엄에서 이제 제일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도 뭐 저런 분위기인데다가 네. 경남도 보면은 네. 장동혁 대표가 부울 이렇게 다닐 때 못 오게 하고 그 장 대표 가는 자리에 안 갔던 사람이에요. 박완수
1: 경남지사 후보. 네.
2: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렇게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게 민심이 여권을 견제하는 카드로 원래 이게 뭐 장동혁 체제라든지 뭐 강성 보수 국민의힘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장동혁 체제를 선택했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1: 네. 지금 저희가 당선인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혹시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지금 토론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거 이후에 과연 여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부분이 또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이 여야 관계가요. 지금 말씀하신 뭐 유이동 당 네. 의원이라든가 뭐 그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로 왔습니다. 여의도로 왔을 때 여야 관계에 이분들이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주길 바랐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박찬대 당선인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전화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1: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3: 예, 고맙습니다.
1: 이번 인천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 소감 또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먼저 저 박찬대를 선택해 주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에 대한 진도

0: 의 간절한 열망과 변화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누적되어 있었던 인천의 수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의 힘을 인천의 성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0: 인천의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압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인천시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인천시장 임기 때 제일 먼저 챙기실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인천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인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통 문제를 빨리 추진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동권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신도심, 원도심 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인천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어려운 민생을 풀기 위해서 긴급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한 100일 정도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시 당정 협의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검증되어 있는 지역화폐의 혜택을 대폭 늘려서 골목상권부터 먼저 살려나가는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0: 아, 네.
1: 네. 다음에는 울산시장 당선인인 김상욱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1: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단일화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소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울산 시민들께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민주권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울산시도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제일 먼저 챙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지금 시내버스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으십니다. 서둘러 정상화시켜야 하고요. 대중교통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객관적으로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 AX 대전환 시대에 노동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산업 AX 전환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1: 네,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토론으로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와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상황인데 두 네. 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가셔서 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변화 바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이제 우리 윤 실장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조금 중도 성향, 중도 노선을 탄 인물들이 이제 많이 당선이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 네.
3: 그들이 보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과연 당내 주류인 그 친윤계나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용인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긴장감을 느낄 가능성. 특히 이제 한동훈 당선인의 그 당선이 이들에게 주는 긴장감의 강도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겁니다.
1: 굉장히.
3: 그래서 이 당으로 만약에 복귀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견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견제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1: 네.
3: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장동혁 대표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당선에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나 이제 그 당내 친윤계들은 뭐라고 주장을 또 할게 뻔하냐 하면 아니 그래도 우리가 당신한테 공천 주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들이 중도 보수 표 좀 결집해서 승리한 거 수도 있는데 핵심 보수 지지층의 그 토대가 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다 우리가 공이 좀 우리 공도 좀 포함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 네.
3: 그들을 상당히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동훈 그 당선인도 그렇고 오세훈 그 시장도 그렇고 당내 조직 기반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비주류 그 숫자도 좀 적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는 싶어 할 텐데 생각만큼은 그 영향이 미치지는 못할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당내 주류가 견제를 할 텐데
1: 네네.
4: 근데 견제를 하면 할수록 자승자

0: 압박이 되는 거죠. 계속 민심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간은 뭐 여론조사라든지 언론의 논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다. 뭐 보수는 사실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는데 민심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중간파 의원들이랄까 이런 좀 관망파들은 이제 시야가 2028년 총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앞으로 몇 달을 제가 좀 예상해 보면 이런 흐름이 펼쳐질 겁니다. 당장은 중요한 거는 여야의 전부 다 내부 재편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가 있죠. 그리고 그와 발맞춰가지고 이 대통령 1주년 맞이해서 청와대라든지 내각의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이미 나온다고 하고 그런 전반적인 재편 그리고 국민의힘도 뭔가의 재편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 각각 재편이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또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 재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인사청문회. 부분에서 또 뭐 야권에서는 뭐 누가 일 잘하는가 이런 게 있고 야권은 사실은 그게 있긴 있어요. 여유가 좀 있는 게 올 하반기 동안은 뭔가 찌그락빠그락 집안 싸움을 국민들은 답답하겠지만은 그런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2027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이렇게 혁신했다. 그러면은 2028년 총선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점은 당권파가 강하게 견제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 동안은 집안 싸움이 지금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뭐 결국은 민심이라든지 지지율을 이기는 깡패가 있겠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되게 자기 세가 센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센 거는 야 너네 한동훈 싫지 누구 싫지 그럼 다 우리 편이야 인 건데 그게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 네. 자 지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지금 흐름이요. 이게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가 바로 서울선관위 가고 중앙선관위 가고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벌써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대여투쟁의 고리로 이 투표용지 부족 상태를 갖고 자신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던데.
2: 네. 뭐 어떤 이유로건 끝까지 버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텐데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빌미가 딱 생겼던 건 맞죠.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뭐 당선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전제하면 네. 그 이슈가 그렇게 계속 이슈가 될까요?
3: 그렇죠. 네.
2: 정은호 이제 후보가 만약에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이러면 네. 이거 뭐 계속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이걸 더 부풀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전제하면 그 네. 이슈는 금방 사그라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요.
1: 네.
2: 근데 어찌됐건 그 이슈 말고라도 이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거의 전체적인 판세로 보면 진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보궐선거에서 그래도 나름 선전했다라든가 그런 이유 등을 들어서 그리고 뭐 서울 어찌됐건 수성하지 않았냐 이런 걸 들어서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약간 바지사장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본인이 당내 뭐 조직 기반이 강해서 자기 세력이 있어서 당대표가 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친윤계라든가 언덕진윤이 이제 있는 건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1: 네.
2: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선거 패하고 나면 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고 특히 또 혁신 비대위로 뭐 넘어가서 당 혁신 작업하고 그러고 이제 전당대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맞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선거 결과도 좀 애매하게 장동혁 대표가 버티기가 좀 용이하게 좀 결과가 나와버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그래서 장 대표 버틸 거고 친윤계들도 당장 이 지도부를 교체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유지를 좀 하다가 어차피 장동혁 대표 뭐 임기가 무한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더 하면 이제 임기 끝나고 그때가 마침 또 뭐 총선 대비해서 한 1년 전쯤 되니까
1: 네.
2: 그때 지도부를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이제 그 산친윤계는 본인들 중에 그 아무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그 즈음에 사실은 그 차기 대권주자급으로 자기네들 가운데 누군가를 네. 내세울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지금 없잖아 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0: 제가
2: 있습니다.
0: 제가 볼 때 네. 자기네들 중에 누구 대권주자 저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고 예.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는 하겠지만은 장동혁 체제가 1년을 더 간다?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자승자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1: 네.
0: 뭘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질 거예요. 뭔가 인사를 하건 뭔가 이제 뭘 내놓건 하면은 할수록 안 좋아지고 근데 안 좋으니까 뭘 또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들어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보면은 장 대표가 강하게 아니 물론 이 이슈는 강하게 이야기할 만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선관위에서 무슨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뭐 선관위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선관위원장까지 이렇게 약속 없이 만나고 강하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버리면 그리고 오 시장 쪽이 어제 그 상황에서도
1: 네.
0: 뭔가 장 대표하고는 약간 거리를 둔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손을 안 잡았어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도 계속 서울시장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이 서울시장 개표 결과 그래서 오세훈 후보 또는 정원호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여당도 야당도 그 당내의 상황이 많이 좌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2: 뭐 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건 이제 맞고요.
1: 네.
2: 이게 향후 조금 전에 이제 그 선거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1: 네.
2: 선거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1: 네.
2: 오세훈 시장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전제하면. 이제 한동훈 혼자 또는 오세훈 혼자 뭐 장동혁 지도부라든가 또 윤석 친윤계들을 상대 대적하기는 어려운데 두 사람이 약간 연대를 하면서 협공을 하면 그건 효과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1: 네.
2: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시간 때문에 긴급 토론 여기서 2부 마치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네. 긴급토론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전국 향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서울시장 개표가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96.1% 개표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전국에 큰 상수가 변수가 될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윤 실장님 보시기에는 네. 정원 후보가 될 경우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될 경우 나눠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 사실 정원호 후보가 될 경우에는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민주당이 이겼는데 민주당이 와 진짜 압승했다. 서울까지 탈환했다. 뭐 그 정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는 것은 뭐 야당이 선방했다를 넘어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그 야당의 노선의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 여당에 대한 견제. 어느 정도 수도 서울에서 견제의 의미가 있고, 뭐 아까 우리가 광고 때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은 선관위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이기길 바랄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그나마 뭐 이렇게 일로,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혁해야 되고 이게 잘못됐고 일로 이렇게 매를 맞는 거지. 만약에 이게 아주 또 지금 보면은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이기다 하더라도 작은 표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송파에 난리 난 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선관 무효 소송이 반드시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커지는 게 있으니까요.
0: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야권 내 역학관계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1: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차기 대선에서의 뭐 이렇게 경쟁 구도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건 또 너무 먼 이야기고, 당장에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현 주류 세력 대 조금 이제 중도 개혁 세력 간의 이런 그 새 싸움에서 큰 새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 부산에 한동훈 있죠, 서울에 오세훈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 안 했지만은 평택 경기도의 사선 의원입니다. 네, 네. 유희동 의원이 71년생이에요. 네. 게다가 네. 서울, 경기, 부산을 꽉 이렇게 그 중도파, 개혁파가 틀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지금 말씀들 이제 쭉 들으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에서 앞서 저희가 전화로 소감을 드렸던 네. 이진숙 의원이 됐고요. 울산 남구갑에서 김태규 의원이 됐단 말이죠. 예. 이 두 분들이 공교롭게도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 네. 출신이라 이걸 또 많이들 주목해서 보시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 두 분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세요?
2: 방송계에 완전 태풍이 부는 건가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0: 예.
2: 이제 또 그 방송 관련 일을 하던 거하고는 또 좀 다른 일을 또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 네.
2: 뭐 대체로 이제 전문성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뭐 그 관련 상임위로 배정을 하긴 하는데, 뭐 제가 보건대는 뭐 이진숙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강성으로서 그 투사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0: 네.
2: 제가 보건대는 이분도 굉장히 야심이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대권까지 아마 바라보고 굉장히 그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0: 네.
2: 이번에도 사실은 그 대구시장 그 컷오프 되고 나서 본인 자기 정치 캠페인은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0: 네,
2: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막 당 지도부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얻어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의미하는 것이 좀 이제 있다. 그렇게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네.
2: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의외로 존재감이 커진 게 전 추경호 그 당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2: 어찌됐건 뭐 보수의 심장에서 당선됐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0: 네.
2: 이분도 아마 이 정도 되면 그 대권주자 급으로 일단 분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0: 네.
2: 뭐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런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가 그 자기네들 중에서 대권주자로 한번 키워볼 만한 인물, 로 이 간택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존재감이 앞으로 그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아까 이제 한동훈 유희동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이진수 김태규 두 사람이죠. 말하자면은 장동혁 픽이지 않습니까? 전략공천 받았고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따로 만나가지고 있어라.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럼 공천 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됐고 김태규 의원도 장동혁 체제에서 되게 노른자위 자리에 조직책이 됐다가 공천 무난하게 받고 됐는데 제가 이 두 분은 존재감이 그렇게 높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요. 자, 대구 선거랑 울산 선거가 되게 치열했습니다. 근데 추경호 당선인이 이진숙 의원을 전면에 안 내세웠어요. 울산도 울산에서 김태규라는 사람을 울산시장 선거에 전면에 안 내세웠어요. 인기가 있고 하는 사람이면은 막 내세워가지고 선거운동 강하게 예를 들어 서울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좀 욕도 먹었지만은 선거 공보물에 자기 얼굴까지 찍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울산하고 대구에서 볼 때도 대구 선거, 울산 선거에도 이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가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강하게 뭘 하겠지만은 여의도 와가지고 크게 힘을 쓸 수 있을까? 대구 울산에서도 못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네. 제가 경험적으로는 네. 그런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추미애 이번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강성 노선을 계속 걸어왔잖아요. 당내에서. 그런데 어찌됐건 논란도 많고 또 당내에서조차 약간 비토 그룹도 존재하고 하지만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게 꼭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네네. 또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진수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뭐 추미애 이런 정도 꿈을 꿀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평택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세 표 차로 이기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던 조국 후보가 안 됐잖아요.
1: 3등했죠.
0: 네. 앞으로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1: 아주 쉽지 않죠. 이게 애초부터 보면요.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한 70%에 달했습니다.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언론 주목도 받으니까 투표율이 높은 게 당연한 거죠. 이건. 근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면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사전 투표율도 낮았고. 그럼 이게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지역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그게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요. 물론 3파전이니까 그렇지만은 유희동 후보가 한 3-4% 차이로 1등하고 조국 후보가 이제 결국 3등으로 밀린 거고 그리고 이게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강한 여당의 후보지만은 민주당에 오래 계시던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는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 2, 세 번째로 밀렸기 때문에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저는 거꾸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합당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0: 합당은 빨리 될 것 네. 같다고요?
1: 흡수 네. 합당 식의 그러니까 큰 지분이 줄어든 채로 예. 합당이 되는 거죠.
0: 사실 그 지금 결과를 보면 그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신 기초단체장이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2분 정도 지금 당선된 걸로 되는데 네. 생각보다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합당에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겠죠.
2: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윤 실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번에 만약에 이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현재 좀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1: 그렇죠. 인수 가격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2: 몸값이 일단 그래 대권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텐데 이번에 3등함으로 해서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은 확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이 여권 내에서는 대권주자군에서 이탈하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2: 또 무엇보다 문제는 예. 선거운동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0: 아. 그러니까
2: 네거티브전으로 일관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뭐 김영남 후보의 뭐 설령 이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뭐 이걸 좀 과하게 너무 좀 이렇게 공격을 한 측면이 좀 있는 거고 자기 편들끼리.
0: 네네.
2: 그래 그런데 반면에 또 뭔가 이렇게 비전을 확실히 보여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은 더욱 더 없어질 수밖에.

0: 그래서 이번 선거가 조국 그 후보에게는 굉장히 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계기가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
1: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요. 네. 네. 합당 논의가 선거 후에 하긴 하겠죠. 두 양당 간에요.
2: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 예.
2: 언젠가 합칠 거로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근데 이제 인수 가격이 낮아지면은
1: 예예.
2: 합치는 게 더 쉬워지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네. 인수 가격도 낮아지죠. 그리고 저 작은 회사에 이른바 이제 CEO 후보군도 있으면은 그 인수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존재감이 낮아지고 가격도 낮아지니까 오히려 네네. 합당은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권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 연결돼서 많이 보는 게 지금 아까 앞서 김민석 총리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까요, 이번에?
2: 뭐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0: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공소취소도 거기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당내에서 보면은 네네. 대통령이 지지율도 높고 다들 말로는 친명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총선을 봤을 때 좀 더 일체감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카드로 꼽힌 사람이 김민석 총리죠.
1: 이 평론가께서도 비슷한 시각이신가요?
2: 네. 네.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당청 관계를 보면 갈등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명청대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노출이 됐던 건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마 자기 정치를 더 세게 하려고 들 겁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 처리해야 될 법안도 많고 그런데 이 당하고 이 청와대가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간다. 이건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악의 그런 구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그 자신이 좀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원할 거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원팀으로 꾸리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1순위 후보 자로 꼽힌다. 송영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0: 송영길 당선인은 그걸 어필하겠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특히 당내 선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전문가고 조직력도 강하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송영길 당선인은 인천이 지역구인데 광주 출신으로 호남에도 이제 기반이 강하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강하니까 대통령에게 밀어주시면은 훨씬 쉽습니다. 라고 어필을 이제 하겠죠.
1: 지금 이제 선거 끝에 그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내각 개편이잖아요.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벌써들 말들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2: 뭐 이 개각도 이제 당연히 하지만 청와대도 아마 전면적으로
1: 청와대
2: 개편을 할 것 같고요. 왜냐 많이 출마했잖아요. 이번에
1: 이번 많이 나갔죠.
2: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면 개편이 좀 불가피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이제 지지층들은 일을 굉장히 너무 많이 했다,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지만 아마 자기 욕심이 안 찰 거예요. 지난 1년은 그냥 그야말로 워밍업 정도 한 거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걸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그런 면에서 그 어떤 2기 내각 내지는 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은 굉장히 본인에게 충성도가 높은 그러면서 전문성이 높은 인물들로 하여튼 기용을 하려고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저도 이종훈 선배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미스매치와 충돌이 생길 거예요. 대통령은 2년 차가 되면은 일도 익숙해지고 더 뭔가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2년 차가 되면 또 뭐가 생기냐면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여당이 많이 이겼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균열들이 보여요. 미세한 균열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른바 정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책 국정 운영을 보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정우 AI 수석 10달 만에 부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고 여기 이 정부 들어서 처음 생긴 조직에 장관급 상임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에 그분도 10달 만에 전략공천 받아서 갔어요.
1: 그러니까.
0: 사실 이게 야당이 좀 잘 돌아가는 야당이면은 정말 이거 강하게 공격했을 겁니다. 이 뭐 하는 짓이냐라는 식으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주식 시장에 가리워져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 사실 골머리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세게 밀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하고 이런 식의 하나씩 발목을 잡는 것들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제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또 과제가 되는 거죠.
1: 네.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벌써부터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제 경험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해보고 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A, B, C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A 뭐 정무형, B는 경제형. C는 뭐 사회통합형. 과거에도 보면은 뭐 경제계에서 관료형 혹은 정치 혹은 대학 총장 하던 분들 이런 식으로 늘 ABC는 가지고

0: 있는 거죠. 그 네. 고민을 이제부터 하는 거겠죠.
1: 이 평론가께서는 내각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이 좀 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이 실무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무를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앉아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1: 네.
2: 그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1: 예.
2: 전문가 집단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마 그 어떤 이념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1: 네.
2: 그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중용을 하려 될 가능성도 높고
1: 네네.
2: 기업 출신들도 제가 보건대는 의외로 과감하게 기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기업 출신에서도요?
2: 네.
1: 네네. 자 지금 사실 윤태곤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또 테이블에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굉장히 쟁점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하고 안전 문제였는데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누가 되든 당선인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런데
1: 그렇죠. 사실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부가 와도 쉽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에 난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과연 어떤 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참 난제인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조금 비판받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 선거할 때는 이제는 뭐 세금으로 뭐 안 한다. 공급이 중요하다. 시장 논리로 한다라고 하다가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나오는 뭐 시그널들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좀 더 급진적인 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말하고 정책하고의 온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대통령 말하고 실제로 이제 정부가 움직인 건 조금 다른데
1: 네.
0: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회하자면 대통령이 말이라도 좀 세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일단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그 말로 시킬 수 있는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1: 네. 지금 사실 뭐 공급은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민간 주도의 공급이냐 공공 주도의 공급이냐 이걸 갖고 많이 지금 사실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 때 계속 공방은 주고받았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서울 시민 900만 서울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오늘 중에는 나오겠죠. 서울시장 당선인이 누구지.
2: 네. 그렇죠.
1: 그분이 일단 또 해법을 내놓고 또 추진해야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0: 그렇죠. 거기다가 네. 이제 총선 바라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여건 야건 간에
1: 네.
0: 이거는 야 선거 끝났으니까 밀어놓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1: 네. 네. 2028년 이제 총선을 바라보고 다시 여야가 신발끈 조여매야 되는 상황인데.
2: 그런데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는
1: 네.
2: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 아.
2: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
1: 네.
2: 1호 전국 공통으로
1: 네.
2: 1호 공약이 뭔지 아세요?
1: 뭔가요?
2: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재개발 활성화예요?
2: 예. 그리고 전부 다 또 일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뭐 1000%, 1300%로까지 올리겠다. 이게 아주 뭐 서울 시내는 비롯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거의 공통이에요.
1: 아.
2: 자,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렇게 공급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되죠.
2: 예, 그런 네.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보면 그럼 주로 공급을 그럼 어느 지역에 할 건가요? 우선적으로? 예. 또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공급을 그렇게 확대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려고 한다는 거고
1: 네네.
2: 서울로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또 용적률을 마구마구 풀어주는 게 또 정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 네네.
2: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도 뭐 모아톤 프로젝트 추진하고 뭐
1: 네.
2: 공급 확대 정책 추진했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남에서조차도 재개발 회의론이 적잖게 지금 유포가 돼 있거든요. 용적률 높여서. 집을 새로 이제 짓는 건 좋아. 그런데 분양 뭐 용적률 높였으니까 뭐 추가로 짓는 부분이 많으니까 뭐 건축비 상당 부분 조달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건축비 부담해야 될게 줄어드냐? 건축 이 단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나도 어차피 몇 억 넣어야 되는데 당장 그거 가지지 못한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 보면 집 한 채 가진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만 있고 현금은 없는 거죠. 은퇴자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전국이 강남이 되길 원하고 있고 뭐 강남을 비롯한 전국이 용적률 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층수를 높여서 지금 공짜 집을 얻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1: 네,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을 좀 잘 아시니까
1: 네.
2: 뭔가 좀 이거 기존의 이런 방식하고는 다른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뭐 어느 쪽이 방향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1: 네.
2: 하여튼 그런 필요성은 절실하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0: 그 좀 재미없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요.
1: 예?
0: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교육감 제도는 진짜 바꿀 때가 됐습니다.
1: 아,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투표용지 7장, 8장 중에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게 교육감 투표였다고들 하시더라고요.
0: 교육감 제도가 처음 생겨가지고 네. 처음에 어떤 식이었냐면은 기호를 추첨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커리어가 떨어지는 분도 1번이나 2번 잡으면은 당선되다가 좀 바뀌어가지고 아 이거는 기호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네. 했다가 다 단일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단일화 돼가지고 운이 좋아서 누가 진보든 보수든 단일화 돼서 교육감 되면 그 사람이 한 번 더 가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엔 그것도 깨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진짜 단일 후보 뭐 유일 단일 후보 시민 단일 후보 네. 단일 후보가 4명 5명 나왔는데
1: 예, 예, 예.
0: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여야 국민들 다 이대로 안 된다고 공감하니까
1: 예, 예.
0: 이건 정말 늦었고요. 네.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시간이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공통적으로 이 저희가 이제 그 정치 역학적인 측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시점이긴 한데 사실 이 선거 전에 개헌 얘기 있었다가 못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모두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이제 하반기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2: 예, 뭐 새 국회의장이 또 분명히 하려고 들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2: 역대 의장들 수권사업이 개헌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도 뭐 좋은 기회를 날렸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1: 예.
2: 너무 숙의 과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 예.
2: 또 약간 진보 의제들을 포함시킴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그냥 차라리 권력 구조 그냥 그 원포인트 개헌 그거를 향후에 좀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원포인트 개헌으로요? 네. 실장님 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0: 저는 똑같습니다. 개헌은 일단 통합 이슈가 돼야 돼요. 갈등 이슈가 아니라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헌의 방향성은 공감이 되는데도 반대하면 내란 세력 뭐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 개헌 같은 경우는 권력 구조 문제는 어려우니까 그거 빼고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어려운 문제를 넣어야지 오히려 굴러갈 것 같아요.
1: 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6월 4일 목요일 정치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일부 지역은 80mm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소나기 특성상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5에서 60mm,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오전에서 낮 사이에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았습니다. 서울이 22.8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요. 평년 기온보다도 5도가량 높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대구 29도, 대전 30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소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99% 이상 진행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충청, 호남,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고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됐던 부산과 전북, 강원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첫 여성단체장이란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막판 역전하며 9시 현재 2만 3천여 표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 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 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치열한 3파전을 벌였던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새벽 2시쯤 역전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평택 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전국 16곳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5곳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8명이 출마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근식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대전에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어제 열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수백 명의 시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밤새 투표 이송을 막고 항의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늘 새벽 4시 27분쯤 입장문을 통해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진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개표 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새벽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